모든 마음은 제거하시고 오늘 아침 부드러운 마음으로 우리를 새롭게 하실 주님을 기대하면서 찬양으로 60분 멋지게 꾸며드리려고 합니다. 오늘의 첫 곡입니다. 기프티드의 사랑한다 말하시네. 어노인팅이 불러요. 나의 삶은 복되다. 함께 하시죠.

0: 있습니다.
1: 기프티드 사랑한다 말하시네 어노인팅의 나의 삶은 복되다 함께 하셨습니다. 이어지는 곡은 찬송가 함께 하실 텐데요. 러빔의 버전으로 저 장미꽃 위에 있을 터보워십이 불러드리는 내 영혼이 은총이 버. 클레이가 부릅니다. 아무 흠도 없고 함께 하시죠.

그리스도와 함께하는 한 달간의 긴 여행. 21번째 날, 바울은 어떻게 그리스도가 사람들을 죄에서 해방시키고 하나님이 받으실 만한 사람으로 만드시는지를 설명했다. 로마서 5장 1절로 22절을 쉬운 성경으로 읽어드립니다. 우리가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받았으므로 우리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함께하는 평강을 누리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에 의해서 또 믿음으로 우리는 지금 우리가 서 있는 이 은혜의 자리에 들어와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영광을 소망하며 즐거워합니다. 이뿐만 아니라 우리는 환난을 당하더라도 즐거워합니다. 그것은 환난이 인내를 낳고 또 인내는 연단된 인품을 낳고 연단된 인품은 소망을 낳는 것을 알기 때문입니다. 이 소망은 절대로 우리의 기대를 저버리지 않습니다. 그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성령을 통해 우리 마음에 하나님의 사랑을 부어주셨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아직 연약할 때 그리스도께서 시의적절할 때 경건하지 않는 사람들을 위해 죽으셨습니다. 의인을 위해 죽는 사람은 거의 없습니다. 간혹 선한 사람을 위해 죽겠다고 나서는 사람이 있을는지는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그리스도께서는 우리가 아직 죄인이었을 때 우리를 위해 죽으셨습니다. 이것으로써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향한 그분의 사랑을 나타내셨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그리스도의 피로 말미암아 의롭다함을 얻었으므로 우리가 그리스도를 통해 하나님의 진노로부터 구원을 받을 것을 더욱 확실합니다. 우리가 하나님과 원수가 되었을 때도 그리스도의 죽음을 통해 하나님과 화해하게 되었다면 이렇게 하나님과 화목을 누리고 있는 사람들이 그분의 생명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게 될 것은 더욱 확실합니다. 이뿐만 아니라 우리는 이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하나님 안에서 즐거워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이제 우리는 하나님과 화해하게 됐습니다. 그러므로 한 사람을 통해 죄가 세상에 들어왔고 그 죄를 통해 사망이 들어온 것처럼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으므로 사망이 모든 사람에게 이르렀습니다. 하나님께서 율법을 주시기 전에도 죄가 세상에 있었지만 율법이 없을 때에는 죄를 죄로 여기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사망은 아담 시대부터 모세 시대에 이르기까지 심지어 아담이 지은 죄와 똑같은 죄를 짓지 않은 사람들마저 지배했습니다. 아담은 장차 오실 분의 모형입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는 아담이 지은 죄와 비교가 되지 않습니다. 많은 사람이 그 한 사람의 죄 때문에 죽었다면 한 사람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인한 하나님의 은혜와 선물은 많은 사람에게 더욱 넘쳐났습니다. 또한 하나님의 선물과 아담의 죄는 차이가 있습니다. 한 사람의 죄 때문에 심판이 오게 되고 모든 사람을 정죄에 이르게 했으나 하나님의 은혜의 선물은 많은 범죄 때문에 오게 되어 많은 사람에게 의롭다함을 받게 했습니다. 한 사람의 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그 한 사람을 통하여 왕노릇했다면 하나님의 넘치는 은혜와 의롭다고 여겨주시는 선물을 받은 사람들은 한 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참 생명 안에서 더더욱 왕노릇하게 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한 사람의 범죄 때문에 모든 사람이 죄인이 되었지만 한 사람의 의로운 행동 때문에 모든 사람에게 생명을 낳게 하는 의로움이 발생했습니다. 한 사람의 불순종으로 많은 사람이 죄인이 되었듯이 한 사람의 순종으로 많은 사람이 의인이 될 것입니다. 율법은 범죄를 증가시키는

시키려고 들어왔습니다. 그러나 죄가 많아진 곳에 하나님의 은혜가 더욱 넘치게 됐습니다. 죄가 사망 안에서 왕노릇했듯이 은혜는 의를 통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영생을 얻게 하기 위해 왕노릇할 것입니다.

오늘도 샬롬 함께하고 계십니다. 오늘 준비한 클래식은요, 미리 가보는 가을밤입니다. 요즘 무척 더운데요, 곧 가을이 다가온다라고 상상하시면서 이 곡 시원하게 감상하시면 어떨까요? 계절이 지나간 하늘에는 가을로 가득 차 있습니다. 아무 걱정도 없이 별들을 헤아리던 그 순수한 마음으로 함께 돌아가 보려고 합니다. 민족의 신 윤동주님의 아름다운 시에 조범진님이 곡을 붙이고요, 독보적인 깊은 울림을 가진 베이스 김대영님이 목소리를 냅니다. 윤동주 탄생 100주년 기념 가곡 별에는 밤 준비하고 있는데요, 일제강점기 어두운 시대 속에서 삶의 아픔을 고결한 시어로 승화시켰던 윤동주님, 크리스천이었던 것 모두 다 잘 알고 계시죠? 믿음으로 이 시대에 빛나는 횃불이 되었던 그를 기억하면서 미리 가을, 겨울로 떠나보도록 하겠습니다. 베이스 김대영이 부르는 별 헤는 밤, 오늘의 클래식으로 이 가곡 한 곡 띄워드려요.

오늘도 샬롬 서머 스페셜 함께 하셨습니다. 오늘 함께 읽었던 로마서 5장 9절이 기억에 남습니다. 율법은 범죄를 증가시키려고 들어왔습니다. 그러나 죄가 많아진 곳에 하나님의 은혜가 더욱 넘치게 되었습니다. 네, 하나님이 덮지 못할 죄는 없지요. 하나님의 크신 은혜 안에서 우리 모두 그 날개 안에서 푹 쉬는 오늘이었으면 좋겠습니다. 날개 아래서 안식하시는 오늘 되시길 응원하면서 오늘도 샬롬 서머 스페셜 8월 4일 화요일 아침 순서 오늘은 여기까지 인사드립니다. 오늘도 샬롬 애청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차유미였어요. 우리는 지금 생명을 전하고 있습니다.

1분 찬양. 해운대구 신시가지에 위치한 방문요양 복지연구 전문업체 믿음의 기업 뉴라이프 재가복지센터 참사랑 재가복지센터와 함께합니다.

0: CBC 미션 FM.
1: 보라, 내가 새해를 행하리라. 2016년 극동방송 주제 선구입니다. FM 93.3MHz, 녹산중계소 FM 96.7MHz, 대한민국 선교중심 극동방송입니다. HLQQ, 극동방송에서 10시를 알려드립니다.

0: 1956년 겨울 인천의 한 앞바다에서 라디오 전파가 송출됐다. 1973년 제주 민간 최대 출력 250kW의 아세아 방송도 시작됐다. 북방으로 송출된 이 두 소리 방송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기 위한 극동 방송의 시작이었다. 전파로 예수님을 전파하는 전파 선교사. 지금 여러분께서는 전파 선교사들이 만들고 있는 극동 방송을 듣고 계십니다.
1: So take my hand. 때는 포항의 효도동에서 서울우유 대리점을 하고 있어요. 마트도 다니고요. 학교 급식 납품도 다니고 뭐 여러 군데 이렇게 다니거든요. 그러니까 하루 이렇게 온종일 다니다 보면 항상 뭐 라디오 듣고. 제가 예전에 찬양을 잘 몰랐는데요. 그냥 극동 방송을 듣면서 찬양도 많이 알게 되고 또 많은 목사님들 나오셔서 설교도 하시잖아요. 말씀들도 많이 접할 수 있고 제 영이 항상 깨어 있을 수 있고 항상 말씀을 듣고 찬양을 듣고 그러니까 그게 너무 좋은 것 같아요.

0: 사랑하는 방송 가족 여러분의 목소리로 함께 만들어 갑니다. 복음을 전하는 소리, 복소리. 이인성입니다. 오늘 김태훈 집사님을 만납니다.
1: 포항에 서서동에 있는 새벽 이슬교회를 섬기고 있고요. 박성민 목사님과 인수진 목사님이 계시는데 저희 교회와 목사님의 부르심인 기도 사역이고요. 그리고 다음 세대 사역입니다. 교회에 대안학교를 열어서 다음 세대가 또 하나님 마음을 다하고 또 뜻을 다하고 또 힘을 다해서 사랑하는 아이들로 이렇게 애들 소망이 또 소명이 되어가지고 하나님의 부르심에 또 사명으로 나아갈 수 있는 아이들을 양육하고 계시고요.
0: 김 집사님의 밝은 목소리에 예수님 믿는 신앙생활의 즐거움이 느껴지지 않습니까? 하지만 처음부터 김 집사님이 이랬던 것은 아닙니다.
1: 2002년도에 제가 결혼을 했는데 저는 그때까지는 믿는 사람은 아니었고요. 불교인이었습니다. 교회를 다니고 있는 아내와 결혼을 하기 위해서 교회 등록하고 근데 그럼에도 교회를 다니지는 않았는데 거의 한 13년 정도는 안 나간 것 같아요. 그래서 2015년도쯤인가 이제 그 교회에 이렇게 우연히 가게 됐어요. 그래도 지금 생각해보면 하나님이 또 그게 계획하심이 아니었나 생각되고요.
0: 13년 만에 교회로 발걸음을 딛게 하신 하나님께서는 몸의 질병을 통해 더욱 가까이 당신 품으로 김태훈 집사님을 부르십니다.
1: 2017년도에 제가 간암을 판정받았거든요. 그때 진심으로 진짜 하나님을 만난 계기가 되지 않았나, 예수님을 더 간절히 원했고 그때 간절히 찾았던 계기가 됐던 것 같아요. 제가 간암 수술을 하고 판정받고 그저 한 20일 정도 만에 수술하고 집으로 돌아왔거든요. 제가 한없이 약해질 때 강하고 담대하고 두려워 말고 놀라지 말라고 여호수아서 1장 9절 말씀을 그때 좀 묵상할 때였는데 너무 감사하고 너무 은혜가 되더라고요. 제가 세 번째 전이암 판정을 받았었어요. 작년 12월이었는데 그때 서울에 큰 병원이었는데 세 번째 수술을 하고 수술하고 나왔을 때 폐 전이암이 염증으로 바뀌는 사건이 있었어요. 아, 그때 진짜 기도하고 예배하는 그런 또 감격을 진짜 잊지 않고 그 모든 것들이 하나님께 영광이 될 수 있으면 하는 그런 또 기도 제목이 있고요.
0: 내 몸의 약함을 아시는 주, 못 고칠 질병이 아주 없네. 못 고칠 질병이 전혀 없네. 찬송가 가사가 떠오릅니다. 김태훈 집사님, 극동방송은 처음 어떻게 만나셨을까요?
1: 제가 운전하는 지도비다 보니까 방송으로 뭘 들을 게 없나 해서 찾았던 게 극동방송이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처음 전파 선교사를 하게 된 것도 그때 시점에 아마 지사가 개국한다고 개국 특별 생방송을 했었어요. 네네. 그래가지고 그때 저는 그때 포항 극동방송도 후원을 안 하고 있었고 네, 그랬는데 마음은 그걸 주셨던 것 같아요. 그때 진짜 초신자의 그 뜨거운 마음이 지사가 생긴다고 했을 때 내가 다른 건 아니라도 여기를 한번 숨겨봐야 되겠다. 그래서 참여를 하게 됐고요. 지금까지 계속 후원을 하고 있는 거죠.
0: 극동방송과 함께 복음을 전하는 전파 선교사. 전파 선교사의 보람과 기쁨을 김태훈 집사님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1: 제가 예전에 극동방송에서 늘 하는 사역을 보면 저 북한에 라디오도 보내주고 전파도 송출하고 또 많은 이렇게 탈북자들도 도와주고 이런 걸 많이 접했을 때 또 많은 어려운 사람들도 많이 구제하는데도 많이 힘을 쓰시고 그게 너무 감사한 거예요. 제 스스로는 그걸 잘 할 수 없는데 또 극동방송을 통해서 뭔가를 또 할 수 있다는 게 너무 감사하고 또 제 아들이 고2인데 지금 그의 이름으로 후원을 하고 있는데 얘가 지금 요즘 공부하고 있는 게 북한 경제 선교에 대해서 공부를 하고 있는데 또 하나쯤 또 그런 걸 한다고 하니까 너무 감사한 거예요. 이럴 때를 위해서 내가 금통방송에 우리 아들 이름으로 후원을 했나? 이런 마음 드는 게 얼마나 뿌듯한지 그런데 너무 뿌듯하더라고요. 더 할 수 있으면 더 해야겠다 이런 마음도 주시는 것 같고 더 많은 후원으로 같이 동참하고 싶은 마음이 큽니다.
0: 오늘 극동방송을 이 복소리를 들으시는 분 중에 하나님께서 전파선교사로 헌신하라고 마음에 감동을 주시는 분들 계시지 않습니까?

0: 사랑하는 한정숙 집사에게, 여보 고마워요. 훌륭한 동역자로 함께 해주고, 또 저를 또 복음으로 구원받게 또 전도해줘서 고맙고, 또 하나님 예배하심으로 또 우리 또 믿음의 또 우리 한정숙 집사 만나게 해주셔서 또 하나님 감사드리고, 정말 감사드립니다. 여보, 사랑합니다. 아들, 김동률, 사랑하는 아들, 지금도 언제나 아빠는 널 사랑해. 아빠가 많이 힘들고 어려울 때 옆에서 지켜주고 함께 해줘서 너무 고맙고, 신실하고, 착하고, 하나님 앞에도 언제나 항상 무릎 꿇고 기도하는 우리 아들 보면 너무 사랑스럽고, 언제나 우리 가족이 다 함께 주님 만나는 그날까지 함께 하기를 원한다. 고맙다, 아들.
1: 아내와 아들을 향한 축복의 메시지에 이어 김태훈 집사님의 기도 제목 함께 나눕니다.
0: 저희 교회가 24시간 기도하는 교회인데, 그 기도의 집을 잘 하기 위해서는 또 그를 섬길 수 있는 사람들이 필요하고 한데, 또 많은 사람들이 기도의 열망, 또 예배의 열망 하는 그런 많은 분들이 또 섬길 수 있는 그 믿음의 동역자들이 많이 왔으면 좋겠고, 저희 가정에도 또 항상 하나님 또 역사하시는 가정이 됐으면 좋겠다는 기도 제목이 있습니다.
1: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김태훈 집사님처럼 이렇게 하나님께 감사하고 기뻐하고 늘 기도하며 승리하고 계신 방송 가족 여러분들을 응원합니다. 복소리 이인성이었습니다. 지금 극동방송을 들려주세요. 기적이 일어납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고 있습니다.

0: 극동방송 창사 70주년 기념 전도 캠페인 복음 전파 70년 다시 복음으로 고성군 하이면에서 농촌교회 사역을 감당하고 계시는 김동현 목사님입니다.
1: 사도바울이 고린도에서 복음 전할 때 고난이 많았습니다. 사도바울이 고린도를 포기하려고 하는 그런 마음이 찾아왔을 때에 성령님께서 바울을 찾아오십니다. 그러니까 너는 포기하지 말고 계속해서 내 입을 열어서 담대하게 복음을 전하라고 성령께서 격려해 주셨습니다. 우리 아이교회 처음 제가 부임했을 때 정말 많은 사람들이 우리 지역은 전도가 안 됩니다. 여기는 더 이상 믿을 사람이 없습니다. 우리 교회는 새 가족이 오지 않습니다. 이런 부정적인 생각이 가득했습니다. 그러나 담대하게 우리가 마음을 합해서 복음을 전하기 시작했을 때 매년 수십 명의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는 역사가 일어나고 있습니다. 저희 교회가 비록 시골에 있지만은 시골에서도 이런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가 일어나는 것을 볼 때 어디에서든 복음을 전하면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게 된다는 것은 분명한 것입니다. 오늘 우리 마음속에 두려움이 가득해서 우리의 마음이 위축되고 우리도 입을 열지 못하고 있다면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신 이 확신을 붙드시기를 바랍니다. 이 말씀을 붙들고 담대하게 복음을 전하여 많은 생명을 구원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0: 극동방송 창사 70주년 기념 전도 캠페인 복음 전파 70년 다시 복음으로 고성하이교회 김동현 목사님이었습니다.

0: FEBC 신학회복 캠페인. 신학은 학문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의 복음입니다.
1: 학문은 성경을 받쳐준 도구라는 것을 분명히 알아요. 그래서 성경을 바로 깨닫기 위해서는 학문이 필요하다.
0: 백석대학교 설립자 장종현 박사가 20년간 이어온 간절한 외침입니다. 그러나 무조건적으로 학문을 추구해서는 안 된다고 장종현 박사는 말합니다.
1: 학문으로서는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고 실천할 수 없기 때문에 신학은 학문이 아니라는 거예요.
0: 성경보다 신학을 더 의지한 미국과 유럽의 교회들은 무너졌습니다. 오직 성경과 기도로 세워진 교회만이 살아남았습니다. 오랜 시간 교회의 쇠퇴를 고민해온 장종현 박사는 그의 저서 왜 신학은 학문이 아닙니까를 통해 교회의 힘은 기도와 성령의 도우심에서 나온다는 본질적인 해답을 찾아냈습니다. 하나님을 아는 지식은 하나님을 사랑하고 경외하는 경건을 포함하기 때문입니다.
1: 신학은 알기 위해서 믿는 것이 아니라 믿기 위해서 아는 것이다.
0: 영혼을 살리고 교회를 살리는 참된 신학의 길로 함께 나아갑시다.

극동방송 창사 70주년 기념 나라사랑 축제. 올해는 여수와 익산에서 여러분을 찾아갑니다. 복음 70년, 광복 81주년. 대한민국의 역사를 기억하고 복음으로 미래를 노래하는 감동의 축제. 2026 극동방송 나라사랑 축제가 8월 13일 목요일 저녁 7시 30분 여수 진남체육관, 8월 14일 금요일 저녁 7시 30분 익산 실내체육관에서 열립니다. 조선의 바다를 지켜낸 이순신 장군의 용기, 대한독립을 향한 뜨거운 함성, 6.25전쟁의 아픔을 딛고

눈부신 회복과 성장을 이뤄낸 대한민국, 우리 민족의 감동적인 역사가 극동방송 전국 13개 지사 700여 명의 어린이 합창단이 선사하는 웅장한 합창과 아름다운 찬양, 그리고 화려한 퍼포먼스로 생생하게 펼쳐집니다. 대한민국을 사랑하는 마음과 평화와 통일을 향한 소망, 그리고 다음 세대를 향한 희망을 함께 나누는 시간, 온 세대가 함께 공감하고 함께 노래하며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는 뜻깊은 축제, 여러분을 초대합니다. 8월 13일 목요일 저녁 7시 30분 여수 진남체육관, 8월 14일 금요일 저녁 7시 30분 익산 실내체육관. 2026 나라사랑축제 참가를 원하시는 분은 전남동부 극동방송 지역번호 061-650-3800, 전북극동방송 063-854-0911번으로 지금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2026 극동방송 나라사랑축제에서 여러분을 기다립니다. 올여름 여수와 익산에서 가장 뜨거운 감동을 만나십시오.

0: 복음 70년, 은혜 70년.
1: 부산 극동 방송입니다. FEBC.
2: 생명은 빛으로. 생명은 빛으로 오늘 이 시간은 포도원 교회 전남수 담임 목사님께서 말씀 전하십니다. 은혜의 시간 보내시기 바랍니다.
3: 우리 인생의 가장 근본이 되는 축복의 기본이 되는 게 뭐냐 할 때에 예배라는 거예요. 아무리 이렇게 모든 좋은 것을 다 가져도 예배가 실패하면은 그 인생이나 가정이나 가문이나 자녀들까지도 다 실패할 수밖에 없다라는 거죠. 그럴 때 교회도 마찬가지고요. 나라와 민족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우리 포도원 교회는 이 예배로 정말 승리하는 교회, 예배로 부흥하는 교회가 돼야 된다. 그럴 때 우리 성도님들이 하늘의 신령한 복으로, 땅에 기름지고 좋은 복으로 넘치게 그 복을 경험하겠다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오늘 말씀 제목 한번 따라 하십시다. 예배로 부흥하는 교회. 네. 우리가 말하는 대로 그대로 이렇게 됩니다. 그걸 믿으셔야 돼요. 제가 한 5년 전인가요? 산림목회연구원 이렇게 오픈하는 예배 가운데 사회를 보는데 그때도 상당히 떨리더라고요. 목회자가 뭐 한 200명 가까이 왔으니까 그 사회를 보는데 제가 기도를 했어요. 하나님, 이 교회가 내 교회인 것처럼 사회 보게 하옵소서. 그랬어요. 그랬더니 하나님이 정말 제가 이 교회 담임 목사가 되게 하시더라고요. 근데 여러분도 마찬가지입니다. 말한 대로, 믿음대로, 기도대로, 꿈꾼 대로, 심은 대로 하나님이 다 하시는데 예배로 반드시 성공해야 된다. 예배로 반드시 부흥하리라. 믿고 구할 때에 다 되게 하신다.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우리 좋은 열매를 맺고자 한다면요. 나무를, 열매를 보기보다 나무에 주목하고 뿌리와 토양에 주목하라는 말이 있어요. 저 나무가 이제 AI가 합성한 것이 아닌데 포도나무 한 그루에 처많은 포도송이가 열렸어요. 그러니까 보통 포도가 이렇게 50에서 100송이가 열리는데 저 포도나무는 4,500송이가 달린 거예요. 그 이유가 뭘까? 그 이분은 이제 전북 고창에 있는 도득현이라는 농부가 저 포도 농사를 짓는데요. 이분이 주목하는 것은 열매가 아니고 그 나무, 그 뿌리에 주목을 한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 이분은 아주 발효가 잘 된 그름을 갖다가 주고 또 놀라운 것은 본인이 생명을 다하고 죽고 나면은 자기 몸을 화장해서 이렇게 저 포도나무 밑에 묻어달라는 거예요. 그럴 정도로 온 정성과 마음을 다해서 그 뿌리와 나무에 주목하니까 열매는 저절로 맺히게 되더라는 거죠. 인생도 마찬가지입니다. 가장 근본이 되는 것, 가장 뿌리가 되는 것에 주목하지 못하면은 좋은 열매를 맺은 것 같은데 사실은 그 열매가 허망하고 허무해지게 되는 거예요. 미국에 이렇게 보면 아메리칸 드림이라는 게 있습니다. 그러면서 꿈꾸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 아주 넓은 땅에 이렇게 하얀 그랜드 맨션 하우스를 갖다가 짓고는요. 앞에는 푸른 잔디밭을 파랗게 깔고 뒤에 이제 뒤뜰에는 이제 백야드에는 이렇게 수영장을 잘 이렇게 지어가지고 그 누리는 꿈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이

꿈을 이루기 위해서 어떠하냐? 새벽부터 밤늦게까지 죽을 둥 살 둥 모르고 일을 합니다. 그리고는 이렇게 권총 강도를 만나도 그 다음날 또 일하러 가서 그 꿈을 이루는 거예요. 요즘에는 또 수영장이 겨울에도 이렇게 사용할 수 있도록 뜨뜻한 물이 이렇게 따뜻한 물이 나오는 그런 수영장이 되더라고요. 근데 어느 순간 보니까 이분의 입에서 이제 다른 말이 나와요. 그 파란 잔디밭을 이 잔디를 깎다가 풀독이 올라가 별로 좋지가 않다고. 그러면서 또 저 뒤에 수영장이 관리하기가 귀찮아가지고는 거기다가 이제 그걸 메워가지고 상추밭, 깻잎밭을 갖다가 만든다더라고요. 그러면서 이제 인생이 허무하다, 허망하다, 세월은 가는데 인생이 뭐냐, 그런 거예요. 그럴 때 가만히 이렇게 보면은 이분 가운데 뭐가 없느냐, 뭐가 약해졌느냐, 하나님을 예배하는 마음, 하나님이 중심이 되는 마음이 굉장히 약해진 것을 갖다가 보게 되더라는 거죠. 그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 그 중심이 뭐냐, 뿌리라는 거죠. 인생의 근본이라는 거예요. 축복의 아주 이렇게 원액인데 그것이 막혀버리니까 나머지가 의미가 없더라는 거죠. 그런데 이 미국의 그런 분들뿐만 아니라 성경에도 그런 인물이 많이 등장을 합니다. 야곱 같은 경우에 그는 정말 젊을 때 야심가요, 야망이 가득한 사람이었죠. 이렇게 형님의 장자권을 팥죽으로 딜을 해가지고는 이렇게 자기 것으로 취합니다. 아버지, 늙은 아버지를 속여가지고는 축복권을 또 취하는 거죠. 거기다가 자기가 좋아하는 이렇게 자매가 눈에 띄면 이 자매를 얻기 위해서 14년을 거기에 공을 들여가지고 노예 계약서를 쓸 수 있는 사람이 됩니다. 그러면 그의 인생의 전성기가 어디냐? 세겜 땅에서 가장 화려한 시절을 보냅니다. 세겜 땅에서 자기를 위하여 집을 짓고 짐승을 위하여 우리간을 짓고 소와 양떼가 많아지고 자식들은 잘 자라는 것 같습니다. 거기서 10년 세월을 야곱이 지나가는데 그러나 그게 한 가지가 빠지니까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빠져버리고 하나님 예배하는 것이 빠져버리니까 그 좋은 열매들이 한순간에 다 물거품이 되는 것을 본다라는 거예요. 딸 디나는 강간 사건에 휘말리게 되고 그 자식들은 집단 살인극의 주인공들 되는 것을 봐요. 이제는 자기가 그동안 지었던 맨션 하우스나 우리간이나 짐승이나 소떼나 양떼나 아무 의미가 없어지는 것을 봅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 이 야곱에게 나타나셔서 뭐라 하시냐? 베델로 올라가라. 우리 한번 따라해 보십시다. 베델로 올라가라. 예. 베델이 무엇이냐? 바트엘, 하나님의 집이죠. 하나님의 집으로 가서 예배를 드려라 하는 거예요. 그 예배를 드리고 나서부터 이 야곱의 인생이 바뀌어집니다. 자식들 간에 갈등이 일어나서 아들 이렇게 요셉이 이렇게 죽었다고 말해도 자기 잘못인 양 스스로가 회개합니다. 그리고는 나중에 먹고 살기 위해서 애굽으로 이민을 가는데 이민 가서도 바로왕 앞에서도 우리 표현으로 이렇게 쫄지 아니하고 뭐라냐, 하나님의 이름으로 그를 축복하는 것을 보게 돼요. 그리고는 마지막 그의 인생이 끝나는 저 마지막을 보면은 그가 지팡이 짚을 힘만 있어도 하나님을 경배했다고 말하는 것을 보는 거죠. 비로소 야곱이 아는 겁니다. 예배가 없으면은, 예배가 실패하면, 예배가 성공하지 못하면 이 땅에 수많은 열매를 달고 사는 것 같고 수많은 복을 얻는 것 같지만 한순간에 물거품이요 nothing 인생이 돼버리고 만다는 거예요. 이걸 우리가 정확하게 아셔야 됩니다. 그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왜 예배를 요구하시느냐? 하나님 인생을 지으실 때에 예배 받으시기 위하여 지으셨다 그럽니다. 왜 하나님은 구태여 예배라고 이렇게 정하셨을까? 우리를 생각하셔서 그런 거예요. 하나님이 인생을 지으시고 창세기 1장 28절에 하나님 복을 주셨습니다. 이렇게 성경 구절을 보면요, 복을 주시는데 세 가지 복을 주셨어요. 첫째는 생기를 그 코에 불어넣어가지고 생명을 주셨습니다. 생명을. 두 번째는요, 그 하나님과 창조주 하나님과 피조물인 인생이 서로 교통하고 대화하고 교제할 수 있도록 교제의 복을 주셨습니다. 세 번째는 뭐냐? 그 땅의 복을 주신 거예요. 너희가 이 땅을 정복하고 다스리고 번성하라. 이 땅을 너가 취하라고 이렇게 땅의 복을 주신 거예요. 세 가지 복을 한번 따라해 볼까요? 이렇게 생명의 복, 교제의 복, 땅의 복. 예, 이 세 가지인데 그런데 이 세 가지를 상실하게 되어집니다. 잃어버리게 되는 거예요. 로스트하게 되어집니다. 왜냐하니까 먹지 말라는, 이 모든 것을 다 주었지만 한 가지 먹지 말라는 선악과를

아담과 하와를 에덴 동산에서 내어 쫓으실 때에 그에게 뭘 해주느냐? 가죽옷을 지어 입히십니다. 그 가죽옷이 무엇이냐? 가죽옷이 만들어지려면은 짐승이 피 흘리고 죽어야 되는 거죠. 짐승이 피 흘리고 죽음으로 말미암아 그 가죽옷을 입히심으로 말미암아 그게 복음을 담아주신 거예요. 너의 죄로 말미암아 너희가 모든 것을 다 잃어버리지만 이 가죽옷으로 말미암아 다시 회복의 통로를 열 것이다. 그렇게 해서 구약에 하나님 백성들이 뭘 합니까? 죄를 지었을 때 소와 양을 끌고 가서는 그 소와 양의 각을 뜨고 피를 흘려서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리는 거예요. 예배를 드리는 겁니다. 그 예배를 드릴 때에 하나님이 그 짐승의 피를 보시고 그 인생의 죄를 용서해 주신 거죠. 이게 구약의 제사이고 예배입니다. 신약은 어떻습니까? 더 이상 동물 제사를 드릴 필요가 없게 됐어요. 왜 그렇습니까? 예수 그리스도 어린 양 대신 예수 그리스도가 피 흘려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그 피를 보고 믿는 자들마다 영원한 생명을 얻게 됐다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그 예수의 피의 보혈을 덧입고 여러분이 주님 앞에 나오신 거예요. 그럴 때 여러분들이 죄 많은 인생이 죄 없으신 하나님과 교제할 수가 없는데 예수님의 이름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기도하고 찬송하고 예배하고 교제가 회복이 되는 겁니다. 그런 이 땅에서 하나님의 그 은혜로 말미암아 예배가 온전한 사람에게 땅이 회복되는 거죠. 이 땅에서도 수고하고 고생하는데 그 모든 것에 하나님이 책임져 주신 열매를 달아주신다는 것을 알게 되는 거예요. 이 모든 것이 가능해지는 게 뭐냐? 예배라 말하게 되는 겁니다. 우리가 흔히 생각합니다. 예배 내가 이렇게 안 가면은 이렇게 귀찮으니까 목사님 전화 오고 구역장님 귀찮게 하니까 가주는 것이라 생각하지만 전혀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 앞에 우리가 살기 위해서 예배드려야 되고요. 우리 하나님의 그 복을 누리고 취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은혜의 도구로 주신 것이 뭐냐? 예배라 말하게 되는 겁니다. 우리가 전도하고 선교하는데 그것이 뭐예요? 전도하고 선교하는 이유가 뭡니까? 단 한 번도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부르지 못하고 단 한 번도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지 못했던 그 인생이 하나님 앞에 나와서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는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부르는 그런 존재가 됐다는 거예요. 그래서 드리는 게 뭐냐? 찬송이고 찬양이고 기도이고 예배이고 우리의 코이노니아라 말하게 되는 거예요. 얼마나 소중하고 축복된 것입니까? 이것을 통해서 하나님 나머지를 다 회복시키는 것을 보게 된다는 거죠. 그런데 오늘날 이 시대는 어떠냐? 가급적 사단 마귀가 악한 영이 역사하는데 뭘 못하게 하느냐? 예배를 드리지 못하게 하는 거예요. 교회에 가지 못하게 만드는 거예요. 네. 그래서 이 오늘날 영적 전쟁의 시대라고 말하지만 사실은 그게 뭐냐? 영적 예배의 전쟁 시대라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오늘날만 그런 것이 아니라 저 성경을 들여다보면은 이 성경의 모든 역사 가운데 그런 흐름이 있는 것을 또 한 보게 돼요. 우리가 한번 모세의 출애굽 받은 당시를 한번 보면요, 우리가 한번 모세와 바로 왕의 대화를 한번 이렇게 살펴보겠습니다. 출애굽기 8장 28절 말씀 한번 보시면요, 이 모세가 이 바로 왕 앞에 갑니다. 우리가 저 사흘 길을 가서 우리가 예배 드려야 되겠다고 예배 드리러 가도록 허락해 달라 합니다. 그러자 이 바로 왕이 이 백성들을 안 내보내려고 뭐라 말하니까 이렇게 8장 28절에 너무 멀리 가지 마라 이래 말해요. 굳이 그 멀리 사흘 길을 광야에 가서 예배 드렸냐? 이 애굽 땅에서 드려라. 여기서 드려도 되지 않느냐라고 하면서 예배를 가로막는 거예요. 우리 식으로 말하면 어떤 것이겠습니까? 굳이 포도원 교회까지 갈 필요가 있느냐? 굳이 교회 가서 예배드릴 필요 있느냐? 지금 앉은 자리에서 이 스마트폰이 왜 있느냐? 그냥 전화기로 예배 드려라. 그리고는 굳이 교회 가서 많은 사람들 틈 속에서 이렇게 있을 필요가 있느냐? 저 카페테리아 같은 데 가가지고 그냥 성경책 펴놓고 은은한 커피 향을 맡으면서 그렇게 그냥 예배 드려도 되지 않느냐? 굳이 그렇게 멀리 갈 필요가 있겠느냐?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우리는 어떻게 됩니까? 아닙니다. 어떤 일이 있어도 나는 물구나무를 스스라도 나는 하나님의 교회를 가서 내가 예배 드리겠습니다. 할렐루야. 그래야 될 줄로 믿습니다. 또 바로가 말합니다. 그것으로 물러서질 않는 거예요. 열 가지 재앙이 서서히 다가오는데 이래 출애굽기 10장 11절 말씀에 또 뭐라 되어 있습니까?
그러니까 바로가 조금 양보하는 것 같아요.

그래 가더라도 너희 장정만 가라는 거예요. 집안의 대표 선수만 가라는 거예요. 그 집안에 예수 잘 믿는 그냥 할머니나 예수 잘 믿는 와이프나 그냥 한 사람이 가고 우리 그냥 쭉 따라가면 되지. 왜 굳이 우리 집이 다 교회를 가야 되느냐. 그리고 요즘 부모님들 가운데 자녀에게도 말한다 그래요. 종교의 자유가 있는데 신앙의 자유가 있는데 네가 선택해라. 급하면 너가 뭐 알아서 하겠지라고 말해요. 굉장히 무책임한 부모입니다. 우리는 어떻습니까? 부모로서의 위치가 뭐냐. 자녀에게 예배를 가르쳐야 돼요. 다른 것을 좀 못하더라도 예배를 가르칠 때에 하나님께서 그 자녀에게 마침내 복을 나려워 주신다.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렇게 장정만 가는 것이 아니라 할아버지 할머니부터 손주 손녀 뱃속의 태중의 애까지 이름을 적어가지고 하나님 앞에 예물을 들고서 갈 수 있는 은혜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우리 집안에 그 어떤 누구도 단 한 사람도 예배 드리지 않는 자가 없다. 인생이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지 못한다. 그것은 살 가치가 없다. 이렇게 말할 정도로 강력하게 선포하는 은혜가 있을 때에 그 집안을 하나님이 은혜의 보고가 되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또 이렇게 이 바로왕이 말합니다. 물러서서 이제 다 가라. 다 가는데 10장 24절에 또 뭐라 말하느냐. 한번 보시면요. 양과 소는 냅두고 너희만 가면 되지 않느냐. 이래 말해요. 오늘 쉬운 말은 뭡니까? 굳이 교회 가는데 피같이 번 돈을 가지고 가야 되느냐. 이게 돈입니까? 하나님께 드리는 것이. 돈이 아니라 재물이죠. 예물입니다.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것인데 일부를 구별해서 재물이라 말하는데 그게 돈 욕심이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뭐랍니까? 바로처럼 내 속에서 말하는 게 있어요. 그렇게 힘들고 어렵게 하는데 오늘날 보면은 11조는 율법이라는 사람도 그렇게 말하는 사람이 있는데 굳이 그걸 지금 지킬 필요가 있느냐? 이런 식으로 자꾸 우리에게 말해요. 이 세 가지를 다 통틀어서 이건 누구의 소리라 할 수가 있겠습니까? 마귀의 소리다 하지 않겠습니까? 예배를 못 드리게 하고 예배를 방해하고 예배 없는 인생으로 전락하도록 하기 위해서 만드는 사단의 괴계라 말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이 노리는 것이 뭡니까? 이 사단이 마치 도둑이 우리에게 오는 것처럼 죽이고 멸망하도록 하기 위해서 하는 거예요. 성경의 예를 한번 보십시다. 보면은요, 우리가 왜 목숨 걸고 예배해야 되느냐 이유를 다 발견합니다. 사울왕과 다윗을 비교해 보십시오. 사울이 얼마나 잘난 사람입니까? 거기 왜 다윗은 볼품이 별로 없어요. 베들레헴 들판에 양치던 그냥 목동에 불과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잘난 사울은 버리시고 다윗을 취하고 취할 뿐만 아니라 다윗의 그 자손들이 뭘 잘못해도 다윗으로 인하여 내가 너를 용서한다고 말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둘의 차이가 뭘까요? 예배에서 차이가 나요. 사울이 예배가 실패하니까 자신만 죽는 것이 아니라 자식들까지 다 죽고 거기다가 손주는 쩔뚝발이가 되는 것을 보잖아요. 거의 멸문하는 것을 보는 겁니다. 그러나 다윗은 죄를 지었을지라도 예배자로서 온전히 서게 되니까 하나님 그를 또 이렇게 계속해서 축복하는 것을 본다라는 거예요. 사무엘 가정과 엘리 가정을 비교해 보세요. 어떻게 차이가 나는 겁니까? 예, 예배가 실패하니까 그 엘리뿐 아니라 그 자식놈들까지 다 망하는 것을 보는 거예요. 열왕기 역사들 보십시오. 왕들 중에 잘난 사람, 많이 배운 사람, 전쟁 잘하는 사람 있습니다. 아무 소용이 없어요. 아무리 많은 것을 가지고 있어도 우상 숭배하고 하나님 한 분 똑부러지게 섬기지를 못하니까 하나님 한 분을 지독하게 믿지를 못하니까 예배하지 못하니까 그 나라가 다 넘어진다는 거죠. 저기 북이스라엘은 아수르 땅에 멸망하고 또 남유다는 바벨론에 포로가 되어 끌려가는 것을 본다는 거예요. 하나님 보시는 게 뭐냐? 딱 한 가지예요. 너의 예배가 과연 어떠하냐? 이것으로 모든 것을 결론 맺는 것을 봐요. 성경의 얘기고 현실은 다르다? 그렇지 않아요. 저 유럽이 부흥할 때를 보시면요. 저 독일 나라에 가보면요. 독일에는 교회가 세워지고 그 위에 십자가가 이렇게 올라갑니다. 그럼 그 십자가의 높이만큼 보다 더 빌딩을 지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옛날에 천년 된 건물이나 몇백 년 된 수백 년 된 건물을 봐도요 다 교회보다 낫습니다. 어디서 기원할까요? 성경을 보니까 성막을 중심으로 해가지고 모든 지파들이 진영을 꾸리는데 항상 그 성막을 바라보면서 살도록 했다라는 거예요.
그것이 성경의 원리입니다. 성막을 바라보는 게 뭐겠습니까? 십자가를 바라보는 게

뭐겠어요? 하나님이 교회를 사랑하고 예배에 순응하라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근데 이 예배가 무너진 유럽이 어떻습니까? 무슬림의 나라가 되고 동성애자가 목회자가 되고 거기다가 교회가 팔려가지고 댄스장이 되고 술집이 되고 식당이 되고 막 그러다 보니까 나라가 점점 더 기울어가지고는 미래를 볼 수 없게 되는 것을 본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분명히 알 것은 뭐냐? 예배라는 것은 우리가 드려도 그만 안 드려도 그만이 아니라 반드시 목숨 걸고 드려야 될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의 통로다.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서 오늘 말씀의 본문을 보면요, 우리가 지금 본문 보면 어떡하나 걱정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시리즈 설교로 쭉 가니까 네, 간단하게 이렇게 메시지를 전합니다. 가인과 아벨이 등장을 하고 그들의 예배가 등장합니다. 이렇게 아담과 하와가 쫓겨난 후에 자식을 낳습니다. 첫째 아들 가인을 낳고 둘째 아들 아벨을 이렇게 낳게 됩니다. 가인은 농사를 짓는 농사꾼이 되고 아벨은 목축업을 하는 양치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어느 날 세월이 흐른 다음에 이 가인과 아벨이 하나님 앞에 예배하러 나옵니다. 어떻게 해서 예배할까요? 어느 날 갑자기 예배 드릴 마음이 생겨서 예배를 갔느냐? 그게 아니라 무엇 때문에요? 아담과 하와가 예배를 가르쳤을 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부모가 자식에게 줄 수 있는 최고의 가르침과 유산이 뭘까? 저는 부모가 열심히 일해가지고 자식들에게 빌딩 물려주고 땅 물려주는 거 좋다고 생각합니다. 성실하게 일해서 그 뭐 나쁘겠습니까? 그런데 그 좋은 것을 다 물려주어도 신앙의 유산을 물려주지 못하면은 nothing, 아무것도 없는 인생이 돼버리고 마는 거예요. 저 미국에 좋은 학교 나온 자녀들 자랑하는 분들 있습니다. 기성전 자식 자랑이에요. 항상 결론이 우리 아이가 이렇게 나옵니다. 아이가 뭐 이제는 취직을 해가지고는 2-3 밀리언 받는 그런 연봉의 고액 연봉자가 되고 아이비리그를 졸업하고 잘 얘기합니다. 마지막에 묻습니다. 어느 교회 다니는가요? 그러면 그 순간에 입이 딱 이렇게 막혀가지고는 이렇게 예, 지금은 조금 이렇게 방학 중입니다 이렇게 말해요. 방학이 아니라 방황이겠죠. 그죠? 그래서 이제 이걸 누가 가르쳐야 되느냐? 부모가 가르치는 거예요. 듣든지 아니 듣든지 예배를 가르치지 아니하면은 인생이 다시 주님 앞에 복이 회복될 길이 없어지고 만다는 거예요. 그래서 아담 하와에게 잘 배웠습니다. 그래서 가인과 아벨이 예배를 드리는데 가인의 예배는 받지 않으시고 아벨의 예배만 흠양하는 것을 보게 돼요. 그 이유가 뭐냐? 이유는 그거죠. 하나님은 완전하신 분이고 확실한 분이고 정확한 분이시니까 하나님께 정답이 있다 보면은 그 예배는 받지 못할 예배가 있었다는 거예요. 히브리서 11장 4절이 그것을 말씀합니다. 한번 보시면요. 믿음으로 아벨은 이래요. 그러면 바꾸 말하면은 가인은 어떤 예배를 드냐? 믿음으로 드리지를 못했다는 거예요. 믿음으로. 그러면서 그 믿음이 도대체 뭐냐? 믿음으로 예배를 드리는 게 뭐냐? 이걸 볼 때 4절 하반절에 보면요, 또 5절 초두에 이렇게 보시면요, 아벨과 그 제물은 받으시고 가인과 그 제물은 받지 않으셨다 그래요. 문제가 무엇입니까? 제물의 문제가 아니에요. 제물은 주님께 가지고 왔는데 그 중심이, 그 마음이, 그 자신이 하나님 앞에 온전히 올려드리지를 못했다는 거예요. 그걸 하나님이 보시고 말씀하는 겁니다. 그 자신까지 드려야 되는데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린다는 것은 뭘 말합니까? 예물만 가지고 드리는 게 아니에요. 왔다 가는 것으로 끝나는 게 아니에요. 우리 자신을 주님 앞에 산 채로, 제물은 죽어야 되는데 죽지 아니하도록 그리스도의 피를 덧입고 우리가 living sacrifice, 산 제물로 주님 앞에 올려드리는 게 우리의 예배이고 이 자리에 나온 여러분의 예배의 모습이 할 줄로 믿습니다. 그것을 하나님이 보신 거예요. 그러니까 그 예배가 실패가 된 거죠. 또 실패한 증거가 뭐냐 보니까 5절에 보시면요, 하나님이 너희 예배를 받지 않겠다 하니까 뭐랍니까? 몹시 분하여, 안색이 변하여 이렇게 말한 거예요. 안색이 변했다는 건 뭘 말합니까? 내 생각이 맞지 않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받지 않으셨으면 이유가 있겠죠. 하나님 앞에 내가 잘못한 게 있거나 부족함이 있거나 그걸 물어보고 회개하고 자복하고 은혜를 구해야 되는데 이 속에서 뭐가 나옵니까? 분이 나오고 안색이 변했다는 거예요.
이게 증명하는 뭐예요? 나는 아직 살아있다는 거예요. 내 생각으로, 내 소견으로, 내 경험으로, 내 마음대로.

0: 제대로 예배를 드렸는데 내가 드리면 반해야지 하나님이 어떤 모습으로 교회에 와 준 것만으로 감사하지 왜 내 예배를 받지 않는 거야 하고 그 생각이 자기 생각이 이 가인 속에 있다는 거예요. 그것으로 말하면 어떻게 됩니까? 이 가인이 나중에 회개치 아니함으로 동생을 죽이는 살인자가 되어지고 자식들은 퉁소를 불고 악기를 다루는 향락의 세속도시를 건설하는 가인의 후예가 돼버리고 만 거예요. 결국에는 이것을 바꾼다 할 때 우리가 참 예배를 정의해 본다면 뭐겠습니까? 우리 자신을 주님 앞에 온전히 봉헌하여 바쳐드립니다. 할렐루야. 우리가 들려지는 말씀이 메시지가 또 우리가 주님 앞에 나와서 기도의 무릎을 꿇었을 때에 하나님 주시는 그 세미한 음성이 있는데 그 음성을 놓치는 순간 우리가 가인처럼 안색이 변하게 돼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러 나왔을 때 예배드리다가 안색 변하면 안 될 줄로 믿습니다. 예배 잘 드린 다음에 친교실 가서 이렇게 서로 얼굴 바꾸면 안 될 줄로 믿습니다. 예배 잘 드린 다음에 무슨 회의하다가 막 이렇게 안색이 변하면 안 될 줄로 믿습니다. 왜 그러냐? 예배는 자신을 다 주님 앞에 전적으로 풀리 디보션의 전적인 헌신으로 다 드리는 것이 예배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 예배가 온전할 때 하나님이 축복하시고 복되게 하시고 영광스럽게 하신다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그 신앙이 좋을 때는 어떠냐? 항상 내가 없어요. 다 하나님이 기준이 되고 하나님이 좋으면은 내가 아무리 싫어도 하나님 앞에 아멘합니다. 그러나 신앙이 어릴 때는 어떨까요? 다 자기 기준이에요. 부산 말로는 얼라죠, 얼라. 그죠? 집안에서 아기가 있어. 아기가 앵 울면은 다 아기한테 맞춰야 되지. 아기 보고 어른한테 맞춰? 이렇게 할 수는 없잖아요. 그러다 보면 어떨까요? 집안이 그냥 아기들 놀이터처럼 여기저기 그냥 막 똥 오줌 냄새가 날 뿐만 아니라 난리가 나는 거예요. 우리가 성숙한 신앙으로 간다 할 때는 나를 다 내려놓고 나를 전적으로 주님 앞에 드리면서 하나님을 진심으로 예배하는 거예요. 그럴 때 하나님이 그 예배를 받으시고 모든 것에 좋게 하시고 막힌 것을 열어주시고 다친 것을 하나님 앞에 회복해 하시고 모든 가운데 하늘에 신령한 복으로 땅에 기름지고 좋은 복으로 충만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우리가 저는 살아오면 두 가지 정확한 것을 봐요. 하나는 효자가 망하는 법이 없더라고요. 효자가. 그래서 효를 위해서는 부모 섬기려면 빚이라도 져라 그렇게 말하고 싶어요. 두 번째는 뭐냐? 죽도록 교회를 사랑하고 예배를 정말 사랑해서 그 인생이 망하는 게 있느냐? 그렇지가 않더라는 거예요. 반드시 하나님이 그 인생 가운데 갚아주시는 복이 있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예배가 맹탕이 되면요 삶의 복을 담을 그릇이 또한 맹탕 그릇이 되어버리고 맙니다. Nothing 아무것도 없어져 버리고 맙니다. 우리 포동교회가 앞을 향해 나아갈 때 우리 원로 목사님 열정과 헌신으로 쌓아두신 이 모든 것 위에 예배의 부흥을 꿈꾸며 나아감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신령한 복과 은혜가 우리 교회에 임하게 될 때에 그 복이 어디로 가겠습니까? 여러분에게 자녀 손들 가운데 천대까지 그 은혜가 이룰 줄로 믿습니다. 우리 마지막으로 다윗의 고백을 한번 읽겠습니다. 다윗은 일평생 하나님을 예배했던 사람인데요 시편 27편 4절 말씀 저의 소원이기도 하고 또 우리 모두의 소원이 반드시 이와 같아야 될 줄로 믿고 우리 교회가 이제 이것을 바라보며 이런 인생 살게 해달라고 우리 고백하며 한번 같이 읽읍시다. 시작. 내가 여호와께 바라는 한 가지 일 그것을 구하리니 곧 내가 내 평생에 여호와의 집에 살면서 여호와의 아름다움을 바라보며 그의 성전에서 사모하는 그것이라. 아멘. 인생 짧습니다. 유한합니다. 이 목표를 가지고 하늘의 신령한 복으로 땅의 기름진 복으로 충만한 성도들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1: 생명은 빛으로 지금까지 부산광역시 북구 효열로에 위치한 포도원 교회 전남수 담임 목사님께서 말씀 전하셨습니다. 이 시간 방송 들으시고 신앙생활에 도움받길 원하시거나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하기 원하시는 분은 부산전화 051-333-3736번 포도원교회로 전화하시거나 부산전화 051-759-6000번 부산극동방송으로 전화하시기 바랍니다.

0: FEBC Mission FM.
1: 복음 70년, 은혜 70년, 2026년 극동방송 사역표입니다. FM 93.3MHz, 녹산중계소 96.7MHz, 대한민국 선교중심 극동방송입니다. HLQQ 극동방송에서 11시를 알려드립니다.

0: 방송가족 여러분 안녕하세요.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은혜가 함께하는 소망의 기도 김은영입니다. 오늘도 하나님을 바라보며 이 자리에 함께 해주신 모든 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평안을 너에게 끼치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에게 주노라. 내가 너에게 주는 것은 세상이 주는 것과 같지 아니하니라.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 아멘. 요한복음 14장 27절 말씀인데요. 풀리지 않는 여러 가지 문제 앞에서 낙심하기 쉽지만 우리는 낙심하지 않고 기도합니다. 오늘 시간 세상의 염려는 잠시 내려놓고 주님께서 허락하시는 참된 평안으로 우리의 마음이 가득 채워지기를 소망하는데요. 주님의 평안이 여러분의 가정과 일터, 건강과 삶의 모든 자리 가운데 함께 하시기를 기도합니다. 이제 사랑의 하나님 앞에 우리의 마음을 모아 믿음으로 오늘도 함께 기도해요. 기도 제목 단문 50원, 장문 100원의 유료 문자 샵 0933번으로 보내주시면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함께 기도하실 목사님은 센텀 장로교회 이효성 목사님이십니다. 목사님 안녕하세요.
1: 안녕하십니까.
0: 네, 목사님 반갑습니다.
1: 예.
0: 정말 뜨거워도 정말 뜨거운 요즘인데요. 어떻게 건강관리 잘하고 계시죠?
1: 예, 무더위 속에서도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로 사역 잘 감당하고 있습니다. 우리 청취자분들도 이 무더위 속에서도 하나님 주신 은혜를 힘입어 건강하시기를 바랍니다.
0: 아멘. 네, 이 시간 나누고 싶은 메시지와 함께 여는 기도 부탁드립니다.
1: 예, 시편 92편 1절에서 3절 말씀입니다. 지존자여, 시편금과 비파와 수금으로 여호와께 감사하며 주의 이름을 찬양하고 아침마다 주의 인자하심을 알리며 밤마다 주의 성실하심을 베풀미 좋으니이다. 아멘.
0: 아멘.
1: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매 주일

0: 때마다 주님 앞에 나와 드리는 예배의 자리가 어떤 자리인가 오늘 성경 말씀을 통해서 함께 생각해 보기를 원합니다. 시편 92편의 표제어는 안식일의 노래라고 쓰여져 있습니다. 150편 가운데 유일하게 안식일의 노래로 불려진 시편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안식일은 하나님께서 하신 그 모든 일을 멈추시는 날이 아니라 하나님이 이루신 완성을 바라보며 기뻐하는 날입니다.
1: 아멘.
0: 우리의 예배의 자리가 바로 그와 같다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배를 드린다는 것은 우리의 일상을 멈추고 하나님이 하신 일을 바라보며 주님 앞에 나아가는 자리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예배를 드리는 것이 우리에게 얼마나 좋은지 그 기쁨을 가지고 주님 앞에 나아오십시오. 우리가 주님 앞에 나아올 때 시간만 드리는 것, 헌금만 드리는 것이 아니라 우리 일주일 동안의 삶을 주님께서 지키시고 인도하시고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께 행하신 놀라운 일들의 고백을 가지고 주님 앞에 나아갑시다. 두 번째로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께 주시는 큰 은혜를 우리가 입게 되어지는데 그것은 다름이 아닌 전능하신 하나님을 우러러 바라보게 되어질 때 우리의 눈이 비로소 열리게 되어진다는 것입니다. 지치고 탈진한 우리의 인생 가운데 하나님께서 함께하여 주셔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선하신 뜻을 깨달아 알게 하여 줄 뿐만 아니라 우리가 살고 있는 세상, 우리의 삶의 참된 모습이 어떠한가를 전능하신 하나님의 눈으로 바라보는 은혜와 복을 이 예배를 통해서 허락하여 주십니다. 세 번째로 우리가 이 예배를 통해서 주님 앞에 믿음으로 나아갈 때 예배는 우리를 하나님의 집에 심어놓는 귀한 은혜를 허락해 주십니다.
1: 아멘.
0: 우리의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붙들어주시고 지켜주시고 인도하여 주실 때 영원히 아버지 하나님의 거할 하나님의 자녀로 부르고 계심을 믿으시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매주일 드리는 예배의 자리, 내가 예배를 드려서 무엇을 얻을까가 아니라 이 놀라운 일을 이루신 하나님께 우리가 무엇을 가지고 나아가며 무엇을 드릴까 주님 앞에 설레는 마음으로 준비하고 기쁨으로 나아가 마음과 정성과 힘을 다하여 하나님을 예배하는, 그리하여 그 풍성하신 은혜를 받아 누리는 우리 모든 청취자분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1: 아멘.
0: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행하신 놀라운 일들을 바라볼 수 있는 믿음의 눈을 열어주십시오. 우리의 일주일 168시간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신실하게 일하고 계심을 보게 하시고 그 기쁜 고백으로 우리의 예배의 자리에 나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배는 예배의 자리마다 풍성한 은혜를 더하여 주시어서 모든 청취자분들이 영과 진리로 마음과 정성과 힘을 다하여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귀한 은혜 누리게 하여 주시고 이 시간, 이 자리를 소중히 여기며 귀히 여기는 우리 믿음의 가족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1: 아멘. 네, 첫 찬양 나누고 기도하겠습니다. 기도 제목은 샵0933, 우물정0933, 단문 50원, 장문 100원의 유료 문자로 보내주세요. 여러분의 간절한 기도 사연 기다립니다.

0: 네, 듣고 계신 방송은 부산극동방송 소망의 기도 생방송으로 함께하고 계시는데요. 지금 바로 여러분의 기도 제목을 장문 100원, 단문 50원의 유료 문자 샵 0933번으로 보내주시면 되는데요. 전화번호 뒷내 자리 공개를 원치 않으시면 익명이라고 쓰시고 기도 제목을 남겨주시면 되겠습니다. 목사님께서 기도해 주실 때 방송 가족 여러분들이 함께 기도해 주실 거고요. 부산극동방송 중보기도단이 응답될 때까지 함께 기도할 것입니다. 오늘 첫 번째 기도 제목 올려드립니다. 제가 천식과 염증, 백혈구 수치가 높아서 기침을 합니다. 하나님 치유케 해주시고 심장 스탠드 넣고 당뇨 매니엘이 병이 있는데요. 하나님 치유하심을 믿습니다. 간절한 기도 부탁드립니다. 불면증도 있고요. 단잠 잘 잘 수 있도록 기도 부탁드립니다. 하셨습니다, 목사님.
1: 예, 여러 가지 질병으로 고통 중에 또 불면증까지 앓고 계셔서 하루도 마음 편히 살 수 없는 어려운 자리에 있다 생각되어집니다. 우리에게 참된 소망과 위로가 되어주시는 분 오직 하나님밖에 없음을 믿고 주님 앞에 나온 우리 8163님을 위해서 함께 기도드리겠습니다. 은혜가 풍성하신 아버지 하나님, 사람의 힘과 능력으로 감당할 수 없는 천식과 염증과 백혈구 수치가 높은 것과 심당 스탠드를 놓고 지금 회복 중에 있는 것과 당뇨로 고통 중에 있는 우리 8163님, 주님께서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자에게 단잠을 주시는 아버지 하나님께서 불면증도 넉넉히 이기며 나아갈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0: 아멘.
1: 무엇보다도 우리의 연약함과 고통과 시련 속에서도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보게 하여 주시고 무엇보다도 이 모든 어려움과 환난을 넉넉히 이길 은혜를 공급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구하오니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0: 아멘.
1: 몸의 연약함을 치료하시고 회복시켜 주실 때 건강하게 회복되어질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고 간절히 간구하고 기도하는 모든 기도를 들으시는 우리 아버지 하나님께서 이 일을 통하여 하나님의 선하신 일을 나타내 보여주시옵시고 주님 앞에 기쁜 감사와 찬송으로 영광 돌리는 그날 속히 오게 하여 주시옵소서.
0: 아멘.
1: 예수님 이름

0: 기도드립니다. 아멘.
1: 아멘. 8163번님 많이 고통 가운데 계실 텐데요. 우리 여호와 아빠 하나님께서 꼭 치유해 주실 줄 믿습니다. 9215번님이십니다. 올 6월 말에 해군에서 전역을 한 조카 박유성이와 함께 해주시고 또 그 내면이 주 예수 그리스도로 충만케 하시기를. 고등학교 때 인문계열을 공부해서 대학을 사회인문계열 경영과를 입학했지만 적성에 잘 안 맞아서 반수를 해서 화학과를 가게 됐습니다. 지금부터 2학기 복학을 잘 준비하게 하시고 앞으로 진로 방향을 위해 기도하면서 폭넓게 생각하는 은혜와 어려운 화학을 잘 배워갈 수 있도록 학교에서 믿음의 신실한 교수님 학우들을 만나는 복을 허락해 주시기를 간절히 기도 부탁드립니다 하셨네요 목사님.
0: 예, 네. 요즘 청년들이 앞으로 살아갈 길을 생각해보면 참으로 막막하다는 이야기를 많이 듣습니다. 애쓰고 노력하지만 기회가 잘 주어지지 않는 안타까운 현실 속에서 하나님께서 우리 사랑하는 박유성 청년을 좋은 길로 인도하시기 위하여 새로운 길, 새로운 학문의 길로 열어주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이 길한 소망을 가지고 우리 9215님을 위해서 우리 박유성 형제님을 위해서 함께 기도드리겠습니다. 자비로우신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사랑하는 조카 박유성 군을 위하여 주님 앞에 이 기도의 제목을 내어놓습니다. 사랑으로 주님 앞에 구하는 모든 기도의 제목 위에 우리 하나님 선하신 뜻을 나타내 보여주시사 우리의 삶의 걸음걸음을 인도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심을 보게 하여 주시고 아멘. 이 일을 통하여 영광 받으실 분이 하나님이심을 깨달아 알게 하여 주시어서 두려움과 염려와 근심이 아닌 기쁨과 감사함으로 주님의 뜻에 순종하며 나아가는 우리 박유성 형제 될 수 있도록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1: 아멘.
0: 지나온 날 하나님께서 사랑하는 형제의 인생 가운데 얼마나 크고 놀라운 은혜를 베풀으셨으며 하나님께서 어떻게 눈동자와 같이 지켜보호하여 주셨는지 깨달아 알게 하여 주시고 그 귀한 믿음으로 굳게 서서 앞으로 하나님께서 이루실 놀라운 일들을 소망하며 두려워하지 아니하고 담대한 믿음으로 주어진 모든 어려운 길들을 극복해 나아갈 수 있도록 복 내려 주시옵소서.
1: 아멘.
0: 함께하여 주시고 영광 받아 주실 줄 믿사오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1: 아멘. 네, 0848번님입니다. 14개월 손자 이수호를 위해 기도 부탁드립니다. 오늘 대학병원 입원해서 내일 오전에 9개월 수술을 받는데요. 모든 여정 주님 인도해 주시고 수술이 잘 되어서 말도 잘하고 숨도 잘 쉬고 잘 먹고 회복되어 잘 자라날 수 있도록 기도 부탁드립니다 하셨습니다 목사님.
0: 예, 14개월밖에 되지 않은 손자 이수호 네. 군을 위해서 기도하는 우리 0848님 우리 할아버님 같은데요. 그 귀한 사랑의 마음을 하나님께서 아시고 반드시 응답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1: 아멘.
0: 이 시간 우리 함께 마음을 같이하여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14개월 된 손자 이수호 군을 위하여 기도합니다. 하나님께서 사랑하는 손자를 이 땅에 보내실 때 하나님이 가지고 계신 그 귀한 뜻과 하나님의 그 크신 사랑과 우리 하나님의 놀라우신 역사하심을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며 주님 앞에 간절히 구합니다. 이 모든 수술의 과정 사랑하는 손자가 잘 이겨낼 수 있도록 주님께서 능력으로 함께하여 주시고 집도하는 의사 선생님 손을 주님께서 붙들어 주시어서 하나님께서 이 일을 이루실 때에 실수하지 않도록 주님 돌보아 주시고 회복 잘 되고 건강하고 무럭무럭 잘 자라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귀한 손자 될 수 있도록 은혜 내리어 주시옵소서.
1: 아멘.
0: 이 일을 기도하는 이 일을 위해 기도하는 모든 이들이 사랑하는 손주를 통해서 하나님께 행하신 놀라운 일들을 보게 하시고 함께 주님께 영광 돌리는 은혜 또한 더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1: 아멘. 우리 손자 사랑스러운 이수호가 수술 잘 받고 또 축복의 통로로 귀 잘 자라나기를 또 축복드립니다. 지금 여러분께서는 부산극동방송 소망의 기도 함께하고 계십니다. 실시간 마음 모아 기도드릴 때 하나님의 크신 위로와 치유, 회복의 은혜가 가득하실 줄 믿습니다.

0: 있고요. 세상이 주는 상황에 따라 흔들리지만 주님께서 주시는 평안은 어떤 환경 속에서도 우리 마음을 붙들어줍니다. 여러분의 간절한 기도를 샵 0933번, 짧은 글 50원, 긴 글 100원의 유료 문자로 보내주세요. 오늘은 센텀 장로교회 이효성 목사님과 함께하고 있습니다. 계속해서 기도 사연 소개드립니다. 6828번님이시고요. 사랑하는 교회 공동체의 이집사님 가정을 위해서 함께 기도합니다. 이집사님 가정은 오랜 시간 동안 교회를 위해서 변함없이 헌신하며 섬겨온 귀한 가정인데요. 근무하던 회사를 지난 7월에 퇴사하고 이제 새로운 시작을 향해 홀로 서기에 발걸음을 내딛고 계십니다. 현재 아내와 딸은 학업을 위해 캐나다에 머물고 있고요. 떨어져 있는 가족 모두에게 하나님의 특별한 보호와 은혜가 함께 하시기를 소망합니다. 또한 새로운 삶의 자리에서 주님의 영광을 위해 더 귀하게 쓰임받게 하시고 9월에 기획된 새로운 프로젝트가 반드시 성사되어서 모든 사역의 문이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순조롭게 열려서 좋은 결과로 아름다운 출발을 하게 하옵소서 하셨습니다. 아, 새로운 출발. 네.
1: 예, 우리 6828님. 예,
0: 네, 목사님.
1: 또 많은 가정의 변화가 있고 또 흩어져 있는 가족들 생각해 볼 때 정말 기도가 필요한 가정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우리 시간 함께 마음을 같이 하여서 우리 6828님이 내어주신 우리 이집사님 가정을 위해서 함께 기도드리겠습니다.
0: 주님.
1: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이 삶이 한치 앞도 내다보지 못하는 삶임을 주님이 아십니다. 우리가 원하는 대로, 생각하는 대로, 계획하는 대로 되지 않는 삶의 현실 속에서도 우리가 두려워하지 않고 염려하지 않는 것은 하나님이 살아계시며 우리의 하나님이 전능하신 분이심을 믿기 때문입니다.
0: 아멘.
1: 하나님, 아브라함의 걸음을 인도하여 주실 때 복의 근원으로 삼으시고 들어가도 복을 받게 하시고 나와도 복을 받게 하시고 들에서도 복을 받게 하시고 성읍에서도 복을 받게 하신 하나님의 크신 은혜를 기억합니다. 우리 사랑하는 이집사님 가정을 주님께서 축복하여 주시고 지나온 날 하나님 앞에 드린 그 귀한 사랑과 헌신을 기억하여 주실 때 흩어져 있는 가족 모두가 하나님의 특별하신 보호하심과 은혜 안에 있게 하여 주시고 그 모든 일들을 기억하며 주님 앞에 감사 찬송 영광 돌리는 귀한 믿음의 가정으로 굳게 서게 하여 주시옵소서. 소원하고 계획하고 준비하는 모든 일들 주님께서 아시오니 하나님의 선하신 뜻을 이루어 주실 때 이 모든 일들과 과정을 통하여 하나님의 이름이 더욱 거룩히 여김받는 귀한 일들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영광 받으실 하나님을 저희들이 변함없이 신실하게 우리가 주님을 믿고 의지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0: 아멘. 네, 이어지는 기도 제목은 9509번님이고요. 저희 교회 청소년부가 이번 주 목금토 3일간 전북 장수로 수련회를 가는데요. 전도사님을 비롯하여 모두 안전하고 은혜 충만한 가운데 잘 다녀올 수 있기를 기도드립니다. 네, 목사님.
1: 예, 9509님 이제 청소년부 여름 수련회를 위해서 기도 제목을 내어주셨는데요. 아마 이 방송을 들으시는 많은 청취자분들도 청소년 시기에 수련회를 통해서 받은 은혜를 기억하시는 분들이 많을 줄로 믿습니다. 우리 청소년들이 이 수련회를 통해서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경험하고 그리스도의 제자로 다시 거듭나는 놀라운 은혜를 우리가 기대하고 소망하며 이 시간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청소년부가 이번 주 목금토 3일간 전북 장수로 수련회를 출발하고자 준비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자녀들을 우리 하나님께서 능력의 오른팔로 붙들어 주실 때 만나 주시고 응답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그 은혜의 임재하심의 자리에 사랑하는 청소년들을 초대하여 주시고 우리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풍성하신 은혜를 힘입어 이제 더 이상 부모님 때문에 예수 믿는 자들이 아닌 부모님 때문에 교회 나가는 자들이 아닌 내가 만난 하나님을 내가 진심으로 찬양하며 예배하며 섬기며 살겠습니다.
0: 아멘.
1: 결단하는

0: 귀한 청소년들로 거듭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이들의 인생을 주님께서 축복하시고 은혜 내려주실 때 하나님께서 사랑하는 자녀들의 장래를 책임져 주시옵시고, 아멘, 꿈과 주님. 비전과 환상을 보여주시고 말씀에 매여 살아가는 귀한 믿음으로 주님 성장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1: 아멘. 모든 각 교회 수련회 또 여름성경학교 위에 하나님의 축복이 가득하실 줄 믿습니다. 지금 여러분께서는 부산극동방송 소망의 기도 함께하고 계십니다. 지금 혹시 내 힘으로는 더 이상 붙잡을 수 없는 일이 있으신가요? 염려보다 하나님의 손에 맡기시기를 바라고요. 하나님은 잃어버리게 하시는 분이 아니고 또 가장 좋은 때에 가장 좋은 모습으로 다시 안겨주시는 은혜 하나님이십니다. 우리 모두 염려와 믿음을 선택하게 하고 상황보다 하나님을 끝까지 신뢰하길 기도드립니다. 다음 기도 제목 올려드립니다. 9507번님이신데요. 오늘 피검사 결과 소변에도 피가 보인다고 하는데요. 방광염이 생겼다고 합니다. 그리고 당뇨 전단계 증상도 있다고 하고요. 건강하게 식단 관리 잘하게 기도 부탁드립니다. 어제 기도해 주셔서 팔 통증은 서서히 완화됐습니다. 감사합니다 하셨습니다.
0: 예, 9507님의 기도 제목을 우리가 함께 들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9507님의 기도를 들으시고 이 일을 통하여 전능하신 하나님을 경험하고 만나는 귀한 은혜 허락해 주시기를 간절히 구하는 마음으로 함께 기도드리겠습니다.
1: 아멘.
0: 자비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도우심과 긍휼하심을 다시 구하며 주님 앞에 나아갑니다. 오늘 피검사 결과 소변에 피가 보이고 방광염이 생겼다는 진단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당뇨 전단계의 증상도 보인다고 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불쌍히 여겨주시고 은혜 내려주실 때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심히 좋았다 말씀하여 주신 우리의 육체의 몸이 하나님 나라 영광을 위하여 귀하게 드려지는데 어려움이 없도록 아버지 하나님 보살펴 주시옵시고 치료하여 주시옵시고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1: 아멘.
0: 무엇보다도 이 어려운 과정들을 통하여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우리 하나님의 전능하신 능력과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깊이 경험하는 우리 9507님 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께 주신 지혜를 덧입어 삶의 자리에 새롭게 건강한 식단 관리 잘 시작할 수 있도록 은혜 내려 주시옵시고 이 모든 일을 감당함에 부족함이 없도록 하나님 매 순간 매 걸음 매 시간마다 주님 크신 사랑으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1: 아멘. 907번님 식단 관리 지금 아주 중요한 단계인 것 같은데요. 건강 잘 관리하셔서 또 회복하시기를 기도드립니다. 오늘 마지막 기도 제목이겠습니다. 1934번님이신데요. 환난 중에 저를 부흥하게 하시어 저희 가족을 일으키게 하시옵소서. 하나님, 제가 낙심하게 하지 마시고 하나님만 바라보게 하소서. 많은 문제들을 한꺼번에 치유하게 하옵소서. 아멘 하셨습니다. 짧지만 아주 많은 기도 제목이 들어있는 것 같습니다. 목사님.
0: 예, 우리 1934님의 기도의 제목을 들으면서 마음 가운데 그런 생각이 듭니다. 우리에게 환난은 우리가 감당할 수 없어서 환난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환난의 때야말로 하나님의 때가 되어질 수 있습니다.
1: 아멘.
0: 우리가 이 시간 그 귀한 믿음으로 주님 앞에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힘과 능력으로 감당할 수 없는 삶의 어지럽고 곤란하고 무거운 문제들 앞에 저희들은 낙심하고 괴로워하고 안타까워합니다. 내 힘으로 감당할 수 없어 이 시간 주님 앞에 이 문제를 가지고 나아갑니다.
1: 주님.
0: 믿음의 눈을 열어주시어서 이 시간이야말로 하나님이 일하시는 때요. 이 시간이야말로 하나님의 능력을 보는 때요. 이 시간이야말로 하나님의 지혜를 만나는 복된 자리임을 잊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1: 아멘.
0: 믿음과

0: 소망과 사랑의 마음으로 더욱 하나님께 가까이 나아가기를 힘쓰는 우리 1934님 되게 하여 주시고 이 환난의 시간이 은혜의 시간이었음을 진실로 고백하기까지 믿음으로 견디며 믿음으로 나아가는 우리 귀한 성도님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 일 가운데 놀라운 일을 이루실 하나님께 소망을 두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1: 아멘. 네, 오늘 소망의 기도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오늘 드린 우리의 기도는 꼭 응답될 줄 믿고요. 여러분의 기도 제목을 품고 오늘 간절히 기도해 주신 분은 센텀 장로교회 이효성 목사님이십니다. 목사님 감사합니다.
0: 예, 하나님이 살아계십니다.
1: 아멘.
0: 우리 그 믿음으로 계속해서 기도하겠습니다.
1: 네, 오늘도 귀한 기도의 사연을 보내주신 분들 그리고 함께 중보 기도해 주신 모든 분들께 감사드립니다. 부산극동방송 소망의 기도 지금까지 제작 유성수 진행의 김은영이었습니다. 극동방송을 듣게 하세요. 기적이 일어납니다. 우리는 지금 생명을 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께서는 지금 FM 93.3MHz 녹산중계소 96.7MHz 극동방송과 함께하고 계십니다. 오늘도 주님의 사랑으로 행복하세요.

0: 감초인 보화. 감초인 보화 오늘 이 시간은 소명교회 노성현 목사님께서 말씀 전하십니다.
1: 이사야서 42장은 유다 백성들이 바벨론 포로에서 돌아오게 된 이 사건을 예표로 해서 더 먼 미래에 있을 완전한 구원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알다시피 주전 586년 예루살렘이 바벨론에 의해서 멸망을 당했습니다. 그리고 그 백성들이 바벨론의 포로로 그렇게 붙잡혀 가게 됩니다. 이런 상황 속에서 이 포로된 백성들이 어떻게 다시 예루살렘으로 돌아올 수 있을까요? 어떻게 스스로의 힘으로 해방되어서 다시 자신의 집으로 돌아올 수 있을까요? 가능성이 제로에 가까운 그런 절망적인 상황이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이 깊은 절망 속에서 한 가지 약속을 주시는데요. 그 약속의 말씀이 이사야서 41장에 나옵니다. 41장 25절 말씀을 보시면 하나님의 약속이 나오는데요. 말씀을 보시면 하나님께서 한 사람을 일으켜서 내 이름을 부르는 자를 구원하시겠다.

있겠다.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을 보시면 한 사람이라고 하는 것은 성경적인 표현으로 하면 바사 제국, 그리고 세계사적인 표현으로 하면 페르시아인데요. 이 바사의 고레스 왕을 가리키는 것입니다. 이 한 사람이 지금 바사의 고레스 왕을 가리키는 것이고요. 또 내 이름을 부르는 자라는 것은 포로로 붙잡혀 있는 지금 유다 백성들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말씀에 해 돋는 곳이라는 표현이 나오는데 해가 어느 쪽에서 뜹니까? 동쪽에서 뜨죠. 해 돋는 곳이라는 것은 이스라엘의 동쪽, 즉 바벨론 지역을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이 말씀을 해석하면 이렇습니다. 내가 고레스라고 하는 한 왕을 일으켜서 그로 하여금 바벨론 제국을 무너뜨리고 지금 포로로 붙잡혀 있는 내 백성, 내 이름을 부르는 내 백성을 다시 돌아오게 할 것이다. 그들을 구원할 것이다 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고레스 왕을 통해 유다 백성들을 구원하실 것이라고 예언하고 있는 것이죠. 이런 의미에서 고레스 왕은 하나님이 쓰신 역사 속의 구원자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시선은 더 먼 곳을 향하고 있었습니다. 하나님은 더 먼 미래에 이 고레스 왕과는 비교할 수 없는 구원자, 메시아를 보내시겠다, 그렇게 약속을 하십니다. 그 메시아는 단지 육체의 포로, 육신의 포로 상태가 아니라 죄의 권세에 매여 있는, 죄의 포로가 되어 있는 백성들을 건져내실 것이다,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데요. 그 위대한 약속이 담긴 말씀이 바로 오늘 우리가 읽은 이사야서 42장의 말씀입니다. 그래서 학자들은 이사야서 42장을 메시아에 대한 예언장이다, 그렇게 부르기도 합니다. 인간의 가장 큰 문제인 죄의 문제로부터 우리를 구원하시는 메시아, 그분은 도대체 누구신가? 그분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은 무엇인가? 그리고 그분은 어떤 방식으로 그 위대한 사명을 이루시는가? 오늘 본문은 이 질문에 대한 아주 명확하고 상세한 답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이사야서 42장은 신학적으로 아주 중요한 의미를 가지고 있다고 볼 수가 있는 것이죠. 먼저 본문 1절 말씀을 보시면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실 메시아가 과연 누구신지에 관해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1절 말씀을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붙드는 나의 종, 내 마음에 기뻐하는 자, 곧 내가 택한 사람을 보라. 내가 나의 영을 그에게 주었은 즉, 그가 이방에 정의를 베풀리라. 하나님은 그동안 세상에 수많은 사람들을 보내셨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하나님을 완전히 기쁘시게 하며 그 누구보다도 완벽하게 구원사역을 완성할 하나님의 종, 하나님의 택하신 사람을 보내시겠다고 약속하십니다. 그러면서 사람들의 관심, 사람들의 시선을 41장의 고레스에서 하나님께서 새롭게 보내실 이 하나님의 종에게로 집중시키고 있는데요. 말씀을 보시면 내가 택한 사람을 보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의 원어적인 의미를 더 살려서 표현하면 이렇습니다. 보라, 나의 종, 나의 택한 자를 보라. 관심을 집중시켜서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이죠.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보내시겠다고 약속하신 이 메시아, 하나님의 택하신 그 종은 구체적으로 누구일까요? 성경을 한 구절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신약 성경 마태복음 12장을 찾아보겠습니다. 여러분이 가지신 성경을 한번 펼치셔서 마태복음 12장 말씀을 펼치시고 마태복음 12장 15절부터 18절 말씀을 제가 읽도록 하겠습니다. 밑줄을 치시면서 이 말씀을 함께 보십시오. 예수께서 아시고 거기를 떠나가시니 많은 사람이 따르는지라. 예수께서 그들의 병을 다 고치시고 자기를 나타내지 말라 경고하셨으니 이는

오늘 우리가 읽은 이사야서 42장 본문을 인용을 하고 있죠. 이는 선지자 이사야를 통하여 말씀하신 바, 거기서부터는 인용 구절입니다. 이사야 선지자가 구약에서 예언했던 그 메시아를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완벽하게 성취하셨다는 것을 말씀하는 구절입니다. 결론적으로 이사야서 42장에서 그토록 예언했던 메시아가 누구란 말입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라는 말이죠. 하나님께서 주목하라, 보라, 그렇게 말씀하신 하나님이 택하신 종, 우리가 바라봐야 할 참된 메시아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 한 분이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렇다면 메시아이신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하시는 일은 과연 무엇일까요? 다시 이사야서 42장 말씀으로 돌아와서 1절부터 4절 말씀을 보시면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하시는 일에 관해서 말씀을 하고 있는데, 1절부터 4절까지 말씀을 읽을 때 계속해서 본문에서 반복되고 강조되고 있는 단어가 하나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인가 유심히 살펴보시면서 우리 1절부터 4절 말씀 우리 힘차게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는 외치지 아니하며 목소리를 높이지 아니하며 그 소리를 거리에 들리게 하지 아니하며 상한 갈대를 꺾지 아니하며 꺼져가는 등불을 끄지 아니하고 진실로 정의를 시행할 것이며 그는 쇠하지 아니하며 낙담하지 아니하고 세상에 정의를 세우기에 이르리니 섬들이 그 교훈을 앙망하리라. 아멘. 방금 읽은 본문에서 세 번 반복되어서 나오는 단어가 있습니다. 찾으셨습니까? 무엇입니까? 정의라는 말이죠. 1절을 보시면 그가 이방에 정의를 베풀 것이다 말씀을 하고 있고요. 또 3절에서는 정의를 시행할 것이다 말씀하고 있고, 4절에서는 정의를 세울 것이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정의라는 말이 세 번 반복됩니다. 이 단어는 히브리어로 미시파트라고 하는 단어인데요. 한글 성경에서 이 단어는 공의라고도 번역되는 단어입니다. 결국 메시아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셔서 하시는 일은 무엇이란 말입니까? 이 땅에 하나님의 정의를 세울 것이다, 하나님의 공의를 회복시킬 것이다 하는 것입니다. 사회가 올바르고 공정하게 유지되기 위해서 가장 필요한 것이 무엇입니까? 그것이 바로 정의이죠. 정의가 있어야지 사회가 올바르게 세워집니다. 사회 질서가 세워지게 되는 것이죠. 우리가 살아가다 보면 사람과 사람 사이에도 정의가 바로 서야 올바르고 공정한 관계가 유지될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그것을 많이 느끼면서 살아가지 않습니까? 사람과 사람 사이에도 올바른 관계를 위해서 정의가 필요하듯이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도 올바르고 정당한 관계가 유지되기 위해서는 정의가 필요합니다. 쉽게 말해서 성경이 말하는 정의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베푸신 은혜와 사랑에 대한 우리의 마땅한 반응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성경이 말하는 정의, 하나님이 원하시는 정의의 본질이 무엇인가? 8절에서 하나님의 원하시는 정의에 관해서 요약해서 말하고 있는데요. 제가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나는 여호와이니 이는 내 이름이라. 나는 내 영광을 다른 자에게, 내 찬송을 우상에게 주지 아니하리라. 여호와 하나님께서 선포하십니다. 나는 내 영광과 내 찬송을 다른 우상에게 빼앗기지 않을 것이다. 하나님의 영광이란 무엇입니까? 오직 하나님 한 분만 높임을 받으시는 것입니다.

것입니다. 내 마음 속에, 내 마음 속에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존재, 더 사랑하는 것이 단 하나도 없는 상태. 그것이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것입니다. 이사야서의 중요한 주제가 있습니다. 이사야서에서 강조되고 있는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인지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요. 이사야서의 중요한 주제, 네 글자 힌트 드리겠습니다. 네 글자 무엇입니까? 임마누엘입니다. 임마누엘. 이사야서에서 계속해서 반복해서 말씀하고 있는 주제는 임마누엘. 이사야서에서 나타나신 하나님, 그 하나님은 임마누엘 하나님입니다. 임마누엘 하나님은 언제나 우리와 함께 계시고 우리를 가장 사랑하시고 당신의 전부를 우리에게 아낌없이 주시는 분이십니다. 그렇다면 그 하나님과 올바른 관계를 맺기 위해서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하겠습니까? 우리 역시 우리의 마음을 하나님께 드려야 됩니다. 우리의 마음이, 우리의 생각이, 우리의 모든 시선이 하나님을 향해야 됩니다. 하나님은 언제나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 곁에 임마누엘로 함께 계시고 당신의 마음속에 우리를 가득 담고 계시는데 정작 우리는 다른 것을 바라보고 세상의 것을 사랑하고 헛된 것을 쫓아간다면 그것이 어떻게 올바른 관계가 유지되겠습니까? 그러한 우리의 삶의 태도를 바꾸어서 하나님을 향해 우리의 시선, 우리의 태도, 우리의 마음을 돌이키는 것, 우리와 함께 계신 하나님을 바라보고 전심으로 하나님을 사랑하고 내 마음 가장 첫자리에 그분을 모셔두는 것, 그것이 바로 임마누엘을 완성하는 삶인 것입니다. 다시 말해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것처럼 우리 역시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 그것이 바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바라시는 참된 정의입니다. 그러나 안타깝게도 우리는 하나님께 마땅히 돌려야 할 영광을 세상의 다른 것들에게 돌릴 때가 너무나도 많습니다. 하나님이 앉으셔야 할 내 마음의 첫자리에 물질을 두고 성공을 두고 또 사람들의 인정을 가져다 놓습니다. 성도 여러분, 그것은 하나님의 영광을 도둑질하는 것입니다. 성경은 하나님의 영광을 훔친 바로 그 상태를 일으켜 불의라고 말씀합니다. 정의가 깨어진 상태를 이야기하는 것이죠. 우리가 하나님보다 다른 것을 더 사랑하게 되어서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정의가 깨어지고 내 삶에 불의함이 찾아왔을 때 과연 이 무너진 정의를 어떻게 다시 회복할 수 있을까요? 성경은 그 무너진 정의를 다시 회복시키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주님의 종, 메시아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셨다고 말씀합니다. 하나님은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깨어진 관계를 회복시키시고 죄로 인해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를 구원하시려는 거룩한 사명을 가지고 이 땅에 오신 것입니다. 메시아를 통해 무너진 정의를 바로 세우고 죄인을 구원하시는 이 일들은 하나님께서 이미 태초부터 계획하시고 예언하신 일입니다. 오늘 구절 말씀을 보면 구절 말씀을 새번역 성경으로 한번 띄워주십시오. 새번역 성경으로 보시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전에 예고한 일들이 다 이루어졌다. 하나님은 창세기 3장 15절 말씀을 통해서 죄의 종이 된 인류를 여자의 후손을 통해 구원하시겠다고 예언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예언대로, 약속대로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셔서 예언을 성취하게 하셨죠. 이 일들이 다 이루어졌습니다. 그리고 이어서 말씀합니다. 내가 새로 일어날 일들을 예고한다. 여러분, 세상에서 가장 놀랍고 새로운 일이 무엇이겠습니까? 그것은 바로 메시아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이 땅에

하나님의 정의를 다시 세우는 것, 죄인된 우리를 영원한 생명으로 건져내시는 위대한 구원의 역사입니다.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셔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정의를 회복하는 새 일을 시작하셨습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정의가 무엇인지 예수님은 자신의 온 삶으로 직접 보여주셨습니다. 세상의 유혹이나 새 사람들의 인정을 구하지 않고 오직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만 생각하셨고 그 뜻을 이루기 위해 자신의 몸과 마음과 영혼까지 아낌없이 바치셨습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이 원하시는 정의의 진정한 모델이 되신 것이죠. 그리고 더 나아가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깨어진 정의가 어떻게 하면 다시 회복할 수 있는지 그 길을 십자가를 통해서 똑똑히 보여주셨습니다. 하나님보다 다른 것을 더 사랑했던 우리의 죄와 불의를 십자가에서 완전히 씻어내시고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가로막혀 있던 담을 허무셨습니다. 죄의 종로로 타던 우리를 완전히 새롭게 하셔서 마침내 하나님의 존귀한 자녀가 되게 하신 것입니다. 그렇다면 메시아이신 예수님은 이 무너진 정의를 어떤 방식으로 회복해 가시는가? 자, 예수님께서 어떻게 이 정의를 다시 십자가에서 세워 가시는지 그것을 말씀하고 있는데 2절을 보십시오. 외치지 않고 목소리를 높이지 않고 소리를 거리에 들리게 하지 않는다 말씀합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정의를 세워 가시는 과정은 요란하거나 복잡하지 않습니다. 아주 조용하고 겸손하고 은밀하게 그 일들을 이루어 가신다는 것입니다. 고대 세계에서는 일반적으로 정복자가 어떤 도시에 들어갈 때 크게 떠들었습니다. 사람들 앞세워서 외치고 또 악기 연주를 하면서 시끄럽게 떠들었습니다. 고레스나 알렉산더 같은 그 정복자들은 점령한 그 도시에 들어가서 사람들에게 큰 소리로 외치면서 신의 이름으로 구원과 해방을 선포했습니다. 백성들의 관심을 사기 위해서 그렇게 했던 것이죠. 이것이 세상의 통치자가 세력을 얻고 또 인기를 얻는 방법입니다. 그러나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은 결코 요란하게 자신을 드러내지 않으셨습니다. 세상의 힘을 과시하지 않으시고 조용하고 은밀한 가운데 하나님의 구원을 이루시며 무너진 정의를 회복해 가셨습니다. 또 3절 말씀을 보십시오. 상한 갈대를 꺾지 아니하며 꺼져가는 등불을 끄지 아니하신다. 하나님의 정의는 부드러운 사랑과 긍휼 속에서 완성이 된다 하는 것입니다. 프랑스 혁명을 떠올려 보십시오. 프랑스 혁명은 정의롭고 평등한 사회를 만들겠다는 거창한 이상으로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그 끝은 어땠습니까? 로베스피에르 같은 사람들이 공포 정치를 펼쳤습니다. 정의를 세운다는 명분으로 수많은 사람들을 단두대로 보냈고 그 정의는 결국 폭력과 잔인함으로 변질이 되었습니다. 그러다가 공포 정치를 주도했던 로베스피에르 같은 사람들도 단두대의 이슬로 사라졌습니다. 이처럼 인간의 힘과 정력으로 세우려는 정의는 때로 너무나 폭력적이고 잔인한 모습으로 변질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정의는 결코 그렇게 세워지지 않습니다. 우리 주님은 정의를 세워가는 그 상황 속에서도 아무짝에 쓸모없어 보이는 그 상한 갈대도 꺾지 않으시고 금방이라도 꺼질 듯 아슬아슬한 그 촛불조차도 등불조차도 끄지 않으십니다. 성도 여러분,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깨어졌던 정의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서 이렇게 조용하게 그리고 너무나 부드러운 사랑으로 다시 세워지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많은 성도들이 오해하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0: 십자가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과거의 프로세스다. 십자가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과거의 과정일 뿐이다. 그렇게 생각하는 것입니다. 이미 하나님의 자녀가 된 지금의 나에게는 이 십자가가 필요하지 않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러나 성도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는 십자가를 통해서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은 분명한 사실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의 현실은 어떠합니까?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끊임없이 세상의 가치들이 파고들어옵니다. 우리는 너무 쉽게 하나님보다 다른 것을 더 사랑합니다. 하나님보다 세상의 방법을 의지하고 하나님보다 사람들의 인정을 갈구하고 하나님보다 성공과 편안함을 먼저 붙잡으려 합니다. 하나님 아닌 다른 곳에서 사랑을 찾고 다른 곳에서 정의를 구합니다. 그 순간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정의가 무너지고 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도 우리의 삶에는 십자가가 필요합니다. 십자가는 단지 과거의 나를 구원했던 지나간 사건이 아닙니다. 오늘도 하나님과 나 사이에 깨어진 정의를 회복시키는 단 하나의 능력인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우리의 소망은 세상의 지혜에 있는 것이 아니라 십자가에 있습니다. 우리의 능력은 세상의 가치가 아니라 십자가의 은혜에 있습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도 우리를 새롭게 하시는 십자가를 바라보시고 십자가의 은혜를 구하시는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도 지금 이 순간도 십자가 앞으로 더 가까이 나아가시는 우리 모든 성도님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십자가 앞에 설 때 비로소 하나님보다 더 사랑했던 것들을 내려놓게 됩니다. 우리가 십자가를 붙들 때 비로소 방황하던 우리의 마음이 다시 하나님께로 돌아가게 됩니다. 그 십자가를 통해 하나님과 나 사이에 정의가 회복될 때 우리의 가정이 회복되고 우리의 교회가 회복되고 우리의 삶에 하나님의 질서와 평안이 다시 세워지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이 한 주간도 십자가를 붙들고 살아가시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길 바랍니다. 이 한 주간도 십자가의 그늘 아래 머무시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길 바랍니다. 십자가의 은혜를 붙들고 살아가는 모든 성도들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비할 수 없는 은혜와 세상이 줄 수 없는 평강이 충만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1: 감초인부와 지금까지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좌동순환로에 위치한 소명교회 노성현 목사님께서 말씀 전해주셨습니다. 오늘 방송 들으시고 신앙생활에 도움받기 원하시거나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하기 원하시는 분은 부산전화 051-731-1004번 소명교회로 전화하시거나 부산전화 051-759-6000번 부산극동방송으로 전화하시기 바랍니다.

0: Mission FM.
1: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라. 2026년 극동방송 주제 성구입니다. FM 93.3MHz, 녹산중계소 FM 96.7MHz, 대한민국 선교중심 극동방송입니다. HLQQ, 극동방송에서 정오를 알려드립니다.

0: 8월 4일 화요일 극동방송 교계뉴스입니다. 대만과 홍콩, 싱가포르 등 중화권 5개국 목회자와 성도 3,000명이 말씀과 성령운동의 은혜를 사모하며 한국을 찾았습니다. 폭염 속에서도 열기를 이어가고 있는 제35회 OCCK 아시아 방한성회 현장을 오다인 리포터가 전합니다.
1: 아시아 각지에서 집결한 성도 3,000명이 어제 경기도 파주 오산리 최자실 기념 금식 기도원에 모여 제35회 OCCK 아시아 방한성회에 막을 올렸습니다. OCCK 아시아 방한성회 본부가 주최하는 이번 성회는 오는 7일까지 진행되며 대만에서 온 1,813명을 포함한 참가자들은 성령운동 정신을 계승하고 복음의 사명을 다집니다. 지난 1986년 시작된 OCCK 성회는 대만 기독교 인구가 2%에서 10%로 성장하는 데 크게 기여해왔습니다. 이번 성회는 이영훈 여의도 순복음교회 목사와 양시루 아브라함 쿠 목사 등이 주 강사로 나서며 오는 6일 저녁에는 영화 청년 조용기가 상영됩니다. 이영훈 목사는 이번 성회를 통해 중화권 성도들이 각자의 사역지에서 복음의 증인으로 담대히 쓰임받길 바란다고 전했습니다. FEBC 교계뉴스 오다인입니다.
0: 베트남 롱안 공동체를 향한 한국교회와 기독교 기관들의 사랑의 섬김과 복음 사역이 지속해서 이어지고 있습니다. 베트남 롱안 공동체는 한인 선교사와 현지 교회가 협력해 의료와 교육, 구호 사역을 통해 복음을 전하는 종합 선교 거점입니다. 부산 고신대학교 복음병원 단기 선교팀은 지난 7월 10일부터 15일까지 롱안 공동체를 찾아 주민 600여 명을 대상으로 의료 진료와 상담을 진행하고 사랑의 집 319호를 신축해 기증했습니다. 앞서 미국 웨스트레이크 한인교회 선교팀도 지난 6월 27일부터 8일간 롱안 공동체의 제318호 사랑의 집 보금자리를 기증하고 고엽제 피해 가정을 위로했습니다. 롱안 공동체는 병원 의료장비 확충과 라오스 쿤 처소교회 및 베트남 내 다음 세대 교회 개척 사역을 위한 지속적인 기도와 후원을 요청했습니다. 전국적인 폭염 속에 주일 식당 운영을 잠시 멈추고 주방 봉사자들에게 쉼을 제공하고 있는 교회들이 늘고 있습니다. 서울 왕십리교회와 남서울교회, 안산 동산교회 등은 여름철 체감 온도가 40도를 웃도는 주방 환경에서 봉사자들의 온열질환 예방을 위해 매년 2주에서 4주 동안 중식 제공을 쉬어가고 있습니다. 식당 휴무 기간 성도들은 부서별 식사와 지역 상권 이용으로 교제를 이어가고 있으며 교회들은 70대와 80대 어르신들을 위해 떡과 대체식품을 나누고 있습니다. 정재영 실천신학대학원 대학교 교수는 기후위기 속에서 봉사자 역시 돌봄이 필요한 구성원이며 이 같은 조치는

0: 보호는 지속가능한 보호사체계로 변화하는 과정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소망교도소 보안동 주복도에 위치한 소망갤러리가 내일부터 두 달 동안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과 복음을 예술로 전하는 전시회와 찬양 기도회를 개최합니다. AD 갤러리가 기획한 이번 빛전은 오는 8월 5일부터 9월 30일까지 소망갤러리에서 진행됩니다. 이번 전시에는 권용래, 전찬훈, 손용수, 이혜민, 전지현 등 작가 10명이 참여해 회화와 조각 등 저마다의 독창적인 시선으로 빛의 미학을 다채롭게 연출합니다. 개막 당일인 오는 8월 5일 오후 6시에는 소망갤러리에서 빛을 주제로 한 찬양기도회가 함께 열립니다. 이기훈 온누리교회 사회선교본부 담당 목사가 말씀을 전하며 대금 김승우, 가야금 오정희, 바리톤 김성일, 중찬단 라르고와 재소자 협연이 포함된 아노도미니 찬양팀이 무대에 오릅니다. 김영식 소망교도소장은 작품에 담긴 아름다운 빛의 의미를 통해 관람객들이 새로운 소망을 얻고 주님의 사랑과 복음이 전해지길 바란다고 밝혔습니다. 극동방송 창사 70주년 기념 수기 공모전이 방송가족들의 뜨거운 관심과 참여 가운데 마무리됐습니다. 전체 547편의 응모작 중 청취자 소개는 3차례에 걸친 심사 끝에 두 편의 수상작을 최종 선정했으며 40여 편의 작품이 편집 과정을 거쳐 다음 달 발간되는 70주년 기념수기집에 수록될 예정입니다. 영예의 최우수상은 라디오 전파를 타고 흐르는 눈물, 소망의 자리에서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고백한 여수 서덕리교회 서생성 목사가, 우수상은 하나님의 열심으로 피어난 소망을 나눈 거룩한 빛 운정교회 이혜영 집사가 각각 선정됐습니다. 최종 심사에 참여한 송광택 한국교회 독서문화연구회 회장은 은혜와 감동이 있는 진솔한 글이 많았고 방송사역의 다양한 현장을 이해하는 유익한 시간이었다고 평했습니다. 박종태 한국기독교출판협의회 회장은 극동방송을 통해 삶의 희망을 얻은 청취자들과 사명감으로 헌신하는 사역자들의 고백에 깊은 울림을 줬다고 말했습니다. 시상식은 오는 10월 17일 전파 선교사 홈커밍데이 행사에서 열립니다. 이상 극동방송 교계 뉴스를 마칩니다. 김겸입니다. FABC.
1: 오늘 이 시간은 백석대학교 설립자 장종현 목사님의 칼럼을 전해드립니다. 은혜의 시간 보내시기 바랍니다.
2: 지금까지 우리 백석학원을 지켜주시고 인도하여 주신 여호와 하나님께 진심으로 감사와 영광을 돌립니다. 백석은 예수 생명의 공동체입니다. 저는 여러 해 동안 백석 예수 생명의 공동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드렸습니다. 아무리 이 말씀을 갖고 해도 깨닫고 또 도전하는 모습을 가끔 볼 때마다 기쁩니다. 오늘 본문인 요한계시록 2장 17절의 말씀은 여기에 이기는 자에게 주시는 흰 돌이 바로 우리 학교의 이름인 백석이면서도 이 백석은 먼저 예수 그리스도를 의미하면서 그리스도인들이 얻게 될 최후의 승리의 의미를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백석은 이기는 자들이 최후에 얻게 될 복된 삶을 사는 공동체, 그리스도와 함께 영원한 생명을 누리는 공동체를 의미합니다. 진정한 예수 생명의 공동체가 되기 위해서는 어떤 삶을 살아야 되며 어떻게 신앙생활을 해야만이 되는 건가 하는 것을 생각해 보겠습니다. 첫째로는 말씀의 능력을 가진 공동체가 되어야 됩니다. 오늘 본문은 계시록 2장 12절에 보면은 주님께서 버가모 교회에서 주신 말씀, 좌우에 날쓴 검을 가진 이가 이르시되라고 시작됩니다. 좌우에 날쓴 검을 가진 사람이 바로 누굽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지칭하고 있습니다. 히브리서 4장 12절에 보면 하나님의 말씀은 살았고 운동력이 있어 좌우에 날쓴 어떤 검보다도 예리하여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또 마음의 생각과 뜻을 감찰하시니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여기서 말씀, 인간의 말과 지혜가 아니고 천사의 말의 음성도 아닙니다. 요한복음 1장 1절에 보면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 이

0: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있었으며 이 말씀은 곧 하나님 자기 자신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이라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을 말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말씀은 성육신하신 하나님 그 자체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은 귀 있는 자는 성령의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여기서 귀 있는 자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영적인 귀를 가진 사람을 말하고 있습니다. 복음서에 봐도 씨 뿌리는 비유 속에 탕자의 비유 속에 모든 것을 볼때 마지막에 귀 있는 자는 들을지어다. 영적인 귀를 들을 수 있는 것은 말씀과 기도 외에는 자기의 그 귀에 안 들어오는 거예요. 세상의 귀, 학문의 귀, 명예의 귀, 욕심의 그런 귀는 살살 들어와도 정말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귀한 생명의 말씀은 귀에 들리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영이신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천지를 창조하셨고 성령의 감동으로 우리에게 성경을 주셨다고 하는 것이 그 말씀이 들려오는 사람이야말로 하나님의 사람이다 이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영적인 존재이므로 성령의 감동 없이는 영적으로 살지도 못하고 영적인 일을 감당할 수도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영혼을 살리는 말씀에 항상 귀를 기울여야 되고 그 말씀에 순종하는 기본의 신앙의 양심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럴 때 말씀의 능력이 우리를 하나님의 도구로 사용하신다는 것입니다.
1: 지금까지 백석대학교 설립자 장종현 목사님의 칼럼과 함께 하셨습니다.

썸머 스페셜 예스로 스며들다. 한낮의 열기를 식혀줄 시원한 찬양 퍼레이드. 안녕하세요, 유성수입니다. 로마서 12장 5절의 말씀인데요, 이와 같이 우리 많은 사람이 그리스도 안에서 한 몸이 되어 서로 지체가 되었느니라. 아멘. 여러분, 지난 주말에 저희 집에 큰 행사가 하나 있었습니다. 바로 저희의 친형의 상견례가 있었는데요. 교회 안에서 형수를 만나서 오랜 기간 연애를 하고 결혼까지 하는 형을 보니까 한편으로는 부럽기도 하고 한편으로는 참 감사하기도 했습니다. 이렇게 두 가정이 결혼으로 하나가 되는 것처럼 주님께서는 우리를 그리스도 안에서 한 몸이 되어서 서로를 돕는 지체로 불러주셨는데요. 그런 주님 안에서 오늘도 함께 힘차게 나아가 보시죠. 오늘도 여러분의 출석 체크 받습니다. 샵 0933, 우물정 0933, 담은 50원, 장문 100원의 정보 이용료가 드는 유료 문자로 예수로 스며들다의 줄임말이죠. 예스라고 보내주시면서 오늘은 듣고 싶은 찬양도 함께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극동방송 어플리케이션 다운받고 들어오셔서 부산지사 선택하시면 무료로도 참여 가능합니다. 7756번님께서 출석이라고 보내주시면서 너무 나태했던 신앙의 끈을 다시 고쳐매고 싶은 요즘입니다. 밀린 통도 끝내도록 하고 덥지만 집안을 정리하려 합니다. 극동방송 하루 종일 틀어놓고 있는데 너무 힘이 됩니다. 감사드리며 다같이 파이팅! 이라고 힘차게 보내주셨습니다. 그죠, 요즘 날씨가 워낙 무덥다 보니까 나태해지기가 쉬운 요즘입니다. 이럴 때일수록 찬양과 말씀으로 힘차게 나아갈 수 있도록 저도 더욱이 힘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오늘도 찬양으로 시작해볼까요? 오늘의 첫 찬양은요, 9076번님께서 신청해주신 신영원의 갈릴리로 가요, 그리고 이어지는 찬양은 여기에 모인 우리 어노인팅입니다.

하루 한 장. 매일 10편 한 편씩 읽어드립니다. 듣고 계신 분들은 아멘으로 함께해 주셔도 좋습니다. 만약 가능하시다면 이 시간 저와 함께 성경책을 펼치고 소리내어 읽어주시면 더욱더 좋습니다. 하루 한 장 시편을 소리내어 읽을 때 기적같은 역사가 일어납니다. 오늘의 말씀 시편 21편. 여호와여, 왕이 주의 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며 주의 구원으로 말미암아 크게 즐거워하리이다. 그의 마음의 소원을 들어주셨으며 그의 입술의 요구를 거절하지 아니하셨나이다. 주의 아름다운 복으로 그를 영접하시고 순금관을 그의 머리에 씌우셨나이다. 그가 생명을 구함에 주께서 그에게 주셨으니 곧 영원한 장수로소이다. 주의 구원이 그의 영광을 크게 하시고 존귀와 위엄을 그에게 입히시나이다. 그가 영원토록 지극한 복을 받게 하시며 주 앞에서 기쁘고 즐겁게 하시나이다. 왕이 여호와를 의지하오니 지존하신 이의 인자함으로 흔들리지 아니하리이다. 왕의 손이 왕의 모든 원수들을 찾아내며 왕의 오른손이 왕을 미워하는 자들을 찾아내리로다.

왕이 노하실 때에 그들을 풀무불 같게 할 것이라. 여호와께서 진노하사 그들을 삼키시리니 불이 그들을 소멸하리로다. 왕이 그들의 후손을 땅에서 멸하며 그들의 자손을 사람 중에서 끊으리로다. 비록 그들이 왕을 해하려 하여 음모를 꾸몄으나 이루지 못하도다. 왕이 그들로 돌아서게 하며 그들의 얼굴을 향하여 활시비를 당기리로다. 여호와여, 주의 능력으로 높임을 받으소서. 우리가 주의 권능을 노래하고 찬송하게 하소서. 아멘.

항상 썸머 스페셜. 진은정의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 그리고 All Hail the Power of Jesus Name, 주 예수 이름 높이여, 다마리스였습니다. 오늘은 시편 21편의 말씀을 함께 읽어봤는데요. 오늘도 함께 읽어주시고 아멘으로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시편 21편 1절의 말씀입니다. 여호와여, 왕이 주의 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며 주의 구원으로 말미암아 크게 즐거워하리이다. 아멘. 주님 안에서 참된 기쁨과 즐거움을 누리며 오늘 하루도 힘차게 나아가는 여러분 되시길 축복합니다. 지금까지 예수로 스며들다 유성수였습니다. 우리는 지금 생명을 전하고 있습니다.

복음 70년 은혜 70년 부산 극동 방송입니다. FABC

날마다 살아나는 큐티 김양재 목사입니다. 오늘 큐티인 말씀은 신명기 4장 1절부터 8절까지예요. 하나님 아버지, 말씀을 듣고 지켜 행하는 것이 생명의 길임을 알고 주님의 말씀을 끝까지 붙드는 저희가 되길 원합니다. 말씀해 주시옵소서. 듣겠습니다. 말씀을 지켜 행하려면 첫째, 말씀을 가감하지 말아야 합니다. 오늘 1절의 모세는 이스라엘 백성을 향해 마지막 설교를 시작합니다. 이스라엘아, 이제 내가 너희에게 가르치는 규례와 법도를 듣고 준행하라. 그리하면 너희가 살 것이요 라고 해요. 듣고 준행하라는 참 단순한 메시지입니다. 그런데 그렇게 하면 잘 될 것이다가 아니라 살 것이다 라고 해요. 말씀을 듣고 순종하는 것은 신앙생활을 잘하고 못하고의 문제가 아니라 죽고 사는 문제라는 것입니다. 모세는 자기 인생이 끝나간다는 핑계로 사명을 내려놓지 않고 끝까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합니다. 이스라엘을 살리는 것은 모세 자신이 아니라 말씀이라는 것을 알았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내 말을 들으라가 아니라 하나님의 규례와 법도를 듣고 준행하라 하고 명합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사람이 아닌 말씀을 따라가야 삽니다. 공동체도 특정한 사람 때문이 아니라 말씀이 중심에 있을 때 살아납니다. 그런데 2절에 내가 너희에게 명령하는 말을 너희는 가감하지 말고라고 해요. 왜 굳이 가감하지 말라고 하실까요? 말씀을 빼는 것보다 조금씩 바꾸는 것을 더 잘하는 우리의 속성 때문입니다. 우리가 사랑의 하나님은 좋아하면서 공의의 하나님은 부담스럽다고 하잖아요. 또 축복의 말씀만 붙들고 싶고 십자가의 말씀은 피하고 싶어 합니다. 그래서 말씀을 조금씩 가감하지요. 이 정도는 괜찮겠지. 이건 시대가 달라졌잖아. 이 부분은 나한테 해당하지 않아 하면서 자기 생각을 조금씩 섞기 시작하면 결국 하나님의 말씀이 아닌 내 생각이 기준이 되는 것입니다. 내가 하고 싶은 이야기에 성경을 끼워 맞추려 할 게 아니라 성경이

말씀하는 그대로를 차례대로 듣고 받아야 합니다. 내가 말씀을 선택하는 것이 아니라 말씀이 나를 다스리게 해야 해요. 믿음은 내 삶을 말씀에 맞추는 것입니다. 말씀을 조금이라도 가감하는 순간 생명의 길에서 벗어나게 됩니다. 하와도 뱀의 유혹 앞에서 반드시 죽으리라는 하나님의 말씀을 죽을까 하노라로 바꾸다가 결국 선악과를 범하게 되었잖아요. 그래서 모세가 이렇게 마지막까지 듣고 그대로 지켜 행하라고 당부하는 것입니다. 적용 질문이에요. 말씀을 내 형편에 따라 가감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오늘 하나님이 순종하라고 하시는 말씀 앞에서 핑계를 대고 있는 것은 무엇입니까? 말씀을 지켜 행하려면 둘째, 하나님께 붙어 있어야 합니다. 3절에서 모세는 여호와께서 바알브올의 일로 말미암아 행하신 바를 너희가 눈으로 보았거니와 하며 갑자기 과거의 한 사건을 언급합니다. 왜 하필 바알브올 사건일까요? 말씀을 지키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이미 백성이 직접 경험했다는 거예요. 바알브올 사건은 이스라엘 백성이 모압 여자들과 음행하고 바알을 섬기다가 하나님의 심판을 받은 사건이지요. 수많은 사람이 하루아침에 죽었는데 이 사건의 핵심 결국 우상 숭배였어요. 그 우상이 오늘날로 말하면 무엇입니까? 물질일 수도 있고 성공일 수도 있고 음란일 수도 있어요. 우리는 조금만 형편이 좋아지면 금세 눈에 보이는 것을 하나님보다 더 붙잡으려고 한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이어서 4절에 모세는 오직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부터 떠나지 않은 너희는 오늘까지 다 생존하였느니라고 해요. 착한 사람이 살아남았다 혹은 능력 있는 사람이 살아남았다라고 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 붙어서 떠나지 않은 사람이 생존했다고 해요. 아무리 믿음 좋은 사람도 혼자서는 오래 붙어 있을 수 없지요.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믿음의 공동체를 허락해 주신 것입니다. 5절에서 모세는 자신이 규례와 법도를 가르친 이유를 너희가 들어가서 그대로 행하게 하려 함인즉이라고 해요. 말씀은 아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행하라고 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6절에 다시 너희는 지켜 행하라. 이것이 여러 민족 앞에서 너희의 지혜요 너희의 지식이라 하지요. 세상은 좋은 대학을 나오고 많이 아는 사람을 똑똑하고 지혜롭다 하지만 하나님은 말씀을 지켜 행하는 사람을 지혜롭다고 하십니다. 7절에 우리가 그에게 기도할 때마다 우리에게 가까이 하심과 같이라고 하지요. 하나님이 가까이 계시는 것이 곧 지혜의 근원입니다. 기도할 때마다 응답하시고 말씀으로 인도하시고 함께 하시는 하나님으로 인해 우리가 지혜롭게 되는 까닭입니다. 8절에서는 이 율법과 같이 그 규례와 법도가 공의로운 큰 나라가 어디 있느냐라고 선언합니다. 세상의 법은 힘 있는 사람이 이기지만 하나님 나라는 다릅니다. 먼저 믿은 사람이 먼저 섬기고 믿는 사람이 먼저 손해를 보고 먼저 용서하는 나라입니다. 세상에는 없는 질서이며 가장 탁월한 법이지요. 그러므로 말씀을 듣고 그대로 살아내는 것이 하나님께 붙어 있는 삶이고 그것이 가장 큰 지혜이며 생명의 길입니다. 여러분은 어떠세요? 하나님께 붙어 있나요? 세상 성공과 물질에 붙어 있나요? 그저 말씀을 아는 것으로 만족합니까? 아니면 오늘 한 가지라도 지켜 행하는 데까지 나아갑니까? 말씀이 아닌 세상 지식으로 자녀를 길렀음을 회개하고 이제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준행하며 공동체에 붙어 가겠다는 한 성도님의 큐티인 묵상 간증이에요. 희귀 난치 질환으로 몸과 마음의 병이 깊어진 두 아들을 말씀과 기도로 양육했다고 여겼어요. 하지만 아이들의 병에 대해 말씀보다 상담과 약물 치료를 더 의지했지요. 2절에서 모세는 말씀을 가감하지 말라고 하는데 저는 말씀을 자녀들을 단속하는 수단으로 삼아 가감했지요. 그러다 보니 아이들은 큐티와 기도를 숙제처럼 여겼을 거예요. 두 아들이 말씀과 멀어지고 큰아이가 교회 공동체를 떠나고서야 세상 지식과 제 노력으로는 자녀들을 낫게 할수 없음을 인정했습니다. 자녀들의 구원을 위해 제가 먼저 여호와께부터 떠나지 않으면 생존하게 하시는 모습을 보이고자 말씀과 공동체에 딱 붙어 있어야 했는데 그러질 못했어요.
치료도 매일 주시는 말씀에 따라 공동체에 묻고 결정하기보다 전문가의 조언만 듣고 결정했고요. 여호와의 명령을 지켜 행하는 지혜와 지식이 제게 없었던 거예요. 또 고난 가운데 기도할 때마다 우리에게 가까이 하시는 하나님을 경험하고 전하지도 못했습니다. 모세는 인생 말

0: 마지막 때에 이스라엘 백성에게 여호와께부터 명령을 지켜 행하면 살 것이라고 거듭 가르쳐요. 교회 소그룹 리더로서 저도 주께서 부르시는 날까지 자녀 양육의 광야에 있는 지체들에게 여호와께 꼭 붙어 살라고 전하길 원해요. 이제라도 제가 먼저 말씀을 듣고 준행할 때 자녀들도 지켜 행할 것을 믿고 교회 공동체에 딱 붙어 가겠습니다. 저의 적용은 마음이 아픈 자녀를 둔 지체에게 제 경험을 나누고 말씀대로 살아내는 것만이 자녀를 살리는 길임을 전하겠습니다. 주일에 자녀가 기분 좋게 교회에 가도록 준비를 마칠 때까지 불평하지 않고 기다리겠습니다.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모세는 인생의 마지막 순간까지 말씀을 듣고 지켜 행해야 산다고 가르쳐요. 우리는 조금만 편해지면 바알부울의 일처럼 세상 성공과 물질, 사람을 붙들기 쉽습니다. 그러나 오늘 말씀은 오직 여호와께부터 떠나지 않은 자들이 오늘까지 다 생존하였다고 합니다. 말씀을 지켜 행하는 것이 생명의 길이고 하나님께 붙어 있는 것이 사는 길입니다. 그러므로 세상 지혜보다 하나님의 말씀을 붙드시길 바라요. 말씀을 가감하지 않고 한 말씀이라도 순종하며 기도할 때마다 가까이 하시는 하나님과 동행하는 저와 여러분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드립니다. 주님, 인생의 마지막까지 말씀을 듣고 지켜 행하라고 권면한 모세를 통해 생명의 길이 무엇인지를 깨닫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그런데 우리는 말씀보다 내 생각을 앞세우고 말씀을 내 형편에 맞게 가감하며 살아갈 때가 많습니다. 듣기 좋은 말씀만 붙들고 십자가와 순종의 말씀은 피하려 하는 저희입니다. 이제는 말씀에 붙들려 가길 원합니다. 세상 성공과 물질, 사람이 아닌 오직 하나님께 붙어 떠나지 않는 인생이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말씀을 아는 것으로 그치지 않고 한 말씀이라도 지켜 행하는 저희가 되길 원합니다. 기도할 때마다 가까이 하시는 하나님을 날마다 경험함으로 하나님과 동행하는 것이 가장 큰 지혜임을 경험하며 전하는 저희가 되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1: 지금까지 우리들 교회 김양재 목사님이었습니다. 큐티에 도움받기 원하시는 분들은 큐티엠 홈페이지 qtm.or.kr 또는 유튜브에서 큐티엠을 검색하시면 도움받을 수 있습니다. 자세한 문의사항은 지역번호 031-705-5360번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0: 부산극동방송과 부산외국어대학교가 함께하는 다문화 사랑 캠페인.
1: 저는 카무리에서 온 반나 목사입니다. 카무리에는 경제적으로 어렵습니다. 카무리 사람에게 은혜의 삶을 풍성해 지기를 기도해 주십시오. 어려운 때를 잘 극복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십시오. 요즘 카무리에 운 맞는 카무리인 노동자들이 있습니다. 카무리에서의 생활, 언어, 문화, 음식 등에 잘 적응하게 하시고 직장에서 한 건의 안전사고 없이 모두 건강하게 하기를 기도해 주십시오.

0: JTBC Mission FM.
1: 복음 70년, 은혜 70년. 2026년 극동방송 사역표입니다. FM 93.3MHz, 녹산중계소 FM 96.7MHz, 대한민국 선교중심 극동방송입니다. HLQQ, 극동방송에서 한시를 알려드립니다.

우리 주님과 더 행복해지는 시간 오 해피데이 8월 4일 화요일에 인사드립니다. 여러분 안녕하세요. 임지현입니다.

요즘 밖에 잠깐만 서 있어도 뜨거운 햇볕 때문에 금세 땀이 주르륵 흐르고요. 숨이 턱 막힐 정도죠. 연일 이어지는 폭염에 건강 걱정하시는 분들도 많으실 텐데요. 이 무더위는 북한도 예외가 아닙니다. 북한 곳곳에서도 35도를 웃도는 폭염이 이어지고 있고 또 일부 지역에서는 40도에 가까운 기온까지 오르면서 큰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하죠. 또 안타까운 건 북한에서는 냉방시설을 갖춘 가정이 많지가 않다는 점입니다. 전력 사정도 넉넉지 않아서 선풍기나 에어컨을 마음껏 사용할 수도 없고 마음껏 구비할 수도 없죠. 이 폭염은 단순히 불편한 날씨가 아니라 생명을 위협하는 재난이 될 수도 있죠. 특히 어린아이와 어르신 그리고 몸이 약한 주민들에게는 더 힘겨운 시간이 될 텐데요. 사랑하는 방송 가족 여러분, 이 폭염 가운데 북녘 땅을 향한 우리의 기도는 계속해서 뜨겁게 올려드렸으면 좋겠습니다. 주님께서 북한 땅을 긍휼히 여기시고 지친 몸과 마음을 붙드시며 함께해 주시기를 소망하면서 우리의 기도가 북한을 변화시키고 복음 통일의 시작임을 기억하면서 남과 북의 하나됨과 복음 통일을 꿈꾸며 기도하는 시간 오 해피데이. 오늘도 북한을 위한 기도의 한 줄, 소망의 한 줄로 출석 인사를 기다립니다. 우물정 1069번으로 보내주세요. 짧은 글 50원, 긴 글 100원의 문자 용료 부과되는 샵 1069번. 우물정 1069번으로 출석 인사를 보내주시면 되고요. 여러분 어디서 방송을 무엇하며 듣고 계신지 계신 지역까지 함께 남겨주세요. 출석 인사 기다리면서 오늘의 첫 찬송 올려드립니다.

주 믿는 사람 일어나 찬양사역자 지선님의 찬송으로 오늘의 첫 찬송 함께했는데요. 여러분의 출석 인사, 북한을 위한 기도의 한 줄, 복음 통일을 위한 소망의 한 줄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우물정 1069번으로 보내주세요. 짧은 글 50원, 긴 글 100원의 문자 용료 부과되는 샵 1069번. 병원 가는 길에 방송 듣고 있습니다. 피 흘림 없는 복음 평화 통일을 위해서 저도 기도합니다 하시면서 새싹 회원 찾아와 주셨고요. 차 안에서 방송 듣고 있어요. 하루속히 복음 통일 되기를 기도합니다. 북한의 주민들이 너무 힘들 것 같아요. 많이 기도해야겠어요. 고향에서 방송을 듣고 있습니다. 병원에서 이 방송 은혜롭게 잘 듣고 있습니다. 북한의 동포들을 주님 살려주세요 라는 문자 출석 인사까지 보내주셨는데요. 아멘. 기도의 자리에 앉혀주셔서 감사해요. 북한을 위해서 기도하기를, 이를 위해서 또 기도합니다. 요즘 게으른 쉬운 것을 회개하면서, 와, 이렇게 문자를 남겨주신 분이 계신데 이 기도도 너무 귀하네요. 북한을 위해서 기도하기를, 계속해서 기도하기를, 나의 기도의 자리를 위해 기도하는, 아멘입니다. 이렇게 여러분의 기도의 한 줄 출석 인사, 그리고 지금도 이 방송을 하는 저도 에어컨을 튼 보다 시원한 공간에서 방송을 하고 있지만 북한에서는 에어컨이 모두에게 있는 가전제품이 아니죠. 정말 비싸잖아요. 특히 북녘당에서는 평양을 중심으로 에어컨의 유행이 불었다고 하지만 지방에서도 에어컨을 쓰는 사람이 있다고는 하지만 전기를 사용할 수 있는 시간이 제한되어 있는 건 아직까지 여전하고요. 많은 주민들의 에어컨을, 뭐 선풍기를, 이렇게 더위를 식힐 수 있는 무언가를 사용할 수 있는 건 아니죠. 이 무더위에 밖에 10분만 서 있어도 저는 너무 이 습하고 덥고 답답한 게 정말 힘든데, 북녘의 주민들에게는 일상인 이 가운데 주님께서 그 무더운, 주님께서 그 연약한 몸과 마음을 돌보시고

그 갈증을 영원히 목마르지 않은 주님의 말씀의 생수로 채워주시기를 함께 기도해 주세요. 그렇게 계속해서 함께해 주실 줄을 믿으면서 오늘의 오 해피데이 다음 찬양 올려드리고요. 찬양 후에는 매일같이 만나보는 시간이죠. 통일 배우기 이어집니다.

오늘도 우리 주님 안에서 복음 통일의 그날을 소망하면서 북한에 대해 통일에 대해 알아보는 시간 통일 배우기. 복음 통일을 위해 기도하는 우리가 먼저 바로 알고 바로 서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북한에 대한 통일에 대한 상식 퀴즈로 함께하고 있는 이 시간인데요. 첫 번째 문제입니다. 새벽마다 우리 새벽에 극동방송을 들으시는 분들 중에서는 북한 날씨를 청취하신 분이

계실 거예요. 오늘만 해도 남과 북의 이 최저 기온만 해도 10도 이상의 차이가 나고요. 최고 기온도 10도 이상의 차이가 나더라고요. 그만큼 한반도에서도 기온의 차이가, 날씨의 차이가 조금은 있는데, 오늘의 첫 번째 문제, 이 한반도 땅에서 첫눈이 가장 먼저 오는 지역은 어디일까요? 첫눈이 가장 먼저 오는, 대체로 첫눈이 가장 먼저 오는 지역. 1번 서울, 2번 평양, 3번 삼지연, 4번 강릉. 우물정 1069번으로 보내주세요. 서울과 평양과 삼지연과 강릉 가운데 한반도 땅에서 어느 지역에 첫눈이 가장 먼저일까요? 겨울에도 수련회가 있잖아요. 겨울보다 조금 더 빨리 오는 곳으로 알려져 있는 이곳에서 첫눈을 맞이하면서 그 설레는 마음으로 수련회를 할 수 있는 그날을 기다리면서 이 소망을 함께 전해보면서 저도 여기는 정말 꼭 한번 가보고 싶더라고요. 날씨가 우리가 알고 있는 그 보통의 그 지역들과는 참 다른 곳이라고 해요. 서울, 평양, 삼지연, 강릉 가운데 우물정 1069번으로 정답을 기다립니다.

내가 매일 기쁘게 찬양 함께 했습니다. 찬양 한 곡 더 올려드리면서 여러분의 정답 기다릴게요. 오늘의 첫 번째 통일 배우기 문제는 이 한반도 땅에서 남과 북에서 첫눈이 가장 먼저 내리는 지역은 대체로 첫눈이 가장 먼저 내리는 지역은 어디일까요? 1번 서울, 2번 평양, 3번 삼지연, 4번 강릉. 우주는 보기가 4개죠. 저는 첫눈 오는 날 언젠가 정말 여기서 이 첫눈을 맞으면서 그 첫눈 오는 그 시기를 함께 즐겼으면 좋겠어요. 이런 소망을 가져보면서 저 높은 곳을 향하여 영어 찬송 올려드릴게요.

저 높은 곳을 향하여 영어 찬양으로 함께했습니다. 오늘의 첫 번째 통일 배우기 시간 첫 번째 그 문제는 한반도 땅에서 어느 지역에 첫눈이 가장 먼저 올지 서울과 평양과 삼지연과 강릉 가운데 정답은 3번 삼지연입니다. 삼지연이라고 여러분 들어보신 적 있으실까요? 백두산 인근의 고원지대에 있는 지역인데요. 다른 지역보다 기온이 많이 낮다고 해요. 해에 따라 차이는 조금 있긴 하지만 우리가 보통 가을에 그 선선한 날씨를 즐길 때쯤 9월 말이나 10월 무렵에 눈이 내리는 경우가 있다고 합니다. 한 다음 달이나 다다음 달에 눈이 내린다고 봐야겠죠. 저도 그 중국 땅을 통해서 백두산 지역을 간 적이 있었는데 그때가 여름을 한창 지났던 시기였어요. 하반기였는데도 백두산에서 눈을 봤던 그런 기억이 있습니다. 이 첫눈이 내리는 삼지연에서 언젠가 우리가 예배를 드릴 수 있는 그날이 얼른 오기를 바라면서 오늘 정답 보내주신 분들 가운데 제가 선정 통해서 선물 링크로 답장을 보내드리도록 하고요. 바로 두 번째 퀴즈까지 함께 해볼게요. 오늘의 첫 번째 문제가 우리 한반도 땅에서 가장 먼저 눈이 오는 대체로 가장 먼저 눈이 오는 지역은 어딜까요? 였어요. 그러면 반대로 하면은 반대로라고만 내도 정답을 맞추시지 않을까. 반대로 우리 한반도 땅에서 가장 더운 곳은 어디일까요? 여름철에 가장 높은 기온을 기록하는 이것도 대체로 평균적으로 통계학적으로 가장 높은 기온을 기록하는 곳은 어디일까요? 1번 신의주, 2번 대구, 3번 원산, 4번 부산. 우리가 통일 배우기라는 이름으로 이 상식을 함께하고 있잖아요. 근데 통일이란 북한에 대한 이야기이기도 하지만 한반도 함께하고 있는 한민족인 우리 남한, 대한민국의 이야기이기도 하니까요. 그래서 오늘의 상식 배우기 첫 번째 문제부터 보기에는 남한 땅도 이렇게 같이 있죠. 그래서 오늘의 두 번째 통일 배우기 문제는 이 한반도 땅에서 가장 더운 곳으로 알려져 있는 이 지역은 어딜까요? 오물정 1069번으로 정답을 보내주세요. 짧은 글 50원, 긴 글 100원의 문자 이용료 부과되는 샵 1069번으로 기다릴게요.

오늘의 두 번째 상식, 두 번째 통일 배우기. 여름에 가장 높은 기온인 이곳은 어디일지. 1번 신의주, 2번 대구, 3번 원산, 4번 부산 가운데 정답을 기다립니다. 선물 소개 함께 나누는 동안 여러분의 정답 우물정 1069번으로 조금 더 받아볼게요. 짧은 글 50원, 긴 글 100원의 문자용료 부과되는 샵 1069번으로 지금 바로 보내주세요.

남과 북의 하나됨과 복음 통일을 위해 기도하며 문자로 퀴즈 정답 출석 체크해 주시는 분들 가운데 추첨을 통해 드리는 오해피데이에서 마련한 선물입니다. 하나님의 청지기가 되길 소망하는 워커스 커피 로스터스에서 스페셜티 등급의 블렌드 커피 원두를, 믿음의 기업 JMB라이프에서 간헐적 소식과 단식을 돕는 2박 3일용 만나 한끼 제품과 건강회복을 돕는 월동 무우차, 믿음의 기업 아마란스 화장품에서 수분 충전 워터드롭 수분 크림을, 우리 땅 독도를 알리는 기업 한국이 월드에서 한국이 자석 키링을, 맛과 가성비 통닭의 검증을 마치다 가마치 통닭에서 통닭 두 마리 교환권, 청정 제주의 농산물로 건강하고 올바른 먹거리 제주 자연식품 제주앤팜에서 제주청 차세트, 하나님께서 키우시고 기르시는 다육이 기업 처리다육이에서 다육이를, 100% 국내산 원물만 고집하는 천연조미료 전문기업 주식회사 강고집의 국물팩 세트, 하나님께서 세우시고 경영하시는 기업 주식회사 그리심에서 김나라 뚝딱 도시락김, 건강한 삶을 기도하는 믿음의 기업 제스파에서 힐링에이스 눈 마사지기, S&P 인터내셔널에서 프리미엄 티세트, 하나님께서 대표이사로 계시는 주식회사 더 황금푸드, 대한민국 대표 곱창 황금곱창에서 소곱창 전골 밀키트 세트를, 곰취아빠가 기도로 만든 맛과 영양이 뛰어난 건강한 먹거리를 생산하는 기업 자연의 맛과 향 청정향에서 곰취 제품을 드립니다. 복음 통일을 위해 한마음으로 기도해 주시고 선물 협찬으로 참여해 주시는 모든 하나님의 기업에 더 풍성한 은혜와 복이 가득하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오늘의 두 번째 상식 퀴즈 정답은, 신의주, 대구, 원산, 부산 가운데 정답은 2번 대구입니다. 대프리카라는 별명까지 있죠. 첫 번째 문제였던 가장 그 첫눈이 먼저 오는 지역 삼지연처럼 해발이 높아서 기온이 낮아서 첫눈이 이른 시기에 오는 삼지연처럼 대구도 지형의 영향으로 여름철에 더운 공기가 쉽게 빠져나가지 못한다고 하죠. 대구에서도 출석 인사를 덜어주셨는데 오늘 정답 맞추신 분들 가운데 또 대구입니다 라고 남겨주신 분들 중에서 더 많이 선정해서 답장을 보내드릴게요. 물론 다른 지역을 적어주신 우리 청취자분들에게도 #1069번으로 제가 방송 끝나고 나서 선정을 한 분 한 분 읽어가면서 하고요. 링크가 있는 답장 보내드릴게요. 그러면 궁금하더라고요. 삼지연에서 첫눈이 가장 먼저 오면 그러면 여름에는 선선하려나? 상당히 선선하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삼지연이 관광지나 휴양지로 개발이 되어 있다고 해요. 피서지로 많이 알려져 있다고 해서 일반 주민들이 자유롭게 가는 곳은 물론 아니겠죠. 통행이 금지가 되어 있기 때문에 주민들 대상 피서지로 알려져 있는 건 아니고 관광지, 휴양지로 개발이 되어 있다고 합니다. 우리 사랑하는 방송 가족 여러분, 언젠가 정말 이 복음의 통로가 활짝 열리고 남과 북이 복음 안에서 하나 되어서 이 왔다 갔다 동서남북 오고 가는 게 자유로워지면 이 여름날 우리의 피서지가 해외가 아닌 북한의 삼지연이나 뭐 곳곳 개마고원이나

감사합니다 라고 남겨주신 분도 계세요. 저희가 상식에 대해서 하나하나 알아가는 작은 것부터 알아가는 이 시간 가운데 우리가 더 구체적으로 기도하면 좋겠어요. 북녘 땅의 삼지연에서 예배를 드릴 수 있는 그날이 평양에서 원산에서 곳곳에서 함께 주님의 시원한 은혜의 바람을 느끼며 예배를 드릴 수 있는 그날이 얼른 오길 소망하면서 우리 OFPD의 청취자 여러분 계속해서 함께 기도해 주시기를 바라면서 오늘은 여기서 인사드릴게요. 제작 진행의 임지현이었습니다. 오늘도 우리 주님과 동행하면서 더 행복하세요. 지금 극동방송을 들려주세요. 기적이 일어납니다. 우리는 지금 생명을 전하고 있습니다.

0: 극동방송 창사 70주년 기념 나라사랑 축제. 올해는 여수와 익산에서 여러분을 찾아갑니다. 복음 70년, 광복 81주년. 대한민국의 역사를 기억하고 복음으로 미래를 노래하는 감동의 축제. 2026 극동방송 나라사랑 축제가 8월 13일 목요일 저녁 7시 30분 여수 진남체육관, 8월 14일 금요일 저녁 7시 30분 익산 실내체육관에서 열립니다. 조선의 바다를 지켜낸 이순신 장군의 용기, 대한독립을 향한 뜨거운 함성, 6.25 전쟁의 아픔을 딛고 눈부신 회복과 성장을 이뤄낸 대한민국, 우리 민족의 감동적인 역사가 극동방송 전국 13개 지사 700여 명의 어린이 합창단이 선사하는 웅장한 합창과 아름다운 찬양, 그리고 화려한 퍼포먼스로 생생하게 펼쳐집니다. 대한민국을 사랑하는 마음과 평화와 통일을 향한 소망, 그리고 다음 세대를 향한 희망을 함께 나누는 시간. 온 세대가 함께 공감하고 함께 노래하며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는 뜻깊은 축제, 여러분을 초대합니다. 8월 13일 목요일 저녁 7시 30분 여수 진남체육관, 8월 14일 금요일 저녁 7시 30분 익산 실내체육관. 2026 나라사랑 축제 참가를 원하시는 분은 전남동부 극동방송 지역번호 061-650-3800, 전북극동방송 063-854-0911번으로 지금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2026 극동방송 나라사랑축제에서 여러분을 기다립니다. 올여름 여수와 익산에서 가장 뜨거운 감동을 만나십시오.
1: 부산 극동방송 문화부흥 캠페인 책, 책을 읽읍시다. 이달의 첫 번째 추천 도서는 용기는 두려움이 없는 게 아니라 두려운 일을 하는 것이답니다. 안호성 목사가 쓴 이 책은 상황보다 크신 하나님을 바라보며 믿음으로 살아가는 삶을 따뜻한 이야기와 함께 풀어낸 책입니다. 두 번째 추천 도서는 고난 사전입니다. 허진열 목사가 집필한 이 책은 어린 딸의 간이식과 10년의 투병이라는 깊은 고난을 통해 경험한 하나님의 섭리와 위로를 담은 책입니다. 여름을 채우기 가장 좋은 시간, 책과 함께 마음의 쉼을 더해보시기 바랍니다. 이 캠페인은 부산 극동방송과 세상의 빛들을 전하는 고신대학교가 함께합니다.

0: HTBC 미션 FM.
1: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라. 2026년 극동방송 주제 선구입니다. FM 93.3MHz 녹산중계소 FM 96.7MHz 대한민국 선교중심 극동방송입니다. HLQQ 극동방송에서 2시를 알려드립니다.

0: 빛을 따라서 빛을 따라서 오늘 이 시간은 구남교회 김지덕 목사님의 말씀으로 함께 하십니다. 은혜의 시간 보내시기 바랍니다.
1: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은 갈라디아서 6장 7절에서 9절까지 말씀입니다.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말지니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나누기를 원합니다. 스스로 속이지 말라. 하나님은 없인 여김을 받지 아니하시나니 사람이 무엇으로 심든지 그대로 거두리라. 자기의 육체를 위하여 심는 자는 육체로부터 썩어질 것을 거두고 성령을 위하여 심는 자는 성령으로부터 영생을 거두리라. 우리가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말지니 포기하지 아니하면 때가 이르매 거두리라. 아멘. 제가 몇 달 전에 갑자기 어지럼증이 생겨서 고생한 적이 있습니다. 의자에 앉았다가 일어나면 핑 돌면서 어질어질한 겁니다. 하룻밤 자고 나면 괜찮을 거라고 여기고 참았는데 다음 날도 똑같은 증상이 나타났습니다. 아주 심하면 병원에 바로 갔겠지만 약간 애매했어요. 이석증도 아니고 누워서 가만히 생각해 보았습니다. 최근에 제가 전에 하지 않은 일을 한 적이 있는지, 전에 먹지 않던 것을 먹은 것이 있는지 곰곰이 되짚어보니 전에 안 먹던 것을 먹은 것이 있더군요. 그 며칠 전부터 오메가3를 먹었습니다. 그런데 유통기한 지난 약을 버리기 아까워서 먹었거든요. 느낌이 싸해서 얼른 가서 냉장고에 있는 오메가3 하나를 가지고 와서 가위로 잘라보았습니다. 생선 썩은 냄새가 나고 굳은 것을 보았습니다. 캡슐 색깔이 검어서 속이 썩은 것이 제대로 보이지 않았던 겁니다. 썩은 생선 기름을 며칠 동안 위장에 집어넣었으니 몸에 이상이 생길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 약을 끊 차 며칠 지나서 몸이 정상으로 회복되었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하나님의 인과 섭리에 관한 교훈의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세상과 우리 인생을 다스리시는 섭리에 크게 세 가지가 있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첫째는 인과의 섭리입니다. 인과 섭리를 한마디로 요약하면 뿌린대로 거둔다입니다. 우리가 선을 행하면 하나님께서 생명과 복을 주시고 악을 행하면 죽음과 재앙이 있다고 분명하게 말씀하십니다. 둘째는 예정의 섭리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세상과 우리 인생에 미리 정해놓으신 일들이 있습니다. 셋째는 은혜의 섭리입니다. 이 세상과 내 인생의 모든 일은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의 섭리 안에 있는 것입니다. 우리 눈에 보이고 만져지는 이 물질 세계는 하나님의 인과 섭리에 따라 작동합니다. 원인이 없이 저절로 생기는 결과는 없습니다. 제 어지럼증의 원인은 상한 오메가3 알약이었습니다. 원인 없이 결과가 생긴 것처럼 보여도 우리가 그 원인을 모를 뿐이지 반드시 원인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인과 섭리는 매우 강력합니다. 강력하다는 말로 부족할 정도로 철저하고 완전하게 작동합니다. 눈에 보이는 세계만 그럴까요? 아니요. 우리 눈에 보이지 않는 세계에도 하나님의 인과 섭리는 똑같이 완전하고 철저하게 작동합니다. 우리는 생각으로 원인을 제공합니다. 생각은 눈에 보이지 않습니다. 우리는 말로 원인을 제공합니다. 잠깐 들렸다가 사라지는 것 같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의 행동으로 원인을 제공합니다.

공합니다. 우리 행동도 잠시 눈앞에 나타났다가 없어지는 것처럼 여겨지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잠언 12장 14절에 사람은 입의 열매로 말미암아 복록에 족하며 그 손이 행하는 대로 자기가 받느니라 그랬습니다. 예레미야 17장 10절에 나 여호와는 심장을 살피며 폐부를 시험하고 각각 그의 행위와 그의 행실대로 보응하나니 그랬습니다. 오늘 갈라디아서 6장 7절에 스스로 속이지 말라. 하나님은 업신여김을 받지 아니하시나니 사람이 무엇으로 심든지 그대로 거두리라 하였습니다. 하나님의 인과 섭리가 눈에 보이는 물질 세계와 보이지 않는 세계 모두 철저하고 완벽하게 작동하는데 왜 우리가 알아채지 못할까요? 그것은 두 가지 원인이 있습니다. 첫째로 시간이 오래 걸릴 수 있다 하는 겁니다. 오늘 뿌린 선의 씨앗이 10년 후에 열매로 돌아오고 오늘 뿌린 악의 씨앗이 20년 후에 열매로 돌아올 수 있습니다. 두 번째로 제3자를 통하여 올 수 있습니다. 내가 갑에게 선을 행했는데 10년 후에 을이 내게 복으로 갚습니다. 내가 병에게 악을 행했는데 20년 후에 정이 내게 재앙으로 갚습니다. 시간이 걸릴 수 있고 제3자를 통해 돌아올 수 있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인과 섭리가 작동하지 않는 것 같은 느낌 혹은 느슨하게 작동하는 것 같은 느낌을 받습니다. 그러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인과 섭리는 매우 강력합니다. 강력하다는 말로 부족할 정도로 철저하고 완전하게 작동됩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을 두려워할 줄 알아야 합니다. 창세기를 보면 젊은 시절 야곱은 형인 에서의 장자권을 팥죽 한 그릇으로 가로채고 눈이 어두운 아버지 이삭을 속이고 형 에서가 받을 축복을 가로챘습니다. 이후에 야곱은 외삼촌 라반에게 속아 사랑하는 라헬 대신 언니 레아를 첫 아내로 맞으며 14년을 봉사해야 했습니다. 그가 가장 사랑하던 아들 요셉이 죽었다는 자식들의 거짓말에 속아 오랜 세월을 슬픔 속에 통곡하며 지냈습니다. 다윗은 충직한 부하 우리아의 아내인 바세바를 범하고 자신의 죄를 은폐하기 위해서 우리아를 전쟁터 최전선에 보내 죽게 만드는 살인과 간음의 죄를 범했습니다. 선지자 나단을 통해 하나님의 책망을 들은 다윗은 회개하여 그 죄를 용서받았으나 그의 죄의 결과는 그의 인생 후반기에 그대로 돌아왔습니다. 그가 뿌린 죄의 대가로 바세바 사이에서 낳은 처다들이 병들어 죽었습니다. 집안 내부에서 아들 암논의 범죄, 압살롬의 반역과 비극적인 죽음 등 다윗의 집안에서 칼이 영원히 떠나지 않는 고통을 거두게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러므로 우리는 선을 행하며 살아야 하겠습니다. 물론 우리의 의가 우리를 구원할 수 없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것을 오해하지 말아야 합니다. 우리가 의를 행하는 것, 선을 행하는 것과 영생이 관련 없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내 의로 구원받지 못한다는 것은 내가 의를 행해서 선을 행해서 영생을 얻을 만큼 완전하지 못하다는 사실을 말씀하는 것이지 의와 선이 영생과 관련 없다는 얘기가 아닙니다. 의로운 자, 선을 행하는 자가 하늘나라에 들어갈 것이요 악한 자, 악을 행하는 자는 지옥에 떨어지게 될 것입니다. 내가 내 힘으로 의를 행하고 선을 행할 수 없기 때문에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합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의 보혈로 죄 씻음 받고 성령을 받아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힘과 능력으로 선을 행하고 의를 행해야 하나님의 백성,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선을 행하며 살아야 합니다. 첫 번째로 악한 사람들에게 물들지 말아야 합니다. 시편 37편 1절 2절에 악을 행하는 자들 때문에 불평하지 말며 불의를 행하는 자들을 시기하지 말지어다 그랬습니다. 시편 37편 7절 8절에 악한 꾀를 이루는 자 때문에 불평하지 말지어다. 분을 그치고 노를 버리며 불평하지 말라. 오히려 악을 만들 뿐이라 하였습니다. 여러분, 악한 자가 잘 되는 것을 보고 분내는 사람이 있는데 그 분내는 것이 마치 의로운 것처럼 보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그렇지 않아요. 악한 자가 잘 되는 것처럼 보여도 그것이 결국 파멸로 연결될 것을 알기 때문에 진정한 그리스도인들은 악한 자들이 형통하는 것처럼 보일 때 그들을 불쌍히 여기고 안타깝게 여기게 됩니다.

0: 분을 내고 불평하고 분노하는 것은, 노를 바라는 것은 내 마음속에 그들을 향한 부러움이 있고, 그리고 질서가 깨지고 형편이 어려워지면 그들처럼 죄지을 가능성이 내 마음에 남아있기 때문에 불평하고 분을 내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다른 사람이 악을 행할 때 사랑으로 권면하고 나도 그런 죄에 빠지지 않도록 스스로를 살펴보아야 합니다. 갈라디아서 6장 1절과 2절에 보면, 형제들아, 사람이 무슨 범죄한 일이 드러나거든 신령한 너희는 온유한 심령으로 그러한 자를 바로잡고 너 자신을 살펴보아 너도 시험을 받을까 두려워하라. 너희가 짐을 서로 지라. 그리하여 그리스도의 법을 성취하라 하였습니다. 우리는 생각과 말과 행동에 있어서 늘 적극적으로 선을 찾아 행하며 살아야 하겠습니다. 여러분, 어떻게 하면 내가 적극적으로 선을 행할 수 있을까요? 첫째로 선과 악을 분별할 줄 아는 지혜가 있어야 합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배움으로 가능합니다. 둘째로 선을 행할 힘이 있어야 합니다. 내 힘으로는 안 되고 하나님의 은혜가 임해서 예수님의 십자가 보혈로 죄사함받고 성령을 받아야 가능한 것입니다. 세 번째로 하늘의 소망을 품고 낙심하지 말고 선을 행해야 하겠습니다. 당장에 좋은 결과가 보이지 않아도, 상대방이 알아주지 않아도 낙심하지 말고 인내하며 선을 행해야 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선을 씨뿌리면 생명과 복을 거두고 악을 씨뿌리면 죽음과 재앙을 거두게 됩니다. 하나님의 인과 섭리는 우리 인생에 철저하게 작동합니다. 현세에 다 돌려받지 못하면 내세에 돌려받게 됩니다. 그러므로 악한 자들에게 물들지 말고 적극적으로 말씀에 순종하는 선한 삶으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복을 쌓는 인생을 삽시다. 그래서 이 땅의 삶을 마친 후 마지막 날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서게 될때 칭찬받고 상받으며 영생을 상속받고 영원한 하늘나라로 들어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1: 빛을 따라서 지금까지 부산시 북구 백양대로에 위치한 구남교회 김지덕 목사님의 말씀으로 함께 하셨습니다. 오늘 말씀 들으시고 신앙생활에 도움받기를 원하시거나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하기 원하시는 분들은 부산전화 051-332-0408번 구남교회로 연락하시거나 051-780-2828 부산극동방송으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빛을 따라서 오늘 순서를 맺습니다.
2: 샬롬의 소리, 부산 극동방송입니다.
3: FABC 게시판입니다. 느헤미야 미니스트리가 8월 9일 주일 오후 10시 50분 더원교회에서 블레싱 행복축제를 개최합니다. 문의 전화는 0507-1341-4617번으로 전화 주시기 바랍니다. 부산교회총연합회와 부산복음화운동본부가 8월 9일 주일 오후 3시 30분 해운대 순복음교회에서 8.15 광복절 기념 대성회를 진행합니다. 부교총 대표회장 김형근 목사가 강사로 나설 예정입니다. 문의 전화는 010-8513-0692번으로 전화 주시기 바랍니다. 기독교 마약중독연구소가 8월 12일 수요일 오후 1시 30분 수영로교회 사랑홀에서 리커버리 찬양 콘서트를 개최합니다. 딜리버리 프로젝트와 가수 범키가 함께합니다. 자세한 문의는 010-6616-3610번으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FEBC 게시판은 애청자 여러분께 항상 열려있습니다. 신청을 원하시는 분은 행사일보다 열흘 전에 행사 내용과 연락처를 적어 부산 극동방송 팩스 0551-744-7466번으로 보내주시거나 인터넷 검색창에 부산 극동방송을 검색하고 들어오셔서 오른쪽

하단 시청자 게시판 내에 무료 광고 신청 페이지에서 신청하시면 됩니다. 이후 방송 가능 여부와 내용을 선별해 방송해드리겠습니다.

너희 몸은 너희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바 너희 가운데 계신 성령의 전인 줄을 알지 못하느냐. 너희는 너희 자신의 것이 아니라 값으로 산 것이 되었으니 그런즉 너희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고린도전서 6장 19절 20절 말씀입니다.

0: 복음 70년, 은혜 70년.
1: 부산 극동방송입니다. FEBC.
2: 늘푸른 초장. 늘푸른 초장 오늘 이 시간은 부산시 동래구 충혈대로에 위치한 동래중앙교회 정대훈 목사님의 말씀으로 함께 하십니다.
3: 세상의 여러 이론가들은 우리에게 이런 말을 전하고 있습니다. 다른 사람이 아닌 너 자신을 아끼고 사랑해라. 너 자신을 가장 최고로 여기고 너 자신만을 위한 인생을 살아가라. 너의 인생의 무대에서 너는 주인공처럼 화려하고 멋지게 살아가라. 다른 사람 눈치 보지 말고 네 마음이 원하는 대로 선택하고 행동하고 결정하라. 물론 세상에서 살면서 지치고 힘들어하는 사람들에게는 참 도전이 되고 격려가 되고 위로가 되는 말인 것 같지만 사실 이 말들 속에는 굉장히 두려운 함정이 숨어져 있다라는 거예요. 나를 강조하는 매우 이기적인 생각과 자기 중심적인 생각에 빠질 수가 있다라는 거예요. 다른 사람을 살피지 않는 오직 나만을 위한 인생으로 나의 성공만을 바라는 인생으로 살아가는 매우 편협하고 이기적인 인생으로 만들어질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다 보면 신앙생활을 하면서도 자칫 우리가 이런 오류에 빠질 때가 있다라는 거예요. 교회 나오는 것이 내게 어떤 유익함이 있을까? 내가 하나님을 믿는 것이 내 인생에 있어서 어떤 도움이 될까? 이것이 먼저 우리에게 질문으로 등장하게 되고 이 생각으로 하나님 앞에 나올 때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믿음 생활은, 신앙 생활은 하나님의 영광을 높이는 시간이에요. 가장 먼저 우리가 하나님을 찬양하고 예배하고 이 세상을 지으시고 온 세상을 만드시고 저와 여러분들을 이 땅 가운데 보내어 주신 하나님의 영광을 높이는 시간이어야 되는데 그거를 뒤에 밀어두고 오직 나의 성공, 나의 만족, 나의 기쁨만을 위한 신앙생활이 될 수도 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성경 말씀을 믿고 있잖아요. 이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있다는 거예요. 이 말씀을 우리가 듣고 그 말씀대로 살아가기 위해서 애쓰고 수고하고 노력해야 되잖아요. 물론 이것이 버거울 때도 있지요. 힘들 때도 있지요. 하지만 하나님의 생명의 말씀을 내가 들었으니 그 말씀대로 내가 삶을 살아가겠노라 해야 되는데 그 마음의 결단보다는 내가 듣고 싶어하는 말씀, 나에게 짜릿한 느낌을 주고 내 마음을 위로해 주는 그 말씀만을 들으려고 한다라는 거예요. 이런 신앙의 오류에 빠질 때도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우리들만의 문제가 아니라 예수님 시대에도 이런 사람들이 많이 있었어요.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들 중에 예수님 앞에 나와서 그들이 듣고 싶어 했던 이야기가 무엇이냐, 떡을 먹고 배부른 까닭이 무엇인지 이걸 듣기로

원했다는 거예요. 떡을 먹고 배부를 수 있는 이유를 물어보았다는 거예요. 다시 말씀드려서 잘 먹고 잘 사는 방법을 물어본다는 것이. 그럼 우리의 신앙생활이 하나님 앞에 나와 있는 우리의 모습이 이 세상에서 잘 먹고 잘 사는 것을 찾는 시간이 아닌데 예수님을 따르는 수많은 사람들이 수많은 무리가 바로 이러한 질문을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디모데후서 3장 5절에서는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 한 목소리를 읽어보겠습니다. 경건의 모양은 있으나 경건의 능력을 부인하니 이 같은 자들에게서 내가 돌아서라. 경건의 겉모습만 있는 모습에서 돌아서라. 신앙의 겉 껍데기만 가지고 있고 그 알맹이가 없는 모습에서 돌아서라 라는 말씀이에요. 하나님을 섬기고 있다면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는 삶을 살아가라. 예수님을 믿고 있다면 예수님을 본받고 예수님을 따르는 인생이 되어라. 교회에 나와서 이 거룩한 시간에 예배의 시간에 거룩한 성도의 모습으로 예배를 드리고 있다면 삶의 자리에 가서 가정에 가서 일터에 가서 그 거룩함을 드러내고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는 믿음의 모습으로 살아가라. 이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리스도를 본받아라는 제목으로 이 빌립보서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어떻게 예수님을 본받고 예수님을 따르고 살아갈 수 있을지를 함께 말씀을 통해서 나누기를 원합니다. 에베소서 4장 13절 말씀 우리 한 목소리로 다시 한번 봉독합니다. 우리가 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리니. 여러분 우리 모두는 구원받은 백성이에요. 우리의 인생의 삶을 다 끝내고 마감한 뒤에 우리는 이제 하나님의 약속을 따라서 하나님의 부르심을 따라서 천국에서 다 만나실 분들이에요. 여러분들의 구원의 소식은 취소가 되지 않습니다. 그것이 바뀌지가 않는다는 거예요. 이미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통해서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을 다 구원시켜 놓으셨다는 거예요. 그럼 거기서 다 끝나는 것일까요? 아, 난 구원받았으니까 대충 살아도 되겠네? 그것이 우리의 올바른 판단일까요? 에베소서 4장에 있는 말씀처럼 그것이 끝이 아니라 우리의 믿음 생활이 그리스도의 장성한 훈련으로 자라나고 성장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을 아는 것, 예수님을 믿는 것 여기서 멈춰지는 것이 아니라 그 예수님을 알고 예수님을 믿는 것이 하나가 되어서 우리들의 믿음 생활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으로 날마다 날마다 성장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것이 우리가 멈출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 말씀을 바로 에베소서에서 말씀하고 있는 것이에요. 여러분 그러니 예수님을 본받아야겠어요? 안 본받아야겠어요? 그리스도를 본받아야겠어요? 안 본받아야겠어요? 마음대로 하세요. 예수님을 본받는 것이 그리스도를 본받는 것이 우리가 선택할 수 있는 선택사항이 아니라는 거예요. 목사인 저도 또 직분자인 여러분들도 성도인 우리 모두도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으로 날마다 날마다 성숙되어지고 성장되어져야 되는 것이 우리의 소망이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빌립보서 2장 5절 말씀에서는 우리에게 이렇게 권면하고 있는 거예요.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우리 마음에 무엇을 품으라고요? 예수의 마음을 품으라는 거예요. 예수의 마음. 제가 인생을 좀 살아봤어요. 인생을 살아보니 그 사람이 마음에 무엇을 품고 있느냐가 참 중요한 문제인 것 같아요. 그 사람이 어떤 마음을 품고 살아가느냐. 이게 간단한 문제가 아니더라고요. 매우 중요한 문제. 매우 중요한 인생의 주제예요. 내 마음이 지금 어떤 마음을 품고 살아가고 있지? 내 마음에 품고 있는 그 모습이
나의 삶의 결과로

또 드러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오늘 사도 바울이 말하고 있는 우리가 본받아야 되는 예수님의 마음은 과연 어떤 마음인가? 첫 번째는 자신을 비우는 겸손의 마음이라는 거예요. 겸손의 마음. 그것이 그리스도를 본받아라는 책에서 첫 번째로 소개되고 있는 주제이기도 합니다. 자신을 비우는 겸손의 마음. 오늘 본문 6

어떻게 소개하고 있는지를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살펴볼 수가 있습니다. 한번 이 말씀을 함께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유어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의 죽으심이라. 여러분, 예수님은 온 우주를 만드신 하나님의 독생자이세요. 하나님과 동등하신 분이에요. 모든 권세와 영광과 능력을 가지고 계신 분이 바로 예수님이십니다. 그런데 그분께서, 예수님께서 무엇을 하셨다고요? 오히려 자신을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자신을 비웠다는 거예요. 이것을 신학적인 용어로, 매우 중요한 신학적인 용어로 케노시스라는 단어를 쓰고 있습니다. 케노시스. 이 뜻이 뭐냐면 자기 비움이에요. 자기 비움. 예수님께서 보여주시는 이 자기 비움의 모습이 바로 우리가 배워야 될 겸손의 모습이다. 겸손의 본질적인 모습이다라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자신을 평가할 때, 소개할 때 최상품 인생으로 소개하고 싶어하는 마음이 있습니다. 자기소개서를 쓰다 보면 자신의 약점과 단점은 기록하지 않아요. 그런데 작은 자신의 능력은요, 그것을 확대합니다. 포장을 해요. 그래서 크게 돋보이도록 만들어 간다는 거예요. 이것이 세상에서 말하는 자기소개의 방법이에요. 그런데 예수님은 정반대의 모습으로 본인을 우리에게 소개하고 있지 않습니까? 정반대의 모습으로. 성자이신 예수님께서 영광스러운 모습을 내려놓으시고 죄인들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처럼 낮아지시고 십자가에 죽기까지 순종하셨다. 자기를 다 불살려버리시고 자기를 다 비워내셨다는 거예요. 이것이 예수님이 보여주신 겸손의 모습이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겸손의 마음이 우리의 마음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성도의 마음이 바로 이런 겸손을 배우고 따라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토마스 아퀴피스가 쓴 그리스도를 본받아에서 이 겸손을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자신을 잘 아는 겸손한 사람은 자신을 낮게 보기에 사람들의 칭찬에 우쭐하지 않습니다. 많이 이해하고 많이 안다는 생각이 든다면 그대가 알지 못하는 것이 더 많음을 명심하십시오. 지나치게 지혜로워 보이려 하지 말고 오히려 자신의 무지를 인정하십시오. 이것이 겸손이라는 거예요. 참된 겸손이 무엇입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나의 실제적인 모습을, 정직한 모습을 인정하고 받아들이라라는 거예요. 우리를 남보다 더 낮게 여기고 더 높게 여기고 내가 이런 사람이야, 나는 대접받아야 될 사람이야, 이렇게 교만한 마음으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나를 다른 사람보다 더 낮게 여기고 그 자리에서 그 누군가를 섬기는, 나를 비우는 겸손의 모습으로, 마음으로 살아가야 된다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세상이 왜 이렇게 무서워졌어요? 표정을 보니까 전혀 안 무서우신 것 같은데 저는 무서워요. 세상이 너무너무 더더욱 무서워지는 것 같아요. 예전에만 봐도 끔찍한 상황인데 지금은요, 전혀 그런 것이 충격적이지가 않더라고요. 더 세상이 무서워지고 무너지고 있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왜 그럴까? 예수님의 겸손의 마음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점점 줄어들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내 능력을 자랑하고 내 힘을 자랑하고 남보다 나를 더 나은 사람으로 생각하고 더 높은 자리에 올라가고 싶어하는 사람들이 넘쳐나지, 나를 남보다 더 낮게 여기고 그 낮은 자리에서 겸손의 마음으로 섬기고자 하는 사람들이 점점 줄어들고 있기 때문에 이 세상이 더 무서운 세상으로 바뀌고 있는 것 같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의 겸손을 본받으시고 케노시스, 자기 비움, 이 겸손의 삶을 실천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렇다면

겸손의 마음을 가지고 실천하며 살아가는 그리스도인의 삶은 과연 어떤 모습일까? 그것이 바로 두 번째 주제가 됩니다. 예수님께서 높은 하늘 보좌를 버리시고 이 땅에 내려와서 종의 형체를 가지시고 십자가에 죽기까지 그 일들을 감당하신 것은 무엇 때문일까요? 저와 여러분들을 향한 가장 위대한 사랑의 표현이라는 거예요. 바로 두 번째 주제가 사랑이라는 것입니다. 그리스도를 본받아 이 책에서 나오는 두 번째 주제도 바로 사랑이라는 거예요. 그 책에서 이 사랑에 대한 정의를 이렇게 소개해주고 있습니다. 사랑이 빠진 외형적인 행위는 아무 유익이 없지만 무엇이든 사랑으로 하는 일은 세상의 눈에 아무리 작고 하찮아 보여도 온전히 열매를 맺습니다. 하나님은 사람이 얼마나 많은 일을 하느냐보다 얼마나 많은 사랑으로 일하느냐를 더 중요하게 여기십니다. 이것이 사랑의 정의라는 거예요. 사랑이 사라지고 사랑이 식어지게 되면 나타나는 현상이 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뭐냐면 작은 일에 수고하는 것을 두려워한다는 거예요. 내가 해야 될 작은 일들이 있지 않습니까? 어찌 보면 작은 수고, 나의 수고가 필요한 일들이에요. 그러한 일들을 하는 것을 두려워한다는 거예요. 이걸 반대로 말씀을 드리면 우리 안에 사랑이 넘치고 이 사랑의 불길이 활활 타오르게 된다면 제 아무리 어렵고 힘든 일이라도 우리는 기꺼이 그 일들을 감당할 수 있는 사랑의 능력자들이 된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가 배워야 될 예수님의 사랑이에요. 데살로니가전서 1장 3절 4절 말씀 우리 한 목소리로 봉독하겠습니다. 너희의 믿음의 역사와 사랑의 수고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소망의 인내를 우리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끊임없이 기억함이니 하나님의 사랑하심을 받은 형제들아 너희를 택하심을 아노라. 아멘. 이 사랑의 마음을 가지고 내가 감당해야 될 사랑의 수고를 넉넉히 감당할 수 있다면 그것이 바로 우리의 복된 믿음의 모습이고 하나님 앞에 영광이 되는 모습이고 그리스도의 삶을 우리가 살아가는 모습이라고 말씀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듯이 나 또한 내 옆에 있는 그 한 사람을 사랑할 수 있는 그 사랑의 마음이 우리가 본받아야 될 마음이라는 것입니다. 수많은 일들을 감당하면서 봤지, 내가 이런 사람이야, 내가 이런 능력이 있는 사람이야, 이것을 뽐내고 자랑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감당하는 그 작은 일 가운데서도 내가 사랑의 수고를 아끼지 않고 감당하는 것이 예수의 마음을 본받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렇다면 우리가 그리스도를 본받는 겸손과 사랑은 어디로 모아지게 되는 것일까요? 예수님의 자기 비움의 겸손과 기꺼이 감당하시는 사랑의 수고가 어디로 모아지게 되는 것일까요? 그것이 바로 십자가입니다. 그리스도를 본받아 세 번째 주제가 바로 십자가입니다. 예수님의 완전한 겸손, 예수님께서 보여주셨던 완전한 사랑이 모아진 것이 십자가입니다. 완전한 희생이 우리 가운데 보여진 십자가의 사건입니다. 토마스 아퀴페스가 말하는 세 번째 가장 중요한 주제 바로 십자가이며 이 주제에서 우리에게 큰 도전이 되는 말씀을 전해주고 있습니다. 예수님과 그 천국을 사랑하는 사람은 많이 있거니와 이 땅 위에서 예수님의 십자가를 지고자 하는 사람은 매우 적습니다. 주님의 위로를 받고자 하는 사람은 많으나 그와 함께 고난을 받고자 하는 사람은 거의 없습니다. 그와 함께 만찬을 나누며 떡을 떼는 자리까지 따르는 사람은 많으나 금식을 같이 하고자 하는 사람은 많지 않습니다. 주님과 더불어 기쁨을 누리고자 하는 사람은 많으나 그를 위하여 기꺼이 괴로움을 참고 인내하고자 하는 사람은 적습니다. 제가 그런 것 같더라고요. 십자가를 두려워해요. 십자가를 부담스러워해요. 어떻게 하면 더 평안하고 안락한 인생을 살아갈까? 거기에 온 관심이 있지. 내게 맡겨주신 십자가를 지고 싶어 하지 않아요. 여러분, 우리의 모습은 과연 어떤 모습입니까? 그리스도를 본받는 삶이란 결국 무엇이겠습니까? 내가 감당해야 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짊어

0: 지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그 자기 비움의 겸손의 마음으로 또 기꺼이 감당하시는 사랑의 수고로 십자가를 담당하시고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살아나셨을 때 우리에게는 구원의 길이 활짝 열려지게 되는 것이고 죽음 이후에 우리는 부활을 바라보며 영생을 바라보며 살아가는 복된 삶이 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물어보십니다. 사랑하는 성도들이여, 십자가를 질 수 있느냐? 우리는 어떤 대답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겠습니까? 네, 주님, 죽기까지 따르오리다. 이 고백과 결단으로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시길 바랍니다. 우리가 짊어져야 될 십자가가 무엇입니까? 여러분들의 가정에서, 여러분들의 일터에서, 생업의 현장에서, 여러분들이 살아가고 있는 모든 삶의 자리에서 우리가 감당하고 있는 그 십자가가 무엇입니까? 그 십자가를 두려워하지 마시고 그 십자가를 짊어지시고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시길 바랍니다. 누군가의 말이 십자가의 못처럼 내 손과 발에 박히는 순간도 있을 것입니다. 누군가의 행동이 십자가에 있는 창처럼 창끝이 되어서 내 옆구리를 상하고 찌르는 순간도 있을 것입니다. 누군가의 시선이 십자가 앞에 서 있는 성난 군중들처럼 사나운 모습이 되어서 나를 노려보는 순간도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그 십자가를 두려워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 십자가를 짊어지시길 바랍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살아나신 예수님을 향해서 보여주셨던 승리의 선언이 저와 여러분들의 삶 속에서 그대로 드러나고 선포될 줄 믿습니다. 오늘 본문 빌립보서 2장 9절에서 11절 말씀, 하나님께서 예수님에게 들려주셨던 자기 비움의 겸손과 기꺼이 감당하는 사랑의 수고로 십자가를 지셨던 그 예수님에게 주셨던 승리의 선언의 말씀입니다. 우리 이 말씀을 한 목소리로 공독하겠습니다. 이러므로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사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에 있는 자들과 땅 아래에 있는 자들로 모든 무릎을 예수 이름에 꿇게 하시고 모든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하여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셨느니라. 아멘. 우리가 십자가를 짊어지고 나아갈 때 우리 홀로 나아가는 것이 아니라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예수의 이름이 우리와 함께하는 것이고 그 예수의 이름으로 세상 모든 권세를 우리가 담당하고 이겨낼 수 있는 것이고 그 예수의 이름으로 구원의 기쁨과 감격 속에 살아가며 부활과 영생을 바라보며 살아가는 복된 삶이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이 승리의 선언을 나를 향한, 여러분들을 향한 하나님의 선언으로 받아들이시고 8월 한 달을 그리스도를 본받아, 예수를 본받아 예수의 섬김과 예수의 겸손과 예수의 사랑을 우리 마음속에 새기고 우리 또한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더 겸손하게 더 사랑으로 살아가실 때 십자가의 능력이 우리 모든 삶 가운데 나타나게 될 줄 믿습니다. 이러한 믿음의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1: 늘 푸른 초장 지금까지 부산시 동래구 충혈대로에 위치한 동래중앙교회 정대훈 목사님의 말씀으로 함께 하셨습니다. 오늘 방송 들으시고 신앙생활에 도움받기 원하시거나 예수님을 영접하기 원하시는 분은 051-558-1191번 동래중앙교회나 051-759-6000번 부산극동방송으로 전화주시기 바랍니다.

0: CBC Mission FM.
1: 복음 70년, 은혜 70년. 2026년 극동방송 사역표입니다. FM 93.3MHz, 녹산중계소 FM 96.7MHz, 대한민국 선교중심 극동방송입니다.

세상을 깨우는 라디오. 자, 오늘도 덥습니다. 8월 4일 화요일, 여전히 더워요. 자, 그래도 우리 극동 방송을 들으면서 마음을 시원하게 바꾸시는 분들, 여러분 정말 잘 오셨습니다. 이 방송 어디서 듣고 계실지 궁금한데, 하나님께서 오늘도 특별히 이 새깨라를 통해서 한 영혼 한 영혼을 부르고 계십니다. 어떤 영혼이냐? 하나님을 잠깐 떠난 분들, 예수님을 잘 모르시는 분들, 교회를 다니다가 지금은 잠깐 쉬고 계시는 분, 우리가 일명 방학이라고 표현하는 분들, 교회 안 나가봤다 무교, 하나님께서 간절히 간절히 찾고 계시고 부르고 계시고 오늘 분명히 강력한 사인을 그분들께 보낼 겁니다.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는 보석 같은 한 영혼 찾는 귀한 시간, 보물 퀴즈 시간입니다. 영혼을 깨워드리고 정신을 바짝 깨워드리는 방송, 세상을 깨우는 라디오 새깨라. 총연출 우리 주님의 명을 받들어서 대신 깨워드리고 있는 조연출 김인주입니다. 여러분 보물 퀴즈 이따가 이제 꽁트 오늘도 또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여러분이 정답을 보내셔야 됩니다. 그래서 핸드폰이 필요해요. 핸드폰 꺼내주시고 핸드폰으로 듣고 계시는 분들도 계시죠? 그럼 지금부터 보물 퀴즈 출발합니다.

0: 쇼미
1: 퀴즈. 와우 와우. 자, 보물 퀴즈. 자, 숨겨진 보석을 찾는 보물 퀴즈 시간입니다. 성경 속에서 우리가 보물을 찾고요, 청취자 가운데서는 교회에 다니고 있지 않는 보석을 찾는 보물 찾기 시간. 자, 교회에 다니고 있지 않는 분들, 무교, 방학생, 정답 문자와 함께 방학이나 무교라고 문자를 주시면 무조건 선물을 받을 수 있는 시간입니다. 물론 교회 잘 다니시는 분들 정답 보내셔서 추첨해가지고 또 좋은 선물 받을 수 있겠습니다. 자, 오래간만에 한화교회 김창무 목사님 나오셨습니다. 목사님 안녕하십니까?
2: 네, 안녕하세요. 한화교회 김창무 목사입니다. 반갑습니다.
1: 반갑습니다. 목사님 어떻게 더운 여름 어떻게 시원하게 잘 보내고 계시죠?
2: 네, 너무너무 더워요. 아, 저는 주로 예. 에어컨 아래 있는데 예. 오늘도 밖에서 일하시는 우리 성도님들 생각하면 아, 정말 네. 기도가 절로 나옵니다. 네. 수고들 많으십니다. 애 그렇습니다. 많이 쓰들고 계십니다.
1: 네. 자, 오늘도 변함없이 개복교회 고현 집사님 나오셨습니다.
3: 네. 안녕하세요.
1: 아, 제가 마이크를 늦게 켰네요. 반갑습니다.
3: 네, 반갑습니다.
1: 자, 오늘도 고현 집사님이 또 일주일 동안 한땀 한땀 또 이렇게 고민 해가지고 열심히 만든 꽁트가 준비가 돼 있죠?
3: 네. 예.
1: 늘 이렇게 또 어떻게 참 상상력이 대단하세요.
2: 아이고.
1: 상상력이 대단하신데 오늘은 또 어떤 꽁트를 준비하셨을지 여러분 기대해 주시고 그 정답을 보내셔야 되는데 목사님 네. 정답을 어디로 보내면 됩니까?
2: 네, 정답 아시는 분은요 50원의 유료 문자가 있습니다. 샵 1069 네. 우물정 1069번으로 보내시면 됩니다.
1: 그렇습니다. 짧은 거 50원, 긴 거 100원. 전국 어디서나 이 3시 시간대는 서울극동방송 수신번호 샵 1069번으로 보내시면 되고요. 어플, 휴대폰 어플로 들으시는 분들은 거기서 회원 가입하시면 무료로 어플 메시지로도 보낼 수 있겠습니다. 정답과 함께 정답 옆에 이제 무교나 방학이라고 쓰시는 분들에게는 무조건 선물을 드립니다.

0: 교회를 안 다닌다라는 것을 이렇게 좀 알려주셔야 돼요. 그래야 저희가 알죠. 물론 교회 잘 다니시는 분 추첨해서 좋은 선물 드립니다. 꽁트 끝나고 첫 번째는 주관식으로 내고요. 그 다음엔 항상 객관식으로 내고 있습니다. 오늘은 보니까 제목이 세상에서 가장 완벽한 구원의 아쿠아리움.
1: 아쿠아리움. 자,
0: 이분 여름 휴가 때 아쿠아리움 많이 가시는데 네. 아쿠아리움 중에서도 구원의 아쿠아리움. 이야. 기대가 됩니다. 이게 뭘까? 보니까 우리 집사님이 아쿠아리움 가이드시네요 오늘.
2: 네, 오늘 가이드입니다.
0: 김인수는 관람객, 휴가객입니다. 아주 좋아하는 관람객. 목사님은 오늘 모세입니다. 모세. 야. 모세 역할.
1: 이거 할 때마다 역할이 바뀌어서 그러니까. 쉽지는 않습니다. 그냥 사랑으로 받아주시면 좋을 것 그러니까요. 같아요. 아니, 전문 저도, 성우가 아니라.
0: 저는 지난번에 하나님도 해봤어요. 아. 하나님도 해봤다가 관람객도 해봤다가 네. 오늘 자 구원의 아쿠아리움. 자 오늘 어떤 이야기가 펼쳐질지 귀 쫑긋하고 재밌게 들으시면서 끝에는 퀴즈가 나온다는 거 퀴즈 정답 보낼 준비 꼭 하셔야 됩니다. 자 그럼 지금부터 꽁트 시작합니다.
2: 네네 관람객 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 홍해 아쿠아리움 특별 도스트를 맡은 고현입니다. 뒤에서는 애국군대가 칼을 들고 쫓아오고 앞은 시퍼런 바다가 막아서서 많이 두려우시죠?
3: 당연히 두렵죠. 좌우도 낭떠러지 앞뒤도 절벽 진짜 막다른 길이라고요. 우리는 이제 다 죽었습니다.
4: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막다른 길처럼 보이는 이곳이 바로 하나님의 기적이 시작되는 장소입니다. 가만히 서서 여호와께서 오늘 우리를 위해 행하시는 구원을 보십시오.
2: 자, 여러분 보세요. 지팡이 터치 한 번에 양옆으로 펼쳐지는 100% 리얼 입체 워터홀이 곧 시작될 것입니다. 자, 지팡이가 선포되는 순간 시퍼런 절망의 바다가 양옆으로 갈라지며 세상에서 가장 위대한 은하의 워터풀이 열립니다.
3: 어머머머 웬일이니 수족관 유리창도 없는데 바닷물이 벽처럼 서 있어. 방금 내 눈앞으로 도미랑 상어가 지나갔다고. 엄마야 바닷물이 벽처럼 우리를 보호해주고 있어요.
2: 더 놀라운 건 발밑입니다. 축축한 흙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밤새 동풍으로 말려두신 완벽한 마른 땅입니다. 왕복 8차선보다 더 넓은 구원의 대로가 우리 눈앞에 뚫렸습니다. 여러분 입장료는 전액 무료입니다.
3: 맡겨서 죽는 줄만 알았는데 바다 한가운데 이런 길을 준비하고 계셨다니.
2: 8차선 바닷길로 3, 2, 1 전속력 지수.
4: 여러분 주님이 내신 이 기적의 바닷길로 다 함께 소망을 향해 걸어갑시다. 세상의 눈으로는 막다른 절망의 바다일지라도 하나님 안에서는 가장 안전하고 완벽한 구원의 길이 됩니다. 주님이 내신 바닷길을 담대히 걸어가십시오.
2: 자, 청취자 문제 나갑니다. 자, 이스라엘 백성이 이집트 군대를 뒤로하고 모세가 지팡이를 휘둘러 왕복 8차선 고속도로처럼 아주 시원하게 갈라져버린 이 바다의 이름은 무엇일까요?

0: 자, 새끼라 보물 퀴즈. 구원의 아쿠아리움. 와, 막 워터 월 나오고 전진. 아,
1: 하면 할수록 우리 고집사님이 원래 전문가라서 뭐 그런 날치지만 그러니까. 아, 우리 PD님 좋아지고 있어. 우와, 이게 진짜요? 제가 볼 때마다 느끼는 건데 많이 좋아지고 있어요.
0: 우리 전문가 고현 집사님이 조금씩 조금씩 이렇게 또 눈치를 주시거든요.
1: 프로그램 하나 새로 만들어야겠어 이제. 와,
0: 그래요? 아, 나 몰랐는데. 기분 좋네.
1: 숨은 체력이 PD보다 성우 쪽으로도 아주 잘 나갈 수 있을 것 같은데.
0: 근데 막 정신이 없네요. 막 전진하고 막 뭐 물이 어쩌고 저쩌고 해. 와.

0: 여러분 어떻게 정신이 드십니까? 그래도 어떻게 정답이 보입니까? 예? 예, 정답. 자, 샵 1069 우물정 1069번이나 아니면 어플 메시지로 지금 보내실 수가 있겠습니다. 일단은 주관식이에요. 누가 빨리 보냈는지 또 누가 늦게 보냈는지. 그다음에 그것만 중요한 게 아니라 여러분 정답 옆에다가 방학이나 무교라고 적는 분. 아, 중요합니다. 지금 교회 안 다니고 있지만 재밌게 들으면서 내가 이것쯤은 알겠다 하시는 분 있잖아요. 시원하게 갈라지는 바다. 예. 생각만 해도 시원한데 옛날에 내가 여름성교학교 다닐 때 한번 들었던 그 바다. 예. 지금 보내주시면 좋겠습니다. 지금 바로 샵 1069, 우물정 1069. 그 무교생 가운데 또 방학생들 가운데서요. 통화 가능하신 분들은 통화 가능이라고까지 옆에 좀 써주시면은 저희가 전화 드려서 선물 고를 수 있는 기회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교회 지금 쉬고 있고 내가 안 다니고 있는데 이 방송 듣고 있는 분, 그 정답 옆에다가 방학 무교 적어주시면 무조건 선물 드려요. 자, 오늘 모세, 목사님 모세였죠?
1: 네.
0: 모세가
1: 모세.
0: 막 갈라지고 막 이럴 때 난리 날때 모세가 노래를 불렀나 봐요. 모세의 노래.
2: 아하.
0: 시와 그림이 부릅니다. 이곡 듣고 올게요.

0: 등장인물이죠. 정답 아닙니다. 정답 아니고 자 오늘 보물 퀴즈 구원의 아쿠아리움. 와, 모세가 등장했고 막 워터월이 생기고 막 갈라지고 난리 났습니다. 자 잠깐 못 들으신 분이 계실 수도 있는데 구원의 아쿠아리움이 있었고 바다 얘기가 나왔어요. 모세 얘기가 나왔고 여기서 문제만 한번 주십시오. 고현 집사님 네. 문제만 다시.
1: 자 이스라엘 백성이 이집트 군대를 뒤로 하고 모세가 지팡이를 휘둘러서 왕복 8차선 고속도로처럼 아주 시원하게 갈라버린 이 바다의 이름은 무엇일까요?
0: 그렇습니다. 자 보니까는 아주 빨리 맞춰주신 시원하게 빨리 맞춰주신 5102번님께 좋은 선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어플로 보내주신 네. 자 그리고 문자로 아주 빨리 보내주신 4710번님께도 선물을 드리고 자 그리고요 또 그다음에 4310번님 매일 들을 순 없지만 이 방송 들을 때마다 너무 은혜를 받고 있고 전주에 있는 교회를 섬기고 있다고 예 정답 맞춰주신 4310번님 저기 뒤로 한번 가볼까요? 저기 뒤로 우리 꼴등 좋아하는데 꼴등 자 4010 이분도 한번 이렇게 선물을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 방학이라고 메시지를 보낼 거예요. 누구한테 지금 시켰구나. 아, 이것도 좋아요. 이것도.
1: 네네네.
2: 맞아요.
0: 내 주위에 방학이나 무교생이 있으면 네. 그냥 정답 알려주시고 네. 보내라고 하면 돼요.
1: 맞아요.
0: 목사님이 이제 거의 정답 알려주실 거니까.
2: 그래. 정답 알려주세요.
0: 아니, 아니, 아니.
2: 아니, 무교생들은 진짜 모를 수 그러니까, 있어요. 자, 처음 태어나서 야, 처음 그렇죠. 들어보실 수 있는 겁니다.
0: 자,
2: 그럼, 그럼.
0: 8차선 고속도로처럼 시원하게 갈라져버린 바다의 이름은 무엇일까
2: 네,
0: 하는데 이제
2: 이름입니까?
0: 목사님 이제 보기 주실 겁니다. 보기.
2: 네, 보기 네. 들어갑니다. 네. 첫 번째 홍해, 두 번째는 흥해, 세 번째는 아야해, 네 번째 좋아하는 말이죠. 사랑해.
1: 나무해.
0: 자, 보기 5번
2: 바다
0: 너무 해도 있었어요.
2: 바다 이름 그냥 듣고 싶은 말이 아니고 바다 이름 네 홍해냐 흥해냐 아야해냐 사랑해냐
0: 아니면
2: 네.
0: 너무해냐 자 내가 정답 알겠다 거의 알려줬죠. 예 어떤 분들은 뭐 홍게라고 하는데 땡입니다. 오늘 네. 해로 끝나는 거예요. 해로.
2: 해? 네.
0: 정답을 샵 1069 오물정 1069
2: 흥해는 네. 그 어렸을 때 아기들 네, 네. 코 풀어줄 때 엄마가
0: 그렇죠. 그렇죠.
2: 흥해. 흥해. 그건 바다가 아닐 것 같다라는 힌트입니다. 네. 홍해냐 흥해냐 아야해냐 사랑해인데 흥해는 아닐 것 같은
0: 그러니까,
2: 생각이 들어요. 네. 그건 뭘까.
0: 안 되겠다. 네. 빨리 이거 어떻게 넘어가야지. 목사님이 이거 정답을 다 해주실 것 같은데.
2: 이러다가 답 바로 나와버리겠네. 그래도 자, 모르는 분들을 위해서.
0: 자 어플 메시지로도 여러분 정답 보낼 수 있습니다. 자 그런데 지금 내가 교회를 안 다닌다 하시는 분은 내가 정답 알겠다면은 정답만 보내면 안 돼요. 그러면 선물을 못 받을 수도 있으니까 정답 옆에다가 무교나 방학이라고 교회 안 다니는 분들은 꼭 적어주셔야 됩니다. 근데 내가 좀 선물을 고르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통화 가능이라고까지 적어주시면 아주 좋겠습니다. 자 홍해냐 흥해냐 아야해냐 사랑해냐 아니면 너무해냐 네, 여러분의 정답을 보내주시면 되겠습니다. 무교생 방학생도 기다리고 있겠습니다. 자, 또 모세 어떤 축제네요. 믿음의 사람들 앨범에서 이 정답의 축제입니다. 축제. 네, 조금 이따가 정답 발표하도록 하겠습니다.

0: 자, 새끼라 보물 퀴즈 함께하고 계십니다. 그러면은요, 홍해냐, 흥해냐, 아야해냐, 사랑해냐, 너무해냐 정답 발표하도록 하겠습니다.
1: 정답은 홍해.
0: 그렇습니다.
2: 홍해.
0: 홍해. 홍해. 홍해. 홍해. 네. 야. 오, 진짜 이렇게 더운 날 네. 아, 좀 홍해같이 이렇게 좀 갈라지는 거 한번 봤으면 좋겠는데.
3: 맞아요, 맞아요. 네. 비도 하나님 비 좀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너무 그러니까. 비가 많이 안 와서.
0: 예. 참 홍해 역사를 보면서 하나님 우리가 어떤 것들을 봐야 될까요? 예. 홍해를 보면서.
3: 홍해를 보면서 사방이 사람이 막혔잖아요. 예. 그렇죠? 우리 인생도 예. 아, 살다 보면 사방이 꽉 막힐 때가 있어요. 예. 그런데요, 하늘을 보십시오. 하늘은 열려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다 보고 계시고요. 그 막힌 문 가운데 하나를 열어주시죠. 꼭 네네. 열어주십니다. 네네. 우리는 눈으로 볼 때는 다 막힌 것 같지만 하나님이 열어주신 문이 반드시 있으니까 하나님을 바라보면 좋겠습니다. 네. 우리 인생길을 여시는 하나님께 여러분 돌아오십시오. 하나님 떠나신 분들, 방학 중에 계신 분들, 혹시 하나님 모르시는 분들, 우리 인생을 문을 열어주실 분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아멘. 이번 방송을 통해서 돌아오는 기적의 역사가 홍해갈 홍해처럼 쫙 펼쳐지기를 바랍니다.
0: 아멘. 자, 홍해처럼 한번 시원하게 펼쳐진 분들 오늘 기대를 해보겠는데요. 여러분께서 이제 정답 주셨잖아요. 정답 중에서 이제 교회 잘 다니시는 분들 당첨 문자 이제 보낼 겁니다. 이따가 그럼 여러분께서 이제 선물 받아가실 수 있고요. 방학 무교생들 저희가 생방송 중에 시간 되는 대로 이분들에게 한번 전화를 한번 돌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어떤 분들이 지금 방학을 하고 있고 쉬고 있는지 한번 돌려보도록 할게요.
3: 2086번 뒷번호 2086번 쓰시는 분과 연결하고 있습니다.
4: 여보세요?
0: 안녕하세요. 새끼라 김인수 PD입니다. 여보세요?
4: 네. 예.
0: 지금 통화 괜찮으시죠?
4: 어디신데요?
0: 극동방송 새끼라.
4: 아.
0: 문자 주잖아요. 문자. 그렇죠?
4: 예.
0: 지금 운전 중 아니시고요?
4: 아, 내렸어요.
0: 내렸어요.
4: 네.
0: 다행이네요. 아무튼 지금 뭐 어떻게 집이세요? 아니면 걸어가고 계세요?
4: 예, 걸어가고 있어요.
0: 어디세요? 지역은요?
4: 아, 저 원래 전주 사는데. 예. 잠깐 인천 언니네 와 가지고.
0: 인천 언니네 왔어요.
4: 네.
0: 방학 중인데 항상 찬양과 함께 한다고 이렇게 문자를 주셨어요.

0: 주셨잖아요.
1: 예.
0: 찬양을 어떻게 함께 본인이 불러요? 아니면 이렇게 극동 방송을
1: 아,
0: 듣는다는 얘기예요?
1: CBS 들어요, 전주방송.
0: CBS. 근데 여기는
1: 네.
0: 극동 방송인데.
1: 그래도 하나님하고
2: 잘하셨어요.
1: 계시잖아요.
0: 극동 방송인데 어떻게 문자를 보내셨어요?
1: 아, 언니 차 안에서 언니도 항상 틀어놓고 있더라고요.
0: 예. 아, 원래
1: 그래가지고.
0: CBS를 항상 듣다가 오늘 언니 때문에 극동 방송을 딱 듣고 문자를
1: 네.
0: 보낸 거군요.
1: 예.
0: 와, 또 신기하네. 이것도 신기하네요. 근데 교회 안 다닌 지 얼마나 됐는데요?
1: 아, 제가 지금 나가다 안 나가다 계속 그런 식으로 반복되고 있어가지고,
0: 네네.
1: 마음을 잡고 딱 해야 되는데 그게 잘안 되더라고요. 제가 토요일도, 일요일도 일할 때가 많아가지고,
0: 네.
1: 그걸
0: 네네.
1: 이기고 나가야 되는데 핑계인 거죠.
0: 핑계, 본인이 잘 알고 계시네.
1: 맞아요.
0: 하나님 곁으로 인도가 되는 방송이고 싶다.
1: 네.
0: 아까 뭐딱 이렇게 얘기하셨는데 저희가 좀
1: 네.
0: 도와드릴 수 있거든요.
1: 아.
0: 저희가 도와드릴 수 있으니까 그리고 이제 전주에 있는 교회도 소개시켜드릴 수도 있고, 집 근처에 건강한 교회 소개시켜드릴 수도 있고 여기 목사님 나와 계시는데 목사님과 이제 결단의 기도를 하면서도 할 수도 있고. 근데 일단은 좀그 선물을 먼저 드려야겠네. 선물. 예, 선물. 저희가 어떤 선물이 있냐면, 황금곱창. 자, 여기서 들어보시면서 하나 고르셔야 돼요. 예, 옆에 언니랑 같이 있나요? 혼자 있나요?
1: 아, 저희 내자매 같이
0: 네 자매 같이 있어요.
2: 오.
0: 나머지 세 명은 교회를 잘 다니는 분들인가요?
1: 큰언니만 안 다니고 다 믿음이 있어요.
0: 큰언니만 안 다니고.
1: 네.
0: 네 명이 있다니까 제가 갑자기 부담이 되네. 선물을 부르려니까. 네. 일단은 불러봅니다. 황금곱창에서 소곱창 전골, 라라스팜에서 두부밀 단백질 쉐이크, 다람골 웰빙 도토리묵에서 묵과 냉면, 한국 비엘약품에서 유산균, 예맛에서 고급 김과 부각 세트, 강화성 김치 정승댁 순무 열무김치, 더치커피스토리에서 커피, 견과네에서 메이플 화로견과, 오제 153 시푸드에서 미스터 쭈꾸미, 루브르파르에서 주얼리, 캡슐 세제, AN 화장품, 레모나. 이렇게 있거든요. 여기서 어떤 거 드릴까요?
1: 아, 저안 받아도 되나요?
0: 아유, 또 제가 열심히 불렀는데 받으셔야지. 예? 받으셔야 돼요. 옆에 있는 언니들도 이렇게 좀 조금씩 드리고 싶기도 한데. 자, 먼저 골라보세요.
1: 그럼 유산균 할까요?
0: 유산균.
1: 네.
0: 언니들하고 지금 같이 스피커폰으로 듣고 있나요, 혹시?
1: 아니요.
0: 아, 그래요?
1: 네.
0: 그럼 일단은 언니들하고 같이 이렇게 드시라고 커피도 같이 보내드릴게요.
1: 아,
0: 예,
1: 감사합니다.
0: 커피도 보내드리고, 누군가, 우리 그 2086번님, 누군가 옆에서 좀 이렇게 탁좀손좀 잡아줬으면 하는 마음도 있잖아요.
1: 네.
0: 그쵸?
1: 네.
0: 자, 일단 바톤을 제가 목사님께 넘기겠습니다.
2: 아유, 반갑습니다. 그래요. 언니네 집에 갔다가 우연찮게 CBS를 듣다가 극동방송을 듣게 됐는데 그것이 또 방송에 연결이 됐다.
0: 그러니까.
2: 이것은 절대로 우연이 아니고요. 하나님이 참고 참고 기다리고 기다리셨다가 오늘 이 기회를 통해서 하나님이 이렇게 직접 말씀해 주시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사방이 막혔을 때 길을 열어주시는 하나님께로 이제 돌아올 시간이에요. 절 따라서 한 번만 기도해 주시겠어요? 좋으신 하나님.
0: 따라서
2: 여보세요?
0: 목사님 따라서 한번 기도 한번 해보세요.
2: 좋으신 하나님.
1: 좋으신 하나님.
2: 저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1: 저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2: 죄로 죽을 수밖에 없는 저를
1: 죄로 죽을 수밖에 없는 저를
2: 구원해 주시고
1: 구원해 주시고
2: 하나님의 자녀 삼아 주심에 감사합니다.
1: 하나님의 자녀 삼으심을 감사드립니다.
2: 지금 나는
1: 지금 나는
2: 내 마음의 문을 열고
1: 내 마음의 문을 열고
2: 부활하신 예수님을
1: 부활하신 예수님을
2: 나의 구주로,
1: 나의 구주로
2: 나의 하나님으로 고백합니다.
1: 나의 하나님으로 고백합니다.
2: 앞으로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에서
1: 앞으로 그리스도
2: 몸된 교회에서
1: 몸된 교회에서
2: 예배드리길 소망합니다.
1: 예배드리길 소망합니다.
2: 예수 그리스도

0: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1: 기도합니다.
0: 아멘.
2: 아멘. 아멘. 아멘.
0: 아유, 감사합니다.
2: 아유, 너무 잘하셨어요. 목사님 말씀하신 대로 오늘 이거 진짜 우연이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우리 2086번님 너무 사랑하시고 강한 지금 메시지를 보내시는 거니까 이번에 하나님 그 부르심에 순종하셔야 됩니다. 예? 알겠죠? 전주 가시면 저희가 갈 수 있는 교회를 좀 잘 연결해 드릴게요. 네. 오늘 이렇게 문자 보내주셔서 고맙습니다. 그리고 앞으로 이제 극동방송도 한번 같이 이렇게 들어보세요.
1: 예.
2: 예, 고맙습니다.
1: 예.
2: 자.
3: 오. 대단하네요. 어떻게, 그죠?
0: CBS에서 연락 오는 거 아니에요?
2: 그러니까 CBS만 듣다가 오늘 처음으로 극동방송을 들었는데. 네. 야, 또 이런 일도 있네요. 참 재밌네요. 자. 자, 이번에는, 무교.
0: 무교.
3: 오, 무교.
2: 무교 한번 해봐야죠. 자, 이게. 옆에서 정답을 알려주셨을까?
0: 7048 끝번호 7048 일반 전화로 갑니다. 네. 꼭 받아주세요.
4: 자. 고객님 전화번호
2: 다시 한번 제가 해볼게요.
0: 네, 천천히. 네. 네. 일반 전화로 가면 꼭 받아주세요. 일반 전화로 가면 뭐 혹시 보이스 피싱가 하시는 분들 계시는데 일반 전화로 가도 이 시간에는 아니니까 받아주시면 됩니다.
2: 자, 무교 홍해 정답 맞춰주셨고요. 오늘 처음 문자 주신 분입니다. 무교생. 네,
0: 무교.
2: 네.
4: 아, 오늘 고객께서 전화를 받을 수 없.
2: 아이고.
0: 아, 아이고. 아쉽네.
2: 야, 죄송한데 제가 한 번만 더 해볼게요.
0: 네. 자, 한 번 더.
2: 네. 이게 해봐야 돼. 이거는.
0: 네.
2: 이분이 지금 이거는 끊었다는 건데. 이제 보이스 피싱으로.
0: 이게 방학은 그래도 참 많이 오시는데 무교분들은 참 어떻게 들을 수 있는 기회가 많이 없거든요. 근데 또 이렇게 문자까지 보내셨다는 건.
2: 아, 이거.
0: 네.
2: 여보세요?
5: 안녕하세요.
2: 예, 예, 안녕하세요.
5: 네, 안녕하세요.
2: 아유, 전화 받아주셔서 감사합니다.
5: 아, 네네. 감사합니다.
2: 극동방송이에요. 극동방송. 이상한 전화 아닙니다.
5: 아유, 아, 네.
2: 그래도 이번에 딱 받아주셨네요.
5: 네.
2: 운전 중 아니시죠?
5: 아니고요.
2: 본인이 무교 맞아요?
5: 전 무교가 아니고
2: 네.
5: 제 딸이 무교인데.
2: 딸 옆에 있어요?
5: 네, 딸이 옆에 있는데
2: 네.
5: 쑥스럽다고 제가 대신 받았어요.
0: 아, 쑥스럽다고 엄마 보고 엄마가 받아, 엄마가 받아 그랬구나.
2: 아, 그 문자는 딸이 보낸 거 맞아요?
5: 맞아요.
2: 오, 같이 아까 같이 딸하고 보냈어, 방송 같이. 듣고 있 예?
5: 네, 같이 보내고
2: 예.
5: 그 막내 동생이 추천해 줘서
2: 예.
5: 4번 이렇게 국정 방송 듣다가 같이 둘 다 같이 보냈어요.
2: 아, 막내 동생이 알려줘가지고.
5: 네네, 국정 방송 들으면서 하라고.
2: 지금 그리고 엄마는 그럼 신앙생활 하고 있어요?
5: 네, 저는 하고 있고.
2: 예.
5: 네.
2: 큰 딸은 무교고 둘째 딸은
5: 네네.
2: 혹시
5: 둘 다
2: 무교.
5: 네네.
2: 셋이 같이 듣고 있었어요?
5: 아니요. 작은 딸은 근무하고
2: 예.
5: 큰 딸은 휴가 나와서 잠깐 쉬고 있는 사이에
2: 예예. 예.
5: 네, 지금 그렇게
2: 같이
5: 올렸어요.
2: 듣다가
5: 네, 같이 듣다가
2: 그래요. 어느 지역이십니까?
5: 여기 원주입니다.
2: 강원도 원주.
5: 네네.
2: 딸이 지금 직장인이에요?
5: 공무원이에요.
2: 공무원이세요? 우리 네. 딸 좀 한번 바꿔주세요. 선물 주고 싶다고 선물 주고 싶다고.
5: 네, 잠시만요.
2: 예예예. 예, 예.
0: 그래 얼굴 안 나오니까 예, 받아달라고
2: 제가 이름도 안 물어볼게요.
0: 아니 이름도
2: 여보세요?
0: 안 물어보고
2: 아, 바꿔네. 여보세요?
6: 네 안녕.
2: 아유 감사합니다. 전화 받아주셔서 예 이렇게 보내주셔서 정답 잘 맞춰주셨고요.
6: 네.
2: 저희가 선물 좀 드리려고 전화했어요.
6: 아 감사합니다.
2: 오늘 이 방송 처음 들으셨나요?
6: 네.
2: 엄마랑 이따가 이렇게 듣게 됐군요.
6: 네.
2: 홍이 어떻게 쉽게 맞췄어요?
6: 엄마가 알려줬어요.
2: 엄마가 알려줬구나. 그러면 교회 안 다녀봤어요?
6: 네.
2: 한 번도?
6: 예전에 엄마 따라간 적 있었는데 그 다음에 기억이 안 나요.
2: 아, 그럼 홍이 모를 수도 있겠다.
5: 어릴 때.
2: 그렇구나. 네. 우리 7048번님, 이 방송이
6: 네.
2: 이렇게 이제 교회 다니다가 쉬는 분들, 교회 안 다니는 분들, 그런 분들에게 예수님 소개하고 선물

0: 선물도 좀 드리고 다시 교회 가게끔 하고 예수님 잘 믿고 이렇게 천국 갑시다 이런 좋은 내용과 이렇게 동기부여하는 그런 프로그램이거든요.
1: 아, 네네.
0: 그래서 우리 따님도 예수님 잘 믿고 교회 잘 다니시면서 엄마와 같이 나중에 꼭 천국에서도 보는 딸 됐으면 좋겠다 싶어가지고 이렇게 전화드렸어요.
1: 아, 네네.
0: 그래서 일단은 자,
1: 감사합니다.
0: 선물을 제가 불러볼 테니까
1: 네.
0: 본인 거 하나, 엄마 거 하나 이렇게 하나 골라보세요.
2: 엄마까지?
1: 감사합니다.
0: 네, 제가 빠르게 부릅니다. 소곱창 전골 밀키트 세트, 두부밀 단백질 쉐이크, 도토리묵 냉면, 유산균, 김과 부각 세트, 순무 열무김치 세트, 커피, 견과, 쭈꾸미, 주얼리, 캡슐 세제, 화장품 레모나. 여기서 고르시면. 예.
1: 화장품하고 엄마 뭐 할까요?
0: 본인은 화장품.
1: 쭈꾸미는 뭔가요?
0: 쭈꾸미는 쭈꾸미죠. 예. 자, 엄마는 쭈꾸미.
2: 드시는 겁니다.
0: 쭈꾸미.
2: 피부 양보하는 건 아니고
0: 예.
2: 드시는 겁니다.
0: 양념으로 딱 돼가지고, 예. 딱 후라이팬에 볶아가지고, 이렇게. 뭐 마늘 넣으면 더 맛있다고 그러더라고요. 뭐 그런 겁니다. 엄마는 쭈꾸미로. 예. 자, 우리 따님. 예, 따님은 화장품이고,
2: 엄마는
0: 엄마는
2: 쭈꾸미.
0: 쭈꾸미.
2: 예.
0: 이 시간에 잠깐 한 짧은 기도문인데요.
1: 네네.
0: 목사님과 함께 이 기도
1: 네.
0: 한번 하면 어때요? 우리 따님이요?
1: 잠깐 할게요.
0: 네, 우리
2: 네,
0: 따님. 네.
2: 감사해요. 절 따라서 한번
1: 네.
2: 기도해 주세요. 사랑해, 하나님.
1: 사랑해요, 하느님.
2: 저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싶습니다.
1: 저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싶습니다.
2: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1: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2: 저의 죄를 용서하심을 감사합니다.
1: 저의 죄를 용서하심을 감사합니다. 지금 나는
2: 내 마음의 문을 열고
1: 내 마음의 문을 열고
2: 부활하신 예수님을
1: 부활하신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2: 나의 하나님으로 영접합니다.
1: 나의 하나님으로 영접합니다.
2: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1: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2: 아멘. 와, 전국에서 이 방송 들으시는 분이 다 같이 아멘 해주셨을 거예요. 와, 감사합니다.
0: 우리 따님,
1: 네.
0: 이게 전국 방송인데,
1: 네.
0: 이게 무교라고 하니까 지금 저희들이 더막 간절해지고, 우리 따님이
1: 네.
0: 예수님 정말 잘 믿고 교회 다녔으면 하는 마음을 진짜 간절해요, 지금. 응?
1: 네.
0: 하나님께서 우리 따님을 정말 사랑하시고 기다리고 계시거든요.
1: 네.
0: 그러니까 이번 주에 원주에서 엄마 다니는 교회, 엄마하고 혹시 같이 살고 있어요? 원주에서?
1: 네.
0: 그러면 한번 엄마 다니는 교회 어렸을 때만 가봤잖아요.
1: 네.
0: 이제 정말 예수님이 누구신지 교회 가서 한번 말씀도 들어보고 교회 한번 가보시면 어때요? 이번 주부터?
1: 알겠습니다.
0: 아유. 예. 감사합니다. 저 그리고
2: 엄마가
0: 아까
2: 제일 좋아하네.
0: 그러니까 우리 따님이 한분또 있다고 했잖아요. 그 딸도
1: 네네.
0: 무교라고 했죠?
1: 네.
0: 그러면은 그딸안 줬다가는 저 큰일 날것
2: 아,
0: 같아가지고.
2: 그래. 이건
0: 예. 커피 좋아하나요? 그 딸?
1: 딸 커피 잘 먹어요.
0: 그래요. 그러면 커피 이렇게 해가지고 세 개,
2: 오늘
0: 네 개를 이렇게
2: 얘기하면서
1: 감사합니다.
2: 커피 주면서
0: 네.
2: 딸도 같이 교회
0: 그러니까
2: 가자고 한번 해보시면 좋을 것 같네요.
0: 엄마는 쭈꾸미. 엄마 맛있게
2: 얼굴에
0: 드시고.
2: 바르시면 안 됩니다. 꼭 드셔야 돼요.
0: 자, 우리 너무 7048번님 가정 너무 감사합니다.
1: 감사합니다. 네.
0: 따님 극동방송 꼭 들어요. 이제 극동방송 들으면서 나 교회 갔다라고 문자 제가 기다릴게요.
1: 알겠습니다.
0: 예.
1: 감사합니다.
2: 아이고, 감사해라.
0: 아이고. 아이고, 와, 무교가 진짜 또 가면은,
3: 네.
0: 아이고, 너무 또 보람되고, 어우, 너무 좋겠어요. 자, 이 고민입니다. 방학생 이렇게 많은데,
2: 오늘 참 방학생, 무교생 많이
0: 이
2: 왔어요.
0: 중에서 어떤 방학생을 지금 해야 될지 시간이 많진 않은데, 자, 이분 한번
2: 네.
0: 해보겠습니다.
2: 9367. 네, 우리 PD님 기도하면서 고른 번호입니다.
0: 네.
2: 9367. 받아주세요. 일반 전화입니다.
0: 9367. 방학 중에서도 좀 이른 시간에 주신
2: 네.
0: 분인데, 새싹.
4: 아, 네, 지금 전화 받기가 조금 그래서요.
0: 아유,
3: 아유,
0: 그럼 저희가 이따가 조금 방송 끝나고 전화 드릴 테니까 그때 일반
4: 네.
0: 전화 꼭 받아주세요.
4: 네. 예.
0: 아, 남자분
2: 감사합니다. 아. 그래도 빨리 다른 분 한번 그렇죠. 눌러볼 그러니까요. 수 있도록 네. 이렇게 말씀해 주셔서 이렇게 말씀해 주시니 감사해요.
0: 이분 이따가 좀 준비가 됐을 것 같아요. 이분도
2: 네. 네.
0: 이분도 됐을 것 같은데 자 네. 이분
2: 5222 끝번호 5222 쓰시는 분입니다. 전화 받아주세요.
0: 자, 또 기대됩니다.

0: 예.
1: 본인 방학 맞으세요?
0: 예.
1: 아, 그렇구나. 방학, 예. 예. 몇 년 방학이세요?
0: 한 25년.
2: 25년. 할렐루야.
1: 그러니까 아. 25년 방학하니까 본인이 생각해도 좀 이렇게 웃기신가 봐. 예? 아. 웃으시더라고. 예?
0: 이심이 난 주부터 이제 나가기 시작했는데.
1: 어, 나가기 시작했어요?
0: 지지난주하고 지난주하고 이제 두 번 갔었죠.
1: 어, 진짜?
2: 가셨습니까? 오.
1: 그러면 방학 끝낸 와, 건데.
2: 아, 계약이네, 계약.
1: 그니까.
0: 아직, 그래, 내 마음에서 닿는 게 아니고.
1: 예.
0: 모친이 이제 죽기 전에 내가 나가는 게 소원이라 했어서.
1: 아, 아 네. 어머니가 아들 교회 소원. 나가는 거가 와, 내 죽기 여자십니다. 전에 진짜 교회 가는 게 소원이다. 이렇게 해가지고 지금 예. 가신 거예요?
0: 예, 예.
2: 그래서 어... 어머니 생존에 계시고요?
0: 예, 아직 계세요.
2: 아유, 감사합니다.
1: 어떻게, 지금 아... 계시는 곳이 저기 경상도 쪽 가시던데?
0: 예, 여기 저, 김천입니다.
1: 김천.
0: 예.
1: 김천, 예.
0: 경북 근데, 김천.
1: 경북 김천. 근데 극동방송은 언제부터 어떻게 듣게 되신 거예요?
0: 아니요, 그 우연치 않게. 예. 퇴근하는 길에.
1: 예.
0: 오면서 그냥. 들었는데 그게 주파수가 맞춰졌어요.
1: 오늘 지금 처음 맞춰진 거예요?
0: 예예. 예. 그래서 이제 그 20년 넘으니까 성경책이 왜 이렇게 껍질이 막 빗가져가지고
1: 예예예예.
0: 예, 그 교회에 앉아서 일어나면 그 자리에 막 껍질이 막 남아 있더라고.
1: 예예예. 예, 예.
0: 그래서 아까 딱 들었는데 뭐 원하시는 선물을 주고 이런 얘기가 있어서
1: 예예. 예.
0: 그래서 혹시나 싶어서 이제 보내봐도
1: 아
0: 성경책을 그던 거고
1: 아 선물 성경책
0: 예, 예,
1: 저희가 선물이 성경책은 싶어서. 없는데
0: 아
1: 제가 어떻게든 아. 구해가지고 드릴게요
0: 아 아닙니다,
1: 성경책은 아닙니다. 어떻게든 드리고
2: 우와.
1: 다른 선물 아까 거기서 기억나는 거 어떤 거 드릴까요
0: 아니요 그 그러고는 선물 뭔가 제가 잘
1: 모르겠습니다. 아 그럼 제가 빠르게 또 부릅니다 소곱창 전골 단백질 쉐이크 냉면 묵 유산균 김부각 김치, 커피, 견과, 쭈꾸미, 주얼리, 캡슐 세제, 화장품, 레모나.
0: 뭐 어른들 뭐 할 수 있는 거 좋으면 좋겠는데?
1: 에?
0: 어른들 드실 수 있는 거라.
2: 어, 어른들 드실 만한 거 추천.
1: 아, 아까 그 모친 어머니 드리려고요?
0: 예, 예, 어머니나 아버님 드리면 되니까.
2: 묵 같은 거 좋아하지 않으실까?
1: 묵 좋아하시겠다, 묵.
2: 네.
1: 도토리묵.
0: 아, 예, 묵. 예. 예, 예, 그럼
1: 도토리묵 어머니 드리고 본인은 또 뭐 하나 또 드릴게요.
0: 아니, 예. 저는 게 안 씁니다.
1: 예.
2: 그래도 하나 더.
1: 네, 하나 더.
0: 아닙니다. 아닙니다. 저는 괜찮습니다. 어른들 뭐, 그거 뭐, 주시면 됩니다.
1: 제가 그러면은, 견과 세트. 견과 아니, 세트 드릴게요.
0: 예. 제가 한 개 더 받으면 딴 사람도 적게 받잖아요.
1: 아니에요, 아니에요.
2: 아니, 아니, 아닙니다, 아닙니다.
1: 충분히 그렇게는 저희가
2: 모든
1: 여유를
2: 분에게
1: 해놨습니다.
2: 다 나눠드려요. 무교, 방학분들은 아, 네. 전부 나눠드립니다.
1: 그리고 사실은 이제 네, 우리 방학생 522번님을 위한 선물이거든요.
0: 아.
1: 근데 오늘 이렇게 아, 우연을 가장한 필연으로 이렇게 주파수가 맞춰졌다는 거 하나님의 사인인데 오늘.
2: 와.
1: 예?
0: 아, 벌써 지난주에 교회를 갔는데.
1: 예.
0: 목사님 그 주보에 마지막에
1: 네.
0: 오 신실하신 주 하는 그 찬송.
1: 찬송. 예, 예.
0: 예, 오 신실하신 주.
1: 예, 예.
0: 그 이래 보는데 이제 교회 마치고 집에 오는데
1: 예.
0: 내 너를 떠나지 않으리라. 내 너를 버리지도 않으리라. 아우 그거를 자꾸 생각이 나면서 막 눈물이 그렇게 나더라고요.
1: 그렇구나.
2: 와.
1: 야 어떻게 25년 만에 가셨는데.
2: 야 하나님은 대단하십니다. 오, 진짜 하나님의 방법은
1: 네네.
2: 홍해를 가르는 것만큼이나 대단한 일이 많아요.
1: 와, 우리 오이버님 그 예 어머니 네. 말씀에 진짜 잘 순종하셨는데
2: 네.
1: 앞으로 이제. 교회 다니면서 이제 하나님이 이제 말씀을 통해서도 또 말씀하실 텐데 그 하나님 말씀도 순종하면은 이제 더 좋은 일이 일어나거든요. 예.
0: 요즘 일이 잘 안 되고 있으니까 엄마가 예. 모친이
1: 예. 앞으로 이제
0: 예, 지금 너를 잘 되게 해주면
1: 예.
0: 네가 잘해서 잘 된 줄 아는 안다고.
1: 예.
0: 이제 교회 가서 갖고 꼬라져갖고 하나님한테 씻어야지.
2: 어머니가 참 신실하시고 예. 참 아, 바로 잘 알고 계십니다.
1: 예.
0: 말씀하시니까. 아, 말씀하시는데 가다 싶어갖고 한 30년 되는 것 같아요. 20살 조금 넘어서부터 안 가기 시작해라. 지금 내가 50노인데 그 30년 되는 것 같아요. 갔는데 아우 지금 오는데 그게 참

0: 생각이 나면 이제 막 눈물이 그래 나더라고요.
1: 그랬구나. 예.
2: 간증이네.
0: 뭐할 정도로 눈물이
1: 자,
0: 나.
1: 자, 우리 5252번님. 또 그 얘기는 제가 나중에 한번 또 전화 연결을 해서 듣도록 할게요.
0: 아이고, 전화 연결 안 하셔도 되는데.
1: 아무튼 방학 끝낸 거 너무 축하드리고 저희가 아니, 또 연락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0: 예예.
1: 예. 예, 너무 감사합니다.
0: 아유, 고맙습니다.
1: 예. 와,
2: 너무 감사해요. 오늘 와. 진짜 은혜 충만 부흥회네요. 부흥회. 네, 야. 감사합니다.
1: 이 오신실하신 주. 예. 왜냐면 제가 지금 마지막 한 분 좀 더 해보려고.
2: 오, 더 해보려고요? 네.
1: 지금 한 번만 더 해보려고. 이분은 이제 네. 교회를 잘 나가게끔 우리가 옆에서 도와드리면 될 것 같고.
2: 네, 6160. 끝번호 6160. 우리 한 분 더. 6160. 끝번호 연결됐고요.
1: 자, 6160.
3: 연결이 되지 않아. 아이고.
1: 자, 이게 또 보이스피싱으로 오해하시는 것 같은데.
2: 한 번 더. 우리 PD님은 한 명이라도 더 복음 네, 전하고 싶으셔서.
4: 아, 지금 얼마나 네. 바삐.
1: 네. 네. 방학생이 많아서요? 네, 아이고 받아주셨네. 감사합니다, 6160번님.
5: 네, 안녕하세요.
1: 아, 극동 방송이에요.
5: 아, 안녕하세요.
1: 아까 방학이라고 보내신 분 맞죠?
5: 아, 네.
1: 몇 년 방학이세요?
5: 네?
1: 몇 년 교회를 지금 쉬고 계시는 거예요?
5: 아, 지금 1년 정도.
1: 1년 정도? 어느 지역이세요?
5: 어, 여긴 부천이고요.
1: 부천.
5: 네.
1: 방송은 어떻게 들으셨어요?
5: 어, 저희 신랑이 항상 이게 오가면서 들었는데 되게 좋다고 해가지고요. 같이 듣다가.
1: 같이 듣다가 지금도 신랑이 옆에 있어요?
5: 아, 저희 신랑 지금 저희가 할머니 화장터 갔다가요. 지금 샤워하고 있어요.
1: 아, 남편은 교회를 잘 다니고 극동방송도 듣고 그러신 분이세요?
5: 네네. 어, 네네.
1: 돌아가신 할머니도 신앙생활 권사님. 하셨던 분이고?
5: 네.
1: 권사님이셨고?
5: 아, 네네.
1: 그렇구나. 남편이 지금 옆에 1년 쉬고 있는 아내를 위해서 기도 열심히 하면서 이렇게 또 극동방송 자연스럽게 들어보라고 한 것 같네요.
5: 어, 그런 것 같아요.
2: 지혜로운 남편? 네. 네.
5: 아우, 지혜롭고 성실한 남편이에요.
1: 아, 그러니까. 아,
2: 축복입니다.
1: 아. 자,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는데, 우리 6160번님, 이 시간에 목사님 따라서 네. 네. 다시 결단하면서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기도했으면 좋겠어요.
5: 네, 네.
2: 네, 오늘 많이 문자 왔는데 그 중에서 특별히 하나님 연결해 주신 것은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 계획입니다. 꼭 교회 가시면 아, 좋겠고요. 저 따라서 한번 기도해 주세요. 좋으신 하나님.
5: 좋으신 하나님.
2: 저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5: 저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2: 죄로 죽었던 저를.
5: 죄로 죽었던 저를.
2: 구원해 주시고.
5: 구원해 주시고.
2: 하나님의 자녀 삼아 주심에 감사합니다.
5: 하나님 자녀 삼아주심에 감사드립니다.
2: 지금 나는 내 마음의 문을 열고
5: 지금 나는 내 마음의 문을 열고
2: 부활하신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5: 부활하신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2: 나의 하나님으로 고백합니다.
5: 나의 하나님으로 고백합니다.
2: 앞으로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에서
5: 앞으로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에서
2: 예배드리길 소망합니다.
5: 예배드리길 소망합니다.
2: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5: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2: 아멘.
1: 아멘.
4: 아멘.
2: 와, 아, 축하하고 감사합니다.
5: 감사합니다.
1: 남편은 지금 아무것도 모르면서 지금 샤워하겠네요.
5: 아, 전혀 몰랐어요.
1: 이따가 남편 나오면 오늘 지금 있었던 일 꼭 좀 얘기해 주시고 시간 얼마 안 남아가지고 저희가 네. 방송 끝나고 선물은 여쭤볼게요.
5: 네네네.
1: 본인 거 하나, 남편 거 하나, 두 개.
5: 네.
1: 예, 미리 축하드리고 이번 주에 남편하고 이제 손잡고 부천에 있는 교회 가는 겁니다.
5: 알겠습니다.
1: 아유, 와. 와. 고맙습니다.
2: 와, 너무 감사해요. 네.
1: 자, 하나교회 김창무 목사님 그리고 또 고현 집사님과 함께했습니다. 김희수 씨도 고맙습니다.
6: 부산 극동 방송입니다. FEBC.
7: 오늘 이 시간은 백석대학교 설립자 장종현 목사님의 칼럼을 전해드립니다. 은혜의 시간 보내시기 바랍니다.
8: 사랑하는 여러분, 성경

0: 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깨닫고 그 말씀대로 순종할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복음의 도구로 사용할 줄 믿습니다. 성경은 우리의 삶의 해답이요 또한 우리가 살아갈 힘이 되는 것입니다. 말씀은 생명이요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그 자체를 믿어야 되는 것입니다. 말씀의 능력으로 봉사하고 섬기고 희생하고 이런 모습은 뭐냐? 예수님을 닮아가는 모습이기 때문에 다르다. 자기가 변화가 내 속에 그리스도의 말씀의 성령의 역사심이 없이 예수를 믿는다. 나는 종종 뭐를 깨닫냐면 공부 많이 한 사람과 기도 많이 한 사람을 비교할 때 기도 많이 한 사람도 착각 속에서 살 때가 있더라고. 진짜 하나님의 말씀의 본질을 진짜 깨닫지 못하는 사람을 또 볼 수 있고 공부를 많이 한 신학자들도 그 속에서 이래는 거 보면 자기 세상을 놀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하고 절대 동떨어진 귀 있는 자는 들으라고 하는 성령의 말씀 귀에 듣는 것하고는 별개요. 다른 것을 저는 보고 있어요. 무엇보다도 우리 교수님들의 강의와 연구가 자신의 학문적 업적을 쌓는 데만 힘을 모은다 그러면 다를 바가 없어요. 예수 믿는 사람이 목사가 장로가 하나님을 높이고 하나님의 말씀을 빛나게 하는 도구로 사용할 때 우리가 주님의 이름으로 말씀에 자신이 도구가 돼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기본이 없다고 하면 하나님의 대학이라고 할 수가 없겠지요. 사랑하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믿는 자의 믿음의 흔적을 남겨서 대대로 복을 받는 주의 종들과 교직원들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두 번째는 회개의 열매를 맺는 공동체가 되어야 됩니다. 주님께서는 이기는 자가 누릴 영광을 말씀하시기 전에 먼저 회개하라.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다. 버가모 교회는 한때 영적인 승리를 거두었습니다. 안타깝게도 자신들의 죄를 회개하지 않았기 때문에 대부분의 성도들은 믿음을 지켰지만은 일부는 이단의 유혹에 빠져서 넘어간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그런데 이단에 빠진 것보다 더 큰 문제는 버가모 교인들이 이단에 빠진 이들을 책망하지 않고 용납했다는 데에서 큰 문제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을 버리고 이단에 빠진 무리들을 그대로 두는 것은 매우 위험한 것입니다. 적은 누룩이 온 동이에 퍼지느니라고 갈라디아서 5장 9절에 있는 말씀 같이 이 말씀 속에 우리는 작은 문제가 결국은 공동체 전체에 큰 영향을 미치는 것입니다. 나 하나만이 괜찮으면 되는 것이 아니라 교회는 주님의 몸이기 때문에 작은 지체 하나만 아파도 온몸이 아픈 것이 영적인 원리인 것입니다.
1: 지금까지 백석대학교 설립자 장종현 목사님의 칼럼과 함께 하셨습니다.

0: KBS 이메신 FM.
1: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라. 2026년 극동방송 주제 선구입니다. FM 93.3MHz, 녹산 중계소 FM 96.7MHz, 대한민국 선교중심 극동방송입니다. HLQQ 극동방송에서 내실을 알려드립니다.

보혜수입니다. 오늘 말씀은 요한복음 10장 27절입니다. 내 양은 내 음성을 들으며 나는 그들을 알며 그들은 나를 따르느니라. 아멘. 여러분, 전화가 왔을 때 화면을 보지 않고도 목소리만 듣고 누군지 알아맞출 수 있는 사람이 있죠. 여보세요 한마디만 들어도 누구구나 하고 바로 알 수가 있습니다. 그만큼 자주 듣고 가까이 지내며 그 사람의 목소리에 익숙해졌기 때문일 텐데요. 신앙도 그런 것 같습니다. 하나님과 가까이 지내고 말씀을 자주 듣다 보면 세상의 수많은 목소리 속에서도 주님의 음성을 조금씩 알아가게 됩니다. 오늘도 말씀과 기도로 주님께 가까이 나아가면서 내가 가야 할 길을 알려주시는 주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는 하루 되시길 소망합니다. 오늘도 샵 0933, 우물정 0933번, 단문 50원의 유료 문자로 믿음이라고 두 글자 보내주시면 오늘의 말씀 카드 보내드립니다. 찬양 올려드리며 출발합니다. 이제 우리 함께 믿음으로 그리고 주님과 함께 고!

지금 여러분께서는 FM93.3MHz, 녹산중계소 FM96.7MHz, 부산 극동방송에서 보내드리는 믿음으로 고 서머 스페셜과 함께하고 계십니다. 오늘 첫 찬양으로 함께 올려드린 찬양은 주 음성 외에는 아이빅밴드의 음성으로 함께 올려드렸습니다. 방송에 함께하고 계신 분들은 어디서 무엇을 하며 방송 듣고 계신지 나눠주세요. 샵 0933, 우물정 0933번, 단문 50원, 장문 100원의 유료 문자로 함께하실 수 있고요. 극동방송 앱에서 부산지사를 선택하시고 들어오시면 무료로 채팅을 통해서도 이 시간 함께하실 수 있습니다. 또 오늘의 말씀은 요한복음 10장 27절입니다. 내 양은 내 음성을 들으며 나는 그들을 알며 그들은 나를 따르느니라. 아멘. 귀한 말씀이 담긴 오늘의 말씀 카드 샵 0933 우물정 0933 단문 50원의 유료 문자로 믿음이라고 두 글자 보내주시면 되고요. 극동방송 앱을 통해서도 채팅을 통해 믿음 남겨주시면 오늘의 말씀 카드 이미지 바로 보내드립니다. 9507님 믿음으로 고피디님 반갑습니다. 가장 먼저 인사 남겨주셨고요. 반갑습니다. 8527님 반가워요. 고피디님 출첵합니다. 인사 남겨주셨습니다. 반갑습니다. 4549님 믿음으로 곧 출첵합니다. 와 정말 덥네요. 우리 집 달팽이도 더워해서 가끔씩 냉장고에 넣어두는데 더 밖에 있는 것보다 좋아하는 것 같아요. 라고 보내주셨는데요. 와 지난번에 한번 달팽이 사진도 보내주셨던 것 같은데 오 달팽이들도 더위를 많이 타겠죠. 맞습니다. 냉장고에 가끔 이렇게 넣어두는데 더 좋아하는 것 같다 이렇게 남겨주셨습니다. 가끔씩 저희 사람들도 냉장고처럼 차가운 그 에어컨이 빵빵하게 이렇게 틀어진 집이나 방 안에 들어가면 기분이 더 좋아지고 시원한데 달팽이도 똑같은 것 같습니다. 8527님 부산도 많이 덥죠? 마트에 잠깐 나갔다가 땀 범벅이 됐습니다. 믿음으로 고와 함께 찬양 따라 부르며 더위야 갈앗 외쳐주셨습니다. 아멘. 더위야 물러가라. 잠깐만 밖에 나갔다 와도 정말 땀이 이렇게 송글송글 잘 맺히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 이 시간 시원하게 보내고 계셨으면 좋겠는 바람인데요. 에어컨 바람도 쐬시고 시원한 바람 속에서 시원한 찬양으로 더위를 함께 이기는 그런 시간 됐으면 좋겠습니다. 또 요즘에 온열 환자가 굉장히 많아지고 있다고 하고요. 또 에어컨 바람 너무 많이 쐬셔서 냉방병 환자들도 속출하고 있다고 하니까요. 여러분들 아무쪼록 이 여름을 영육간에 강건하게 또 건강 잘 챙기시면서 보내셨으면 좋겠습니다. 3874님도 믿음 하트 남겨주시면서 말씀 카드 받아가셨고요. 0742님 샬롬 짠 제가 방금 들어왔습니다. 믿음으로 고피디님 남겨주셨습니다. 반갑습니다. 매일매일 믿음으로 함께하는 그런 방송 가족 여러분들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믿음으로 고와 믿음으로 함께해 주시는 방송가족 여러분께 드릴 선물 소개합니다. 하나님이 창조하신 땅에서 시작된 모든 계획 그라운드 플랜에서 미스트와 라이트 쿠션을 이기대입구 삼거리에 위치한 패밀리 레스토랑 다이닝샘 부산 본점에서 식사권을 진짜 두부가 들어가 부담없이 마음껏 먹고 건강까지 지키는 아라스팜 김두부각 선물 세트를 사랑으로 섬기며 믿음으로 심는 기업 오렌지썸에서 제철 과일을 빛의 열매로 섬기는 기업 카페빛에서 음료권을 붓고 피나는 잇몸 걱정 그만 치약 대신 사용하는 양치소금 구금에서 양치용 소금을 이루다식품에서 어간장을 최선으로 최고의 것을 주님께로 아쉬로 헤어에서 쿨실크 샴푸를 신명나는 하나님의 일꾼 기독교 전문행사 업체 꾼에서 상품권을 보내드립니다. 후원해주신 믿음의 기업에 감사드립니다.

믿음을 오고 서머 스페셜 요일마다 다양한 은혜의 코너로 여러분과 함께합니다. 오늘 코너는요, 찬양 속 한 사람 코너입니다. 찬양을 부르다 보면 문득 떠오르는 성경 인물들이 있는데요. 찬양 속에 담긴 성경 인물을 찬양과 함께 만나보려고 합니다. 성경 인물들의 삶을 통해서 찬양을 더 깊이 이해하고 묵상하는 시간 되길 소망합니다. 여러분의 자유로운 이야기 또 신청곡들 단문 50원, 장문 100원의 유료 문자 샵 0933, 우물정 0933번으로 문자를 통해 마구마구 자유롭게 보내주실 수 있고요. 극동방송 앱을 통해서 부산지사 선택하시고 들어오시면 무료로 채팅을 통해서도 여러분들의 이야기 나눠주실 수 있습니다. 오늘의 말씀 카드 믿음, 믿음 두 글자 보내주시면 바로 보내드립니다. 저희는 찬양 올려드린 후에 돌아옵니다. 예수 좋은 내 친구, 어노인팅의 찬양으로 함께하고 돌아옵니다.

찬양을 부르다 보면 문득 한 사람이 떠오를 때가 있습니다. 한국의 찬양에는 성경 속 인물의 믿음과 눈물, 그리고 하나님께서 이루신 놀라운 이야기가 담겨 있습니다. 오늘 함께할 찬양 속 한 사람에서는 찬양과 연결된 성경 인물을 만나보려고 합니다. 찬양을 알면 말씀이 더 깊어지고, 말씀을 알면 찬양이 더 풍성해지는 시간, 찬양 속 한 사람, 지금 함께 만나봅니다. 오늘 만나볼 인물은 바로 다니엘입니다. 다니엘은 어린 시절 나라를 잃고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갔지만 낯선 땅에서도 하나님을 향한 그 믿음을 지켰던 사람인데요. 왕궁에서 생활하면서 높은 자리에 올랐지만 그 자리에서도 하나님을 섬기는 것을 가장 소중하게 여겼습니다. 하루 세 번 하나님께 기도하는 일을 멈추지 않았고, 또 결국엔 그 믿음 때문에 사자굴에 던져지는 위기를 맞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사자굴에서도 다니엘을 지키셨고요. 그의 삶을 통해서 살아계신 하나님의 이름을 드러내셨습니다. 오늘 이 시간 하나님을 찬양하는 사람으로 살아간 다니엘의 삶을 찬양과 함께 만나봅니다. 1934님께서 퇴근하며 듣습니다. 오늘 은혜 받는 하루였습니다. 일주일 넘게 헤매고 고향으로 돌아왔네요. 극동방송이 제 고향입니다. 라고 남겨주셨습니다. 극동방송이 제 고향입니다. 라는 그 말씀에 참 마음이 따뜻해지는 것 같습니다. 언제든지 지치고 힘들 때, 그리고 매일매일 함께 찾아와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늘 이 자리에서 반갑게 맞아드리겠습니다. 오늘 은혜로운 하루 보내셨다고 하니까 참 감사한 마음입니다. 오늘 다니엘과 함께 걷는 이 시간도 은혜로 충만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다니엘 함께 만나볼 첫 찬양은 소리엘의 다니엘 이라는 찬양입니다. 다니엘은 어린 시절 나라가 무너지고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갔는데요. 익숙한 고향과 가족을 떠나서 낯선 땅에서 살아야 했지만 그곳에서도 하나님을 향한

믿음을 놓지 않았습니다. 특히 왕이 내린 음식을 먹는 문제 앞에서 다니엘은 그 믿음을 지키기로 결단하는데요. 다니엘 1장 8절 말씀 함께 묵상합니다. 다니엘은 뜻을 정하여 왕의 음식과 그가 마시는 포도주로 자기를 더럽히지 아니하리라 하고 자기를 더럽히지 아니하도록 환관장에게 구하니. 아멘. 다니엘의 믿음은 큰 위기가 찾아왔을 때 갑자기 생겨난 게 아니었는데요. 아무도 알아주지 않는 자리에서 먼저 하나님을 선택하는 작은 결단에서 시작됐습니다. 오늘 다니엘 첫 번째 찬양은 이 다니엘의 이야기를 담은 찬양입니다. 낯선 땅에서도 하나님을 향한 믿음을 지켰던 다니엘을 떠올리며 함께 올려드리겠습니다.

소리리 음성으로 다니엘 찬양 함께 묵상하고 돌아왔습니다. 이어서 함께 할 찬양은 다니엘의 기도 김상호의 음성으로 함께 할 텐데요. 시간이 흘러서 다니엘은 왕궁에서 중요한 자리에 오르게 됩니다. 그런데 다니엘이 인정받을수록 그를 시기하는 사람들도 생겨났는데요. 그들은 다니엘에게서 아무런 허물을 찾지 못하자 다니엘이 매일 하나님께 기도한다는 사실을 이용해서 함정을 만들었습니다. 왕의 명령을 어기면 사자굴에 던져질 걸 알면서도 다니엘은 평소처럼 하나님께 기도했습니다. 다니엘 6장 10절 말씀입니다. 다니엘이 이 조서에 왕의 도장이 찍힌 것을 알고도 자기 집에 돌아가서는 윗방에 올라가 예루살렘으로 향한 창문을 열고 전에 하던 대로 하루 세 번씩 무릎을 꿇고 기도하며 그의 하나님께 감사하였더라. 아멘. 여기서 놀라운 표현이 있습니다. 전에 하던 대로. 다니엘에게는 기도는 위기가 찾아왔을 때만 하는 행동이 아니라 평범한 날에도 높은 자리에 있을 때도 어려움이 닥쳤을 때도 변하지 않는 삶의 습관이었습니다. 다니엘의 기도 김상호의 찬양으로 함께 올려드리면서 기도를 더욱더 묵상하는 시간 되길 원합니다.

김상호의 찬양 다니엘의 기도 함께 올려드리고 돌아왔습니다. 다니엘은 결국 사자굴에 던져집니다. 하나님께 기도했다는 이유 하나 때문이었는데요.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다니엘을 홀로 두지 않으셨습니다. 사자굴 속에서도 하나님께서 함께 하셨고 사자들의 입을 막으셨습니다. 다음날 왕이 다니엘을 찾아왔을 때 다니엘은 무사했습니다. 다니엘 6장 22절 말씀입니다. 나의 하나님이 이미 그의 천사를 보내어 사자들의 입을 봉하셨으므로 사자들이 나를 상해하지 못하였사오니 이는 나의 무죄함이 그 앞에 명백함이오며 또 왕이여 나는 왕에게도 해를 끼치지 아니하였나이다 하니라. 아멘. 다니엘은 사자굴에서 하나님의 보호하심을 경험했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은 다니엘이 하나님께 기도했기 때문에 어려움이 아예 없었던 건 아니라는 겁니다. 기도했지만 사자굴에 들어갔고 그곳에서도 하나님은 다니엘과 함께 하셨습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기도한다고 모든 어려움이 사라지는 건 아니지만 기도하는 사람은 그 어려움 속에서도 하나님께서 함께 하신다는 것을 경험할 수 있습니다. 다니엘 워십의 다니엘의 기도 이어서 올려드립니다.

지금 여러분께서는 부산 극동방송에서 보내드리는 믿음으로 고 서머 스페셜과 함께하고 계십니다. 8517님 오늘도 더운 날씨에 수고 많으셨습니다. 고피디님 늘 감사해요. 남은 시간 시원하게 보내세요 라고 보내주셨네요. 오늘도 함께해 주셔서 더 힘이 납니다. 남은 시간도 시원하고 편안하게 보내시고요. 내일도 찬양과 말씀으로 기분 좋은 하루를 함께하길 원합니다. 오늘 찬양 속 한 사람의 주인공 다니엘과 함께 걸어봤습니다. 어린 시절 나라를 잃고 낯선 땅에 끌려왔지만 하나님을 향한 믿음을 지켰던 다니엘. 왕궁의 높은 자리에 있으면서도 하나님께 기도하길 멈추지 않았던 다니엘. 또 사자굴 앞에서도 믿음을 포기하지 않았던 다니엘. 그 삶에는 낯선 환경도 있습니다.

있었고 위기도 있었고 두려운 순간도 있었는데요. 그 모든 순간마다 하나님은 다니엘과 함께 하셨습니다. 오늘 우리도 다니엘의 이야기를 통해 환경이 우리의 믿음을 결정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을 향한 믿음이 우리의 삶을 이끌어간다는 사실을 기억하면 좋겠습니다. 우리도 다니엘처럼 어떤 상황에서도 하나님을 먼저 선택하고 기도를 멈추지 않으며 끝까지 믿음의 길을 걸어가는 삶이 되길 소망합니다. 오늘도 믿음으로 나아가시길 바라며 저는 여기서 인사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고혜수였습니다. 극동방송을 듣게 하세요. 기적이 일어납니다. 우리는 지금 생명을 전하고 있습니다.

0: 교육 캠페인 행복한 교실 만들기 사랑이 정답입니다. 마음을 채우는 쉼표 건강한 여름방학 쉼 없이 달려온 한 학기가 지나고 어느덧 초록빛 여름방학이 찾아왔습니다. 성적에 대한 걱정, 미래에 대한 불안으로 우리 아이들의 마음의 방이 혹시 지쳐있지는 않나요? 진정한 성장은 치열한 달리기뿐만 아니라 잠시 숨을 고르는 쉼표 속에서도 이루어집니다.
1: 얘들아, 한 학기 동안 정말 수고 많았어. 이번 방학에는 책상 앞을 조금 벗어나서 자연을 만끽하고 가족들과 더 많이 눈을 맞추며 마음을 채워보렴. 건강하게 충전하고 더 밝은 모습으로 만나자.
0: 알찬 휴식으로 더 크게 도약할 시간. 아이들의 건강한 쉼을 부산의 온 공동체가 함께 응원합니다.
2: 행복한 교실 만들기. 사랑이 정답입니다.
0: 이 캠페인은 부산광역시교육청과 부산극동방송이 함께합니다.
1: 부산극동방송 문화부흥 캠페인 책을 읽읍시다. 이달의 첫 번째 추천 도서는 용기는 두려움이 없는 게 아니라 두려운 일을 하는 것이답니다. 안호성 목사가 쓴 이 책은 상황보다 크신 하나님을 바라보며 믿음으로 살아가는 삶을 따뜻한 이야기와 함께 풀어낸 책입니다. 두 번째 추천 도서는 고난사전입니다. 허진열 목사가 집필한 이 책은 어린 딸의 간이식과 10년의 투병이라는 깊은 고난을 통해 경험한 하나님의 섭리와 위로를 담은 책입니다. 여름을 채우기 가장 좋은 시간, 책과 함께 마음의 쉼을 더해보시기 바랍니다. 이 캠페인은 부산극동방송과 세상의 빛들을 전하는 고신대학교가 함께합니다.

0: 1분 말씀, 희망의 꽃을 피우는 부산 진교회 신충우 목사님입니다.
1: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이 같은 것을 금지할 법이 없느니라. 갈라디아서 5장 22절 말씀입니다. 성령의 열매 가득히 거두는 방송가족 여러분 모두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0: HBC 메신 FM
1: 복음 70년, 은혜 70년, 2026년 극동방송 사역표입니다. FM 93.3MHz, 녹산중계소 FM 96.7MHz, 대한민국 선교중심 극동방송입니다. HLQQ 극동방송에서 5시를 알려드립니다.

주님 덕분에 힘나고 찬양할 수 있어서 더 힘나는 시간, 힘찬 라디오. Praise God, 하나님께 영광. 안녕하세요, 이하영입니다. 시편 136편 1절입니다. 여호와께 감사하라. 그는 선하시며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미로다. 아멘. 그리고 그 밑으로 쭉 보는데요. 1절부터 26절까지 같은 말이 계속 반복됩니다. 모든 절마다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미로다. 이 고백이

26번 반복해서 나옵니다. 왜 이렇게까지 반복을 할까요? 그만큼 중요하단 거겠죠. 여기서 인자하심이란 말은요, 단순히 친절하시다라는 뜻이 아닙니다. 이 헤세드는요,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변하지 않는 언약적 사랑, 끝까지 포기하지 않으시는 신실하심을 말합니다. 내가 잘해서 사랑해주고 내가 실수하면 사랑을 거두시는 분이 아니라 오늘도 내일도 변함없이 우리를 붙드시겠다고 약속하시는 하나님입니다. 그래서 시편 기자는 하나님께서 하신 일을 하나씩 떠올립니다. 하늘과 땅을 창조하신 하나님, 홍해를 가르시고 백성을 구원하신 하나님, 광야에서 먹이시고 인도하신 하나님, 우리를 비천한 가운데서도 기억해 주시는 하나님. 그리고 그때마다 같은 고백을 멈추지 않습니다. 그런 하나님께 감사하라. 그 인자심이 영원함이로다. 아멘. 우리도 하나님께서 베풀어주신 은혜를 하나씩 떠올려보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그런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주님의 인자는 영원합니다. 이렇게 고백해보면서요. 그 자체로 아름다운 찬양이고 깊은 감사의 기도를 올려보면 좋겠습니다.

아멘. 여호와께 감사하라. 믿음의 사람들의 찬양으로 오늘 시작했습니다. 네, 오늘 말씀 시편 136편을 나눴어요. 1절에 여호와께 감사하라. 그는 선하시며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이후에도 계속해서 26절까지 이런 하나님께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이 말이 반복이 됩니다. 그래서 그 마음 담아서요. 우리의 고백으로 또 찬양의 고백으로 하나님께 올리며 시작을 했는데요. 이 시편 136편을 보면요. 이 시편 기자는요. 하나님의 역사를 하나씩 되짚어갑니다. 하늘과 땅을 창조하신 하나님, 홍해를 가르시고 백성을 구원하신 하나님, 광야에서 먹이시고 약속의 땅으로 인도하신 하나님. 이렇게 쭉 순서대로 가는데요. 저는 후반부도 참 좋더라고요. 모든 육체에게 먹을 것을 주시는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이게 꼭 먹을 걸 줘서 좋다 이런 게 아니라요. 물론 그것도 감사한데 거대한 기적으로만 끝나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홍해를 가르신 하나님께서 오늘 내 식탁도 책임지시고 오늘 우리의 출퇴근길도 함께해 주시고 평범한 하루를 살아갈 힘도 주신다고 고백을 하는 거예요. 그래요. 생각해보면 우리도 그렇습니다. 오늘도 무사히 눈을 뜨게 하신 하나님, 폭염 속에서도 하루를 견딜 건강을 주신 하나님, 가족을 지켜주시는 하나님, 기도를 듣고 계시는 하나님, 이렇게 하나씩 떠올리다 보면요. 감사의 제목이 생각보다 참 많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도 시편 136편처럼 한번 고백해보면 어떨까요? 건강 지켜주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우리 가정을 붙드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오늘도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아멘. 네, 여러분은 오늘 어떤 하나님의 사랑, 어떤 인자하심을 떠올리며 감사하고 싶으세요? 여러분의 고백도 함께 나눠주시면 좋겠습니다. 우리의 고백 하나하나가요. 오늘 시편 136편의 27번째 고백, 28번째 고백이 돼요. 또 하나님께 아름다운 찬양으로 올려질 줄 믿습니다.

주 여호와는 나의 힘, 옹기장의 찬양이었고요. 또 구주 예수 의지함이 찬송으로 힘차게 고백을 해봤습니다. 네, 오늘 시편 136편 말씀 나눴습니다. 4827번님이 감사의 제목 이렇게 적어봤어요. 오늘도 숨쉬게 하시는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할렐루야, 그 인자심이 영원합니다. 이 한 줄만으로도요, 그냥 기도가 뚝딱입니다. 네, 가끔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들 계시잖아요. 감사할 게 별로 생각이 안 나요. 어떻게 기도해야 될지 모르겠어요. 그 힘들고 퍽퍽한 와중에서도요, 그래도 이렇게 오늘 숨쉬게 하시는 주님, 오늘을 허락하신 주님께 감사합니다. 주님의 그 헤세드의 사랑, 인자하심이 영원하십니다. 이렇게 한마디만 고백해도요, 우리의 기도가 다시 열릴 줄 믿습니다. 아, 얼마 전에 손주가 밤새 열이 나서 너무 걱정하고 잠도 설치고 힘들었는데요. 요즘 많이 좋아졌습니다. 건강을 회복하게 하신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라고 그 인자하심도 영원하다고 고백을 해주셨어요. 2056번님 얼마나 걱정하셨을까. 아이들이 열나면 그렇죠. 네, 우리 아이들의 건강, 나의 건강, 우리 가족들의 건강, 우리의 건강을 지키실 주님께 감사하고요. 지키시는 그 인자하심이 참 영원하십니다. 아, 1473번님이요. 하나님의 어떠하심에 대해서 생각을 해보면서 나의 어떠함에 대해서도 또 같이 생각을 해보셨대요. 실수가 많은 나, 실수가 많은 저를 끝까지 포기하지 않으시는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미로다. 아멘, 아멘. 이 고백으로 가신다고 하는데 그래요. 참 공감이 되네요. 우리 하나님은 전지전능하시고 실수가 없으신데 저는 참 실수가 많고 연약합니다. 네, 이것을 인정하면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사랑하시고 인도하시는 하나님께 감사와 찬양을 올려드리는 우리 고백입니다. 아, 9951번님 하영 PD님 음성 들으며 갈 수 있어서 너무 좋다면서 주님의 손잡고 어디든 간다면 이 주님의 아름다운 향기가 물씬 풍기리라 믿습니다. 주와 함께 길 가는 것 찬양을 신청해 주셨어요. 아멘. 고맙습니다. 3800번님이요. 찬양 나의 갈 길 다가도록 신청해 주셨어요. 오늘에 딱 어울리는 또 찬양을 주셨네요. 고맙습니다. 아, 7095번님은요. 데살로니가 5장 6절에서 8절 말씀 주셨어요.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아멘, 아멘. 무더운 8월이지만요. 주님과 함께 기뻐하며 기도로 감사하는 8월 되시기를 기도합니다. 라고 축복 주셨네요. 고맙습니다. 우리 날은 무덥지만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감사의 고백은요. 또 이 안에서도 찾으면 찾아집니다. 네, 여호와께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미로다. 오늘 이 고백을 우리의 기도 속에 녹여서 더 많이 올려드려보면 좋겠습니다.

네, 오늘도 하나님께서 베풀어주신 은혜를 하나씩 떠올려 보셨으면 좋겠어요. 크고 놀라운 기적만이 아니라, 아주 특별한 그 순간만이 아니라, 오늘도 숨 쉬게 하시고, 한 끼를 먹게 하시고, 사랑하는 사람들과 함께 하시는 그 모든 순간이요.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인자하심이 녹아든 감사의 순간이라는 걸 기억하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하루도 우리들의 삶 속에 이 고백이 계속 이어지기를 바래요. 하나님께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심이로다. 아멘. 어떠한 상황에서도 감사하고 그 인자하심이 영원할 거라는 걸 믿음으로 고백하는 오늘 되시기를 바랍니다. 주님 덕분에 더 힘찬 하루 되시고요. 고맙습니다. 이하영이었습니다.

극동방송 창사 70주년 기념 나라사랑 축제. 올해는 여수와 익산에서 여러분을 찾아갑니다. 복음 70년, 광복 81주년. 대한민국의 역사를 기억하고 복음으로 미래를 노래하는 감동의 축제. 2026 극동방송 나라사랑 축제가 8월 13일 목요일 저녁 7시 30분 여수 진남체육관, 8월 14일 금요일 저녁 7시 30분 익산 실내체육관에서 열립니다. 조선의 바다를 지켜낸 이순신 장군의 용기, 대한독립을 향한 뜨거운 함성, 6.25 전쟁의 아픔을 딛고 눈부신 회복과 성장을 이뤄낸 대한민국, 우리 민족의 감동적인 역사가 극동방송 전국 13개 지사 700여 명의 어린이 합창단이 선사하는 웅장한 합창과 아름다운 찬양, 그리고 화려한 퍼포먼스로 생생하게 펼쳐집니다. 대한민국을 사랑하는 마음과 평화와 통일을 향한 소망, 그리고 다음 세대를 향한 희망을 함께 나누는 시간. 온 세대가 함께 공감하고 함께 노래하며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는 뜻깊은 축제, 여러분을 초대합니다. 8월 13일 목요일 저녁 7시 30분 여수 진남체육관, 8월 14일 금요일 저녁 7시 30분 익산 실내체육관. 2026 나라사랑 축제 참가를 원하시는 분은 전남동부 극동방송 지역번호 061-650-3800, 전북극동방송 063-854-0911번으로 지금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2026 극동방송 나라사랑축제에서 여러분을 기다립니다. 올여름 여수와 익산에서 가장 뜨거운 감동을 만나십시오.

0: 복음 70년 은혜 70년
1: 부산 극동 방송입니다. FEBC
2: 영혼의 양식

이스라엘 백성들의 광복절은 유월절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400년 동안 종살이 하다가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로 당시 최강국이었던 애굽에서 해방되어 가나안에 가서 나라를 세웠습니다. 해방된 이날을 유월절이라 해서 유월절을 지키라고 했습니다. 이 유월절을 안 지키는 사람은 이스라엘 백성 가운데서 끊어진다. 다른 말로 말하면 죽는다 그랬습니다. 그만큼 하나님은 이 해방된 날을 기념하고 이 날을 감사하고 이 날을 잘 지켜서 더 번영된 나라를 만들어가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 민수기 9장 10절에서 13절 한번 읽어볼까요? 같이 읽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 이르라. 너희나 너희 후손 중에 시체로 말미암아 부정하게 되든지 먼 여행 중에 있다 할지라도 다 여호와 앞에 마땅히 유월절을 지키되 둘째 달 열넷째 날 해질 때에 그것을 지켜서 어린 양의 무교병과 전나무를 아울러 먹을 것이요 아침까지 그것을 조금도 남겨두지 말며 그 뼈를 하나도 긋지 말아서 유월절 모든 율례대로 지킬 것이니라. 그러나 사람이 정결하게도 하고 여행 중에도 있지 아니하면서 유월절을 지키지 아니하는 자는 그 백성 중에서 끊어지리니 이런 사람은 그 정한 길에 여호와께 헌물을 드리지 아니하였은즉 그의 죄를 담당할지며. 아멘. 본래 유월절은 1월 14일 저녁부터 일주일 동안 지키는 절기입니다. 그런데 부정하게 되든지 아니면 여행 중에 있는 사람은 그때 지킬 수 없으니까 한 달 미루어서 2월 14일에 지키라 그랬습니다. 그런데 부정하지도 아니하고 여행도 다니지 아니하면서 그 유월절을 지키지 아니하는 사람은 이스라엘 백성 가운데서 끊어질 것이다. 다른 말로 말하면 죽는다.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을 해방시켜 주신 이 날을 기념하고 하나님 앞에 감사하고 예배 드리라고 했습니다. 왜요? 해방을 주신 것을 감사하고 잘 지키고 기억함으로 그 해방을 지켜나갈 수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도 광복절을 잘 지켜서 광복을 주신 하나님 앞에 감사하고 광복절을 잘 지켜서 후손들에게 복된 나라를 물려줄 수 있는 우리 모든 믿음의 식구들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얻은 그 해방을 지켜나가기 위해서 꼭 이 절기를 지키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3500년 전에 그 유월절을 지금까지 한 채 흐트러진 도 없이 모든 사람들이 다 그대로 지키고 있습니다. 유월절은 대부분 가정 단위로 지키고 있는데 가정의 할아버지나 아버지가 인도자가 됩니다. 양고기를 먹고 무교병을 먹고 또 쓴나물도 먹는데 가족들은 3500년 전에 그 민족의 고난의 역사를 생각하면서 지금도 유월절을 지키면서 눈물을 흘리면서 지킨다는 것입니다. 그때 우리 백성이 그렇게 어려웠지. 그런데 하나님께서 지키고 보호해 주어서 오늘까지 인도해 주셨지. 오늘 받은 이 놀라운 축복을 너무 감격해서 눈물을 흘리면서 그 행사를 지킨다는 것입니다. 식당에는 무교병, 누룩을 넣지 않은 이런 이 떡과 그리고 네 개의 잔이 준비되어 있습니다. 인도자가 첫째 잔을 가족들에게 돌리고 이 잔은 헌신의 잔 하면 다 헌신의 잔 같이 그렇게 복창을 하면서 그리고 애굽과 광야 생활에 고난을 의미하는 쓴 나무를 먹습니다. 이때 출애굽기 12장 27절과 13장 8절을 읽으면서 그때의 그 감정, 그때의 본래 출애굽 때의 그 모습을 지금 연상하게 되어집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너희는 이러기를 이는 여호와의 유월절 제사라. 여호와께서 애굽 사람에게 재앙을 내리실 때에 애굽에 있는 이스라엘 자손의 집을 넘어사 우리의 집을 구원하셨느니라 하라 하매 백성이 머리 숙여 경배하니라. 아멘. 너는 그날에 내 아들에게 보여 이러기를 이 예식은 내가 애굽에서 나올 때에

여호와께서 나를 위하여 행하신 일로 말미암음이라 하고. 아멘. 자, 그리고 두 번째 잔을 마시는데 이 잔은 의문의 잔이라고 합니다. 왜 의문의 잔인가 하면 이때 애들이 어른에게 묻는 순서가 있습니다. 아버지 어머니, 왜 오늘은 다른 날 밤과 다르게 하지요? 왜 오늘 특별한 이런 의식을 진행합니까? 왜 쓴나물을 먹습니까? 왜 이 맛없는 빵을 먹습니까? 그렇게 아이들에게 물으면 어른들 중에 한 사람이 일어나서 출애굽의 그 과정을 다 설명해 줍니다. 왜 쓴나물을 먹는지, 왜 양을 먹는지, 왜 맛없는 빵을 먹는지 쭉 이렇게 설명을 해 줍니다. 그리고 그 말씀을 좀 더 원본 같은 말씀인 시편 113편과 114편을 노래하는데, 우리 113편은 우리가 이런 노래를 부르지 않습니까?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여호와의 종들아 찬양하라. 여호와의 이름을 찬양하라. 이제부터 영원까지 여호와의 이름을 찬송할지로다. 해 돋는 데서부터 해 지는 데까지 여호와의 이름이 찬양을 받으시리로다. 여호와는 모든 나라보다 높으시며 그의 영광은 하늘보다 높으시도다. 여호와 우리의 하나님과 같은 이가 누구리요? 높은 곳에 앉으셨으나 스스로 낮추사 천지를 살피시고 가난한 자를 먼지더미에서 일으키시며 궁핍한 자를 그름더미에서 들어세워 지도자들 곧 그의 백성의 지도자들과 함께 세우시며 또 임신하지 못하던 여자를 집에 살게 하사 자녀들을 즐겁게 하는 어머니가 되게 하시는 도다. 할렐루야. 아멘. 그 다음 이스라엘이 애굽에서 나오며 야곱의 집안이 어느가 다른 민족에게 나올 때에 유다는 여호와의 성소가 되고 이스라엘은 그의 영토가 되었도다. 바다가 보고 도망하며 요단을 물러갔으니 산들은 순양들 같이 뛰어놀며 작은 산들은 어린 양들 같이 뛰었도다. 바다야 내가 도망함은 어찌함이며 요단아 내가 물러감은 어찌함인가. 너희 산들아 순양들 같이 뛰놀며 작은 산들아 어린 양들 같이 뛰놀면 어찌함인가. 땅이여 너는 주 앞 곧 야곱의 하나님 앞에서 떨지어다. 그 반석을 쳐서 몸물이 되게 하시며 차돌로 샘물이 되게 하셨도다. 아멘. 자, 이런 말씀을 읽으면서 그때 그 유월절 때 또 나올 때 그때 바다가 갈라지고 또 이 강이 멈추어 서고 또 거기에 있는 그 모든 이런 바위에서 물이 터져나와서 마시게 했던 이런 것을 성경을 읽으면서 알고 기억하고 감사했습니다. 그리고 목요절 떡을 떼어서 나누어 먹습니다. 양고기도 같이 먹습니다. 그때 진짜 이제 만찬이 시작되어집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세 번째 잔을 마시는데 축복의 잔이라고 합니다. 가장이 잔을 높이 들고 축복기도 합니다. 예수님께서도 잔을 가지시고 축사하여 이르시되 하면서 떡을 떼어주지 않았습니까? 이때 시편 118편 1절에서 6절까지를 읽습니다. 우리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께 감사하라. 그는 선하시며 그의 인자하심이 영원하미로다. 이제 이스라엘은 말하기를 그의 인자하심이 영원하다 할지로다. 이제 아론의 집은 말하기를 그의 인자하심이 영원하다 할지로다. 이제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는 말하기를 그의 인자하심이 영원하다 할지로다. 내가 그 고통 중에 여호와께 부르짖었더니 여호와께서 응답하시고 나를 넓은 곳에 세우셨도다. 여호와는 내 편이시라. 내가 두려워하지 아니하리니 사람이 내게 어찌할까. 아멘. 이 노래를 부르면서 잔을 마십니다. 그리고 네 번째 잔을 마시는데 그 잔을 기쁨의 잔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면 유월절 만찬의 순서가 모두 끝나는데 이런 순서를 유대인들은 세계 어디에서나 꼭 같이 동일하게 지금도 유월절을 지키고 있습니다. 그래서 애굽의 종살이에서 해방시켜 주신 나를 기억하고 하나님 앞에 감사하고 나라 사랑하는 이런 마음을 키워 나가는 것이 유월절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의 전쟁이 터졌다고 하면 세계에 흩어지는 모든 이런 유학생들, 유대인 직장인들이 다 이스라엘로 몰려가서 총을 들고 전쟁에 나가지 않습니까? 왜 그렇습니까? 어릴 때부터 늘 유월절에 대한 이야기를 듣고 나라 사랑에 대한 그런 교육을 받았기 때문에
그들은 나라가 어렵다 하면 목숨을 걸고 나가서

나라를 지키는 일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는 광복절에 뭘 합니까? 광복절이 되어지면 무슨 날로 우리는 생각합니까? 쉬는 날이에요. 노는 날이에요. 가정에서 자녀들에게 광복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광복에 대해서 교육을 하고 이런 가정이 몇 가정이나 있겠습니까? 그러나 교회에서만이라도 광복절 예배를 드리고 꿈같이 주어진 희망에 감사하고 나라 살

광복절을 각 가정마다 지켜서 태극기도 온 가족이 함께 달고 해방에 대한 이런 책도 같이 읽고 부모가 가르쳐서 나라를 사랑하게 해서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남의 나라에 지배받지 아니하고 오늘 독립된 나라를 잘 지켜나갈 수 있는 우리 믿음의 온 식구들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나라가 없어 보세요. 나라가 없어 보세요. 신앙생활이 제대로 되겠는가. 지금도 내전하고 있는 나라들 보세요. 그 신앙생활 제대로 못합니다. 그리고 그래서 사도 바울은 이야기하기를 디모데전서 2장 1절에 첫 번째로 그러노니 위정자를 위해서 기도하라고 이야기했습니다. 그들이 정치를 잘 해주어야만 백성들이 편안하고 안정되고 탄정한 삶을 살 수 있기 때문이라고 이야기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나라를 위해서 기도하고 위정자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우리나라를 사랑해서 정말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우리 독립된 나라, 해방된 나라, 자유민주주의를 잘 지켜나갈 수 있는 나라가 될 수 있도록 힘쓰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우리 시대에 나라를 사랑하는 방법이 뭐겠습니까? 여러 가지 방법이 있을 수 있겠지만은 가장 나라를 잘 사랑할 수 있는 방법이 지도자를 잘 세우는 것입니다. 우리나라가 왜 일본에게 이렇게 점령당한 줄 아십니까? 일본은 내내 우리나라에 뒤처져 있는 나라였습니다. 특별히 백제로부터 얼마나 많은 문화를 배워갔습니까? 우리나라가 외놈이라고 갈보던 그런 일본이 세상 돌아가는 것을 알고 발빠르게 대처했습니다. 일본은 1543년 포르투갈로부터 조총을 수입해가지고 1952년 임진왜란 때 다 이 조총을 이렇게 다 가지고 주무기로 무장하고 왔지 않습니까? 그러다 일본은 1868년 명치 유신으로 새 정부가 들어서서 사절단을 서양에 보내가지고 영국의 군사 교육을 배웠습니다. 강력한 해군을 만들었습니다. 러일 전쟁에 이기게 되어집니다. 그리고 독일의 법을 배워서 일본 제국주의의 헌법을 만듭니다. 프랑스의 교육 시스템을 도입해서 학교를 설립하고 과학기술 인재를 양성합니다. 신분 제도를 폐지하는 것이 얼마나 힘든지 모릅니다. 우리나라에도 양반 제도 그것이 나라를 망치게 했는데 이런 신분 제도를 철폐하고 그리고 교육을 개혁하고 철도를 놓고 전신을 세우고 또 산업시설을 건설했습니다. 그래서 1941년 12월 7일 일본이 진주만을 공격할 때는 그때 군사력이 미국 보담도 일본이 더 강했다고요. 이런 나라가 되게 된 것은 명치유신으로 외국의 문물을 받아들이고 사절단을 보내고 청년들을 보내고 교육시켜가지고 나라를 개방한 그 일 때문에 그런 엄청난 발전을 가져오게 된 것입니다. 명치유신은 1868년 3월 14일부터 시작되어졌는데 그 5년 전에 우리나라에 고종이 등극했다고요. 그리고 고종의 나이가 어려서 아버지 흥선대원군이 섭정을 했는데 그런데 흥선대원군은 세국 정책을 썼습니다. 서양과 교류하자는 것은 나라를 서양에 팔아먹는 것이다. 그래서 전국에 척화비를 세우고 이 근대화를 막았습니다. 명치유신을 한 일본은 나라를 발전시켜가지고 우리나라의 강화도에 쳐들어와서 강화도 조약, 이 불평등 조약을 맺기까지 22년밖에 걸리지 않았어요. 우리나라 고종보담도 고종이 5년 전에 등극했는데 우리가 만약에 더 빨리 개항을 해서 우리가 대항을 했다고 하면 우리가 일본에게 절대로 먹히지 않았을 것입니다. 문을 열고 서구의 문명을 일찍이 받아들이는 그런 일본과 우리나라의 문을 닫고 세국 정책을 했던 우리나라의 차이는 이는 상상이 아니에요. 상상이. 한 사람의 폐쇄적인 이 사고가 나라를 이렇게 만들어 놓았습니다. 국제 관계에 있어서 성공하지 못한 나라가 생존하지 못한다는 것은 역사의 교훈입니다. 우리나라, 우리끼리 이런 것은 살 수가 없어요. 뭐 미국까지 저렇게 큰 나라는 모르겠지만은 일반적인 대부분의 나라는 국제 관계가 원만하지 아니하면은 절대로 생존이 불가능한 겁니다. 여러분 지금 우리 옆에 있는 그 중국이 우리가 통일되기를 바라겠습니까? 일본이 통일되기를 바라겠습니까? 어떻게든지 우리 가까이 있는 나라들은 통일 안 되기를 바라고 있습니다. 우리는 우리 민족끼리 하고 있는데 절대로 안 됩니다. 만약에 우리 민족끼리 하면
평화통일은 할 수 있을지 모르지만 평화통일은 될 수가 없습니다.

이런 국제 질서 속에서 미국이라는 이 강도국이 우리를 도와주지 아니하면은 우리나라의 통일은 있을 수가 없습니다. 이런 정치적인 식견이 있는 자라야 통일을 시킬 수 있고 국제사회에서 우뚝 설 수가 있습니다. 사람을 정말 식견이 있는 그리고 선악의 분별력이 있는 이런 사람을 지도자로 세워놓아야만 나라가 바로 서는 줄 알고 우리가 앞으로 그런 기회가 올 때마다 좋은 지도자를 세워서 온 백성이 기뻐할 수 있는 그런 나라를 만들어 나가는 우리 믿음의 온 식구들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다윗 왕이 죽자 솔로몬이 왕이 되었습니다. 솔로몬은 노련한 다윗에 비하면 어린 나이와 같습니다. 그런 나이는 20살 정도 되어졌습니다. 그런데 20살이었지만은 여전히 자기는 하나님 앞에 어린 나이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자기는 서열상에 이런 왕이 될 수 없는 사람이에요. 열 번째 아들입니다. 자기 힘으로는 왕노릇을 할 수 없어서 기본에 가서 하나님 앞에 일천 번제를 드리면서 하나님 나를 도와주십시오. 그렇게 했더니 하나님께서 내가 너에게 뭘 줄고 구하라. 그때 솔로몬은 기도했습니다. 종은 어린아이입니다. 백성은 많아서 소요를 헤아릴 수 없습니다. 종에게 듣는 마음을 주셔서 백성들의 선악을 분별해서 바른 정치를 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바른 재판을 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기도했더니 하나님 마음이 흡족했습니다. 그래서 지혜뿐만 아니고 부귀와 영화를 주어서 이 역사상에 솔로몬 같은 이런 축복받은 왕이 없다고 하지 않습니까? 선악을 분별하게 하옵소서. 듣는 마음을 주사 선악을 분별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이 시대에 우리나라의 광복을 지켜나가는 방법은 선악을 분별할 수 있는 백성들과 선악을 분별 잘하는 이런 지도자를 세워서 나라를 다스리게 해야 되는 것입니다. 바른 사람을 세워야 됩니다. 바른 지도자를 세워야 됩니다. 바른 지도자를 세우는 방법은 선거입니다. 민주주의 국가에서는 선거를 통해서 지도자를 세우는데 우리 모두 솔로몬의 위치에서 하나님 나에게 듣는 마음을 주셔서 주의 백성의 선악을 분별하게 하여 주옵소서. 듣는 마음이 뭡니까? 듣는 마음.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마음입니다. 가장 기본적으로 듣는 마음은 양심을 통해서 들려오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것인데 선악을 분별할 수 있는 것은 우리의 이 양심. 물론 양심이 우리가 죄로 인하여서 망가지기는 했지만 그래도 아직도 하나님은 우리의 1차적으로 양심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데 그 양심을 통해서 들려오는 음성을 듣고 선악을 분별해서 잘 나라를 다스리고 또한 지도자를 세우는 이런 일들을 해야만 나라가 바로 설 수 있다는 것입니다. 선거에는 지방선거도 있고 총선도 있고 대선도 있습니다. 어떤 지도자를 뽑느냐에 따라서 지역과 나라가 달라집니다. 그리고 그 뽑은 지도자에 따라서 뽑은 백성들이 혜택을 입습니다. 좋은 지도자를 뽑으면 뽑은 사람들이 행복해지고 나쁜 지도자를 뽑아놓으면 그 지도자를 뽑은 자기가 불행한 삶을 살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살아나가면서 나라를 살아가는 방법 중 하나가 우리가 분별력을 가지네. 분별력을. 우리가 선악을 분별해서 흔들리지 아니하고 바른 진리의 길을 걸어가고 그리고 바른 이런 선악을 분별할 줄 아는 지도자를 뽑는 우리 영락의 온 식구들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나라를 위해서 기도해야 되는데 특별히 판검사들을 위해서 기도해야 됩니다. 그들이 양심의 소리를 듣고 선악을 바로 판단할 수 있도록 기도해야 됩니다. 백성의 선악을 분간하여서 정의가 구현되는 우리나라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솔로몬은 젊었을 때 선악을 분별하는 왕이었습니다. 최고의 영광을 누리셨습니다. 그러나 나이가 들수록 정략 결혼을 하면서 남의 나라에 공주를 데리고 오면서 그들이 가지고 왔던 그 우상을 섬기게 만들고 그 우상을 한 곳에 모아서 섬기게 하는 곳이 바로 멸망산이라는 산인데 성경에도 있고 지금도 이스라엘 가게 되어지면 감람산 그 남쪽에 주고 가면 멸망산이 있다고요. 그리고 온갖 우상을 다 분별 없이 섬기다가 그는 나중에 나라가 갈라지는 이런 엄청난 비극을 경험하지 않습니까? 내가 선악을 분별하여서 바르게 살게 해달라고 기도할 뿐만 아니고 내가 선악을 바로 구분해서 좋은 지도자를 세우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법부의 판검사들이 바른 판단력을 가지고 공의가 이루어지는 나라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야만 다시 남의 나라의 속국이 되지 아니하는 복된 나라를 이루어갈 수가 있습니다.

우리나라가 일본의 압제를 36년간 당했는데 다른 나라에 비하면은 사실 기간적으로 말하면 그렇게 오래잖아요. 다른 서구의 나라들은 뭐 400년, 500년 이렇게 압제를 당했는데 우리는 36년 동안 받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36년 동안의 그 기간 동안에 짧지만은 너무 일본의 만행이 잔인했기 때문에 우리는 일본 하면 그저 뭐 용서가 안 되는 이런 마음들을 가지고 있지 않습니까? 1937년 7월 달에 소위 국민 징용령을 공포해서 강제 징용된 우리나라 그 청년 남자들이 480만 명이에요. 500만 명이 되어집니다. 그 당시에 우리나라 전체 인구가 1800만입니다. 반으로 치면 남자가 900만, 여자가 900만 아닙니까? 900만 명 가운데서 500만 명을 끌어다가 전쟁에 투입하고 강제 노역을 시켰으니까 뭐 어린애와 노인 외에는 다 지금 끌려갔다는 말 아닙니까? 그리고 종군 위안부 20만 명을 뭐 거짓하다고 끌고 왔겠습니까? 거짓말 해가지고 가면 공부시켜준다, 가면 잘 먹는다. 그래가지고 12살부터 40세까지 20만 명의 종군 위안부를 끌고 가가지고 그 못된 짓을 하지 않았습니까? 참, 이해가 안 되는 것은 1937년에 중국 난징이 일본에게 함락될 때에 거기에 30만 명을 한 달 반 6주 동안에 다 죽여버렸다고요. 여러분 36만 명이 얼마나 대단한 사람인 줄 아십니까? 30만 명이 때로는 철조망을 치고 그 밑에 지뢰를 묻어두고 몇천 명을 갖다 거기다 집어넣어가지고 폭파시켜 죽이기도 하고 또 한 공간에 사람을 모아놓고 거기에 석유를 뿌려가지고 죽이기도 하고 때로는 일본 군인들 뽑아가지고 100명씩 목을 먼저 치기 시합을 시키기도 하고 생체 실험을 시키기도 해서 이런 상상이 안 되는 만행을 해가지고 우리나라에도 36년 동안에 그렇게 긴 기간은 아니지만은 이는 정말 치가 떨리는 이런 이 만행을 저지르지 않았습니까? 오늘 이런 애굽, 이런 일본이었지만은 애굽을 굴복시키신 그 하나님의 능력으로 저 바벨론을 페르시아를 통해서 정복하고 해방을 주신 그 하나님께서 연합군의 승리로 일본에게서 해방되어져서 꿈에도 상상할 수 없는 상상도 안 되어지는 이런 해방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었습니다. 그리고 그것도 해방된 지 5년도 채 되지 않았어. 6.25라는 정말 망할 수밖에 없는 그런 처지였지만은 하나님께서 살려주셔서 오늘 이 80년 안에 세계 속에 우뚝 서는 이런 나라가 되게 된 것, 이거는 사람의 노력이 아니고 하나님의 크신 축복인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40년, 80년 전에 우리나라를 이렇게 압제했던 그 일본 모담도 우리나라 GNP가 더 높아지게 되어지고 그들이 자랑했던 그 소니와 전자제품 다 물리치고 우리가 세계에서 우뚝 세워지는 이런 나라, 그들이 가지고 있던 세계 조선 1위의 나라를 우리가 탈환해서 오늘 서게 된 것, 가는 곳곳마다 코리아 코리아 이렇게 대접하는 이런 놀라운 축복, 이게 거저 된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축복인 줄 믿고 그 은혜 우리가 감사하고 그 은혜 우리가 잊지 아니하고 자녀들에게 이 아름다운 하나님의 축복을 늘 가르치고 우리들도 늘 이렇게 나라 사랑해서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우리의 이 해방을 독립을 지켜나갈 수 있는 그리고 제사장 나라 될 수 있는 우리 성도들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만 입이 내게 있으면 그 입 다 가지고 했던 것처럼 만 개의 입을 가지고 있다고 할지라도 하나님의 그 은혜를 다 감사할 수 없는 것이 우리들인 줄 믿고 이런 강복을 맞이할 때마다 꿈꾸는 것처럼 받은 이 강복을 주신 하나님 앞에 감사를 드리고 해방을 지켜나가기 위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자녀들에게 부지런히 가르쳐서 이것이 거저 오는 것이 아니고 엄청난 대가를 주고 온 그런 해방임을 깨닫고 감사하고 가르치고 내가 먼저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뭐가 선이고 뭐가 악인지를 분별하여서 좋은 지도자를 세우고 좋은 법관들이 되도록 기도하여서 지도자들이 나라를 잘 다스려주므로 번영된 나라, 세계 속에 우뚝 선 나라, 제사장 나라, 주님 오실 때까지 이렇게 영향력을 미치는 그런 나라가 될 수 있도록 위해서 기도할 수 있는 우리 국민에게 온 성도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홍진 목사님의 말씀으로 함께 하셨습니다. 오늘 말씀 들으시고 신앙생활에 도움받기 원하시거나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하기 원하시는 분은 부산 영락교회 051-244-2501번이나 부산 극동방송 051-759-6000번으로 전화주시기 바랍니다.

0: 부산극동방송과 부산외국어대학교가 함께하는 다문화 사랑 캠페인.
1: 네, 필리핀 땅을 위해서 기도하기 원합니다. Manalangin po tayo para sa bansang Pilipinas. 첫째로, 필리핀의 많은 선교사님들에 의해서 많은 교회가 세워졌습니다. 하지만 사역자가 부족하여 건물만 세워져 있는 교회들이 많습니다. 교회가 아닌 건물로만 세워져 있는 것이죠. 주님, 주님을 사랑하는 뜨거운 심장을 가진 현지인 사역자들이 많이 일어나서 이 교회들을 섬기게 하옵시고 또한 그들이 담당하게 되는 교회들이 자립하게 되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둘째로, 필리핀의 많은 선교사님들을 주님 붙잡아 주시옵소서. 로만 카톨릭의 오래된 전통으로 인해 교회는 나오고 있지만 옛 습관을 버리지 못하고 좀처럼 변하지 않는 현지 성도들을 위하여 목숨을 내어놓고 사명을 감당하며 나아갈 때에 주 안에서 인내하며 기도하며 나아가게 하시고 어떠한 어려움을 겪어도 낙심하지 않게 하옵시고 영육 간의 강건함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셋째로, 현재 필리핀에서 많은 노동자들이 한국에 일하러 들어오고 있습니다. 그들이 이곳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변화되어서 그들이 다시 그들의 땅으로 돌아갈 때에 선교적 사명을 가지고 돌아가게 하옵소서. 마지막으로, 지금도 필리핀 땅에 미전도 종족들이 많이 존재하고 있습니다. 그들을 불쌍히 여기는 아버지 하나님의 마음을 품은 일꾼들을 주님께서 그곳에 보내주셔서 그들에게 천국 복음을 전파하게 하옵소서.
0: 부산극동방송 다문화사랑 캠페인은 부산외국어대학교와 함께합니다.

0: CBC 미션 FM.
1: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라. 2026년 극동방송 주제 선구입니다. FM 93.3MHz, 녹산중계소 FM 96.7MHz, 대한민국 선교중심 극동방송입니다. HLQQ 극동방송에서 6시를 알려드립니다.

행복한 저녁 즐거운 라디오 썸머 스페셜 안녕하세요. 션디 조시현입니다. 내가 내 아버지 집에 있어야 될 줄을. 예수께서 이르시되 어찌하여 나를 찾으셨나이까? 내가 내 아버지 집에 있어야 될 줄을 알지 못하셨나이까 하시니 누가복음 2장 49절 말씀입니다. 아멘. 12살 예수님의 이 고백은 하나님 아버지의 일에 온 마음이 가 있다는 뜻이었죠. 그렇다면 우리는 어떨까요? 내 안에 있는 아버지의 성전에 주님이 정말 살아계신가요? 우리는 종종 뭔가 상황이 잘못될 때만 또 삶에 방해가 생길 때만 기도하곤 있진 않나요? 그런데 하나님의 자녀라면 순간순간 주님과 대화하며 모든 것이 주님의 계획에서 왔음을

알아가게 되는 것 같습니다. 지금 내가 겪고 있는 이 상황들이 왜 나에게 찾아왔는지, 왜 이런 일이 나에게 생겼는지 의아할 때가 참 많죠. 그런데 그것은 나를 거룩하게 하시려는 하나님의 섭리 안에서 주님과 더 깊은 관계를 맺게 하시려고 허락하신 일이라고 오스왈드 챔버스는 이야기합니다. 주님이 내 안에서 나 대신 살아가실 때 우리 삶은 오히려 생동력 있고 단순해집니다. 오늘도 아버지의 집에 머무는 마음으로 순간순간 주님과 함께하는 오늘 이 삶 우리의 저녁이 될 수 있기를 소망하면서 행복한 저녁 즐거운 라디오 서머 스페셜 오늘 순서 출발합니다. 오늘 첫 곡은 주의 집에 거하는 자 함께 찬양할까요?

주의 집에 거하는 자 항상 주 찬송하리. 마커스 오십의 찬양이었습니다. 오늘 첫 곡이었어요. 누가복음 2장 49절 말씀. 예수께서 이르시되 어찌하여 나를 찾으셨나이까, 내가 내 아버지 집에 있어야 될 줄을 알지 못하셨나이까 하시니. 그래요, 살아가다 보면 하나님 왜 저한테 지금 이 타이밍에 하필 이 상황에 이런 일이 생긴 걸까요? 토로하듯 한숨 쉬듯 기도하는 순간들이 참 많습니다. 하나님 대체 왜? Why? 왜? 그런데 오스왈드 챔버스는 주님은 나의 최고봉에서 이 모든 상황과 모든 환경은 나를 거룩하게 하시려는 하나님 아버지의 섭리 안에서 또 주님과 더 깊은 관계를 맺게 하시려고 주님이 직접 허락하신 상황이라고 이야기하죠. 그래서 우리의 삶 가운데 일어나는 모든 일이 결국 하나님의 손안에 있음을 인정하고 오늘 나의 하루 정말 나의 지혜와 나의 생각과 나의 상식으로 이해할 수 없는 상황 가운데 놓일지라도 결국 내 삶 가운데 모든 일이 주님의 주권에 있음을 인정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주님이 내 안에서 나 대신 왕이 되어 살아가실 때 오히려 생동력 있고 단순해지는 우리의 삶, 그 은혜를 경험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나의 생각과 나의 지혜와 나의 계획으로 어찌 해보려고 발버둥치는 것이 아니라 그저 주님의 이끌림을 따라 단순하고 힘차게 살아가는 것, 우리의 삶이 그 모습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자, 행복한 저녁, 즐거운 라디오 썸머 스페셜, 오늘도 여러분의 출석 체크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출석 체크하면 세 가지 선물이 쏟아집니다. 첫 번째, 매일매일 은혜의 오프닝 공유해드리고 있어요. 오스왈드 챔버스의 My Utmost for His Highest, 주님은 나의 최고봉 묵상을 함께 나누고요. 또 김수빈 작가님의 예쁜 캘리그래피 말씀 엽서를 모든 분들께 보내드립니다. 오늘 엽서도 너무 예뻐요. 저는 항상 먼저 받아보잖아요. 이 특권을 저 혼자 누리고 있는데 조금 죄송하긴 하지만 네. 예쁜 오늘의 말씀 엽서 여러분 꼭 받아가시고 이 배경화면으로 한번 설정해보시면 어떨까. 저는 카카오톡 이 프로필 사진 말고 그 배경 이미지 있잖아요, 그걸로 한번 바꿔볼까 해요. 인스타그램 스토리에도 올려보고요. 또 우리 셀 모임 식구들에게, 가족들에게, 자녀들에게 말씀 함께 나누면 참 좋겠죠. 오늘 누가복음 말씀을 나누고 있습니다. 내가 내 아버지 집에 있어야 될 줄을 알지 못하셨나이까. 소년 예수.

주님의 이 말씀, 우리가 아버지 집에 더 거하기를 힘쓰는 우리 자녀들이, 배우자가, 가족들이 전도 대상자가 되기를 기도하는 마음으로 공유해 주시면 참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오늘 화요일입니다. 화요일은 무슨 날이죠? 네, 비타민 데이. 네, 레모나를 선물로 보내드리는 날입니다. 다섯 분 추첨할게요. 방송 마칠 때까지 샵 1069 우물정 1069번 50원의 유료 문자로 지금 아멘 아멘 보내주시면 됩니다. 서울에서, 제주에서, 부산에서, 또 각지에서 듣고 계신 여러분, 어디에서 방송 듣고 계신지도 보내주시고, 인사해 주시면 좋겠고, 신청곡도 보내주시면 좋겠습니다. 찬양 이어집니다. 조찬미의 잠시 세상에 내가 살면서, 그리고 소프라노 하은의 보아라 즐거운 우리 집.

동방 송 썸머 스페셜 행자술라 썸머 스페셜로 함께하고 계신 시각 6시 18분 55초 지나고 있습니다. 자, 찬양 함께했어요. 하은의 찬양이었습니다. 보아라 즐거운 우리 집. 그리고 조찬미의 잠시 세상에 내가 살면서 찬송가 보내드렸습니다. 휴가 나와서 엄마와 처음 듣습니다. 8648님, 군생활 안전하게 잘 마무리하고 나올 수 있게 응원해주세요 하셨는데요. 국군 장병이시군요. 네. 아, 참 이 더운 날씨에, 아, 정말 너무너무 덥죠, 여러분. 어제 저녁에 저는 잠시 가족들과 집 앞에 나갔다가 세상에 한증막에 들어온 줄 알았어요. 너무 덥더라고요. 더운 날씨에도 추운 날씨에도 불철주야, 국민의 안전을 위해서 오늘도 애쓰시는 우리 모든 국군 장병 여러분 고맙습니다. 8648번님도 다치지 말고, 그게 최고예요. 건강하게 또 부대 내에서 선한 영향력을 마음껏 뿜어내다가 멋지게 전역하시기 바랍니다. 저는 공군 출신이기 때문에 필승으로 인사를 하겠습니다. 필승! 건강하게 전역하십시오. 행자슬라 반가워요. 아멘. 2046님, 2188번님도 네, 더도 너무 덥다고. 그렇죠. 저 안에서 승리하는 하루 외쳐주셨고요. 항상 좋은 찬송 들으면서 퇴근합니다. 아멘 아멘. 2251님, 그리고 9950번님도 아멘. 션디피디님, 저녁 먹으면서 행자슬라 출석 체크합니다. 바다로 신청합니다 보내주셨는데요. 이 찬양 잠시 후에 들려드릴게요. 와, 너무 사랑스러운 사연이 도착했는데요. 8713님, 번호가 같아요. 그런데 형제인 것 같아요. 안녕하세요, 12살 김예준입니다. 이번 여름성경학교 찬양 위닝 올 신청합니다. 감사합니다. 그리고 이어서 안녕하세요, 9살 김승준입니다. 제가 좋아하는 찬양 내 안에 부어주소서 신청합니다. 감사합니다. 이 이름이랑 찬양 공명만 바꿔서 우리 형제인 것 같은데, 아, 너무 사랑스럽죠? 여름성경학교 찬양 위닝 올. 아, 저도 이 찬양을 들으면서 자란 세대인데 이제는 여름성경학교에서 찬양하는군요. 저는 중고등부 때 뛰면서 찬양했던 기억이 납니다. 예수전도단의 찬양. 그리고 내 안에 부어주소서 캠키즈워십의 찬양, 우리 예준이와 승준이 형제의 신청곡 들려드릴게요.

행저줄라 썸머 스페셜 성경 말씀 퀴즈. 자, 뭐 제가 썸머 스페셜 기간 중에 계속 말씀을 드리지만 말씀 퀴즈는 오픈북입니다. 정답이 매일 선공개가 되고 있어요. 그런데도 오답이 있어요. 여러분 이러면 되겠습니까? 자, 정답을 미리 받아보실 수 있는 방법 알고 계시죠? 샵 1069 우물정 1069번 50원의 유료 문자로 아멘이라고 출석 체크만 해주시면 김수빈 작가님의 캘리그래피 말씀 엽서, 이 말씀 엽서에 정답이 늘 들어있습니다. 자, 그래서 아, 내가 몇 번 오답을 냈는데 오늘은 꼭 한번 맞춰봐야겠다 하시는 분들은 정답지 받고 시작하세요. 문제 나갑니다. 누가복음 2장 49절. 어린 예수님은 자신을 찾아 헤매다가 결국 찾아온 부모님께 자신이 어디에 있어야 하는 줄을 알지 못하셨느냐고 말씀하셨을까요? 자, 보기를 드립니다. 1번 회당, 2번 성문 앞, 3번 내 아버지 집. 예수께서 이르시되 어찌하여 나를 찾으셨나이까, 내가 여기에 있어야 될 줄을 알지 못하셨나이까 하시니, 누가복음 2장 49절 말씀인데요. 1번 회당, 2번 성문 앞, 3번 내 아버지 집. 정답 샵 1069 우물정 1069번 50원의 유료 문자로 지금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선물 비타민 선물 꼭 받아가시고요. 찬양 듣는 동안 여러분의 정답 기다릴게요.

0: 오늘도 수고하셨습니다. 하루의 마무리는 찬양과 함께 행복한 저녁 즐거운 라디오에서 드리는 선물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세워진 P&L푸드 박평의 인생추어탕에서 추어탕 밀키트 세트를, 하나님께서 대표이사로 계시는 주식회사 더황금푸드 대한민국 대표곱창 황금곱창에서 소곱창전골 밀키트 세트를, 전자성경 전문회사 로고스전자에서 로고스 전자성경을, 생명을 살리는 기업 건강기능식품 브랜드 오레진에서 에이스데일리 멀티비타민을, 선교와 구제를 목적으로 세워진 믿음의 기업 뷰렌코리아에서 기능성 화장품을, 황금햅쌀 가마솥맛 누룽지 구간의 식품에서 누룽지를, 창조주의 질서에 따라 땅의 숨결과 생명의 회복을 꿈꾸는 에스겔 푸름농장에서 푸름 유정란을, 나침반 출판사에서 하나님이 바라시는 진정한 복의 가치와 은혜를 쓴 책 최하중 장로가 쓴 축복의 재발견을, 소중한 이웃 당신과 함께 만들어가는 꿀벌 이야기에서 천연 벌꿀 스틱 세트를, 향기로 복음을 전합니다. 지혜로운 아름다움을 추구하는 기업 노브엘에서 위스티 이미지 헤어 앤 바디 세트를, 하나님이 창조하신 땅에서 시작된 모든 계획 그라운드 플랜에서 미스트와 라이트 쿠션을, 수제로 추출해 더욱 진하고 깊은 맛과 풍미의 성수동 카페 비엔에스 콜드브루를, 맛과 가성비 통닭의 검증을 마치다 가마치 통닭에서 통닭 두 마리 교환권을, 효소로 생명의 빛을 세상에 전하는 힐링선에서 피앤원 화이바 효소를, 그리고 레모나를 선물로 드립니다. 후원으로 함께해 주시는 믿음의 기업에 감사드립니다. 여러분 오늘 저녁도 샬롬 하세요.
1: 네, 오벳의 아버지 집에 들려드렸습니다. 할렐루야. 자, 오늘 정답도 사실상 찬양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며 공개를 해드렸는데요. 오늘 정답은 3번 내 아버지 집이었습니다. 아, 12살 예수님의 이 고백은 그래요. 정말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에 내 온 마음이 가 있었다라는 뜻이었던 것 같아요. 아, 우리도 그렇게 주님을 모시기를 소망합니다. 뭔가 일이 잘못될 때만 찾는 분이 아니라 순간순간 나와 늘 함께하는 분으로 주님을 섬기는 삶. 아, 아버지의 집에 거할 곳이 많도다 고백했던 것처럼 우리도 늘 주님의 집에 거하는, 또 주님의 집에 거하기를 사모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기를 소망하면서 저는 여기서 끝곡 들려드리면서 인사드리겠습니다. 이 프로그램은 진한 국물 한 그릇에 정성을 담은 쌀국수 전문점 하노이별과 함께합니다. 지금까지 행복한 저녁 즐거운 라디오 서머 스페셜, 제작진의 션디 조시연이었습니다. 여러분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안전을 지키는 확실한 지식. 극동방송에서 전기 가스 사고 예방 행동 요령을 알려드립니다. 전기 가스 사고의 대부분은 시설 안전 점검 미흡과 취급 부주의로 인한 화재 폭발 사고이므로 평상시에 주의를 기울여 사고에 대비해야 합니다. 각종 전자기기는 전기 용량과 전압에 맞는 규격 전선을 사용하고 사용하지 않을 경우는 플러그는 뽑아주시기 바랍니다. 가스를 사용하기 전에는 가스가 누출되지 않았는지 냄새로 먼저 확인하시고 창문을 열어 신선한 공기로 실내를 환기시킵니다. 가스를 사용하지 않을 때에는 연소기 코크와 중간 밸브를 꼭 잠그고 비누나 세제로 거품을 내 배관 호스 등의 연결 부분을 수시로 점검해 누출 여부를 살피시기 바랍니다. 많은 인명과 재산 피해를 남기는 전기 가스 사고, 조금만 주의를 기울이면 충분히 예방할 수 있습니다. 안전을 지키는 확실한 지식, 극동방송에서 전기 가스 사고 예방 행동 요령을 알려드렸습니다.

0: ABC 미션 FM.
1: 복음 70년, 은혜 70년, 2026년 극동방송 사역표입니다. FM 93.3MHz, 녹산중계소 FM 96.7MHz, 대한민국 선교중심 극동방송입니다. HLQQ, 극동방송에서 7시를 알려드립니다.

0: 새생명 시냇가에 새생명 시냇가에 오늘 이 시간은 성산교회 이재선 목사님께서 말씀 전하십니다. 은혜의 시간 보내시기 바랍니다.
1: 우리 시대의 수필가 중에 최고의 수필가로 뽑는 사람 중에 한 명이 유한진 선생님입니다. 지란지교를 꿈꾸며 하는 수필이 있어요. 그 안에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저녁을 먹고 나면 허물없이 찾아가 차 한 잔 마시고 싶다고 말할 수 있는 친구가 있었으면 좋겠다. 밤늦도록 공허한 마음도 마음 놓고 보일 수 있고 악의 없이 남의 얘기를 주고받고 나서도 말이 나올까 걱정되지 않는 친구가 있었으면 좋겠다 그랬습니다. 누구나 기대하고 원하는 친구상 아닐까 싶어요. 유한진 선생님은 여기에서 한 걸음 더 나아가 이보다 더 멋진 친구가 나에게 있었으면 좋겠다 그런 소망을 이야기해요. 그래서 그걸 후반부에 가면 나와 너를 얘기하다가 우리 얘기를 합니다. 우리는 시기하는 마음 없이 남의 성공을 얘기하고 경쟁하지 않고 자기 하고 싶은 일을 하되 미친 듯이 몰두하게 되기를 바란다. 나는 반다지를 닦다가 그를 생각할 것이고 하초에 물을 주다가 안개 낀 창문을 열다가 까닭 없이 현기증을 느끼다가 문득 그가 보고 싶어지면 그도 그럴 때 나를 찾을 것이다. 그리하여 우리는 우리의 손이 작고 어려도 서로를 버텨주는 기둥이 될 것이며 눈빛이 흐리고 시력이 어두워질수록 서로를 보살펴주는 불빛이 되리라 그랬어요. 함께 마음을 나누고 속정을 나눌 수 있는 그런 편안한 좋은 관계 있었으면 좋겠다 하는 거죠. 지란지교는 지초와 난초의 교제라는 뜻으로 엇 사이에 맑고도 고귀한 사귐. 오늘 말씀으로 하면 한 마음 한 사랑 한 뜻으로 하나 되는 사람들.

그렇게 얘기할 수 있겠죠. 이 수필이 재미가 있는 것은 이 수필의 제목입니다. 지란지교 그러면 되는데 지란지교를 꿈꾸며 그랬어요. 왜 꿈을 꿉니까? 평생을 살아보니까요. 그런 관계성 속에서 좋은 관계를 원하면서 살아왔지만 내 삶 속에서 그리고 주변의 관계 속에서 그런 관계가 꿈이더라 하는 겁니다. 정말 쉽지가 않더라는 거죠. 슬픈 일이 아닐 수 없지만 어쩌면 그게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현실이지 않을까요? 제가 한번 질문을 드려볼 테니까 여러분 한번 대답을 해보세요. 사람이 산길을 홀로 흘러가고 있을 때 뒤에 호랑이와 사람이 따라오고 있으면 누가 더 무서울까요? 예전에는 당연히 호랑이가 무섭다 그랬습니다. 근데 오늘날은 호랑이를 이길 사람이 동반자인데 사람이 더 무섭다 그렇게 이야기를 해요. 왜 호랑이보다 사람이 더 무서운가? 종잡을 수가 없으니까요. 그래서 어떤 인생을 오래 사시는 분들 중에 물질이나 명예나 학연이나 권력으로 맺으려고 하는 분들도 적지가 않아요. 그것도 좀 낫습니다. 요즘 젊은이들은 아예 젊어서부터 홀로 서기를 합니다. 혼자 밥 먹고 혼자 영화 보고 혼자 여행 다니고. 우리 사회 젊은이들 가운데 큰 문제로 일어나는 게 뭐냐 그러면 은둔형 외톨입니다. 슬픈 현실인데 이 이면에 자신의 마음을 터놓고 대화하고 여유를 가질 만한 그런 관계에 대한 소망이 있습니다. 좋은 관계 맺고 싶고 아름다운 관계 맺고 싶고 외로움을 털고 싶은 거죠. 이걸 잘 보여주는 프로가 나는 자연인이다 하는 프로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해요. 거기 보면 그 연예인이 2박 3일 동안 깊은 산에 가서 산속에 사는 차를 찾아가지고 같이 살잖아요. 근데 들어가면 혼자 살아요. 왜 혼자 사느냐? 거기 혼자 들어가신 분들 중에 7, 80%가 인간관계에서 상처를 받은 분들이 산으로 들어가요. 얼마나 상처를 받았느냐? 세상과 단절하고 살아가는 사람의 대표적인 사람이 스님들입니다. 스님들이 속세와 연을 끊는다 그러잖아요. 그런데 스님들이 속세와 연을 끊어도 절에 가서 같은 스님들하고 같이 있으니까 혼자는 아니에요. 근데 나는 자연인이다는 혼자 삽니다. 그만큼 사람이 싫은 거예요. 그래서 2박 3일 동안 사람들이 같이 있고 뭐 이렇게 있어도 아 정말 저 사람이 사람을 안 좋아하나 뭐 그런 느낌이 들 수 있는데 나중에 이제 2박 3일 마치고 이 사람들이 갈 때가 되면 아쉬워해요. 안 갔으면 좋겠다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요 약초도 남겨주고요. 나중에 버섯이나 날 때 오라고 일러주기도 합니다. 사람이 싫어서 그 깊은 산 속에 들어갔는데 왜 그렇게 할까요? 치가 떨릴 만큼 사람이 싫지만 그만큼 좋은 사람이 그리운 겁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건강한 교회가 되라고 하시는 이유가 뭐냐? 이 세상에 그렇게 사람이 그립고 관계가 그립고 따뜻함이 그리운 사람들에게 위로와 소망의 자리가 되라고 우리에게 건강한 교회가 되라고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교회는 건물이 아니라 각자라 그랬습니다. 그러니 우리 각자가 그런 사람이 되어야 되고 우리가 모인 우리 교회가 그런 사람이 되기를 원하시는 거죠. 오늘 우리가 살펴보고 있는 이 빌립보 교회가 한 마음 한 사랑 한 뜻으로 하나 되어 서로 위로하고 함께 해주고 안아줬던 건강한 교회입니다. 성도들이 서로의 마음을 내어놓을 수 있는 행복한 공동체였습니다. 내가 누군가에게 무슨 말을 해도 그 말이 문제가 되지 않는 그리고 그 말이 어떻게 날까 싶어서 걱정이 되지 않는 그런 좋은 공동체였다고요. 빌립보 교회는 바울이 유럽으로 건너가서 세운 최초의 교회입니다. 그때부터 바울이 순교를 할 때까지 바울과 일평생을 함께했던 교회가 빌립보 교회거든요. 이 빌립보 교회는 한결 같았습니다. 사도 바울 서신이 13권입니다. 바울 서신이요. 그중에 가장 인간적이고 가장 자기 속내를 있는 그대로 드러낸 서신이 뭐냐 하면 빌립보서예요. 무슨 말을 해도 받아줄 수 있는 사람들. 그걸 볼 수 있는 것이 바울이 로마의 감옥에 갇혀 있을 때 이 사람들이 물질을 모아서 바울에게 보탬을 줍니다. 그리고 그것도 부족해가지고 에바브로 디도를 보내서 수발을 하도록 해줬습니다.

그런 성도들에게 바울은 내가 너희들을 섬길 수만 있다면 내가 너희에게 생명까지도 내어놓을 수 있겠다. 그런 말을 했어요. 하나가 되고 함께하고 지란지교를 꿈꾸면서 그런 관계 없다고 그랬는데 어떻게 이 빌립보 교회는 그런 멋지고 아름답고 좋은 관계를 맺을 수가 있었을까? 그 중심이 예수님이 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2절, 2장 1절에 보면 그리스도 안에라는 단어가 나와요. 헬라어로 엔 크리스토 하는 말입니다. 우리가 서로 친밀한데 우리가 서로 하나가 되는데 하나가 되는 구심점이 뭐냐? 예수님이라는 거예요. 오늘 본문 1절에서 4절은 네 개의 조건절, 두 개의 명령어로서의 메인절, 그리고 두 개의 명령어를 수식하는 여덟 개의 부사로 되어 있습니다. 한 문장으로 되어 있다 이 말입니다. 핵심이 뭐냐면 4절에 나오는 한 마음 한 사랑 한 뜻이 되어 기쁨을 충만케 하는 것이에요. 누구 기쁨이요? 나의 기쁨을 충만케 하라. 하나가 되어서 예수님의 기쁨을 충만케 하시는 것인데 그 기쁨의 전제 조건이 뭐냐? 예수님이 전제 조건입니다. 하나의 마음, 하나의 사랑, 하나의 뜻이 우리에게서 나오는 것이 아니라 누구에게서 나온다는 거예요? 예수님에게서 나온다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 그리스도 안에서 위로라는 말이 나옵니다. 사랑이라는 말도 나오고 교제라는 말도 나옵니다. 어떤 위로일까요? 내가 위로받고 내가 사랑받고 내가 교제하면서 내 안에 넘치는 기쁨이 아니라 예수님 안에서 우리가 함께 만나서 기쁘고 즐겁고 행복하고 감사해서 그것이 공동체의 예수님의 기쁨이 넘쳐나는 그런 위로와 사랑과 교제를 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기쁘다, 행복하다, 즐겁다, 교제한다 그럴 때 항상 우리 중심이 누구에게 맞춰지냐? 우리 자신에게 맞춰져 있습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을 보면 모두 예수님께 맞추어져 있습니다. 예수님의 기쁨이고 예수님의 행복이고 예수님의 즐거움이고 예수님의 감사가 되는 거예요. 쉽게 얘기해서 사도 바울은 내가 기쁘지 않아도 예수님이 기쁘면 기쁘다 그랬어요. 내가 기쁘고 행복하고 즐거워도 예수님 기쁘지 않으면 나는 기쁘지 않다 그랬어요. 한 마음 한 사랑 한 뜻이 되어도 그것이 예수님을 기쁘게 하면 진짜 하나됨이고 만약에 예수님으로부터 멀어지면 그 하나됨은 좋은 것이 아니다 그랬다고요. 그것이 1장 17절에 나옵니다. 사도 바울이 감옥에 들어갔는데 사람들은 사도 바울이 괴로워할 줄 알았어요. 예수님 믿다가 고난당했으니까. 그런데 사도 바울이 18절에 보면 정반대로 얘기합니다. 무슨 방도로 하든지 전파되는 것은 그리스도니 이로써 내가 기뻐하고 또 뭐 한다고요? 기뻐하리라 그랬습니다. 사도 바울이 지금 감옥에 있습니다. 그게 뭐가 기쁩니까? 예수님 믿다가 고난을 당했는데 뭐가 즐겁습니까? 그런데 즐겁대요. 왜냐하면 예수님이 기뻐하니까. 사도 바울은 2장 17절에서 나는 주님을 위해서 목숨도 버릴 수 있다 그래요. 너희 믿음의 제물과 봉사 위에 내가 나를 전제로 드릴지라도 나는 기뻐하고 너희 무리와 함께 기뻐하겠다 그래. 여기 전제는 뭐냐면 구약에 제물이 하나님 앞에 드려지기 바로 직전, 불살라지기 직전을 전제라 그럽니다. 내가 지금 예수님을 위해서 우리 공동체를 위해서 고난과 아픔을 당해도 죽음이 와도 너희에게 기쁨이 있고 예수님에게 즐거움이 있으면 나는 이 길을 걸어가겠다 하는 거예요. 우리가 이것을 기억하면요. 왜 제가 지난 3주 동안 건강한 교회는 모두 하나님께로 가야 된다고 그랬는지를 이해하실 거예요. 우리끼리 즐겁고 우리끼리 행복하고 우리끼리 감사한 것은 결국은 하나님에게 손해가 되는 거예요. 한 마음 한 사랑 한 뜻의 구심점이 예수님이라고 그랬습니다. 자, 마음입니다. 사랑도 마음이고 뜻도 마음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우리의 마음을 누구에게 드릴 때 한 마음 한 사랑 한 뜻이 되겠습니까? 예수님에게 드릴 때요. 그래서 2절에 마음을 같이 하라 그래요. 마음을 같이 하여 같은 사랑을 가지고 뜻을 합하여 한 마음을 품어라 그랬습니다. 3절은 겸손한 마음을 가져라. 기준이 누구예요? 예수님이에요. 왜 여러분 예수님이 기준이냐 그러면 세상에 있는 한 마음의 기준은요 무조건 흔들리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땅에 어떤 공동체든지 어떤 조직인지 어떤 관계든지 시간이 지나면 깨어지는 이유가 뭐냐 그러면 기준에 문제가 생겨서 그래요. 함께 하나됨의 기준이 안 되기 때문에요. 이것과 관련해서 우리가 어릴 때 한 번쯤은 읽어봤던 생텍쥐베리의 어린 왕자에 이런 대화가 나옵니다. 세상에서 가장 어려운 게 뭔 줄 아니? 이렇게 대답을 해요.

글쎄요, 돈 버는 일, 밥 먹는 일, 이런 게 힘들까요? 그러니까 이렇게 대답을 합니다. 세상에서 가장 어려운 일은 사람의 마음을 얻는 일이란다. 각각의 얼굴만큼 다양한 각양각색의 마음을 얻는 순간에서 수만 가지 생각이 떠오르는데 그 바람 같은 마음이 머물게 한다는 건 정말 어려운 일이란다. 그랬어요. 순간에 수만 가지 생각이 떠오르는데 그게 뭐처럼 흘러간다고요? 바람처럼. 어디로 왔다가 어디로 가는지도 모르는 거예요. 여러분, 왜 사람의 마음은 순간에도 수만 가지 생각이 떠오르는 바람 같을까? 자기중심적이니까요. 그러니 여러분, 세상에 어떤 기준을 가지고 우리가 하나가 되겠다라고 마음을 먹으면 절대로 하나가 될 수가 없어요. 하나 되려고 아무리 노력해도 하나가 될 수. 우리가 세상에서 하나 되기 위해서 그렇게 열심히 달려가도 실패하는 이유가 여기에 있는 겁니다. 이런 거예요. 몇년 전에 결혼을 전제로 만나고 있는 커플들에게 이런 질문을 했습니다. 지금 사귀고 있는 배우자보다 훨씬 더 잘생기고 돈 많은 사람이 사귀자고 하면 어떻게 하던가? 이 설문 조사예요. 35%가 헤어지겠다 그랬어요. 그리고 37%가 뭐라고 그랬느냐 그러면 고민해 보겠다 그랬어요. 이두 개를 합치면 몇 프로냐? 72%예요. 그러니까 10쌍 중에 7쌍이 내가 지금 결혼을 전제로 사귀고 있는 이 남자하고도 나는 헤어질 수 있는 거예요. 얼마 전에 보니까 요즘 젊은이들이 연애할 때는 외모를 보고 결혼할 때는 상대방 부모님의 재력을 본답니다. 여러분, 사랑이라고 하는 것은 겉으로 드러난 게 아니라 진실된 마음이어야 됩니다. 그런데 지금 그 기초가 흔들리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 하느냐? 하나 되지 못하고 분쟁이라는 게 일어나는 거예요. 마음의 문제래. 겉으로 드러난 게 아니에요. 물론 여러분, 하나가 되는 게 너무너무 소중하고 중요하지만 그렇다고 꼭 하나 되는 것이 다 좋은 건 아닙니다. 한 마음이라고 해서 모두 좋은 게 아니고 예수님도 한 마음이라고 해서 다 좋아하진 않아요. 한 마음, 한 사랑, 한 뜻도 뜻이 좋지만 독이 되는 것도 있거든요. 예를 들어서요. 밤이면 남편이 남의 집 담장을 넘고 아내가 망을 봐줘요. 그러면 둘은 정말 한 마음 한 사랑 한뜻 아닙니까? 그리고 찰떡궁합이에요. 이렇게 마음 잘 맞는 부분은 없죠. 둘은 너무 행복할 수 있지만 이 둘의 행복 때문에 고통을 겪어야 되는 사람들이 있잖아요. 이때는 한 마음이 좋은 게 아니라 뭐가 됩니까? 독이 됩니다. 한 마음이라고 무조건 좋은 것도 아니고 그렇다고 해서 한 마음이 안 되면 더안 좋으니까 그럼 어떤 한 마음을 가져야 되느냐. 주님이 우리에게 주신 그 마음으로 한 마음을 가져야 된다. 그러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우리의 마음을 내가 가지고 있으면 안 되고 누가 가지고 있어야 돼요? 주님이 가지고 있어야 돼요. 주님께 내 마음을 드려야 돼요. 어떻게 드리느냐? 오늘 본문 3절, 4절처럼 드리면 되는 거예요. 겸손한 마음으로 각각 자기보다 남을 낮게 여기고 각각 자기 일을 돌볼 뿐더러 각각 다른 사람의 일을 돌보라. 우리를 향한 예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며 그리스도 안에서 타인을 위해 나를 버릴 때 우리가 한 마음, 한 사랑, 한 뜻을 가진 멋진 공동체가 될수 있다는 겁니다. 그렇게 하기 위해서 우리가 뭐 해야 되느냐? 섬기는 겁니다. 내 마음 내가 가지고 있으면 안 되는 거예요. 나의 유익을 생각하듯이 타인의 유익을 생각하는 겁니다. 겸손은 다른 사람을 나보다 더 귀하게 여기고 소중한 존재로 여기는 겁니다.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면서 야, 참저 사람 겸손하다 그럴 때 어떤 분 보고 겸손하다 그럽니까? 정말 다른 사람을 낮게 여기고 그 마음의 진실됨을 보고 그런 건 아니잖아요. 그저 인사 잘하고 상냥하고 깔끔하고 그럴 때 아, 저분 참 겸손하다 그러는데 성경은 그걸 겸손이라고 안 합니다. 겸손은 자기를 버리는 것이고 교만은 자기를 드러내는 거예요. 3절, 자기 드러내는 걸 뭐라고 그러냐? 다툼이나 허용을 한다. 이 다툼과 허용으로 번역된 헬라어 원어 뜻이 뭐냐? 야망과 헛된 속임수입니다. 내 마음속에 어떤 야망이 있는 거예요. 그 야망은 뭘 방해하느냐 그러면 한 마음, 한 사랑, 한 뜻이 되는 것을 방해합니다. 사도 바울은 1장 17절에서 이 야망을 이렇게 얘기해요. 저들은 순전치 못하게 그리스도를
전파하느니라.

우리 공동체 안에 거룩을 가장한 자기 야망과 그것을 성취하기 위한 헛된 속임수가 없기를 소망합니다. 그렇게 우리가 주님 안에서 하나가 되어서 믿음으로 나아갈 때 우리 서로가 마음을 나눌 수 있는 한 마음 한 사랑 한 뜻의 좋은 공동체가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하나 될 수 있는 것은 이미 주님께서 우리를 하나로 만들어 놓으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로마서 12장 5절은 이걸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와 같이 우리 많은 사람이 그리스도 안에서 한 몸이 되어 서로 뭐가 되었다고요? 지체가 되었대요. 지체가 뭐라고 그랬습니까? 한 몸에 붙어 있는 각 마디마디 기능기능들을 지체라 그런다 그랬습니다. 이 말씀에 대한 자세한 설명을 고린도전서 12장 12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몸은 하나인데 많은 지체가 있고 몸에 지체가 많으나 한 몸임과 같이 그리스도도 그러하니라. 너희는 그리스도의 몸이요 지체의 각 부분이라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각 부분이기 때문에 우리가 서로 떨어질 수 있습니까? 분리될 수 있습니까? 우리가 나누어질 수 있습니까? 없지요. 하나 된다는 의미가 그런 겁니다. 우리가 성산교회 성도로 하나님께서 모아주셨으니 우리 모두는 주님 안에서 하나인 줄로 믿습니다. 제가 이런 글을 봤습니다. 어려서는 친구 많은 게 부럽더니 나이 들수록 내 마음 알아주는 이 단 하나만 있어도 족하다 싶습니다. 말을 나누는 이들은 많지만 내 마음 나눌 수 있는 이 몇 안 되는 것을 알아갈 나이. 그래서 내 마음 알아주는 그대가 참 소중하고 고맙습니다. 이분의 소망이 뭡니까? 질환지교가 기대하는 것과 같은 겁니다. 말이 아니라 뭐예요? 마음이요. 공허한 말잔치가 아니라 마음입니다. 그럼 이 마음은 어떻게 드러나느냐? 섬김으로 드러나는 거예요. 우리가 매주일 찬양과 예배를 통해서 생명의 주님을 만나고 순모임과 각종 교제를 통해서 한 마음 한 사랑 한 뜻으로 서로를 품는 좋은 동역자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것이 지친 삶의 활력소가 되고 용기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 교회가 그리고 우리 각자가 이런 좋은 믿음의 공동체 만들어가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아무런 감동도 없이 그저 오고 가는 것만 반복되는 예배, 오고 가는 것만 반복되는 찬양. 여러분 그렇게 해서는 우리가 이 땅에서 위로를 얻을 수 없고 소망도 얻을 수 없고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볼 수도 없는 거예요. 우리 모두가 예수님 안에서 함께 하나가 되어서 서로 나누며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 힘껏 달려가는 그런 믿음의 거룩한 주인공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우리가 먼저 해야 되는 공동체예요. 이렇게 우리가 공동체가 되면 하나님은 뭘 원하시느냐? 그걸 지역사회나 세상에 보여주라는 겁니다. 삶에 지쳐있는 이들을 품고 앉는 거예요. 어떤 드라마를 보니까요. 신입사원이 너무너무 힘들어서 사직서를 내려고 하더라고요. 내려고 하니까 선배가 이렇게 얘기를 해요. 회사 안은 전쟁터지만 회사 밖은 지옥이야. 그러더라고요. 댓글이 많이 달렸어요. 제가 댓글을 보고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전쟁터와 지옥이 정도의 차이는 있을지 몰라도 사람 살 곳 못 되는 것은 내 한 가지 아닙니까? 내가 처한 삶의 자리, 열심히 살아가고 최선을 다해 살아가고 무엇을 향해 달려가긴 달려가는데 사람 살 곳은 못 된다 하는 거예요. 사람 살 곳 못 되니까 어떻습니까? 힘이 든 거예요. 그래도 살아가야 되니까 나의 모습을 있는 그대로 다 보여주고 나면 사람들이 나 무시하고 나한테 함부로 하니까 그때부터는 어떻게 하느냐 그러면 숨겨요. 포장을 하고 삽니다. 예전에는 명품, 학벌, 스펙으로 자신들을 포장했습니다. 그런데 오늘날은 포장하지 말아야 될 것도 포장을 해요. 여러분 사람이 살면서 포장하지 말아야 될 게 뭡니까? 사랑이라고 하는 건 포장이 안 됩니다. 그걸 포장하면 반드시 파국을 맞게 돼요. 참되고 친밀한 최고봉이 사랑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오늘날은 그것도 포장해요. 제가 얼마 전에 신문을 보니까 연애도 과외를 받는다 하는 기사를 봤습니다. 이게 뭐 일간지에 나와 있는 기사입니다. 내용을 보니까 이렇게요. 짝사랑 상대에게 해야 될 말, 하지 말아야 될 말을 지도를 해줍니다. 사랑이 궤도에 오를 때까지 강사가요 카카오톡 메시지를 어떻게 보내야 될지

그것도 가르쳐줘요. 그러니까 혼자 사랑을 못해요, 요즘 애들은. 사랑스럽게 바라보는 눈법도 가르쳐주고, 머리를 어떻게 묶으면 남자가 호감을 가지는지 그것도 가르쳐주고, 프로필 사진을 어떻게 찍으면 사람들이 호감을 가지는지도 가르쳐줘요. 구체적으로 또 하나 예를 들어서 이렇게 돼 있더라고요. 남자들은 여자가 다리를 비스듬하게 45도 각도로 꼬고 앉아서 도도한 표정을 짓는 사진을 보면 매력을 느낀다. 집에 가서 테스트 한번 해보시기를 바랍니다. 제가 결혼해서 살고 있는 우리 남편 성도들에게 한번 여쭤볼게요. 내가 퇴근을 하고 집에 들어갔는데 아내가 야들야들한 옷을 입고 소파에 다리를 비스듬하게 45도 각도로 꼬고 앉아가지고 도도한 표정을 지으면서 개슴츠레한 눈빛을 보내고 있다. 어떨 것 같습니까? 난감하겠지요. 저는 그런 생각이 들어요. 야, 참 우리 아내 너무 아름답다. 그럴 분들은 아마 많지는 않을 거예요. 좀 심하신 분들은 아마 죄송합니다. 제가 집을 잘못 들어온 것 같습니다. 그러고 나갈지도 몰라요. 제가 지금 드리는 말씀이 뭐냐 그러면 이미지요. 포장이요. 포장을 너무 잘했기 때문에 뭔가 있는 것 같아요. 대단한 것 같아요. 그런데 그 속을 뒤집어 보면 화려한 포장만큼 허무하고 허망합니다. 이런 현실의 압박에서 견딜 수 없어서 절망하는 이들이 한둘이 아닌 거예요. 우리 사회가요. 절박한 자신의 마음에 공감하고 함께하는 이가 없어서 아프고 외로운 거예요. 이것이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현실이고 위로가 절실히 필요한 현실입니다.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것은 이들을 안아주고 붙들어주고 새롭게 해줄 우리 주님의 품으로 데리고 와야 참된 안식과 만족 얻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 우리 각자가 예수님의 십자가 은혜 기억하며 한마음 한사랑 한뜻이 되어서 그들을 보듬어야 되는 거죠. 우리 사회도 보듬어야 됩니다. 그렇게 하면 하나님이 우리를 보고 행복해 하시고 웃으시고 우리 교회 사용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하면 우리 교회가 좀 더 건강해지고 좀 더 아름다워지고 좀 더 세상에 영향력을 미치는 복되고 아름다운 교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마음을 드리고 주님의 말씀을 기준으로 한 마음 한 사랑 한 뜻이 되어 왜 그렇게 뜻이 되어 나아가야 되는가? 오늘 4절은 뭐라고 그러냐면 나의 기쁨을 충만케 하라. 우리가 하나가 되어서 우리가 기쁘고 우리가 즐겁고 우리가 감사한 게 아니라 주님이 기쁘고 주님이 즐겁고 주님이 행복한 거예요. 그 주님의 기쁨이고 누구의 기쁨이에요? 우리의 기쁨입니다.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게 제일 중요합니다. 아니 어떻게 주님의 기쁨이 내 기쁨입니까? 내가 기뻐야지. 아니요. 주님이 기쁘면 우리가 기쁘고 주님이 즐거우면 우리가 즐거운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 오늘 1절은요. 부탁이나 권고가 아니라 명령이에요. 너희가 한마음 한사랑 한뜻으로 하나가 되었으면 좋겠다가 아니라 너희가 반드시 그렇게 해야 된다는 거예요. 누굴 위해서요? 하나님의 기쁨을 위해서. 하나님이 이 땅에 교회를 세우신 이유가, 하나님이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부르신 이유가 뭐냐 그러면 하나님의 기쁨 속에 살아가고 그 기쁨을 나누어주게 하기 위해서 그 교회가 건강한 교회가 되는 거예요. 어떤 분이 인터넷에 이런 글을 올렸습니다. 현실의 압박이 너무 크고 남들보다 절박한데 그 마음에 공감과 함께하는 이가 없어 많이 아프고 외롭습니다. 그랬습니다. 인생을 살아가면서 이런 외로움 한번 가져보지 않은 분이 누가 있겠습니까? 그리고 그 외로움 달래려고 여기저기 기웃거려보지만 세상은 어떻게 하느냐? 그 외로움마저 이용을 합니다. 하나님은 우리 교회가 아프고 힘든 이들 안아주고 받아주는 건강한 공동체가 되기를 원하세요. 삶에 지친 이들의 안식처가 되기를 원하신다고요. 그러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우리가 먼저 한 마음 한 사랑 한 뜻으로 하나가 되어야 되는 겁니다. 전도서 4장 9절입니다. 두 사람이 한 사람보다 나음은 그들이 수고함으로 좋은 상을 얻을 것임이라. 한 사람이면 폐하겠거니와 두 사람이면 맞설 수 있나니 세 겹줄은 쉽게 끊어지지 아니하느니라. 하나하나하나는 너무 잘 끊어지지만 그 하나하나가 세 개가 함께 모이면 끊어지지 않는다. 우리 하나는 연약할 수 있고 우리 하나는 나약할 수 있지만 우리가 함께 모여서 하나가 되어 믿음의 길로 나아가면 우리가 선한 영향력을 미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모두 한 마음, 한 사랑, 한 뜻이 되어서

0: 우리 주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교회, 세상에 상처받는 이들에게 위로와 힘이 되는 공동체가 되고, 그로 말미암아 우리 각자와 우리 교회가 더욱더 건강해지고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믿음의 거룩한 교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1: 새생명 시내가에 지금까지 부산광역시 수영구 광남로에 위치한 성산교회 이재선 목사님의 말씀으로 함께하셨습니다. 이 시간 방송 들으시고 신앙생활에 도움받기 원하시거나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하기 원하시는 분은 부산전화 051-627-4253번 성산교회로 전화하시거나 부산전화 051-759-6000번 부산극동방송으로 전화하시기 바랍니다.

전미나의 찬양드림. 주님을 찬양하는 기쁨이 넘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전미나입니다. 오직 선을 행함과 서로 나누어 주기를 잊지 말라. 하나님은 이 같은 제사를 기뻐하시느니라. 히브리서 13장 16절 말씀입니다. 사람들은 요즘같이 치열한 세상에 착하게 살면 무시당하고 손해를 본다고 말하기도 합니다. 과연 그럴까요? 지금 당장은 손해를 보는 것처럼 보이지만 계속 선을 행하면 하나님은 복을 주시고 필요를 채워주실 겁니다. 예수님을 믿지 않는 사람 가운데서도 착한 사람이 있지만 성경에서 언급하는 선함과는 본질적으로 다르죠. 우리는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선을 행하는 자들이 되어야겠습니다. 주님의 말씀을 따르며 선을 행하고 그 선을 행함 자체를 기뻐하는 우리 모두가 되면 좋겠습니다.

성령의 아홉 가지 열매 중 양선은 어질고 착하다는 뜻을 가지고 있죠. 영어로는 goodness라고 합니다. 성경에서 말씀하는 양선이란 예수님을 믿고 회개한 사람, 말씀과 성령으로 거듭난 그리스도인에게 나타나는 성령의 열매입니다. 성령의 열매 양선을 맺어가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세상 사람들과 구별된 거룩함이 있고 이기적으로 살지 않고 성령 충만함으로 살며 배려하고 섬기는 삶을 살게 되지요. 선하다, 착하다, 거룩하다는 하나님의 성품입니다. 주님의 선하심을 체험하고 선을 나누고 베풀면서 하나님 앞에 기쁨을 드릴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성령이 충만하면 자연스럽게 선해지고 착한 삶을 살게 되겠죠. 하나님의 자녀답게 선을 행하며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세상으로부터 칭찬 듣는 우리가 되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성령의 인도하심으로 예수님의 온전한 제자가 되기를 열망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선하심을 체험하고 성령 충만함으로 착한 일을 행하고 선을 베풀면서 세상의 빛과 소금이 되게 하옵소서. 세상의 유혹과 죄악을 이기고 살아갈 수 있도록 늘 선한 길로 인도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올바른 행동으로 선한 영향력을 끼치고 그리스도의 향기를 내뿜는

아름다운 삶을 살길 원합니다. 하루하루 매일매일 누군가에게 사랑의 말로 칭찬과 격려로 감동과 기쁨을 주는 축복의 통로가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나님은 선하십니다. 선하신 하나님은 우리에게 모든 것을 주십니다. 복을 주시고 구원을 주시고 은혜를 주시고 말씀을 주시고 평강을 주십니다. 그러나 사탄은 결코 선하지 않지요. 욕심을 부리고 남에게 해를 끼치고 자기 유익을 위해 거짓말을 하고 다른 사람을 이용하라고 속삭입니다. 사탄은 우리에게 당한 만큼 보복하라고 하고 염려하게 하고 풍족한 가운데서도 늘 부족하다고 여기게 만들고 다른 사람에게 인색하게 만들고 자신을 불행하다고 생각하게 만듭니다. 선한 목자이신 하나님께서 나의 앞길을 선하게 인도하심을 믿고 하나님의 선한 손길을 경험하며 하나님의 선하심을 찬양하고 감사하는 우리를 우리 하나님은 도와주실 겁니다. 마태복음 5장 16절입니다. 이같이 너희 빛이 사람 앞에 비치게 하여 그들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이제 마지막 찬양 띄워드리면서 인사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프로듀서 차유미, 진행의 저는 전민아였습니다. 선하신 하나님의 성품을 닮아가며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 올려드리는 삶으로 기쁨 충만하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지금 생명을 전하고 있습니다.

0: CBC Mission FM.
1: 보라, 내가 세일을 행하리라. 2026년 극동방송 주제 선구입니다. FM 93.3MHz, 녹산중계소 FM 96.7MHz, 대한민국 선교중심 극동방송입니다. HLQQ 극동방송에서 8시를 알려드립니다.

삶으로 노래하고 그 노래가 찬양이 되는 시간, 내 삶의 노래로 찬양사역자 지선입니다. 어린아이가 무언가를 말할 때 마땅한 단어를 찾지 못하면 몸짓과 표정을 섞어가면서 설명을 하는데요. 아직 말로 표현할 능력이 없기 때문입니다. 그리스도의 영을 받은 사람은 그리스도의 마음을 배우지 않으면 어린아이처럼 그분의 마음을 표현할 수 없게 됩니다. 자, 그럼 어떻게 그리스도의 마음을 배울 수 있을까요? 그것은 성령님을 의지할 때입니다. 그분의 말씀을 통해 우리의 영과 생각, 그리고 이성에 역사하시면 우리도 예수님처럼 생각할 수 있게 되고 그분의 마음을 조금이라도 알게 됩니다. 자, 오늘도 우리의 영혼을 채우실 주님 앞에 어린아이와 같이 사모하면서 찬양했으면 좋겠습니다. 풍성한 힘과 위로가 있는 곳, 내 삶의 노래로 첫 찬양으로 함께 하시죠.

눈을 들어 하늘 보라 찬송 메들리 송정미 사모님의 찬양이었습니다. 찬송 듣기 전에 먼저 들으신 찬양들은요. 옹기장이의 내가 매일 기쁘게 찬송이어서 브라이언 덕슨의 나의 마음을 정금과 같이 영어 찬양으로 듣고 오셨습니다. 우리 안에 예수님의 마음이 형성될 때 그것을 방해하는 것들이 참 많습니다. 그럴 때마다 우리가 성숙해져 가고 있음을 기억하면서 성령님께서 우리의 영혼을 채우시는 것을 기대하는 마음으로 이 시간에도 찬양 함께 하셨으면 좋겠어요. 어디서 어떻게 이 방송 함께하고 계신가요? 오늘도 문자로 함께해 주시면 좋겠는데요. 보내주실 또 사연들과 함께 신청곡도 보내주시면 좋습니다. 샵 9330, 단문 50원, 장문 100원의 문자가 오늘도 열려 있고요. 먼저 들어온 신청 찬양이 또 있습니다. 3636번님께서 감사합니다. 은혜롭게 잘 듣고 있어요. 저는 하나님의 은혜가 너무 듣고 싶습니다. 이 찬양 들으면 눈물이 쏟아집니다. 하셨거든요. 지금 바로 함께 듣겠습니다. 하나님의 은혜.

신청해주신 찬양 이어서 변찮는 주님의 사랑과 찬송 이어서 이상현의 나 주님을 신뢰합니다. 듣고 오셨습니다. 은혜로운 찬양들로 예수님의 마음을 알아가는 시간입니다. 내 삶의 노래로 찬양사역자 지선과 함께하고 계십니다.

어린아이와 같은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찬양하는 시간입니다. 예수께로 가면 찬송 듣고 오셨고요. 앞서 들으신 곡은 손재석의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였습니다. 계속해서 여러분의 다양한 사연 함께 나누겠습니다. 9909번님께서 아들이 고향에 있는 구사단 백마부대로 입대했습니다. 노심초사하는 마음이었으나 아들의 밝은 목소리를 통화로 들으니 마음이 놓이네요. 부디 군에서 주일마다 교회 나가고 다시 예수님 만나는 만남의 기적이 있어지길 기도합니다. 좋은 상사 만나고 좋은 멘토 만나서 사회에 있을 때보다 몸, 정신 다 건강해져서 돌아오길 기도합니다. 하셨어요. 아멘. 백마부대 훈련병 김준성 화이팅! 이라고 보내주셨는데요. 아들을 향한 간절한 기도가 이 글자 하나하나에 정말 놓아져 있어서요. 저도 정말 기도하는 마음으로 이 문자를 읽었는데요. 지금 9909번님께서 보내주신 이 문자가 다 응답이 될 줄 믿습니다. 제가 또 군부대 사역 다녀보니까 이렇게 믿음 있는 좋은 상사분 많으시더라고요. 이런 분들 다 만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계속해서 샵 9330 내 삶의 노래로 앞으로 여러분의 다양한 기도 제목들 신청 찬양 기다리겠습니다. 샵 9330 문자 보내주시는 동안 믿음의 아들들, 믿음의 자녀들을 위해 기도하는 마음으로 찬양 이어 듣고 오시죠.

앞서 들으신 두 곡은 나무현의 주는 길이요 진리 생명 그리고 프레이즈 유니언 싱어스의 주 예수보다 더 귀한 것은 없네 찬송도 띄워드렸어요. 오늘도 풍성한 찬양으로 영혼을 채워주신 주님께 감사하는 시간 되신 줄 믿습니다. 예수님처럼 생각하고 또 예수님의 마음으로 살아갈 수 있게 하시는 성령님과 함께 동행하시다가 저와는 내일 이 시간 다시 풍성한 찬양 들고 만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함께 해주신 여러분 참 감사드리고요. 끝 찬양 전해드리면서 인사드릴게요. 내 삶의 노래로 찬양사역자 지선이었습니다.

0: 극동방송 창사 70주년 기념 나라사랑 축제. 올해는 여수와 익산에서 여러분을 찾아갑니다. 복음 70년, 광복 81주년. 대한민국의 역사를 기억하고 복음으로 미래를 노래하는 감동의 축제. 2026 극동방송 나라사랑 축제가 8월 13일 목요일 저녁 7시 30분 여수 진남체육관, 8월 14일 금요일 저녁 7시 30분 익산 실내체육관에서 열립니다. 조선의 바다를 지켜낸 이순신 장군의 용기, 대한독립을 향한 뜨거운 함성, 6.25 전쟁의 아픔을 딛고 눈부신 회복과 성장을 이뤄낸 대한민국, 우리 민족의 감동적인 역사가 극동방송 전국 13개 지사 700여 명의 어린이 합창단이 선사하는 웅장한 합창과 아름다운 찬양, 그리고 화려한 퍼포먼스로 생생하게 펼쳐집니다. 대한민국을 사랑하는 마음과 평화와 통일을 향한 소망, 그리고 다음 세대를 향한 희망을 함께 나누는 시간. 온 세대가 함께 공감하고 함께 노래하며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는 뜻깊은 축제, 여러분을 초대합니다. 8월 13일 목요일 저녁 7시 30분 여수 진남체육관, 8월 14일 금요일 저녁 7시 30분 익산 실내체육관. 2026 나라사랑 축제 참가를 원하시는 분은 전남동부 극동방송 지역번호 061-650-3800, 전북극동방송 063-854-0911번으로 지금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2026 극동방송 나라사랑축제에서 여러분을 기다립니다. 올여름 여수와 익산에서 가장 뜨거운 감동을 만나십시오.
1: 부산 극동방송 문화부흥 캠페인 책, 책을 읽읍시다. 이달의 첫 번째 추천도서는 용기는 두려움이 없는 게 아니라 두려운 일을 하는 것이답니다. 안호성 목사가 쓴

이 책은 상황보다 크신 하나님을 바라보며 믿음으로 살아가는 삶을 따뜻한 이야기와 함께 풀어낸 책입니다. 두 번째 추천 도서는 고난 사전입니다. 허진열 목사가 집필한 이 책은 어린 딸의 간이식과 10년의 투병이라는 깊은 고난을 통해 경험한 하나님의 섭리와 위로를 담은 책입니다. 여름을 채우기 가장 좋은 시간, 책과 함께 마음의 쉼을 더해보시기 바랍니다. 이 캠페인은 부산 극동방송과 세상의 빛들을 전하는 고신대학교가 함께합니다.

0: JTBC 미션 FM
1: 복음 70년, 은혜 70년, 2026년 극동방송 사역표입니다. FM 93.3MHz, 녹산중계소 FM 96.7MHz, 대한민국 선교중심 극동방송입니다. HLQQ 극동방송에서 9시를 알려드립니다.

여러분 안녕하세요. 나의 기쁨, 나의 소망 김경합입니다. 여러분은 소망을 그림으로 표현한다면 어떻게 하고 싶으세요? 왈츠라고 하는 사람이 소망을 그렸는데요. 둥근 지구 위에 어떤 젊은 여인이 홀로 외롭게 앉아있습니다. 그런데 자세히 살펴보면 눈이 수건으로 싸매져서 앞을 보지 못합니다. 가슴에는 비파를 안고 있는데 그 비파의 줄은 거의 다 끊어지고 오직 한 줄만이 남아있습니다. 뒤에는 희미한 별 하나만 반짝이고 있고요. 이 여인은 우주에 외로이 혼자 앉아 보지 못하는 눈으로 오직 남은 한 줄의 비파를 갖고 아름다운 음악을 연주하는 것이지요. 그 줄은 소망의 줄이고요. 그 별은 소망의 별입니다. 그리고 이 그림이 어려움에 허덕이는 많은 사람의 생명을 구했다고 합니다. 아무리 어려운 가운데서도 하나님을 바라보면 희망과 소망이 있습니다. 오늘도 하나님 믿고 힘내시는 나의 기쁨, 나의 소망 가족들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찬양으로 출발할게요.

나의 기쁨 나의 소망 극동방송에서 보내드리고 있는데요. 찬송가와 아름다운 찬양 함께하고 있습니다. 듣고 싶은 찬양이나 나누고 싶은 이야기 있으시면요. 문자로 참여하시면 되겠습니다. 우물정 1069 샵 1069 단문 50원 장문 100원의 유료 문자로 나의 기쁨 나의 소망 줄임말 나기나소라고 적으시고 신청 찬양과 사연을 보내주시면 되겠습니다. 아름다운 찬양들 이어드릴게요.

믿음의 책을 읽어드리고 있습니다. 박순영 목사님의 여호와께 물으며 산다 가운데 하나님께 묻고 기다리다 편 읽어드립니다. 시편 31편의 70인역에는 다윗이 극한 두려움에서 한 발언이라는 표제가 붙어 있습니다. 그래서 주석가들은 이 시를 사무엘상 23장 끝부분인 24절에서 26절의 배경에서 쓴 것으로 봅니다. 그러나 오늘날 많은 학자가 이 시편을 어떤 배경에서 썼는지 단정지을 수 없다고 주장하면서 다윗이 그저 큰 어려움과 위기 가운데 썼다고 말하기도 합니다. 이 시편에는 그가 처한 다양한 어려움과 위기 상황이 묘사돼 있습니다. 대적들과의 싸움, 숨은 함정, 친구들의 배신, 내적 갈등과 혼란, 생명의 위협과 박해, 자신에 대한 음모와 거짓말, 포위당하는 경험 등을 엿볼 수 있습니다. 그런 점에서 이 시편은 사무엘상 23장의 배경과 많은 공통점을 갖고 있습니다. 물론 이 시편을 사무엘상 23장의 배경에 한정해서 보아야 될 분명한 단서가 없다고 주장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다윗의 삶에는 시편 31편과 같은 고난과 시련이 여러 차례 있었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다윗의 시편 가운데 비탄과 탄식을 쉽게 접할 수 있습니다. 이는 그의 인생이 고난과 어려움이 많은 그야말로 파란만장한 인생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렇게 그는 수시로 탄식하며 하나님을 찾아야 될 만큼 힘든 나날을 보냈습니다. 그런 점에서 시편 31편도 예외는 아닙니다. 하지만 시편 31편은 탄식만이 전부가 아닙니다. 다윗은 탄식하면서도 하나님께 감사하며 찬양합니다. 많은 주석가가 혼란스러워할 정도로 끊임없이 탄식과 감사를 오갑니다. 이는 그의 삶이 정말 힘들고 큰 위기를 맞고 있다는 것과 그에 따른 내면을 그대로 보여주는 것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 시는 무언가 멋지게 쓰려고 인위적으로 꾸민 흔적이 전혀 없습니다. 단지 자신의 내면을 그대로 노출하고 있을 뿐입니다. 믿음의 책을 읽어드렸습니다. 박순영 목사님의 여호와께 물으며 산다 가운데 하나님께 묻고 기다리다 편 읽어드렸습니다.

문인이 누구든지 나로 말미암아 들어가면 구원을 받고 또는 들어가며 나오며 꼴을 얻으리라. 요한복음 10장 9절 말씀이에요. 예수님과 동행하는 삶이 없이는 어떤 구원도 없고 참 기쁨과 감사가 없음을 고백하는 우리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오늘도 예수님으로 인해 승리하는 귀한 날 되셨으면 좋겠네요. 나에게

안전을 지키는 확실한 지식. 극동방송에서 전기 가스 사고 예방 행동 요령을 알려드립니다. 전기 가스 사고의 대부분은 시설 안전 점검 미흡과 취급 부주의로 인한 화재 폭발 사고이므로 평상시에 주의를 기울여 사고에 대비해야 합니다. 각종 전자기기는 전기 용량과 전압에 맞는 규격 전선을 사용하고 사용하지 않을 경우는 플러그는 뽑아주시기 바랍니다. 가스를 사용하기 전에는 가스가 누출되지 않았는지 냄새로 먼저 확인하시고 창문을 열어 신선한 공기로 실내를 환기시킵니다. 가스를 사용하지 않을 때에는 연소기 코크와 중간 밸브를 꼭 잠그고 비누나 세제로 거품을 내 배관 호스 등의 연결 부분을 수시로 점검해 누출 여부를 살피시기 바랍니다. 많은 인명과 재산 피해를 남기는 전기 가스 사고, 조금만 주의를 기울이

0: KBC 메신 FM.
1: 보라, 내가 새해를 행하리라. 2016년 극동방송 주제 선구입니다. FM 93.3MHz, 녹산중계소 FM 96.7MHz, 대한민국 선교중심 극동방송입니다. HLQQ, 극동방송에서 10시를 알려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썸머 스페셜로 보내드리는 장미경의 찬양 앨범입니다. 감사함으로 그의 문에 들어가며 찬송함으로 그의 궁정에 들어가서 그에게 감사하며 그의 이름을 송축할지어다. 시편 100편 4절 말씀입니다. 찬양은 하나님께 접근할 수 있는 단 하나의 문입니다. 바로 하나님의 임재 속으로 들어가게 되는데요. 하나님을 경험한 자는 감사와 찬양으로 가득하고 마음의 기쁨과 평안을 누리게 됩니다. 오늘도 감사함으로 그를 높이며 영원 깊숙한 곳에서 감사와 찬양이 끊이지 않았으면 좋겠네요.

두 곡을 이어서 보내드렸습니다. 먼저 들으신 곡은 옴니버스 음반 중에서 How Great Thou Art 찬송가 주 하나님 지으신 모든 세계를 들으셨고요. 이어서 Worship Leader 찰리 르블랑의 리드 보컬과 린 알벗의 솔로곡으로 I will sing, I will bless the Lord 그리고 예수 놀라운 이름 Jesus name above all names 그리고 마지막으로 주께와 엎드려 I will come and bow down 이렇게 네 곡을 메들리로 보내드렸습니다. 여러분은 서머 스페셜로 보내드리는 장미경의 찬양 앨범을 듣고 계십니다. 이어지는 곡입니다. 오늘은 연주와 찬양으로 라이트하우스 뮤직의 연주 그리고 리치 밀린스의 곡으로 어썸 갓을 보내드립니다. 그리고 마지막 곡으로는 브루스 허링 그리고 말시아 스키드모어의 듀엣곡으로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헤븐리 파더를 보내드립니다. 아, 오늘도 감사함으로 하나님을 높이며 영원 깊숙한 곳에서 우리의 찬양과 감사가 끊이지 않았으면 좋겠네요. 지금까지 장미경이었습니다. 저는 내일 다시 뵐게요.

0: 복음 70년, 은혜 70년.
1: 주님의 사랑을 전하는 부산 극동방송입니다.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마태복음 6장 33절 말씀입니다. 먼저라는 말씀에 순서가 담겨 있습니다. 오늘 하루 무엇을 가장 먼저 붙들고 시작하셨나요? 해야 할 일들, 걱정거리, 오늘 안에 꼭 처리해야 하는 문제들. 사실 그런 것들이 늘 우리 마음의 맨 앞자리를 차지하기 쉽죠. 그런데 예수님은 그 순서를 바꿔보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먼저 구하라고요.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입을까 하는 걱정보다 먼저 하나님 앞에 서는 것, 그 순서의 재배치가 우리의 하루의 무게를 또 중심을 다르게 만들어줄 수 있을 겁니다. 오늘 이 밤 찬양 가운데 우리의 마음의 자리를 다시 정돈할 수 있기를 소망하면서 지친 하루의 끝자락 찬양으로 하나님께 마음을 드리는 시간, 안온한 밤을 선물하는 이브닝 프레이즈. 안녕하세요, 조시현입니다.

함은진이 부른 주님 앞에 섭니다 띄워드렸습니다. 8월 4일 화요일 밤에 인사드립니다. 안온한 밤을 선물하는 이브닝 프레이즈 진행을 맡은 조시원입니다.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마태복음 6장 33절 말씀입니다. 아멘. 먼저 구할 것이 무엇인지 오늘 하루를 통해 다시 한번 기억해 봅니다. 걱정이 앞섰던 순간이 있으셨어도 괜찮습니다. 찬양 가운데 우리 마음의 우선순위를 다시 한번 재배치해서 하나님께로 시선을 돌려드리는 오늘 이 저녁, 오늘 이 밤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어지는 찬양은 오벳이 부릅니다. 예수로 나의 구주 삼고, 그리고 워십 뮤직 메이커스의 주 안에 있는 나에게 띄워드릴게요.

에어컨보다 더 시원한 건 주님의 말씀이었어요. 사람들 북적이는 바다 대신 찬양 속 주님과 단둘이 있는 여름. 이건 나만 알고 싶은 은혜의 플레이리스트. 지금부터 마음까지 맑아지는 서머 스페셜. 여기 극동방송이에요.

태복음 6장 34절 말씀입니다. 여러분께서는 지금 극동방송에서 보내드리는 이브닝 프레이즈와 함께하고 계십니다. 이브닝 프레이즈에서는 여러분의 신청곡을 기다려요. 샵 1069 우물정 1069번. 짧은 글은 50원이고요. 긴 글은 100원의 정보 이용료가 부과됩니다. 극동방송 어플리케이션으로 듣고 계신 분들은 앱 실시간 채팅창에 사연과 신청곡 남겨주시면 무료로 참여하실 수 있습니다. 여러분의 신청 그리고 사연 기다릴게요.

브릿지 임팩트의 좋으신 하나님 앞에 올려드렸습니다. 8월 4일 화요일 저녁, 화요일 밤에 함께한 이브닝 프레이즈. 이제 마칠 시간인데요. 오늘 끝곡 주의 집에 거하는 자. 마커스 오십의 찬양 띄워드리면서 저는 여기서 인사드릴게요. 안온한 밤을 선물하는 이브닝 프레이즈. 지금까지 제작 진행의 조시현이었습니다. 오늘 이 밤도 주님과 평안하세요.

부산극동방송 문화부흥 캠페인 책, 책을 읽읍시다. 이달의 첫 번째 추천 도서는 용기는 두려움이 없는 게 아니라 두려운 일을 하는 것이답니다. 안호성 목사가 쓴 이 책은 상황보다 크신 하나님을 바라보며 믿음으로 살아가는 삶을 따뜻한 이야기와 함께 풀어낸 책입니다. 두 번째 추천 도서는 고난 사전입니다. 허진열 목사가 집필한 이 책은 어린 딸의 간이식과 10년의 투병이라는 깊은 고난을 통해 경험한 하나님의 섭리와 위로를 담은 책입니다. 여름을 채우기 가장 좋은 시간, 책과 함께 마음의 쉼을 더해보시기 바랍니다. 이 캠페인은 부산극동방송과 세상의 빛들을 전하는 고신대학교가 함께합니다.

사역표입니다. FM 93.3MHz, 녹산중계소 96.7MHz, 대한민국 선교중심 극동방송입니다. HLQQ 극동방송에서 11시를 알려드립니다.

0: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로마서 12장 1절 말씀입니다. 우리는 흔히 예배를 일요일에 교회에서 드리는 걸로만 생각합니다. 그런데 바울은 우리 몸을, 우리 삶 전체를 드리는 게 예배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거창한 게 아니라 오늘 하루를 어떻게 사느냐가 곧 예배가 아닐까 싶습니다. 그 마음으로 오늘 밤도 김도연의 샬롬 나이트 시작하겠습니다.
1: King and Lord of Lords. Hallelujah. Christmas only works its deepest wonders in those who open to it fully. Think about it. Just like the wise men came to Jesus and opened their treasures, he invites us to open to him today. Hearts open to him, captured by the wonder of God coming to us. And such openness reaches beyond the songs that we sing or our hands extended in worship. It's found when we lay down our lives in full surrender, openly saying, Jesus, this Christmas I bring all that I am, more than an offering, more than worship. Lord Jesus, I give you my life.

Don Moen의 I Offer My Life 첫 곡으로 전해드렸습니다. 하나님께 내 삶을 드린다고 하면 뭔가 큰 결심을 해야만 할 것 같습니다. 그런데 가만히 보면 우리가 드릴 수 있는 건 사실 이미 받은 것들이 아닌가 싶습니다. 내 시간도, 내 재능도, 내 건강도 따지고 보면 다 주님으로부터 받은 겁니다. 그러니 드린다는 건 내 걸 내놓는 게 아니라 이미 받은 걸 제자리로 돌려놓는 일에 가깝지 않나 싶습니다. 그래서 어찌 보면 너무 부담스러워할 일이 아닙니다. 잘난 무언가를 만들어 바치는 게 아니라 오늘 하루를 하나님 앞에 정직하게 사는 게 그게 바로 진정한 예배가 아닐까 싶습니다.

세 곡 들려드렸습니다. 꿈이 있는 자유의 그대를 향한, 소망의 바다의 난 여호와로, 강명식의 그는 사랑까지 전해드렸습니다. 김도연의 샬롬 나이스에서는 문자로 여러분의 이야기, 이 시간에 듣고 싶으신 찬양 보내주시면 저희가 전해드리고 있습니다. 문자 샵 1069번, 단문 50원, 장문 100원에 정보 이용료가 부과됩니다. 샬롬 나의 선곡표 원하시는 분들은 문자 샵 1069번으로 선곡표라고 보내주시면 저희가 전해드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FEBC 스마트폰 앱 다운받으시면 방송 들으시면서 실시간으로 선곡되는 찬양 바로 하실 수 있고요. 사연과 기도 제목도 담기실 수 있습니다.

세 곡 들려드렸습니다. 마이클 W. 스미스의 Let It Rain, 타샤 콥스 레오나드의 No Longer Slaves, 브룩 리거트우드와 패션이 함께한 Garment of Praise까지 전해드렸습니다. 저는 가끔 오늘 하루 뭐 했나 싶을 때가 있습니다. 뭐 특별히 대단한 일을 한 것도 아니고 그냥 해야 할 일을 하다 보니까 하루가 다 간 것 같은 그런 날이 있습니다. 그런데 생각해보면 그 평범한 하루를 성실하게 살아낸 것 자체가 의미가 있다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밥 차리고 일하고 사람들 챙기고 맡은 자리 지키고 누가 알아주지 않아도 묵묵히 하루를 사는 그런 사람들 덕분에 세상이 돌아가고 있지 않나. 오늘 별일 없이 자기 자리를 지키신 분들 그것만으로도 충분히 잘 살았다라고 할 수 있지 않나 싶습니다.

세 곡 들려드렸습니다. We Love의 주의 나라, Still Praise의 믿음의 믿음을 더하여, Anointing의 하나님의 그늘 아래까지 전해드렸습니다. 오늘도 세상 한 가운데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주님의 자녀로 살아내시느라고 정말 수고 많으셨습니다. 내일은 오늘보다 더 예수님의 모습을 닮아가는 은혜의 하루가 되시길 소망하면서 김도현의 샬롬 나인 마무리하겠습니다. 평안한 밤 되세요. 샬롬.

부산극동방송 문화부흥 캠페인 책, 책을 읽읍시다. 이달의 첫 번째 추천 도서는 용기는 두려움이 없는 게 아니라 두려운 일을 하는 것이답니다. 안호성 목사가 쓴 이 책은 상황보다 크신 하나님을 바라보며 믿음으로 살아가는 삶을 따뜻한 이야기와 함께 풀어낸 책입니다. 두 번째 추천 도서는 고난 사전입니다. 허진열 목사가 집필한 이 책은 어린 딸의 간이식과 10년의 투병이라는 깊은 고난을 통해 경험한 하나님의 섭리와 위로를 담은 책입니다. 여름을 채우기 가장 좋은 시간, 책과 함께 마음의 쉼을 더해보시기 바랍니다. 이 캠페인은 부산극동방송과 세상의 빛들을 전하는 고신대학교가 함께합니다.

0: CBC Mission FM.
1: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라. 2026년 극동방송 주제 성구입니다. FM 93.3MHz, 녹산중계소 FM 96.7MHz, 대한민국 선교중심 극동방송입니다. HLQQ, 극동방송에서 자정을 알려드립니다.

안녕하세요. 별처럼 빛나는 그대에게 서머 스페셜 서윤영입니다. 성령의 아홉 가지 열매 테마로 별 그대 함께하고 있는데요. 성령의 아홉 가지 열매, 사랑과 희락과 화평,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선, 그리고 충성과 온유와 절제, 이렇게 아홉 가지가 있습니다. 이번 주는 충성의 열매를 여러분과 나누고 있습니다. 이 아홉 가지 열매는 개별적인 열매가 아니라 우리 성도가 성령 충만하게 함께 나타나는 단 하나의 온전한 열매를 뜻합니다. 이 아홉 가지 열매가 골고루 우리 삶에 풍성히 맺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의 말씀 고린도전서 4장 1절에서 2절입니다. 사람이 마땅히 우리를 그리스도의 일꾼이요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자로 여길지어다. 그리고 맡은 자들에게 구할 것은 충성이니라. 아멘.

광야를 지나며 희즈윌의 아름다운 연주 찬양이었고요. 앞서서 들으신 찬양 달빛마을 짐니의 주가 일하시네였습니다. 안녕하세요. 별처럼 빛나는 그대에게 서머 스페셜 서윤영입니다. 주가 일하심을 보는 것도 또 광야를 지날 때도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모습이 변함이 없고요. 나에게 맡겨진 일을 신실하게 해나가는 것, 그것이 바로 충성이라고 생각합니다. 주가 일하시니 나도 일하신다라고 말씀하셨던 그 예수님의 말씀처럼 우리도 묵묵히 우리의 삶에서 신실하게 충성스럽게 나에게 맡겨진 사명을 감당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의 말씀입니다. 고린도전서 4장 1절에서 2절입니다. 사람이 마땅히 우리를 그리스도의 일꾼이요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자로 여길지어다. 그리고 맡은 자들에게 구할 것은 충성이니라. 아멘, 아멘입니다. 이 말씀 제 가슴 깊이 새기겠습니다 하시는 분들 유료 문자 샵 1069로 말씀이라고 보내주시고요. 발그대에서 들려드리는 찬양 궁금하신 분들 선고표라고 보내주시면 실시간으로 업데이트되는 찬양 리스트 링크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말씀과 선고표 유료 문자로 보내주시는데요. 짧은 글은 50원, 긴 글과 사진은 100원 소요됩니다. 계속해서 우리의 마음을 하나님 앞에 내려놓으면서 이 온전한 열매, 충성을 맺고자 우리의 마음을 드리며 찬양으로 하나님께 나아가는

0: 바람 타고 함께하고
1: 으이, 삽을 뜨자 땀 흘리는 일터에서도 함께하고
2: 사무실에서도 함께하고
3: 출근길 퇴근길에도 함께하고
4: 대한민국 곳곳에 울려 퍼지는 여기는
0: 여기는
5: 여기는
6: 여기는 극동방송
7: 서머 스페셜입니다.
8: 지금 여러분께서는 극동방송에서 보내드리는 별처럼 빛나는 그대에게 서머 스페셜 함께하고 계십니다. 성령의 아홉 가지 열매, 그 열매는 각각의 열매가 아닌 성령 충만할 때 함께 나타나는 단 하나의 온전한 열매입니다. 아홉 가지 열매, 사랑, 희락, 화평, 오래 참음, 자비, 양선, 그리고 충성, 온유, 절제가 있습니다. 이번 주는 충성에 대해서 여러분과 나누고 있는데요. 맡은 일에 신실하고 하나님과 사람들 앞에서 변함없는 신뢰를 지키는 충성, 바로 이 방송을 들으시는 별그대 여러분이 맺는 충성의 열매인 줄로 믿습니다. 맡은 자에게 구할 것은 충성이니라. 아멘, 아멘입니다.

0: 별처럼 빛나는 그대에게서 드리는 선물입니다. 감동 가득 만족 2배 오감만족 한만두의 만두 선물 세트. 하나님이 세우시고 경영하시는 기업 주식회사 그리심에서 김나라 뚝딱 도시락김 한 박스. 향기로 복음을 전합니다. 지혜로운 아름다움을 추구하는 기업 노브엘에서 위스트 이미지 헤어앤 바디 세트. 믿음의 기업 제스파에서 눈이 복은 눈 마사지기를. 하나님의 약속을 믿는 기업 더 프라미스 FNC에서 라이코펠을 품은 토마토즙을. 하나님께 기쁨이 되기 원하는 기업 예인수산에서 먹대깡과 만능 육수 요리 한 포를 드립니다. 선물로 섬겨주시는 모든 분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리고요. 주님의 사랑과 은혜가 넘쳐나시길 기도드립니다. 우리의 삶에서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그 사명을 감사히 여기고 기쁨으로 이뤄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원합니다. 이해가 다 되지 않은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의 뜻에 온전히 순종하는 것, 그리고 신실하게 나의 일을 묵묵히 해나가는 것, 그것이 바로 충성이라고 생각합니다. 우리 사랑하는 별교대 여러분의 삶 가운데 충성의 열매를 풍성하게 맺으시길 축복합니다. 오늘도 정말 애쓰셨어요. 꿈에서 예수님 만나세요. 지금까지 서윤영이었습니다. 지금 극동방송을 듣게 하세요. 기적이라냅니다. 우리는 지금 생명을 살리고 있습니다.
1: 내일은 난 몰라요. 하루하루 살아요. 불행이나 요행함도 내 뜻대로 못해요. 험한 이길 가고 가도

안전을 지키는 확실한 지식. 극동방송에서 지진 발생 시 행동 요령을 알려드립니다. 지진은 예고 없이 찾아오기 때문에 행동 요령을 평소에 익히고 실제 발생 시 침착하게 대처해야 피해를 줄일 수 있습니다. 지진 발생 시 건물 내부에 있는 경우 탁자 아래로 들어가 몸을 보호하고 탁자 다리를 꼭 붙잡습니다. 땅의 흔들림이 멈추면 전기와 가스를 차단하고 문을 열어 출구를 확보해 건물 밖으로 대피해야 합니다. 건물 밖으로 나갈 때에는 엘리베이터를 사용하지 말고 계단을 이용해 신속하게 이동합니다. 건물 밖에서는 차량 이용을 삼가며 가방이나 손으로 머리를 보호하면서 신속하게 운동장이나 공원처럼 넓은 장소로 대피하시기 바랍니다. 대피 장소에 도착하면 라디오나 공공기관의 안내방송 등 올바른 정보에 따라 행동하시기 바랍니다. 안전을 지키는 확실한 지식, 극동방송에서 지진 발생 시 행동 요령을 알려드렸습니다.

CBC 미션 FM. 복음 70년, 은혜 70년. 2026년 극동방송 사역표입니다. FM 93.3MHz, 녹산중계소 FM 96.7MHz, 대한민국 선교중심 극동방송입니다. HLQQ, 극동방송에서 한시를 알려드립니다.

안녕하세요. 하나님의 사랑을 전하는 달빛 가스펠의 나영환입니다. 부러우면 진다는 표현 들어보셨죠? 이 말처럼 우리는 자신을 다른 사람들과 비교하려 할 때가 많습니다. 똑같은 시간 같이 공부했는데 시험 결과가 다를 때, 가정의 환경이나 누군가의 부러운 성격과 외모까지, 누군가를 향한 비교는 부러움을 넘어 시기와 질투 속에서 불행함을 느끼게 할 수도 있습니다. 모든 것은 하나님의 뜻 안에서 우리에게 주어진 것임을, 또 그 진실

하필 앞에서 신실하신 좋으신 하나님을 신뢰하며 감사하는 것이 참 중요하다는 것을 깨닫게 되는 요즘입니다. 우리에게 없는 것보다 허락하신 그 은혜를 기억하면서 하나님께 감사하는 복된 삶이 되시기를 축복하면서 달빛 가스펠 시작할게요.

김수진의 난 믿어요 예수로 달빛 가스펠 문을 열었습니다. 우리의 능력이 되시고 구원이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 한 분만을 의지합니다. 옹기장의 이 눈에 아무 증거 아니 배워도 띄워드리고요. 이어서 류수영의 내진정 사모하는 들려드릴게요.

방금 들으신 첫 번째 찬양은 팀의 우리가 지금은 나그네 되어도였고요. 두 번째 곡으로 제니스 게인즈의 주 하나님 지으신 모든 세계 듣고 오셨습니다. 계속해서 좋은 찬양 준비했어요. 일디보의 Amazing Grace 띄워드리고요. 이어서 심플리 포의 내주 하나님 넓고 큰 은혜는 들려드릴게요.

방금 들으신 첫 번째 찬양은 피아 월십의 십자가 군병들아였고요. 두 번째 곡으로 플리버 월십의 내 맘에 한 노래 있어 듣고 오셨습니다. 계속해서 좋은 찬양 준비했어요. 아이자야 61의 내 안에 가장 귀한 것 띄워드리고요. 이어서 연희엘의 새벽 예배 들려드릴게요.

언제나 늘 변치 않으시는 주님의 사랑, 그 사랑 안에서 변치 않은 평안을 맛보시는 아름다운 밤 되시길 축복합니다. 오늘의 달빛 가스펠은 여기까지예요. 영준의 시온성과 같은 교회 띄워드리고요. 이어서 어노인팅의 예수님은 누구신가 들려드리면서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늦은 시간

AI는 무엇이든 척척 만들잖아요. 그런데 AI가 되살릴 수 없는 소리도 있대요. 사라지면 다시 살릴 수 없는 대한민국의 푸른 자연을 지켜주세요. 공익광고협의회

0: CBC 미션 FM.
1: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라. 2026년 극동방송 주제성구입니다. FM 93.3MHz, 녹산중계소 FM 96.7MHz, 대한민국 선교중심 극동방송입니다. HLQQ 극동방송에서 2시를 알려드립니다.

샬롬, 대한민국입니다. 평안한 시간 보내고 계십니까? 대한민국과 북한, 중국 동북삼성과 러시아 연해주 지역에서 함께 하시는 방송 가족 여러분들께 주님의 이름으로 문안드립니다. 안녕하세요. 대한민국 서울극동방송에서 보내드리는 샬롬 대한민국입니다. 아나운서 김상균입니다.

주님을 알고 또 주님을 믿고 주님을 내 구주로 믿기로 결단하면 또 새로운 삶을 살게 된다고 하거든요. 구원함의 은혜를 입고 이전과는 다른 우리는 새로운 삶을 살게 됩니다. 정말 그야말로 모든 것이 다 변했다라고 표현할 수가 있는데요. 이 세상에서 살아가는 태도나 삶의 가치뿐만 아니라 우리는 영생, 죽음 이후의 삶도 180도로 바뀌잖아요.

영원히 죽을 삶을 선택한 것이냐, 영원히 주님과 함께 살아가는 삶을 선택한 것일까? 여러분은 어떤 삶을 사시겠습니까? 어떤 삶을 살길 원하십니까? 오늘도 내 모든 삶을 180도로 바꿔버리는, 정반대로 변화시켜주시는 주님과 함께하는 그 삶을 선택하며 꿈꾸기를 소망합니다.

샬롬 대한민국입니다. 오늘의 첫 찬양 내가 예수 믿고서 함께 하셨습니다. 이 찬송의 가사처럼 나의 모든 것이 다 변했습니다. 주님을 믿고 주님을 내 삶의 구주로 영접하고 구원의 확신을 받은 사람, 이 구원함의 은혜를 입은 사람의 삶은 이전과는 다를 수밖에 없어요. 특별히 이런 이야기를 전해드리는 것은 아직 주님을 알지 못하시는 분들이 이전과 180도 다른 정반대의 삶, 죽음으로 귀결되는 그런 삶이 아니라 영원한 영생의 삶을 꿈꾸며 살아갈 수 있기를 소망하기 때문입니다. 나의 죄를 다 사해 주시고 대신 죽으셨지만 죽음을 이기고 사망 권세를 이기고 다시 사신 주님의 은혜, 그 은혜는 지금부터 내 것 또 여러분의 것이면 좋겠습니다. 어떤 특별한 부르심을 입은 사람뿐만 아니라 주님을 알지 못하는 모든 사람들이 구원함의 은혜를 입고 이전과는 다른 삶, 희망과 꿈과 감사가 넘치는

그런 삶을 살아가기를 다시 한번 축복합니다. 6887 성도님께서 이런 문자를 주셨어요. 주님을 아직 알지 못하는 북녘의 수많은 영혼들을 위해서 오늘도 기도합니다. 하나님을 알게 되므로 하나님의 은혜 아래 꼭 살아보세요 라고 문자 주셨는데요. 주님의 그 은혜가 오늘 주님의 자녀분들뿐만 아니라 주님을 알지 못하는 분들이 주님을 믿고 결단하는 그 자리에 가득하기를 축복합니다. 샬롬 대한민국입니다. 오늘도 AM과 FM을 통해서 남북한 전역, 우리 한반도와 중국, 러시아 땅에 복음을 전하고 있습니다. 또 외부의 소식도 전해드립니다. AM 1188kHz 극동방송 AM과 제주 극동방송 AM 1566kHz 함께하고 계시죠? 그리고 대한민국 각 지역의 FM 채널을 통해서 이 시간 만나고 계시다면 하나님이 살아계셔서 우리와 함께 하심을 꼭 누리시길 바랍니다. 오늘은 귀한 찬양과 함께 또 북한 관련된 보도 내용을 우리가 분석해보고 기도 제목까지 나누는 북한 바로 보기, 또 남북한과 세계의 주요 소식을 모아서 정리해드리는 간추린 소식과 북한 지역의 자세한 날씨까지 찬양과 함께 전해드리겠습니다.

0: 북한 바로 보기. 한 주 동안 보도된 북한 관련된 뉴스, 대내외 소식들을 더 심층적으로 살펴보며 함께 기도의 시간도 갖는 북한 바로 보기. 먼저 이번 주 다룰 이야기 살펴보겠습니다. 이번 주 북한 바로 보기 소식입니다. 북한은 현재 핵 개발로 인한 대북 제재 상황이 수년째 이어지고 있는데요. 그러면서 궁핍한 재정을 보충하고자 우크라이나와 러시아에 군 병력을 파병하는 등 외화 벌이에 나섰지만 그 이전부터 전통적인 방법과 수단이 있었습니다. 바로 노동력 수출인데요. 러시아 볼목공 수출뿐만 아니라 건설 근로자를 파견하고 또 중국에는 방직 공장이나 수산물 가공 공장, 식료품 공장 등에 값싼 북한 인력을 대거 파견해 외화를 벌어들였습니다. 심지어 북한 노동자는 러시아와 중국을 넘어 코로나 이전에는 유럽의 몰타나 아프리카 국가까지 진출하기도 했었는데요. 북한의 주요 외화벌이 수단이 된 노동력 수출, 그런데 올해부터는 양보다 질을 따지며 값싼 노동력을 수출하는 것이 아니라 노동자가 일한 후 생산된 제품의 최종 판매 가격까지 따지면서 더 많은 수입을 올리려고 그 수를 조절하고 있다고 합니다. 북한이 외화벌이에 대한 정책을 왜 변경한 걸까요? 그리고 북한이 이렇게 노동력을 수출해야만 외화를 벌 수 있는데 그 이유는 무엇일까요? 오늘은 이 이야기들을 분석해보고 기도 제목도 함께 나누겠습니다. 오늘도 이 소식을 놓고 예장합동 통일목회개발원 연구소장 이수봉 목사님과 함께 더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목사님 어서 오십시오.
1: 네, 안녕하십니까.
0: 자, 오늘은 북한의 해외 노동자 파견에 대한 내용을 준비하셨네요.
1: 네, 그렇습니다. 데일리 NK 보도에 따르면 현재 북한은 유엔 안전보장 이사회의 대북 제재 하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노동자 파견을 통해서 외화를 벌어들이는데 주력하고 있다라고 파악되었습니다.
0: 예.
1: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0: 예. 자, 북한에서 무조건 이 노동자들을 해외로 많이 보내는 것이 아니라 이제는 수익성을 엄밀히 검토하고 있다고요?
1: 네, 그렇습니다. 북한 당국이 해외 노동자 파견 허가권을 전면 회수하고 네. 기존의 계약의 수익성을 원점에서 다시 심사하는 작업을 진행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0: 네.
1: 앞으로는 북한 노동자

0: 회사가 생산한 제품의 최종 판매 가격과 해외 고용 회사의 수익까지 따져서 국가가 충분한 외화를 확보할 수 있는 계약에만 인력 파견을 승인한다는 방침을 세웠다. 라고 합니다.
1: 예, 최근에 러시아에서 북한 노동자 채용이 임금 문제로 무산된 사례가 있었다고요?
0: 네, 그렇습니다. NK 뉴스 등 해외 언론에 따르면 러시아의 오렌부르크시는 지난해 환경미화 등 공공 업무에 북한 노동자들을 투입하려고 했으나 임금 문제로 무산됐다고 합니다.
1: 예.
0: 시가 지급할 수 있는 임금은 월 5만 5천 루블, 약 715달러였지만 북한 노동자들을 고용하는 데 필요하다고 요구한 금액은 이보다 두세 배 높았다고 합니다.
1: 네.
0: 이것은 단순히 임금을 올리는 바가지 전술이 아니라 수익성 중심의 정책 변화다. 이렇게 파악할 수 있을 겁니다.
1: 네. 그런데 또 신규 사업뿐만 아니라 진행 중인 사업도 재점검한다고요?
0: 신규 사업뿐만 아니라 진행 중인 사업도 재점검한다고 하는데요. 소식통에 따르면 북한은 2025년 12월 당중앙위원회 제8기 제13차 전원회의 확대회의 이후에 기존에 발급했던 해외 인력 파견 허가권, 이른바 와크를 사실상 전면 회수했다고 합니다.
1: 예.
0: 여기서 와크는 북한 기관이나 무역회사가 특정 국가에서 무역사업을 하거나 노동자를 파견할 수 있도록 국가가 부여하는 허가권이라고 합니다. 이전에는 해외의 거래 기반을 확보한 기관이나 무역회사가 현지 중개업자나 고용주와 먼저 협상, 계약한 뒤에 북한에서 노동자를 모집해 파견하는 형식이 일정 부분 가능했습니다.
1: 네.
0: 그러나 새 방침이 내려진 뒤에는 기존의 해외 사업장을 운영하거나 노동자를 파견해온 회사도 중앙의 승인을 다시 받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1: 네. 자, 지난 2020년 2월에 열렸던 9차 당대회에서 보다 구체적인 사업 방향이 발표됐었죠?
0: 예, 그렇습니다. 북한 당국은 2025년 12월 당중앙위원회 제8기 제13차 전원회의 확대회의 결정에서 대외 경제 관련 단위에 포치한 이후에 2026년 2월 9차 당대회를 계기로 해서 이를 구체적인 집행사업으로 전환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1: 네.
0: 북한 당국이 가장 경계하는 것은 해외 파견 기관이나 현지 책임자가 국가에 충분한 이익이 돌아오지 않는 저가 계약을 체결하는 것입니다.
1: 네.
0: 이것을 못하게 하겠다는 거죠. 결국 국가가 요구하는 몫이 나오지 않는다면 안 보내도 된다라고 판단하는 것 같습니다.
1: 네.
0: 해외 노동자 파견 계약에서는 노동자들의 임금만 고려한 것이 아니라 파견 기관의 운영비, 또 현지 책임자의 체류비, 노동자의 숙박비, 식비, 교통비, 작업복 구입비, 장비 구입비 등이 모두 포함됐다고 합니다.
1: 예.
0: 여기에 당국에 납부해야 되는 국가계획분과 각종 외화 과제도 함께 고려하여서 결정한다고 합니다.
1: 예. 자, 북한의 해외 노동자 파견 정책 변화에 대한 내용들을 살펴봤는데 목사님 다시 한번 좀 분석과 정리 부탁드립니다.
0: 네, 몇 가지로 정리를 하면 좋겠습니다. 첫 번째로는 북한 경제에서 해외 파견 노동자의 수익 비중을 알 수 있는 통계는 정확한 게 알려진 게 없습니다. 하지만 북한은 그 유명한 러시아 벌목공, 1990년대도 있었죠.
1: 네.
0: 러시아 벌목공부터 외화벌이 일꾼을 파견해서 외화를 벌어들이는 일을 꾸준히 해왔습니다. 그런데 전에는 많이 파견해서 많이 벌자는 기조였다면 이제는 계약의 질을 따져보는 것으로 바뀐 것 같습니다.
1: 예.
0: 신규 계약건만이 아니라 기존 계약까지 재심사한다고 하니까 아주 큰 변화로 보입니다. 두 번째로는 이번 건은 수익성을 높이려는 것만이 아니라 체계화하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소식통에 따르면 이제는 대방과 쓴 계약서 한 장만 들이민다고 와크가 나오는 것이 아니다 라고 했고요. 또 원료가 어디서 들어오고 또 조선 노동자가 무엇을 만들며 그 물건이 몇 차례 가공되어서 어느 나라 어느 회사로 나가는지까지 적어야 한다고 합니다. 또 마지막에는 얼마에 팔리는지 밝히라고 하는데요. 이는 대방이 큰 돈을 벌면서 북한 노동자들에겐 조금 주지 않나라는 것을 의심한다는 것입니다. 이는 노동자들이 만들어낸 제품에 부가가치까지 따져서
1: 네.
0: 노동의 대가를 책정하자는 의미로 해석할 수 있습니다. 동시에 북한 측 책임자들이 실제 계약 금액을 축소 보고하거나 중간 차액을 나눠 갖는 형식을 차단하려는 의도로도 보입니다. 자, 세 번째로는요. 북한 당국이 해외벌이 사업을 체계화하는 것은 좋은데 체계화의 목표에 노동자의 인권이나 임금 보장이 들어있냐라는 것입니다. 국가 수익의 확대에만 집중하는 것 같아서 우려가 됩니다. 또한 현장 관리자들의 횡포와 인권율이 심각했는데 이 부분도 보겠다는 의도는 보이지만 진짜로

0: 관심을 가져줄지 주목해 볼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네 번째로는 북한 경제가 안정되려면 제도적 안정과 체계화가 이루어져야 합니다. 그러면 이것과 함께 뇌물과 비리, 노동자들의 인권도 함께 보장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뇌물과 비리로 만연한 경제가 발전하는 경우는 없습니다. 북한같이 권위적인 사회에서 하층민의 인권을 얼마나 살펴줄지, 권력자들의 횡포를 얼마나 잡아줄지 주목하면 좋겠다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제가 원하는 것을 말한다면, 북한의 해외 인력 파견에 대한 체계화 소식을 들으면서 남북한이 개성공단에서 함께 머리를 맞대고 수기했던 생각이 납니다. 또 앞으로 이런 날이 다시 오면 좋겠다라는 소원을 말하고 싶습니다.
1: 자, 다양한 또 시각에서 함께 또 깊이 분석을 해 봤는데요. 목사님, 우리가 오늘 이 문제를 놓고 함께 기도할 수 있는 기도 제목 세 가지 준비하셨죠? 나눠 주십시오.
0: 네, 이렇게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북한이 외화벌이 노동자 파견 사업을 체계화하려고 합니다. 노동자들의 인력이 헐값에 팔리지 않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북한 당국이 외화벌이 노동자 파견 사업에서 수익성만 높이려 하지 말고 노동자들의 인권과 또 비리까지 잡는 기회가 될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개성공단 사업처럼 남북한이 머리를 맞대고 공동사업을 논의하는 날이 다시 오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1: 아멘. 나눠주신 이 기도 제목 기억하시면서 함께 또 기도의 마음 모아주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예장합동 통일목회개발원연구소장이신 이수봉 목사님과 함께 북한 바로보기 만나봤습니다. 목사님 고맙습니다.
0: 네, 감사합니다.

되게 쉬운 노래 하나 가르쳐 드릴 건데, 어느 날 이제 제 인생 뭐 20, 30년 사역한 얘기들과 불렀던 노래들을 한 문장에 담을 수 없을까 이렇게 고민하고 기도하다가 결론처럼 여덟 글자를 썼어요. 한번 따라서 하시죠. 예수님은 사랑이라. 네, 거기에 곡을 붙인 건데 되게 쉬워요. 예수님은 사랑이라. 자, 해볼게요. 시작. 예수님은. 오, 예습해 오신 분들 같아. 이것만 알면 이 노래 반 할 수 있습니다. 별로 안 놀라시네. 그래서 그 마음을 담아서 불러보도록 하겠습니다.

간추린 소식. 남북한과 세계의 주요 소식을 모아서 정리해드리는 간추린 소식입니다. 먼저 오늘 전해드릴 주요 내용 살펴보겠습니다. 첫 소식은 조선일보가 보도합니다. 한국은행은 지난해 북한 경제 성장률이 3.5%를 기록하며 3년 연속 3%대 성장세를 이어갔다고 보도했습니다. 열한뉴스는 북한과 연계된 해킹 조직이 애플 컴퓨터 운영체제인 맥OS 사용자를 겨냥해 가상 자산 탈취 목적의 악성 코드 유포 활동을 벌이고 있다고 보도했습니다. 동아일보 보도입니다. 미국 항공우주국 나사가 추진하는 달 기지 건설 계획에 한국이 주요 협력국으로 참여할 가능성이 제기됐습니다. KBS 한국방송 보도입니다. 북한 연계 해킹 조직으로 추정되는 사이버 공격이 잇따르면서 정부와 보안당국이 국민과 기업을 대상으로 각별한 주의를 당부했습니다. 데일리 NK는 북한 함경북도 청진시에서 청년들이 아빠라는 호칭을 사용했다가 청년 동맹의 비판을 받았다고 보도했습니다. 조선일보 보도입니다. 미국과 이란의 긴장이 이어지고 있는 가운데 이란의 수도 테헤란에서 4만 명 규모의 청년 팬미팅이 열리면서 이란 내 Z세대 영향력이 주목받고 있습니다. 국민일보는 위성락 국가안보실장이 러시아와 북한의 군사협력에 대해 한국 안보와 직결된 사안이라면서 큰 관심과 우려를 갖고 지켜보고 있다고 밝혔다고 보도했습니다. 마지막으로 RFA 자유아시아 방송 보도입니다. 북한 일부 지역에서 병원비 부담 때문에 주민들이 집에서 직접 치아를 뽑는 사례가 늘고 있다고 보도했습니다. 이상 오늘 전해드릴 주요 내용입니다. 첫 소식은 연합뉴스가 보도합니다. 북한과 연계된 해킹 조직이 애플 컴퓨터 운영체제인 맥OS 사용자를 겨냥해 가상자산 탈취 목적의 악성 코드 유포 활동을 벌이고 있는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미국의 사이버 보안업체 올시큐어는 북한 해커들이 이용자를 가짜 웹페이지로 유도한 뒤 운영체제 업데이트나 오류 해결 과정으로 위장해 악성 프로그램을 설치하도록 하는 수법을 사용하고 있다고 분석했습니다. 검색 광고 등을 통해 접근한 이용자는 정상적인 안내처럼 보이는 절차를 따라가면서 자신도 모르게 해커가 만든 프로그램을 실행하게 되는 방식인데요. 해당 악성 코드는 설치 이후 가상자산 지갑 정보와 크롬, 파이어폭스 등 웹 브라우저에서 저장된 정보를 탈취하는 기능을 가진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또 구글 드라이브 오프라인을 가장한 악성 브라우저 확장 프로그램을 통해 피해자의 가상자산을 직접 빼낼 수 있는 기능도 포함된 것으로 분석됐는데요. 올시큐어는 이번 공격이 특정 사이트가 아닌 일반적인 웹 검색 과정에서도 발생할 수 있다며 북한 관련 사이버 위협의 범위가 기존보다 확대되고 있다고 경고했습니다. 이어서 조선일보 보도입니다.

한국은행은 지난해 북한 경제 성장률이 3.5%를 기록하며 3년 연속 3%대 성장세를 이어갔다고 밝혔습니다. 러시아 파병에 따른 무기 수출과 북러 경제협력 확대가 성장의 주요 배경으로 분석됐는데요. 한국은행에 따르면 북한 경제는 러시아와의 경제협력 확대, 중국과의 교역 증가, 국가주도 개발 사업 등에 힘입어 성장세를 이어갔습니다. 특히 러시아에 대한 무기 수출 증가로 제조업 생산이 확대됐고 러시아 관광객 유입으로 운수와 숙박 등 서비스업도 성장한 것으로 나타났는데요. 산업별로는 제조업이 6.6% 증가해 가장 큰 폭의 성장세를 보였고 중화공업과 건설업, 농림어업도 모두 증가했습니다. 지난해 북한의 교역 규모는 31억 3천만 달러로 전년보다 16% 늘었고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추진하는 지방발전 20승 10 정책도 경공업 생산 확대에 영향을 준 것으로 분석됐습니다. 다만 경제 규모는 여전히 한국과 큰 차이를 보였습니다. 지난해 북한의 국민 총소득은 약 38조 5천억 원으로 한국의 1.8% 수준에 그쳤고 1인당 국민 총소득도 187만 원으로 한국의 약 28분의 1 수준인 것으로 집계됐습니다. 이어서 동아일보 보도입니다. 미국 항공우주국 나사가 추진하는 달 기지 건설 계획에 한국이 주요 협력국으로 참여할 가능성이 제기됐습니다. 달 남극에 조성될 작은 도시 규모의 거점 구축에 한국의 통신과 로봇 기술 등이 활용될 수 있다는 전망인데요. 카를로스 가르시아 갈란 나사 문베이스 프로그램 총 책임자는 지난 29일 서울에서 열린 기자 브리핑에서 한국이 달 기지 건설의 한 축을 맡을 수 있다며 국제 협력을 통해 장기적인 달 거주 시대를 준비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문베이스는 우주비행사가 달에 머물며 연구와 임무를 수행할 수 있는 상설 거점을 만드는 나사의 계획으로 2032년 이후 본격적인 시설 구축이 목표입니다. 나사는 한국의 우주항공청과 함께 착륙선과 통신 시스템, 달 표면 이동체, 과학연구, 달 토양 시료 채취와 보관 분야 등의 협력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갈란 총책임자는 한국의 강점으로 위성통신 기술과 로봇, 모빌리티, 센서 분야를 꼽았는데요. 완성될 달 기지는 거주 공간과 전력 통신 시설, 장기적으로는 산소와 연료 생산 시설까지 갖춘 작은 도시 형태가 될 전망입니다. 나사는 이 기지를 향후 화성 유인 탐사를 위한 시험장으로 활용한다는 계획입니다. KBS 한국방송 보도입니다. 북한 연계 해킹 조직으로 추정되는 사이버 공격이 잇따르면서 정부와 보안당국이 국민과 기업을 대상으로 각별한 주의를 당부했습니다. 일상적인 채용 메일과 뉴스 사이트까지 공격 수단으로 활용되고 있어 피해 가능성이 커지고 있는데요. 국가정보원과 경찰청, 한국인터넷진흥원 등 민관합동분석협의체는 최근 사이버 보안 권고문을 발표하고 특정 국가 배후 해킹 조직이 악성 코드를 이용해 개인과 기업을 공격하는 사례가 계속 확인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보안업계는 올해 상반기 발생한 여러 공격이 북한 해킹 조직 라자루스와 관련됐을 가능성에 주목하고 있는데요. 주요 공격 방식은 채용 제안이나 업무 관련 메일로 위장해 악성 파일이나 링크를 보내는 방식입니다. 실제 헤드헌터 계정을 탈취해 고연봉 일자리 제안처럼 꾸민 메일을 보내고 첨부 파일을 열면 악성 코드에 감염되도록 하는 사례도 확인됐는데요. 또 방문자가 많은 뉴스 사이트나 특정 기관 홈페이지를 미리 해킹해 악성 코드를 심는 이른바 워터링 홀 공격도 증가하고 있습니다. 정부는 개인정보와 계정정보 유출, 추가 감염, 금전 피해로 이어질 수 있다며 출처가 불분명한 메일과 링크를 열지 말고 소프트웨어를 최신 상태로 유지해달라고 당부했습니다. 이어서 데일리 NK 보도입니다. 북한 함경북도 청진시에서 청년들이 아빠라는 호칭을 사용했다가 청년 동맹의 비판을 받은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당국은 예의범절 문제라고 설명했지만 청년들은 한국식 언어와 문화를 겨냥한 단속으로 받아들이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는데요. 대북매체 데일리 NK에 따르면 청진시 포항구역의 한 공공장소에서 청년 3명이 대화 중 아빠라는 표현을 사용했다가 이를 들은 간부에 의해 도 청년동맹에 불려갔습니다. 이들은 성인

이는 아버지라는 표현을 써야 한다며 언어 생활과 품행에 문제가 있다는 지적을 받은 것으로 전해졌는데요. 북한에서는 아빠가 주로 어린아이가 아버지를 부를 때 쓰는 표현으로 여겨져 성인이 사용하는 것은 예의에 어긋난다고 보고 있습니다. 하지만 해당 청년들은 이번 조치를 단순한 예절 교육이 아니라 한국 영상물 등을 통해 확산된 표현과 말투를 막기 위한 언어 통제로 받아들였다고 소식통은 전했습니다. 북한 당국은 최근 평양 문화와 보호법을 내세워 특정 단어뿐 아니라 말투와 억양, 호칭까지 단속 범위를 넓히고 있는데요. 청년층 사이에서는 한국식 표현인 오빠, 여친, 남친 등의 사용이 늘고 있는 가운데 주민들은 일상적인 대화조차 감시 대상이 될 수 있다는 불안감을 느끼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어서 조선일보 보도입니다. 미국과 이란의 긴장이 이어지고 있는 가운데 이란 수도 테헤란에서 4만 명 규모의 청년 팬미팅이 열리면서 이란 내 Z세대의 영향력이 주목받고 있습니다. 이란 출신의 유튜버 니마 타키도는 현지 시간으로 지난 24일 테헤란의 한 대형 쇼핑몰에서 팬미팅을 열었습니다. 당초 무료 입장권 5천 장을 배포했지만 전국에서 몰려든 10대와 20대 청년들이 행사장에 대거 모이면서 인파가 4만 명에 달했고 안전 문제로 행사는 조기 종료됐습니다. 타키도는 자신의 영상에서 젊은 세대가 자신들이 좋아하는 대상을 향해 에너지를 표현하는 것은 자연스러운 일이라며 해명했는데요. 하지만 이후 이란 당국은 그의 유튜브와 인스타그램 계정 운영을 중단하는 조처를 내렸습니다. 전문가들은 이번 사건이 이란 당국이 인터넷과 문화를 통제하는 상황에서도 젊은 세대가 새로운 방식으로 결집하고 있음을 보여주는 사례라고 분석하고 있습니다. 특히 VPN을 통해 해외 플랫폼을 이용하는 Z세대가 독자적인 문화와 영향력을 키우면서 이란 체제에도 부담 요인이 되고 있다는 평가가 나오고 있습니다. 이어서 국민일보 보도입니다. 위성락 국가안보실장이 러시아와 북한의 군사협력에 대해 한국의 안보와 직결된 사안이라면서 큰 관심과 우려를 갖고 지켜보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위 실장은 현지 시간으로 지난 31일 아르헨티나 부에노스아이레스에서 열린 브리핑에서 우크라이나 전황과 함께 북러 간 군사협력을 주요 관심 사안으로 꼽았는데요. 그는 북러 군사협력이 한국의 안보 이해와 관련되고 국제정세에도 큰 영향을 미칠 수 있다며 면밀히 주시하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특히 위 실장은 북러 군사협력이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결의와 관련된 문제라며 국가안보는 안보리 결의를 준수해야 하고 책임 있는 국가일수록 더욱 그렇다고 강조했습니다. 이어 이러한 협력은 단순히 다른 나라의 문제가 아니라 한국 안보에 직접 영향을 미치는 사안이라고 밝혔는데요. 위 실장은 우크라이나 상황 전반을 계속 주시하면서 필요한 대응을 준비하고 있다면서 상황이 더 악화되지 않고 완화되는 방향으로 나아가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습니다. 마지막으로 RFA 자유아시아 방송 보도입니다. 북한 일부 지역에서 병원비 부담 때문에 주민들이 집에서 직접 치아를 뽑는 사례가 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무상치료제가 사실상 약화되면서 의료 이용에 대한 주민들의 부담이 커지고 있다는 지적인데요. 대북매체 자유아시아 방송 보도에 따르면 함경북도 주민들은 치아 통증이 있어도 병원을 찾기보다 스스로 발치하는 경우가 많다고 전했습니다. 치과에서 치아 한 개를 뽑는 비용이 북한 돈으로 10만 원 정도로 이는 쌀 2.5kg 이상을 살 수 있는 금액이어서 생계 부담 때문에 치료를 포기한다는 설명인데요. 주민들은 과거 북한 사회주의 체제의 대표적인 제도로 선전됐던 무상치료제가 사실상 유명무실해졌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현재는 병원 방문부터 접수비와 진찰비, 치료비, 처방비 등을 지불해야 해 돈이 없는 주민들은 감기와 같은 가벼운 질병도 스스로 치료하는 상황이라고 전했습니다. 일부 주민들은 비싼 의료비 대신 주변 사람들과 치료 경험과 의학 정보를 공유하면서 대응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는데요. 전문가들은 북한의 의료 체계가 경제난과 재정 부족으로 정상적으로 작동하지 못하면서 주민들의 의료 접근성이 갈수록 악화되고 있다고 분석하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남북한과 세계

하루 로일 대한민국과 북한 지역 날씨입니다. 수요일 우리나라는 전국이 대체로 맑겠지만 제주도는 구름이 많겠는데요. 제주도 산지와 중산간 지역은 오후부터 곳에 따라 가끔 비가 내리는 곳이 있겠습니다. 남한 지방은 한낮 기온이 무려 38도까지 치솟으며 극심한 폭염이 이어지겠는데요. 수분을 충분히 섭취하시고 야외 활동 시 온열 질환에 각별히 유의하셔야겠습니다. 남한의 아침 최저 기온은 23도에서 27도로 시작되겠고요. 낮 최고 기온은 30도에서 38도까지 오르겠습니다. 북한 지역은 저녁에 가끔 구름이 많은 가운데 평안도와 함경도는 오후부터 저녁 사이 곳곳에 소나기가 지나는 곳이 있겠습니다. 북한의 아침 최저 기온은 17도에서 27도로 출발합니다. 낮 최고 기온은 25도에서 35도로 오르겠습니다. 자세한 지역별 날씨 알아봅니다. 먼저 충청도는 하루 동안 맑은 날씨가 이어지겠는데요. 아침 최저 기온 보령 26도, 천안 25도, 충주 24도, 낮 최고 기온은 천안 35도, 충주와 보령 34도로 전망됩니다. 마찬가지로 전라도의 하늘 종일 맑겠는데요. 여수와 순천, 완도에서는 약간 강한 바람이 불겠고요. 아침 최저 기온은 광주와 목포, 여수 26도로 시작합니다. 낮 최고 기온은 광주와 여수 36도, 목포 33도로 예상됩니다. 경상도도 대체로 종일 맑은 날씨가 이어질 전망인데요. 포항과 울진은 오전에 한때 구름이 많이 끼겠고요. 아침 최저 기온 포항 26도,

0: 상주와 울산 25도, 낮 최고기온 상주 36도, 울산 33도, 포항 32도로 예상됩니다. 다음은 북한 날씨입니다. 평안도와 황해도는 대체로 하늘이 맑겠고요. 오후부터는 양덕과 자성에 구름이 많이 끼겠습니다. 강계에서는 오전에 한때 소나기가 지나겠습니다. 아침 최저기온 평양 26도, 강계와 개성 25도, 낮 최고기온은 평양 34도, 강계와 개성 33도로 전망됩니다. 함경도는 대체로 오전 구름이 많다가 오후부터 맑은 하늘이 드러나겠고요. 장진과 풍산에서는 오후에 한때 소나기가 내리겠습니다. 아침 최저기온 함흥 24도, 장진과 풍산 20도, 낮 최고기온은 함흥 30도, 풍산 28도, 장진 26도로 예상됩니다. 이어서 바다 날씨 알아봅니다. 서해 중부와 서해 남부는 대체로 종일 맑은 하늘이 예상되는데요. 파도의 높이는 0.5에서 1.5m 사이로 일겠습니다. 제주도 바다는 하루 동안 비 소식이 있겠고요. 파도의 높이는 최대 3.5m까지 조금 높게 일겠습니다. 동해 북부와 서해 북부는 종일 맑은 날씨가 이어지고요. 파도의 높이는 0.5에서 1m 사이로 일겠습니다. 이상 5일 날씨였습니다.
1: 오늘도 샬롬 대한민국입니다와 함께 해주신 남북한과 중국 러시아에 계신 탈북민 여러분, 북한 출신 노동자 여러분, 모든 방송가족 여러분들께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오늘도 우리에게 특별히 주님의 자녀로서 주시는 은혜가 있을 거예요. 하나님을 믿고 따르는 사람들이 누릴 수 있는 그런 은혜 꼭 기대하고 사모해 보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이 방송을 듣고 계신 여러분들도 하나님의 자녀가 돼서 그 은혜 안에 꼭 거하시길 축복합니다. 5712 성도님께서 이렇게 문자 주셨어요. 북녘 땅에 주님을 알아야 되는 영혼들이 있다는 걸 새롭게 알게 되었습니다. 오늘도 제가 있는 지역에서 그리고 교회 지체들과 함께 북녘 땅에서 극동방송을 듣는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자녀가 되기를 기도하겠습니다. 라고 남겨주셨어요. 계속해서 그 마음 품어주시고 더 많은 분들이 함께 기도해 주실 수 있도록 권면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또한 이 방송을 듣고 계신 이런 방송가족 여러분들 가운데 여러분의 응원의 메시지와 한 줄 기도 등 문자로 남겨주실 수 있으십니다. 단문 50원, 장문 100원의 유료 문자 샵 1069번, 우물정의 1069번으로 보내주시고요. 또 중국 러시아에 나와 계신 탈북민 여러분이나 북한 출신 노동자 여러분들 가운데 탈북에 도움이 꼭 필요하신 분들, 그리고 하나님에 대해서 더 알기 원하시는 분들, 여러분의 삶의 이야기 또 외부의 소식이 궁금하신 분들은 가능하시다면 편지나 엽서를 보내주십시오. 대한민국 서울 마포우체국 사서함 88호, 대한민국 서울 마포우체국 사서함 88호 극동방송 북방 담당자 앞으로 보내주시면 되겠습니다. 저는 끝 찬양 전해드리면서 인사드리고요. 내일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지금까지 대한민국 서울 극동방송에서 보내드린 샬롬 대한민국입니다. 아나운서 김상균이었고요. 주님과 함께 평안한 시간 보내십시오. 샬롬. 북녘 땅에서 복음을 들을 수 있는 유일한 방송, 극동방송 복음 70년, 은혜 70년.

AI는 무엇이든 척척 만들잖아요. 그런데 AI가 되살릴 수 없는 소리도 있대요. 사라지면 다시 살릴 수 없는 대한민국의 푸른 자연을 지켜주세요. 공익광고협의회

0: CBC 미션 FM
1: 복음 70년 은혜 70년 2026년 극동방송 사역표입니다. FM 93.3MHz 녹산중계소 FM 96.7MHz 대한민국 선교중심 극동방송입니다. HLQQ 극동방송에서 새시를 알려드립니다.

북한과 중국, 러시아에 계신 동포 여러분, 대한민국에서 듣고 계신 방송 가족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문안드립니다. 안녕하세요. 복음의 메아리 임지현입니다. 북한 각지에서 주민들에 대한 감시가 더욱 강화되고 있다는 소식이 들려왔는데요. 주민들은 휴대폰 내용을 수시로 조사받고 북한 당국은 사상검토와 충성심 점검을 이유로 일상까지 들여다보고 있습니다. 불신에서 비롯된 감시는 또 다른 불신을 낳습니다. 그리고 불신은 더 많은 통제로 이어지고 통제는 자유를 억압하죠. 그럴수록 사람들은 숨죽이게 됩니다. 사랑하는 방송가족 여러분, 남과 북이, 특별히 북한 땅 가운데 사랑하는 우리 형제의 자매분들이 하나님 나라의 사랑으로 세워지고 섬김과 진리 안에서 참된 자유를 누리는 그날이 속히 오기를 소망합니다. 우리의 마음을 아시고 우리보다 우리를 더 잘 아시고 품어주시는 하나님 아버지 안에서 주님의 사랑 가운데, 주님의 은혜 가운데, 복음의 빗줄기 가운데, 억압이 아닌 주님의 평안이 임한

는 하루하루를 마주하길 바라면서요. 예수 그리스도의 진리, 복음 가운데 사랑으로 서로를 섬기며 나아가는 그날을 꿈꾸며 복음의 메아리 출발합니다.

극동방송 어린이 합창단의 예수 나를 오라하네 그리고 하나님의 진리 등대 두 곡의 찬송 오늘의 첫 찬송으로 함께 했고요. 조금 전 찬양은 나는 갈 길 모르니 도노마리아 김동연 씨였습니다. 고린도후서 3장 17절의 말씀 주는 영이시니 주의 영이 계신 곳에는 자유가 있느니라. 북한어 성경입니다. 고린도후서 3장 17절의 말씀 주는 영이시니 주의 영이 계신 곳에는 자유가 있다.

사랑하는 남과 북의 청취자 여러분, 우리의 마음을 짓누르고 있는 그 무언가가 있다면 우리 주님을 마음에 모시고 성령님의 인도하심 따라 오늘의 이 모든 하루 1분 1초를 내어 맡기며 진정한 자유를 누리길 원합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의 주인으로 우리 하나님 아버지를 향한 그 믿음으로 나아가는 사랑하는 방송 가족 여러분,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주님께서 일러주신 진리와 약속 가운데, 말씀 가운데 바로 선 우리 남과 북의 오늘 하루

0: 계속해서 극동방송 김장환 목사님께서 전해주시는 오늘의 말씀 함께합니다.
1: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고 했는데 내 이웃이 누구라고 하는 것을 물어보기 위해서 바리새인들과 제사장들이 예수님을 한번 시험해보기 위해서 여쭤본 질문입니다. 어떤 사람이 강도를 맞았다고 그랬죠? 성경에 그 사람 이름이 안 나와요. 나는 이 말씀을 보면서 그 사람 이름이 나올 만한데 야곱이다, 요셉이다, 마리아다, 이름이 없는 사람. 그런데 사실 우리 인생을 살면서 인심이 얼마나 중요하고 사람들의 이름이 얼마나 중요한 것을 우리는 잘 알 거예요. 그 사람이 뭐 하는 사람인가? 돈이 있어 보이길래 강도가 일을 저질렀겠죠. 장에 갔다 오는 사람인지 결혼식을 다녀온 사람인지 장례식을 다녀온 사람인지 아이들 등록금을 마련해가지고 오는 사람인지 공무원인지 출장 갔다 오는지 저녁 예배 가는 중인지 도대체 그 사람이 뭐 하는 사람인데 혼자였다고 했어요. 같이 동행한 사람이 있었나? 있었으면 강도 만나니까 도망가고 이 사람만 혼자 남겨놨는지. 이 사람

0: 가족, 부인도 있었을 거고, 부모님도 계셨을 거고, 아마 아들 둘에 딸 하나 있었을 거고, 얼마나 아내가 초조하게 기다렸을까? 저녁 식사 전에 꼭 온다고 했던 사람은 아닌가? 예루살렘에서 여리고로 내려갈 때에 거리는 29km요. 수원에서 영등포 거리입니다. 이 사람이 예루살렘은 왜 갔나? 예배하러 갔나? 명절 보러 갔나? 취직하러 갔나? 선 보러 갔나? 이웃의 개념. 국어사전에 이렇게 나왔어요. 가까이 있는 곳, 가까이 사는 집이 이웃이라고 그랬어요. 하나님께서 자비를 베푼 자가 내 이웃이라고 했는데, 오늘 본문에 보면은 세 가지 피해가 있고, 세 가지 태도가 있고, 일곱 가지 선한 행동을 찾아볼 수가 있기 때문에, 첫 번째로 3대 피해가 뭔가? 물질적인 피해, 육신적인 피해, 정신적인 피해. 이게 세 가지 큰 피해를 당하는 거죠. 누가복음 10장 30절입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어떤 사람이 예루살렘에서 여리고로 내려가다가, 예루살렘은 하나님의 성전 있는 곳이고, 여리고 잘 알죠? 여호수아가 여리고를 함락하기 위해서 하루에 한 번씩 돌고, 마지막 날에는 일곱 번을 돌고, 나팔을 불고 소리를 지르면 여리고 성이 함락되는 역사가 성경에 기록되어 있죠. 그 여리고 성을 내려갔다고 그랬어요. 옷을 벗기고, 옷을 벗긴다고 하는 것은 부끄러움을 의미하는 거죠. 창세기 3장 7절에 이에 그들이 눈이 밝아 자기들의 몸이 벗은 줄 알고 무화과 나무 잎을 엮여 치마를 만들어서 둘렀다고 그랬어요. 아담과 애와. 벗었다고 하는 것은 부끄러움을 의미하는 겁니다. 두 번째로 벗었다고 하는 것은 정체나 지위를 상실했다고 하는 거죠. 하나님이 나를 보실지 나는 도둑놈이고 나쁜놈이고 사기꾼이고 다 그런 사람이었지만은 예수 그리스도를 내 구세주로 영접한 다음에는 하나님이 나 같은 사람 보실 때 의인으로 보셨어. 죄한 번도 안진것 같이 보셨어. 왜? 나를 예수를 통해서 나를 보시기 때문에 내가 예수의 공로로 의인이 됐어요. 그렇기 때문에 나는 천국 가요.
1: 극동방송 김장환 목사님께서 전해주시는 오늘의 말씀 함께 했습니다.

말씀 후에 세 곡의 찬송 함께 했습니다. 물 위에 생명줄 던지어라. 그리고 사랑하는 주님 앞에. 이어진 조금 전 올려드린 이 찬송은 나의 영원하신 기업이었고요. 계속해서 저 높은 곳을 향하여 가사가 있는 찬송과 곡조로만, 연주로만 올려드리는 찬양까지 함께하고요. 복음의 메아리 일부 시간마다 만나보는 북에서 온 형제와 자매들의 간증 이어집니다.

0: 안녕하세요. 저의 고향은 황해남도 해주시고요. 탈북하여 한국에 온 지 3년차 되는 김일혁이라고 합니다. 반갑습니다.
1: 지난 시간에 이어서 정착 3년차 황해도 해주에서 목선을 타고 일가족이 함께 이곳에 온 김일혁 형제와 함께합니다. 그 두 번째 시간인데요. 자리로 바로 한번 모셔볼게요. 안녕하세요, 선생님.
0: 안녕하십니까.
1: 네. 저희가 지난 시간에 밤 10시에 목선을 타고 일가족이 함께 이곳에 오는 과정에 하나님을 찾으시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먹구름을 딱 보내주셔서 네. 북한의 군인들의 눈을 가리시고 이곳에 무사히 다다른 그런 얘기를 나눠주셨어요. 근데 그렇게 사선을 넘어서까지 하는 결정 전에는 결단의 과정이 있잖아요. 네. 그리고 또 소망의 과정이 있고요. 그곳에서 목숨을 걸면서까지 이곳에 오게끔 하는 이곳에 왔을 때 선생님의 모습들 선생님이 그리는 그런 그림들이 있었을 것 같은데 어떤 소망을 갖고 오셨어요?
0: 아, 제가 우리 한국에서 정착하는 이야기를 하려면 제가 어떤 이유 때문에 탈북을 한지가 또 이야기가 나와야 될 것 같은데요. 사실 제가 북한에서의 출신 성분이 저는 북한에서 노동계급이었어요.
1: 네.
0: 노동계급이었고 저의 아내의 출신 성분은 농민계급이었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뭐 좀 알기 쉽게 제가 좀 표현을 좀 더 드리면 조선시대 때 뭐 양반계급과 천민계급 같은 그런 개념이라고 보시면 좀 더 좀 확실하지 않을까 싶어요.
1: 네.
0: 그러니까 북한에서 뭐 북한에는 마치 북한 당국에서는 뭐 계급이 존재하지 않는 것처럼 마치 계급 사회를 비판하는 그런 문장들도 많이 사용을 하지만
1: 네.
0: 사실상 본인들이 계급 사회를 철통같이 유지를 하고 네. 생활하고 있거든요. 주민들을 통제하고 있고. 근데 사실상 우리 아내는 농민 계급인데 농민 계급은 뭐 농촌에서 살고 있는 사람들은 거의 대부분이 농민 계급이라고 볼 수 있어요. 근데 농촌에서 살면서 오직 농사에만 종사를 하거든요. 그러니까 농산 일에만 종사를 하는데 사실상 북한에는 지금 모든 근로자들이 일을 하고 무보수로 일을 하고 뭔가를 받질 못하고
1: 네.
0: 그러니까 사회주의를 지키세 뭐 이런 식으로 나가거든요. 그러니까 사회주의를 지켜내서 예전에 선대 김일성 시대에 잘 살았던 지상낙원을 다시 우리가 이루자 뭐 이런 방식으로 현재로서는 모든 게 무보수로 그냥 일을 하고 있어요.
1: 네.
0: 그러니까 농사일에만 임하는 사람들은 굉장히 가난하게 살 수밖에 없고요. 또 농산물 값이 엄청 싸요. 북한에서는 또. 그러니까 이게 뭐 돈도 안 되고 그러니까 제일 가난하고 제일 정말 천하게 사는 사람들하면 농민들이거든요. 북한에서는. 그러니까 이런 농민 출신으로 태어난 사람들은 할아버지가 농민이면 아버지도 농민이고
1: 네.
0: 자네들도 농민이고 손자 대대손손 계속 농민으로 살아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이 출신 계급을 바꿀 수가 없어요. 그런데 이런 상태에서 이런 여자와 만나서 혼인을 하면 남편 역시 남편도 노동계급이지만은 노동계급은 도시에서 뭐 공장, 기업소, 뭐 사무직 이런 사람들을 가리켜서 노동계급이라고 칭하는데
1: 네.
0: 이런 사람들도 똑같이 농장원 신분으로 몰락을 해버리거든요.

0: 그러니까 법이 그렇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농촌 연고자라고 부르는데 이 농촌 연고가 되는 사람들은 부부가 되면은 똑같이 농촌으로 내보내거든요.
1: 네.
0: 그래서 똑같이 농산일을 하면서 농민으로 살아야 돼요. 그러면 태어나는 자녀들까지 계속 농민이니까요. 그러니까 이런 출신을 바꾸려고 신분 세탁을 하는 사람들이 엄청 많아요. 그러니까 이게 뇌물이면 뇌물의 왕국이라서 워낙에 돈이면 다 되긴 하는데
1: 네.
0: 북한에서

0: 간의 MZ세대라고 볼 수 있는데 20대, 30대 세대들이 최근에 들어와서 사회 질서를 문란시키고 있다. 이런 식으로 종합이 됐대요. 통계가 됐대요. 그러니까 최근 들어 북한에서는 사실혼 관계로 결혼, 그러니까 혼인신고를 하지 않고
1: 네.
0: 그러니까 마치 계약결혼 느낌인데 이게 우리 몇 년 살아보고 결정하자 그러면서 동거로 혼인신고를 하지 않고 동거 생활을 하면서 함께 사는 그런 사람들이 좀 많긴 해요. 이 때문에 사회 질서가 문란해졌다. 이걸 바로 잡아라 하면서 여기에 해당된 게 사실혼 관계로 오래도록 사는 사람들에 대해서 처벌을 엄하게 내렸거든요. 근데 사랑 기간만큼 교화소를 가야 돼요. 우리나라의 교도소 느낌보다는 좀 난이도가 더 높은 강도인데.
1: 네.
0: 근데 저희 부부가 북한에서 3년 동안을 사실혼 관계로 살았거든요. 그러니까 이유는 아내는 농민 계급이고 나는 노동 계급이다 나니까 이게 신분이 다른 사람들이 살면서 이제 혼인 신고를 하는 순간 나도 같이 농민이 돼요.
1: 네.
0: 그러니까 이 때문에 그동안에 뇌물로 아내 신분 세탁을 한 이후에 혼인 신고를 할 마음이었던 거예요. 그렇게 살기 시작한 게 3년에 간 거예요. 근데 그 와중에 김정은의 방침이 내려오면서 청년 교양 보장법이라는 것도 생긴 거예요. 그러니까 그 때문에 우리가 단속이 되었는데 3년 동안 살았다는 원인으로 3년 동안 교화소를 가야 되는 그런 상황에 처해진 거예요. 그러니까 당시에도 제가 뇌물 공작을 해가지고
1: 네.
0: 당시에 우리 사건을 담당했었던 그 담당 그 형사 격이지만 북한의 보안원이라고 불렀죠. 당시엔. 그러니까 그 보안원에게 뇌물을 줘가지고 당시 상황을 모면했어요. 그러니까 보안원이 이 지역을 좀 떠라. 다른 지역이 가라. 한마디로 자기가 책임을 안 지켰다는 의미인 거죠.
1: 네.
0: 그래서 그 지역에서 떠서 저희 부모님 지역으로 다시 들어왔는데 아 이게 영원한 도망이 아니구나. 이게 또 언젠가는 또 걸려들 건 분명한 일이고요. 그래서 오래전부터 계획하고 있었던 수건 중에 하나인 탈북을 빨리 앞당겨야겠다. 그 이유가 된 거죠. 탈북의 이유가 네. 된 거죠. 그래서 어떻게 보면 제가 우리 아내를 만남으로써
1: 네.
0: 아내 덕에 탈북을 해야 되는 운동력이 되었다고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1: 네, 탈북이라는 게 사실 새로운 세상으로 가는 거고
0: 네.
1: 그렇게 교육받으신 것들이 참 많잖아요. 북한에서는.
0: 네.
1: 지난 시간에 얘기한 것처럼 뭐 해주에 인접한 바다에서는 코로나 바이러스가
0: 네.
1: 물로 쓰레기로 떠밀려 온다라는 것처럼
0: 네.
1: 무수한 얘기를 들으셨을 텐데 그 두렵진 않으셨어요?
0: 아 물론 뭐 두려움이 없지 않죠. 두려움이 없지 않는데 태어났을 때부터 저희 아버님으로부터 영향을 받으면서 성장을 했는데
1: 네.
0: 태어났을 때부터 아버님이 한국 방송 그러니까 저희가 살았던 것이 사실 고속도로가 열린다면 자동차로 그저 2시간 거리일 거라고 제가 확신을 하거든요.
1: 네.
0: 파주에서부터
1: 네.
0: 그러니까. 엄청 가까운 거리에서 살다 나니까 이게 한국 생방송이 그냥 잡혔어요. 그래서 TV로 그냥 주파수를 잡아서 채널을 넘기면은 한국 TV가 나왔어요. 그래서 한국 TV를 저는 태어났을 때부터 저희 아버님이 보기 시작을 했기 때문에 한국 TV도 자연스럽게 그냥 보고 살았고 또 뭐 라디오도 전문적으로 듣고 살았고 이렇게 성장을 해왔거든요.
1: 네.
0: 그러면서 아버지가 항상 어떤 사건이 터질 때마다 그 CR 박힌 말씀을 아버지가 항상 해주셨고 옳지 않다. 이 사회는 잘못된 사회고 이 체제가 이상한 체제다. 또한 김일성의 뭐 항일투쟁은 새빨간 거짓말이었다. 이런 말씀을 아버지로부터 항상 듣고 성장을 했고요. 한국에 뭐 예를 들면 뭐 연평도 사건이나 뭐 소외교선이나 뭐 천안함 뭐 사건이나 이런 게 터질 때마다
1: 네.
0: 아버지가 항상 잘못되고 못된 놈들이고 이 공산주의자들은 국가 속이 다르다라는 이야기를 항상 해주셨고 이렇게 성장을 하면서 또한 저희가 살았던 곳이 여기서 가까웠고 또 수양산이라고 있었어요. 수양산 정상에 올라가서 보면은 저희 아버지가 우리 중학생 때 우리 형제를 데리고 그 수양산 정상에 올라가서 날씨 맑은 날 말짱 개인 날 이렇게 밤중에 보면은 그 인천 공항이 평면도처럼 보였거든요.
1: 네.
0: 인천 공항에서 이착륙하는 비행기 항상 보였고요. 이런 것들도 아버지가 보여줬고요. 저렇게 풍요로운 것이다. 불과 몇 킬로 떨어진 저곳에 이렇게 풍요로운 것이 있다.
1: 네.
0: 이것 봐라. 이 공산주의의 결과다. 공산주의를 선택한 이 나라는 굶어 죽고 있는데 자본주의를 선택한 저 나라는 저렇게 풍요롭게 살고 있다. 이런 말씀도 아버지가 해주셨고.

0: 재판에서는 만 17살이 되면 성인이에요.
1: 네.
0: 근데 저희 동생과 제가 연년생이라서요. 동생이 17살이 되고 제가 18살이 되는 해 아버지께서 탈북을 하자라는 말씀을 충분히 해주셨고 아버지 때문에 격동되고 놀라웠지만은 그때서부터 준비를 해오다가 아버지께서 야속하게 돌아가셨고요. 내출을로 아버지께서 돌아가셨어요. 탈북을 고민하고 걱정하시다가 돌아가신 결과죠.
1: 아.
0: 그리고 아버지가 돌아가신 이후에 10년이 지나서야 우리가 탈북을 했거든요.
1: 네.
0: 근데 이게 오래도록 기획한 과정이라서요. 아, 우리가 마음 먹고 탈북하면 한두 시간 만에 탈북을 할 수 있겠구나. 그러니까 우리는 바다를 통한 탈북을 기획한 거죠. 근데 이게 준비를 오래전부터 해오다 나니까 탈북에 대한 확신성은 있었고 반면 가족과 함께 한다는 그런 문제 때문에 두려움이 그 포함되긴 했죠. 근데 사실상 뭐 탈북에 대한 승산은 이건 될 일이다. 그때 당시로서는 북한에 있을 때 탈북을 준비하면서는 이렇게 생각했죠. 정말 하나님이 버리지만 않는다면 우리가 정말 몹쓸 놈들이라고 생각하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버리지만 않는다면 우리는 탈북이 네. 성공할 수 있다. 이건 우리가 그러니까 결과적으로 아버님이 살아계실 때부터 보면은 15년 동안 걸린 결과이거든요. 이게
1: 네.
0: 그러니까 15년 동안 준비한 결과라서 이건 우리가 정말 하나님께 버림만 받지 않는다면 이건 성공한다. 이런 확신과 믿음이 있었죠.
1: 마음의 준비는 이미 10여 년 전부터
0: 예,
1: 대대로 계속해서 해오셨고 오시는 과정 중에 지난 시간에 말씀해 주신 것처럼 하나님을 계속 찾으셨다고 하셨잖아요.
0: 네.
1: 온 가족분들이.
0: 네.
1: 그렇게 해서 이곳에 넘어와서 사실 뭐 두려움에 디귿도 없었네요. 두려움에 두자도 없이 그저 소망만 가지고 오셨던 것 같아요. 이곳의 상황을 이미 아시고
0: 네.
1: 오가는 무수한 비행기들까지 보신 거면 또 한국 방송을 그렇게 접하신 거면 북한에서 아무리 그런 교육을 했어도 참 소망의 그림들이 무궁무진하게 많으셨겠구나라는 생각이 들면서 저희가 오늘은 시간이 다 돼서 여기서 잠시 인사를 드리고요. 그러면 다음 시간에 이곳에 오셔서 정말 하나님께서 어떤 그림 한 장 한 장을 그려가셨는지 지금도 신앙생활을 하고 계시잖아요.
0: 네.
1: 그런 얘기들까지 이어서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정착 3년차의 황해도 해주에서 온 김일혁 형제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0: 감사합니다.

0: 목숨을 걸고 살기 위해 건너온 땅, 그리고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짖으며 건너온 이 땅에서 하나님을 예배하며 나아가는 하루하루의 은혜의 여정들, 다음 시간에 또 이어서 함께 할 텐데요. 이 은혜의 여정이, 이 고백이 남과 북에서 지금 방송을 듣고 계시는 우리 사랑하는 방송 가족 여러분, 오늘 하루를 마칠 때 우리 모두의 고백이 되길 바라면서 극동방송 복음의 메아리 1부 순서는 여기서 인사드릴게요. 제작 진행의 임지현이었습니다. 지금 극동방송을 들려주세요. 기적이 일어납니다. 복음 통일의 기적이 일어날 줄 믿습니다. 우리는 지금 북녘에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을 전하고 있습니다.
1: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라. 이사야 43장 19절 말씀. 2026년 극동방송 주제 성구입니다. 방송가족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여기는 대한민국 부산에서 보내드리는 주파수 FM93.3MHz, 녹산중계소 FM96.7MHz, 출력 1kW, 호출부호 HLQQ로 방송되는 FEBC 부산극동방송입니다. 부산극동방송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기 위해 세워진 복음선교 방송입니다. 부산극동방송은 24시간 방송되고 있으며 방송미디어 통신심의위원회의 심의규정을 준수합니다. 부산극동방송은 부산시 해운대구 센텀중앙로 105의 연주소를 두고 송신소는 북내산에 자리하고 있습니다. 오늘 방송될 설교나 칼럼, 그 밖의 출연자의 의견은 부산극동방송의 입장과 반드시 일치하지는 않습니다. 부산극동방송은 청취자 여러분의 기도와 헌금으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부산극동방송의 편성 책임자는 장대진 지사장입니다.

순수 복음만을 전하는 부산 극동방송과 오늘도 함께하시면서 하나님과 동행하는 승리의 시간 되십시오. 여기는 FEBC FM 부산 극동방송입니다. HLQQ

0: CBC 미션 FM.
1: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라. 2026년 극동방송 주제 선구입니다. FM 93.3MHz, 녹산중계소 FM 96.7MHz, 대한민국 선교중심 극동방송입니다. HLQQ, 극동방송에서 내실을 알려드립니다.

극동방송 복음의 메아리 2부 순서. 오늘은 에베소서 6장의 말씀, 그 가운데 10절과 11절의 말씀으로 문을 열어봅니다. 에베소서 6장 10절과 11절의 말씀. 종말로 너희가 주 안에서와 그 힘의 능력으로 강건하여지고 마귀의 괴계를 능히 대적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전신 갑주를 입으라. 북한어 성경입니다. 끝으로 너희는 주 안에서와 그의 권능의 힘 안에서 강건하여지고 마귀의 간계를 대적할 수 있도록 하나님의 전신 갑주를 입으라. 사랑하는 방송가족 여러분, 말씀 위에 바로 서서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으며 오늘도 강하고 담대히 나아가 승리하는 하루 보내시기를 기도하면서요. 우리의 씨름은, 우리의 싸움은 혈과 육을 대적하며 싸우는 것이 아니라 어둠의 세상 가운데 하나님의 능력으로, 하나님의 말씀으로 나아가며 승리한 전쟁인 줄 믿습니다. 그렇게 주님 안에서 오늘도 이 새벽의 문을, 극동방송 복음의 메아리 2부 순서의 문을 열어봅니다.

지금 여러분께서는 극동방송 복음의 메아리 함께하고 계십니다. 극동방송에서는 청취자 여러분의 이야기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손편지나 문자로 참여하실 수 있는데요. 북한, 중국, 러시아, 제3국 북방에 계신 청취자 여러분, 편지 보내실 수 있는 주소를 안내해 드릴게요. 대한민국 서울 마포구 마포 우체국 사서함 88호 극동방송 복음의 메아리 담당자 앞입니다. 다시 한번 안내 드려요. 대한민국 서울 마포구 마포 우체국 사서함 88호 극동방송 복음의 메아리 담당자 앞입니다. 여러분의 참여는 북한과 중국, 러시아의 복음을 전하는 극동방송 사역에 큰 힘이 됩니다. 대한민국에 계신 여러분께서는 샵 1069번으로 문자 보내주세요. 짧은 글 50원, 긴 글 100원의 문자 이용료 부과되는 우물정 1069번으로 참여하실 수 있습니다. 참여해주시는 분들 가운데는 선정을 통해 하나님께서 세우신 기업 콜드브루 전문 더치커피 스토리에서 커피를 드립니다.

0: 북한에 당신의 자비를 베푸시어 이 땅에 주님이 나라가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1: 북한이 변화될 줄을 믿사오니 복음 통일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2: 북한 사람들이 평안한 생활이 되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3: 남과 북이 복음으로 하나 되므로 땅끝까지 복음을 전파하는 제사장 국가로 이 땅을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4: 지금 여러분께서는 한반도의 복음 통일을 꿈꾸며 기도하는 극동방송 복음의 메아리 함께하고 계십니다.

0: 계속해서 우리 주님의 말씀 함께합니다. 동신교회 김권수 목사님께서 에베소서 6장 10절과 11절을 본문으로 그 힘의 능력으로 강건하여지고 라는 제목의 말씀입니다. 응희의 시간 보내시길 바랍니다.
1: 여러분, 우리는 가족입니다. 영원토록. 옆에 분 한번 보실래요? 그분 오고는 영원토록 함께 살 가족입니다. 가족. 그럼 우리 교인들끼리 어떻게 해야겠어요? 가족을 돌보듯 뭔가 고민이 있고 아픔이 있으면 상대방의 입장을 직시하듯 주의를 기울이고 책임감을 가지고 내 역량을 동원해서 돌봐주고 또 상대방이 모멸감 느끼지 않도록 반응까지 보아가며 돌보는, 그래서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우리 모두가 되어야 한다. 저건 충만하게 하라. 내 기쁨을 충만하게 하라. 지엄하신 명령입니다. 물론 사탄은 우리가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을 싫어합니다. 그래서 방해합니다. 미혹합니다. 바로 그런 사탄과 싸우라고 이 시간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겁니다. 끝으로 예배서 1장, 2장, 3장, 4장, 5장에서는 하나님의 풍성한 복, 윤택한 복, 충만한 복, 그런 복된 사람이 되어야 한다. 그렇게 하기 위해서 너희가 주 안에서와 그의 힘의 능력으로 강건하여지고 사탄 마귀를 대적해야 된다는 겁니다. 내가 강건해야 불행의 세력을 이길 거 아닙니까? 허약해 빠져가지고 무슨 가정에 있는 불행을 내쫓을 수 있단 말입니까? 영적으로 무능력해가지고 어떻게 가정의 미래를 위해서 뭔가 힘 있는 일을 할 수 있다는 말입니까? 우리 강건해져야 됩니다. 싸워서 이겨야 여러분을 향한 하나님의 계획이, 여러분 가정을 향한 하나님의 뜻이 성취되고 열매 맺는 거 아니겠습니까? 강건해지지 못한 그런 상태면요, 싸웠다 해도 백전 백패입니다. 볼 것도 없어요.

0: 무기력한 사람은요, 아무리 근성이 있어도 싸우다가 나가 떨어지기 때문에 더 이상 근성도 발휘하지 못합니다. 이처럼 강건하지 못한 성도는 시험이 오면 쉽게 낙심하고 유혹이 오면 쉽게 무너지고 사탄의 놀이개로 전락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무엇보다도 먼저 강건하라고 하시는 겁니다. 하지만 여러분, 우리가 사탄 마귀와 싸워서 이길 만큼 태생적으로 강건한 존재입니까? 죄성 가진 우리 인간은 아닙니다. 못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도 잘 알아셔요. 그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주의 힘의 능력으로 강건해지고, 네 힘으로 강건해지라. 그게 아니에요. 저기서 힘과 능력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나라 어감은 이게 똑같은 단어로 보이지만 헬라어 원어는 전혀 다릅니다. 저기서 말하는 힘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의 일상생활은 물론이고 온 우주까지 지배하시는 그 누구도 감히 거스릴 수 없는 절대적인 통치력을 가진 그 힘을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신앙생활하면서도요, 자꾸 내 힘으로 뭔가 해보려고 하는 사람은 이게 건강해지질 않습니다. 아무도 거스릴 수 없는 그 하나님의 힘을 내 것으로 잡아 당겨야 그게 믿음이 강건해지는 겁니다. 능력이란 단어는 이게 뭔고 하니 원래 가지고 있는 힘을 말합니다. 그러니까는 여러분은 사자에게 근력이 있잖아요. 거인에게 힘이 있잖아요. 이건 태생적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께 나아가서 내가 하나님께 어떤 은혜를 달라고 하면 뭐 하나님이 번거로우실 것 같아가지고 힘들어 하실까 봐나 기도할 수 없다. 이건 마귀에게 미혹돼서 그러는 거예요. 왜? 하나님은 내가 무엇을 구하든지 간에 그 즉시로 주실 수 있는 마르지 않는 무한한 능력의 우리 하나님이신 거예요. 바로 그 힘의 능력으로 강건해지라고 하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힘과 능력을 몰라서 승전보를 우리 일상생활에서 경험하지 못하는 겁니까? 알면서도 이게 안 되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그 답이 본문에 나와 있어요. 밑줄 친 거, 그의 힘의 능력으로 모아여지고, 저게 수동태입니다, 수동태. 나는 부족하고 연약할지라도 하나님의 그 무한하신, 아무도 거스릴 수 없는 절대 지배력을 가지신 그 힘의 능력을 내가 받으면, 나도 모르는 사이에 강건해진다라고 하는 겁니다. 마치 포도나무 비유처럼 주님께서 주시는 능력을 끊임없이 공급받으면, 생존이 가능하고 시절을 쫓아 열매를 맺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능력은요, 하나님의 힘은 아무에게나 주시는 게 아닙니다. 우리 예수님 말씀하신 포도나무 비유처럼 내 힘으로 뭔가 해보려고 우쭐대고 그러지 않고 주 안에 내가 조용히 거하기만 하면 시절을 쫓아 과실 맺는 겁니다. 우리 기독교의 본질 분명히 알아야 돼요. 우리 함께 읽어볼까요? 기독교는 인간이 무엇을
1: 하고 있느냐보다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 무엇을 행하시는 것부터 시작합니다.
0: 이것을 아면서부터 능력 있는 신앙생활이 그때부터 출발합니다. 내가 자꾸 앞서려고 하면 되는 게 없습니다. 우리 기독교는 그건 기독교가 아니에요. 그건 종교생활하는 거지. 성경은 내가 하나님보다 앞서면 안 된다. 내가 하나님보다 앞서는 교회 생활은 아무리 열심 낼수록 죄악을 더 많이 짓는 것밖에 안 되는 거예요. 생각해 보세요. 내가 하나님 앞에 시간 내서 교회 오고 헌금하고 그리고 죄 진다. 이게 얼마나 어리석습니까? 그게 뭐예요? 하나님 무시하고 내가 하나님보다 앞서려고 하는 게다 범죄 행위라니까요. 아니, 그러면 내가 하나님 앞에 시간 내고 하나님 앞에 헌금하고 그렇게까지 신앙생활 할 바에

하나님의 은혜 받을 생각을 해야지요. 하나님 중심으로 내가 교회 생활하려고 하잖아요. 그러면 생명력 있는 열매는 저절로 맺히는 겁니다. 아무리 좋고 대단한 갑옷이라고 해도요, 그 갑옷을 입은 사람의 능력을 대신해 주지는 못합니다. 그러니까는 이 다윗을 보고 골리앗과 싸우러 간다 그러니까 사울이 왕만이 입는 엄청나게 좋은 갑옷을 입혀주니까 다윗이 어떻게 해요? 아유, 이거 소용없어요. 이거 해봤자 실력발이 안 돼요. 하고는 벗고 나가서 골리앗 이겨내잖아요.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입는다라고 할 때는 그 뭐 나의 무슨 능력, 스펙, 뭐 직분 그게 중요한 게 아니고 하나님의 능력이 내게 임하느냐 하는 거예요. 여러분 성도의 가장 큰 문제는 여러분의 능력이 부족한 게 아니고 나 자신 안에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을 믿지 못하고 외면하는 거. 이게 패배하는 신앙인들의 가장 대표적인 특징입니다. 오늘날 많은 그리스도인들은 자신의 결심과 의지로 선한 열매에 맺으려고 합니다. 그런데 그런 사람들은요, 잘 보세요. 시간이 지날수록 사탄 마귀에게 농락이나 당하고 그러면서도 또 뭐 가닥은 있어갖고 내가 노력했다 그거 가지고 뻔뻔하게 큰 소리나 치고 그러면서 영적인 패배당하면서도 그냥 잘난 척하는 현대판 바리새인들이 되는 거예요. 그러나 성경 보세요. 예수님이 지체답게 말하고 행동하고 선택하고 결단하는 능력은요, 내가 예수 안에 거하면 저절로 열매 맺히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가 사탄을 너의 힘으로 상대하라라고 말씀하시질 않고 그렇게 말씀하시나요? 그런데 많은 사람들은 내 힘으로 내가 뭘 어떻게 해보려고 해요. 이 착각이에요. 하나님은 그렇게 말씀하시지 않는다니까요. 주 안에서와 그 힘의 능력으로 강건하여지고. 성경은 순서가 중요합니다. 먼저 주 안에 거하세요. 먼저 주님의 힘과 능력 받으세요. 그리고 나서 싸우세요. 괜히 주 안에 거하지도 못하고 주님이 주시는 힘과 능력도 없으면서 싸우려고 하니까는 번번이 깨지고 시험 들고 그러니까 가족도 나도 그런 예수 안 믿겠다고 그러는 거 아닙니까? 내가 주님 안에 거하면 아니 주님의 능력이 저절로 내게 다가오지요. 마치 전구가 반짝반짝 빛나는 것은 뭐 전구 따마가 대단해서 그러니까 전류가 흐르니까 빛을 발하는 것처럼 우리가 예수 안에 거하기만 하면 예수님이 주시는 힘과 능력으로 말미암아 그 어떤 어둠도 물리치는 빛된 삶을 여러분은 살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가정에 어둠이 있습니까? 그거요 여러분 탓 아닙니다. 정확하게 말하면 여러분의 능력 탓도 아닙니다. 뭔 줄 알아요? 여러분이 주의 능력이 내게 오는 것을 가로막는 불신앙이 문제인 거예요. 뭐 내가 태어날 때 부모로부터 뭐 못 받고 내가 뭐 어떻게 해서 그런 말 하지 마세요. 그게 아니라니까요. 주의 능력이 내게 전달되는 것을 거부하는 불신앙이 문제인 거예요. 자 그러면 얼만큼 강건해야 합니까? 능히 모든 성도와 함께 그 너비와 길이와 높이와 깊이가 어떠함을 깨달아 하나님의 모든 충만하신 것으로 너희에게 충만하게 하시기를 구하노라. 하나님은 분명히 저걸 원하셔요. 그럼 우리 어떻게 해야 돼요? 내게 필요한 은혜 심하다 때마다 충만하도록 계속 성장해 가야 하는 겁니다. 계속 충만하기까지 강건해져야 돼요. 이렇게 강건해지면 그제서야 하나님이 사탄 마귀와 싸우는 법을 이제서야 알려주십니다. 그게 뭐예요?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으라. 여러분 영적 전쟁을 하지 않으려고 마음먹는 것은 그건 하나님 아버지하고 코드가 전혀 안 맞고 마귀 코드와 비슷한 사람입니다. 아니 지금 불행의 세력은 낮이고 밤이고 공격하고 있는데

본인은 싸우고 싶지 않은 거예요. 어둠의 세력과 싸우고 싶지 않은 거예요. 그럼 먹히는 거죠. 그 가정의 앞날은 맘봐도 뻔한 거 아닙니까? 아니, 여러분,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는 가정, 그런 교회가 되려면 오직 말씀이 살아 움직이는 그런 비전을 바라보고 선한 싸움을 싸우려는 근성이 있어야 합니다. 물론 이 사탄은요, 한 길로 왔다가 일곱 길로 도망가게 하는 비결의 막이 대적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사탄은 자기와 대적하는 것을 그렇게 싫어해요. 그래서 그런 생각 갖지 못하도록 강계를 부린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 말씀이 나오는 겁니다. 마귀의 강계를 능히 대적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으라. 여러분, 사탄은 우리를 공격할 때 꼭 강계를 부립니다. 목회를 오래 하셨던 분이 그런 얘기를 해요. 자신이 목회를 할 때 가장 힘들게 했던 사람은요, 노골적으로 반대하는 사람이 아니었대요. 왜? 그런 사람은 가서 만나서 소통하면 되니까. 누가 가장 힘들었냐? 강개 부리는 사람들. 그야말로 겉과 속이 다른 사람들. 여기에서 강개라고 하는 헬라어는 메소데이아라고 하는 건데요. 공개적으로 드러내지 않고 교묘하게 계획적으로 치밀하게 상대방 속이는 계략이나 술수를 가리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보다 세상의 기준을 더 신뢰하게 만드는 게 마귀 강계입니다. 아이, 뭐 이 정도면 괜찮아 하면서 죄악된 언행을 합리화시키고 교인들끼리 오해와 분노를 키워 서로를 적으로 여기게 만듭니다.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기도 생활을 하면서 결정하는 게 맞는데 매사 내 생각대로 모든 걸 하게끔 만드는 거예요. 이게 바로 마귀 관계에 빠진 사람들의 특징입니다. 물론 이런 죄악 뒤에는 사탄이 있습니다. 그래서 연이어 주시는 말씀이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요 통치자들과 권세들과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을 상대함이라. 하나님께서는 본문을 통해 우리의 영적 전쟁은 하나님 나라와 관련되어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 나라와 관련된 것인 것만큼 우리 예수님은 하나님 나라를 위해 십자가에서 처절하게 죽기까지 감당하셨으니 그 예수님이 지체라면 우리들도 하나님의 나라가 하나님의 말씀이 하나님의 약속이 나의 가정생활 속에 내가 다니는 교회 속에 이루어지도록 우리도 목숨 걸고 싸울 그런 마음가짐이 있어야 됩니다. 대충대충 물러 터져가지고 유야 무야 물에 물탄듯 술에 술탄듯 그런 식으로 신앙생활하면 영적 싸움하면 안 됩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라면 사자처럼 독수리처럼 근성 가지고 싸워야 합니다. 평소에는 연약한 양처럼 살아왔을지라도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가정을 향한 하나님의 약속이 짓밟침을 당해가지고 하나님의 여김 이름이 만우리 여김을 받을 것 같다 그러면 목숨 걸고 골리앗과 싸웠던 다윗처럼 좀 근성을 가지고 싸워야 합니다. 그리고 이왕 하나님 나라를 위해 싸울 바엔 지면 안 돼요. 반드시 이겨야 합니다. 반드시 이겨서 포디움 시상대에 올라서야 돼요. 그 말씀 주시는 겁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취하라. 이는 악한 날에 너희가 능히 대적하고 모든 일을 행한 후에 뭐하기 위함이라? 당당히 서기 위함이라. 먼 훗날 여러분은 2026년도 여름을 지나갔을 때에 이 모습과 관련해서 하나님은 심판하실 겁니다. 그때 너희들은 그 영적 전쟁에서 믿음으로 승리했고 주의 힘의 능력으로 말미암아 강건해져서 승리했으니 그러면서 상을 주시든지 아니면 그때 너 그때 뭐 했는데 둘 중에 하나 여러분은 들어야 될 것입니다. 어쨌거나 이렇게 싸울 준비가 되어 있다면 이제는 싸워야 하는데 그 다음에 싸워야 될 무기가 뭐냐? 성령의

곧 하나님의 말씀을 가져야 합니다. 이 말씀은 불행의 세력을 이기는 치명적인 무기입니다. 이 말씀은 내게 있는 죄, 낙심, 거짓까지 끊어낼 수 있는 살아있는 메스입니다. 그래서 이 성령의 검으로 무장한다고 하는 말은 내가 곧 하나님께 복종함을 의미합니다. 그런즉 너희는 하나님께 복종할지어다. 마귀를 대적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뭐하리라? 여러분 가정에 있는 어둠, 미래, 그걸 물러가게 하는 방법은 여러분이 대적하는 거예요. 대적하지 않으면 더 또알이 들어가지고 여러분의 가정을 더 어둡게 만들고 불행의 기승을 부리는 겁니다. 마귀를 대적하라. 그리해야 너희를 피하리라. 하나님을 가까이 하라. 그래서 이 말씀으로 주야로 묵상했던 다윗은 저렇게 고백해요. 내가 주를 의뢰하고 적군을 향해 뭐하며? 여러분은 여러분의 가정과 여러분의 자녀들을 앞날과 관련해서 불행하게 만드는 그것을 지금 기도로 침노하고 달려가고 있습니까? 아니면 피하고 있습니까? 우리는 주를 의뢰하고 불행의 세력 진지를 향해 달려나가야 합니다. 내 하나님 의지하고 담을 뛰어넘나이다. 물론 이런 믿음 가졌던 거 다윗이라고 뭐 그저 됐겠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했으니 강하고 담대할 수 있었던 겁니다. 이 율법책을 내 입에서 떠나게 하지 말고 주야로 그것을 묵상하여 강하고 담대하라. 여러분 우리는 강건해야 돼요. 물러터지면 안 돼요. 내가 몸은 약해도 믿음은 강건해야 여러분 가정의 자녀들의 혹은 누군가의 문제 있어도 기도로 버텨가지고 승리할 거 아닙니까? 겉사람은 후패도 속사람은 담대해야 돼요. 그런데 그렇게 하는 게 말씀에서 나오는 거예요. 히브리서 기자의 말씀이죠.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어 좌우의 날선 어떤 검보다도 예리하여. 하나님의 말씀으로 무장해가지고 내가 반드시 이기겠다 근성 가지면 승리는 여러분 겁니다. 하나님이 승리 주시는 거예요. 자 마무리하겠습니다. 사탄은 노골적으로 범죄하라고 하질 않습니다. 정상적인 신앙인에게는 만일 사탄 마귀가 여러분에게 어떤 죄를 범하라고 노골적으로 말하면 그 생각을 가진 분의 요즘 영적 상태는 그동안 사탄 마귀에게 엄청 얻어 터져가지고 허우적거리는 마음 상태일 겁니다. 그럴 때는 마귀가 노골적으로 범죄하라고 그러고 우상 숭배하라고 미혹시킵니다. 그러나 정상적인 영혼을 향해서는 노골적으로 범죄하라 우상 숭배하라 요 수법을 못 씁니다. 은근슬쩍 하나님의 말씀을 무시하도록 강계를 사용하는 겁니다. 지능적으로 사기치기 아주 그럴듯합니다. 아주 그럴듯해 보이는 그 사탄의 대표적인 강계가 바로 주님의 힘과 능력으로 강건하여 진다고 하는 것을 까먹게 만드는 겁니다. 그리고 내 힘, 내 능력으로 뭔가 해보려고 자꾸 부추기는 거예요. 이 관계에 넘어가면 살맛 나지 않는 신앙생활하게 되면서 무기력한 신앙인이 되고 결국 이 사탄의 하수인 노릇밖에 못합니다. 물론 잊지 말아야 돼요. 우리는 사탄 마귀와 싸워서 이길 만큼 태생적인 존재는 아닙니다. 그래서 열매 맺는 신앙인이 되고 정말로 쉽다면 겸손히 하나님 의지하고 하나님의 도우심 간구해야 합니다. 나의 생각과 나의 판단을 하나님보다 앞서려는 이 성급함, 오만 방잠, 그게 바로 우리가 싸워야 할 가장 큰 대적입니다. 여러분 지금 누구와 싸우고 있습니까? 지난 한 주간 무엇과 싸우셨습니까? 하나님의 허락하신 환경 여건과 싸워 이긴 분 계십니까? 훌륭한 분입니다. 운명과 싸워 이긴 분입니까? 복된 분입니다.
그러나 더 위대하고 더 훌륭한 신앙인은 뭐냐?

0: 하나님보다 내가 앞서려고 하는 그것과 싸워 이긴 분이에요. 그럼 탈 겁니까? 누구와 싸우고 무엇과 싸울 겁니까? 주의 힘의 능력으로 강건해지는 것을 방해하는 그것들과 싸우며 나아가야 주의 충만하신 것으로 충만해져가는 그 단계로 진입하는 거예요. 차원이 다른 싸움을 통해 차원이 다른 신앙생활이 되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살아 움직이는 영광의 열매 추수하는 것을 방해하는 나의 죄성, 영적인 게으름, 남을 돌보지 않으려는 이기적인 마음, 그걸 침노하는 자가 되어야 이제 여러분은 강건해져서 어떤 승리 과업도 감당해낼 수 있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이 싸움은요, 우리가 이 세상 살아가는 동안 계속됩니다. 영적인 전쟁은요, 전역이 없어요. 제대하는 게 없어요. 따라합시다. 영적 전쟁에는 제대가 없다. 그러니까 내가 이제 좀 쉬어야겠다. 아유, 대충대충 해야겠다. 그러지 마세요. 왜? 사탄 마귀는 여러분이 천국 가기 직전까지 계속 여러분을 공격할 겁니다. 그게 성경의 가르침이잖아요. 그런데 어떻게 대충대충 신앙생활하고 승리할 생각을 한단 말입니까? 우리는 겉사람을 후패할지라도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 하나님이 우리 가정에 허락하신 약속을 위해서 나에게 내 사전에 제대는 없다, 전역은 없다, 이렇게 생각하고 영적전쟁 치르면 그제서야 마귀는 한 길로 왔다가 일곱 길로 도망가는 거예요. 우리 모두가 사도 바울처럼 끝까지 싸울까고 하면, 다시 말합니다, 하나님은 마귀가 한 길로 왔다가 일곱 길로 도망가는 보너스 은혜를 알아서 그때 그때마다 여러분에게 주십니다. 그러면 평안해지고, 그렇게 살다가 주님이 이제 이 세상 마무리 오고 나한테 와라 그러면 아멘 할렐루야 하고 천국 가면 되는 거 아닙니까? 그 대신에 여러분은 제가 은퇴할 때까지 돌아가시면 된다 안 된다? 이건 목사가 말했다 그러면서 하나님 보고 저는 안 돼요 하고 오래오래 사시기를 축복합니다. 자, 오늘의 말씀 함께 읽고 마칩니다. 시작. 너희가 주 안에서와 그 힘의 능력으로 강건하여지고 마귀의 간계를 능히 대적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전신 갑주를 입으라. 이는 악한 날에 너희가 능히 대적하고 모든 일을 행한 후에 서기 위함이라. 아멘.
1: 동신교회 김권수 목사님께서 전해주신 오늘의 말씀, 에베소서 6장 10절과 11절을 본문으로 그 힘의 능력으로 강건하여지고 라는 제목이었습니다. 말씀 가운데 받은 은혜와 기도 제목을 붙들며 우리 주님께 더 가까이 나아가는 복된 이 시간 보내시기를 소망합니다.

8월 5일 수요일 오늘 날씨입니다. 남과 북은 대체로 맑거나 구름이 많겠고요. 무더운 날씨가 이어지겠습니다. 일부 내륙 지역에는 오후부터 밤 사이에 소나기나 천둥, 번개가 지나는 곳도 있습니다. 낮 기온은 35도를 웃도는 지역이 많고요. 밤사이 열대야가 나타나는 곳도 있으니 충분한 수분 섭취와 휴식으로 건강 챙기시길 바랍니다. 최저기온은 제주 28도, 서울과 인천, 광주와 목포, 여수와 평양이 27도, 강릉과 포항, 대구와 부산, 창원과 울산, 청진이 26도, 춘천과 안동, 대전과 세종, 청주, 해주, 사리원이 25도, 신의주와 남포, 함흥이 24도, 원산이 23도, 강계가 22도, 해산이 21도, 삼지연이 17도로 전망됩니다. 최고기온은 서울과 춘천, 세종이 37도, 대전과 청주, 전주와 광주, 대구와 평양, 신의주, 사리원이 36도, 안동과 강계가 35도, 인천과 목포, 여수와 창원, 남포와 해주, 해산이 34도로 보이고요. 부산과 울산, 포항과 제주, 청진이 32도에서 33도, 강릉과 함흥이 31도에서 32도, 원산이 30도, 삼지연이 29도로 예상됩니다. 이어서 바다 날씨입니다. 동해 북부는 대체로 맑겠고 물결은 0.5m에서 1m까지로 일겠고요. 서해 북부도 대체로 맑은 가운데 0.5m에서 1m까지의 파도의 높이 예상됩니다. 뜨거운 햇볕과 무더위가 이어지면서 우리의

오늘 나누었던 말씀과도 같이 하나님의 전신 갑주를 입으며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기도와 말씀으로 무장하며 나아가는 그렇게 승리하는 하루 보내시기를 기도하면서요. 극동방송 복음의 메아리 오늘은 여기서 인사드릴게요. 제작 진행의 임지현이었습니다. 지금 극동방송을 들려주세요. 기적이 일어납니다. 복음 통일의 기적이 일어날 줄 믿습니다. 우리는 지금 북녘에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을 전하고 있습니다. 함께 해주신 청취자 여러분,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0: AI는 무엇이든 척척 만들잖아요. 그런데 AI가 되살릴 수 없는 소리도 있대요. 사라지면 다시 살릴 수 없는 대한민국의 푸른 자연을 지켜주세요. 공익광고협의회.
1: 극동방송에서는 화재 발생 시 국민 행동 요령을 알려드립니다. 불이 나면 누구든지 당황하고 공포감에 쌓여 판단력이 흐려지기 쉽습니다. 평소에 화재

화재에 대한 대처 방안을 습득해 놓으셔서 안전사고에 대비하시기 바랍니다. 화재가 발생하면 주변에 신속하게 알려 대피하게 하며 119에 신고해 정확한 주소를 전달합니다. 화재 신고 후에는 전기 스위치를 내리고 화재 종류에 따라 초기 소화에 대한 대응을 합니다. 전기나 기름으로 발생된 화재 시에는 물을 사용하면 안 됩니다. 대피 시에는 두 방향 이상의 피난로를 설정하고 연기에 질식하지 않도록 담요나 시트에 물을 적셔 틈을 막고 낮은 자세로 바닥에 엎드려 짧게 숨을 쉽니다. 사업장에서는 화재로 인한 참사가 발생되지 않도록 평소 피난 통로의 확보에 노력하고 철저한 피난 유도 훈련에 힘써주시기 바랍니다. 적절한 대처로 화재로 인한 피해가 없으시기 바랍니다.

0: CBC 메신 FM
1: 복음 70년, 은혜 70년, 2026년 극동방송 사역표입니다. FM 93.3MHz, 녹산중계소 FM 96.7MHz, 대한민국 선교중심 극동방송입니다. HLQQ, 극동방송에서 5시를 알려드립니다.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인간은 마귀의 유혹에 넘어가 하나님을 대적하고 죄에 빠졌습니다. 그러자 성부 하나님께서 인간을 구원하시고 온전케 하시기 위하여 독생자 아들을 이 땅에 보내셨습니다. 독생자를 인류의 구세주로 육신의 몸으로 보내신 성육신의 사건은 성부 하나님의 가장 큰 사랑의 사역이며 그 무엇과도 비교할 수 없는 엄청나고 놀라운 은총입니다. 성부 하나님께서는 성자 예수님의 십자가를 통해 인간의 모든 죄를 심판하시고 구속하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다시 살리셨습니다. 예수님의 부활을 통하여 인간의 구원을 완성하고 믿는 자가 부활하게 하시고 영생에 이르도록 하셨습니다. 우리는 이런 하나님의 섭리를 통하여 그분의 위대하고 변함없는 사랑을 깨닫고 경험하게 됩니다. 예수님을 믿음으로 하나님의 구원 사역으로 거듭남에 은혜를 받는 우리와 또 우리 가족, 이웃들이 다 되기를 이 시간 간절히 소망합니다. 찬송 썸머 스페셜입니다. 찬송으로 채워드릴게요.

성경은 성자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과 하나님 우편에 계심을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아멘. 성자 예수님은 성부 하나님께 절대 순종함으로써 모든 사역을 하나로 통일시키셨고 구원의 창조를 완성하셨습니다. 이것은 정말 놀라운 은혜이지요. 예수님의 은혜가 없었다면 하나님의 창조에는 차질이 생겼을 것이며 우리의 구원은 불가능했을 것입니다. 예수님의 희생과 사랑에 감사하며 나도 이 위대한 구원사역에 한 조각을 채우는 거룩한 삶을 날마다 살아가기를 간절히 소망해 봅니다. 찬송 함께하면서 저는 여기서 인사드릴게요. 찬송은 여기까지입니다. 평안한 날 되십시오. 내일 이 시간 오겠습니다. 극동방송을 듣게 하세요. 기적이 일어납니다. 우리는 지금 생명을 전하고 있습니다. 이 프로그램은 전파 선교사님들의 귀한 헌금으로 제작되었습니다.

0: 극동방송 창사 70주년 기념 전도 캠페인 복음전파 70년 다시 복음으로 호남권 연합 라디오 전도대회를 통해 결신한 최영숙 성도의 고백입니다.
1: 저는 극동방송 광주 전남연합 전도회 VIP로 초대를 받고 지금 신앙을 이어가고 있는 최영숙 성도입니다. 저는 광주광역시 교육청 지방공무원 교육행정직 입사 동기인 하은경 집사를 통해서 그렇게 언니 가자 했을 때 약간 전도당할 두려움을 느꼈어요. 첫 무대가 어린 합창단이었어요. 너무 황홀한 거예요. 베이복스 감면 부부 간증도 나오고 정호윤 테너 행사가 시작됐을 때 아 나는 끝났다 하나님 마음에서 내가 진짜 이제 벗어날 수 없이 됐구나 그런 생각을 해서 그리고 이제 그냥 목 놓아서 날 사랑하심 성경에 써있네 좋으신 하나님 좋으신 하나님 참 좋으신 나의 하나님 하면서 근데 이제 감면 집사가 이제 간증을 할 때 그 과거형으로 모든 것이 은혜인데 내가 너무 가지지 못한 거 그리고 아픈 거 막 이런 거에만 집중하고 찬양하고 막 하면서 울고 막 은혜롭고 하면서 하나님 안에 살아야 될란가 보다. 은경이가 저를 극동방송의 전파 선교사로 근데 제가 2024년 3월에 큰 일을 치렀어요. 그때 은경이가 나를 위해서 너무 가슴이 아픈데 할 수 있는 게 기도밖에 없어서 나 혼자 기도하는 것보다 믿음이 강한 사람들이 함께 기도해지면 언니가 빨리 환란에서 벗어나겠지 합동방송에다가 이 전파 선교사를 저를 태운 거예요. 전파 선교사를 태우고 후원 헌금까지 하는 걸 듣고 은경아 진짜 날마다 기적이고 그날의 전도회 VIP는 전도회의 VIP는 나였지만 내 인생의 VIP는 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너를 통해서 역사했지. 그날 전도의 VIP 나였지. 그만 내 인생의 VIP 너야. 에브리데이스 미러클. 에브리데이스 미러클. 날마다 에브리데이스 미러클.
0: 극동방송 창사 70주년 기념 전도 캠페인 복음 전파 70년 다시 복음으로 지금까지 호남권 연합 라디오 전도 대회를 통해 결신한 최영숙 성도였습니다.

0: 복음 70년, 은혜 70년.
1: 부산 극동 방송입니다. FEBC.
2: 라디오 강단. 라디오 강단 오늘 이 시간은 포도나무 교회 여주봉 목사님께서 말씀 전하십니다. 은혜 시간 보내시기 바랍니다.
3: 하나님 말씀은 요한복음 16장입니다. 요한복음 16장 7절에서 15절입니다. 그러나 내가 너희에게 실상을 말하노니 내가 떠나가는 것이 너희에게 유익이라. 내가 떠나가지 아니하면 보혜사가 너희에게로 오시지 아니할 것이요. 가면 내가 그를 너희에게로 보내리니. 13절. 그러나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그가 너희를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리니 그가 스스로 말하지 않고 오직 들은 것을 말하며 장래 일을 너희에게 알리시리라. 그가 내 영광을 나타내리니 내 것을 가지고 너희에게 알리시겠습니다. 무릇 아버지께 있는 것은 다 내 것이라. 그러므로 내가 말하기를 그가 내 것을 가지고 너희에게 알리리라 하였노라. 아멘. 우리가 주일날 시간을 통해서 선교적 삶을 살기 위한 자원으로서 성령에 대해 살펴보고 있습니다. 성령님과 관련해서 두 가지 분야가 특별히 중요하다고 나눴는데, 하나는 성령님과의 교제, 즉 성령의 인도를 따르는 삶이고, 다른 하나는 성령의 나타나심과 은사입니다. 그래서 오늘부터 몇 주간에 걸쳐서 그 한 핵심인 성령님과의 교제, 즉 성령과 동행하는 삶에 대해서 살펴보기 원합니다. 첫째, 성령은 인격체이신 하나님이십니다. 이 부분은 제가 쓴 기초성경 공부 3권 성령에 대한 삶에 나와 있는 내용입니다. 아까도 말씀드렸는데 가장 기본적인 걸 다루려고 합니다, 오늘. 그래서 첫 번째, 성령은 인격체이신 하나님이십니다. 작은 첫 번째, 성령은 삼위일체 하나님이십니다. 성령은 단순한 감화나 능력이 아닙니다. 왜 그렇게 말하는가? 실제로 적지 않은 성도들이 성령님을 소위 그렇게 취급합니다. 단순한 감화나 능력인 것처럼. 그런데 그분은 인격을 가지신 하나님의 본체이십니다. 즉 삼위일체 하나님의 삼위이십니다. 그래서 성령님을 소위 그렇게 취급하는 것은 성령님을 근심케 하는 행동입니다. 성경에 보면

삼위일체라는 용어는 나오지 않습니다. 그러나 성경은 우리 하나님이 삼위일체 하나님인 것을 분명하게 보여줍니다. 다양한 구절들에서 볼 수 있는데요. 그 중에서 한 구절만 보면 마태복음 28장 19절입니다. 예수님의 대이임령 중에 나오는 말씀이죠.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침례를 베풀고. 그러니까 이 말은 대이임령의 일부로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기 위해 그들을 예수님께로 인도하라는 말이잖아요. 성경에서 침례를 베푼다는 말은 예수님께 대한 믿음을 전제하고 한 말이거든요. 그런데 침례를 베풀 때 누구의 이름으로 하라고 그랬어요?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그런데 우리나라는요, 말 자체가 단수, 복수를 특별히 구분하지 않습니다. 우리 언어가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성경을 명확하게 이해하려고 하면 한계가 있을 때가 있습니다. 그런 면에서. 근데 영어는 철저하게 이 숫자를 분명하게 하죠. 하나면 반드시 어라는 관사를 붙이고요. 복수면 반드시 S를 붙이죠. 그 복수 형태를 띠죠. 네, 헬라어가 그렇습니다. 근데 여기 보면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그랬잖아요. 그러면 여기 아버지, 아들, 성령이 각각 다른 분이면 이름이 복수해야 돼요.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들로 이래야 돼요. 그런데 아버지, 아들, 성령 언급하고 난 다음에 이름으로 그랬는데 이름이 단수입니다. 여기 보면 이 세 분이 한 분인 거죠. 세 분이 한 분인 거죠. 삼위일체 하나님. 그래서 대의임령에는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침례를 베풀라고 그랬는데 사도행전을 보면 예수의 이름으로 침례를 베풀었다고 돼 있거든요. 어느 게 맞느냐? 둘 다 맞아요. 왜? 삼위일체 하나님이시기 때문에요. 삼위일체 하나님이시기 때문에요. 자, 그 두 번째, 보혜사 성령. 성경에 보면 예수님께서는 성령님을 지칭할 때 보혜사라는 용어를 사용하셨어요. 보혜사라는 용어를. 예를 들면 요한복음 14장 16절에 이렇게 말씀하셨죠.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another 보혜사죠.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주사. 지금 또 다른 보혜사가 성령님을 가리키는 거예요.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리니. 그럼 보혜사란 말이 뭐냐? 그 뜻을 영어 확대 성경, Amplified Bible이라고 그러는데요. 일곱 가지로 표현해요. 그 성경은 이 성경, 그러니까 헬라어 단어, 원어는 헬라어로 쓰여 있잖아요. 신약 성경. 이 단어가 의미하는 바를 충분하게 설명하기 위해서 어떤 그것이 필요한 구절들에서는 이것을 다양한 언어로 충분히 이렇게 번역해 놓은 그 성경이 확대 성경이에요. 우리말로 하면. 거기에 보면 보혜사란 단어를 일곱 개 단어로, 영어 단어로 번역했는데요. 이렇게 나와 있어요. 확대 성경에는 돕는 분, 헬퍼, 그러니까 컴포터, 위로하는 분, 애드보컷, 변호자, 인터세서, 중보자, 카운셀러, 상담자, 스트렝트너, 강건케 하시는 분, 스탠바이, 곁에 계신 분. 그러니까 종합하면 이런 거예요. 성령님은 우리 곁에 계셔서, 우리 가까이 계셔서, 우리 속에 계시죠? 가까이 계셔서 우리를 도우시고, 우리를 위로하시고, 우리를 변호하시며 하나님 앞에서 우리를 위해 중보하시고, 우리의 상담자가 되어주시며 우리를 강건케 하시는 분이세요. 이분이 성령님이세요. 보혜사라는 의미예요. 근데 예수님께서 아까 읽은 요한복음 16장에 뭐라고 그러냐면, 내가 너희에게 내가 떠나가는 것이 너희에게 유익이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요한복음 이 구절들은 십자가를 바로 앞두고 제자들을 가르치신 내용에 나오거든요.
예수님께서 떠나가실 것

것을 말씀하셨을 때 제자들이 매우 슬펐죠. 그러니까 예수님이 실상을 말하는데 내가 떠나가는 것이 너희에게 유익이야. 이렇게 말씀하신 거죠.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의 아들인 예수님이 제자들과 함께 계시면서 그들을 가르치시고 그들을 인도하시고 그들을 도우시고 그들에게 하나님의 길을 보이시고 하나님을 그들에게 알게 하시고 때로는 그들 안에서 또 뭐죠? 그들이 보는 앞에서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를 나타내시고 하나님을 증거하시고 그 예수님이 그들 곁에 계셨어요. 근데 예수님이 뭐라고 하셨냐면 예수님이 떠나가는 게 더 유익이 돼요. 왜요? 이렇게 말하죠. 떠나가는 것이 유익이라 너희에게 내가 떠나가지 아니하면 보혜사가 너희에게로 오시지 아니할 것이요. 가면 내가 그를 너희에게로 보내리라. 왜 유익이냐면 예수님이 떠나가지 않으면 성령이 오시지 않지만 떠나가시면 예수님이 성령을 보내셔서 그러니까 예수님과 똑같은 성격의 또 다른 보혜사이신 성령님을 보내셔서 그 성령님이 각 성도 안에 거하시며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하신 그 동일한 일들을 성령님이 각 사람 가운데 각 사람을 통해서 하실 거라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떠나가시고 성령님이 오시는 게 훨씬 유익이라는 거죠. 엄청난 내용이죠. 두 번째, 큰 두 번째, 구원과 성령. 우리 하나님의 자녀가 될 때, 그래서 거듭날 때 하나님은 우리 속에 성령을 보내주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를 믿음으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면 성령께서 우리 속에 오셔서 내주하십니다. 여러 구절들이 말하고 있는데요. 그 중에 대표적인 구절 로마서 8장입니다. 8장 9절에서 10절 또 15절 16절에 보면 아는데요. 자 9절에 10절 보시죠. 만일 너희 속에 하나님의 영이 거하시면 하나님의 영은 성령을 가리킵니다. 너희 속에 하나님의 영이 거하시면 육신에 있지 아니하고 영에 있나니 누구든지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영은 동일한 성령을 가리킵니다. 성령님에 대해서 성경에 보면 다양한 용어를 쓰거든요. 하나님의 영, 그리스도의 영, 거룩한 영 이게 다 한 분을 가리킵니다. 그래서 바로 위에는 하나님의 영이 거하시면 그랬다가 이걸 다른 말로 뭐라고 표현하냐면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라 그러니까 여기는 명백한 게 있습니다. 그리스도의 영이 우리 속에 내주하지 않고 우리가 그리스도의 사람이 될 수 없습니다. 이 구절을 보면 명확합니다. 바꿔 말하면 우리가 예수를 믿어 구원 얻어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면 이거 성령의 역사인데 하나님의 영, 그리스도의 영이 우리 속에 와 계신다는 말입니다. 바로 다음 절도 똑같이 말합니다. 또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시면 자 그 앞에도 보시면 하나님의 영이 너희 속에 거하시면 그랬다가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 다음에 또 뭐라고 그러냐면 또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시면 몸은 죄로 말미암아 죽은 것이나 영은 의로 말미암아 살아있는 것이니라. 우리가 예수님을 믿으면 예수님이 우리 속에 오셔서 내주하시잖아요. 이 구절처럼. 그런데 어떻게 예수님이 내주하시는가? 부활하신 몸을 가지신 예수님은 하나님 보좌의 보좌 우편에 앉아 계시고요. 예수님이 우리 속에 오셔서 내주하신다는 말은 그리스도의 영인 성령이 오셔서 내주하신다는 말입니다. 여기 보시죠. 명확하게. 큰 세 번째, 성령과 동행하는 삶을 위한 기본적인 요소들. 그러니까 성령과 관련해서 우리가 해야 할 한 가지 중요한 부분이 성령님과의 교제, 성령님과 동행하는 삶인데 이 삶을 위한 기본적인 요소. 제가 기본적이라고 강조한 것을 기억하십시오. 가장 기본적인 요소들을 지금 말하고 있습니다. 작은 첫 번째, 성령님과의 개인적이고 실제적인 교제를 가져야 합니다. 너무 당연하고 너무나 간단한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성령님과의 친밀한 교제 가운데 거하려면

말할 필요도 없이 너무나 당연한 얘기인데 성령님과의 개인적이고 실제적인 교제를 가지고 있어야 합니다. 헨리 블랙가비 목사님은 그분의 책 하나님을 경험하는 삶에서 하나님과 친밀한 사귐의 그 핵심적인 요소 네 가지를 말하면서 그 중에 하나를 뭐라고 말하죠? 여러분 제가 여러분 얘기했는데 우리는 하나님을 실질적이고 개인적으로 경험해야 한다 이렇게 말하고 있거든요. 너무나 당연한 얘기라니까요. 근데 제가 왜 이 얘기를 했을까요? 제가 물어볼게요. 여러분은 성령님과의 개인적이고 실제적인 교제를 가지고 있습니까? 너무나 기본적이고 너무나 당연한 얘기인데 오늘날 심각한 문제는 성도들 중에 결코 적지 않은 성도들이 전혀 그렇지 않다는 거죠. 이게 문제입니다. 그러니까 말할 필요가 없는 너무나 기본적인 얘기인데 오늘날 너무나 많은 성도들이 성령님과의 개인적이고 실제적인 교제를 가지고 있지 않다는 겁니다. 작은 두 번째, 성령이 주도하시는 삶이 되어야 합니다. 성령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려면 성령이 주도하시는 삶이 되어야 합니다. C.S. 루이스라고요. 아주 귀한 분이 계셨습니다. 그분은 예수님을 길들여지지 않은 사자에 비유했습니다. 길들여지지 않은 사자. 우리는 너무나 많은 성도들이 예수님을 우리 삶 속에 원하되 마치 잘 길들여진 애완고양이처럼 우리가 원할 때 우리 품에 안고 즐길 수 있는 그런 예수님을 원합니다. 내가 필요할 때 나 가까이 계셔서 나의 기도를 들어주고 내가 마음이 꿀꿀할 때 나 위로해주고 나 문제 생겼을 때 해결해주고 이런 예수님을 원하죠. 그런데 예수님은 우리에게 오시되 길들여진 고양이로서 오시는 것이 아니라 당장에라도 우리를 삼킬 수 있는 유다지파의 사자, 길들여지지 않은 사자로 오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을 우리 삶 속에서 원하면 우리 삶의 주도권을 그분의 발 앞에 내려놓고 종이 듣사오니 말씀하옵소서 라는 자세로 그분 앞에 납작 엎드려야 합니다. 이게 여호수아가 군대장관 앞에 엎드렸던 자세고 이게 모세가 시내산에 사람 앞에 엎드렸던 자세고 이게 하나님이 사무엘에게 찾아오셨을 때 네 번째 엘리 제사장의 도움을 받아 올바른 자세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엎드렸던 자세입니다. 그리고 그때부터 사무엘과 하나님과의 관계가 열리기 시작했습니다. 근데 성령의 음성과 관련해서 주제별 성경이 아주 잘 표현하고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주제별 성경 사전인데요. 영어로 Dictionary of Bible Themes라는 The Accessible and Comprehensive Tool for Topical Studies라는 책 제목인데 런던에서 출판됐어요. 거기에 보면 성령의 인도에 대해서 이렇게 설명하고 있어요. 성령의 인도에 대해서 이렇게 됐어요. 성령은 도전들과 결정들과 어려움들을 직면하고 있는 개인들과 그룹들을 인도하신다. 우리 개인뿐만 아니라 그룹, 교회도. 근데 우리 개인들이 도전들을 직면하고 다양한 도전들, 또 다양한 결정을 해야 하고 다양한 어려움들을 직면하고 있잖아요. 이러한 개인들과 그룹들을 인도하신다. 그러면서 성령의 인도에서 이렇게 말해요. 이게 이제 성령의 음성을 듣는 것을 아주 잘 표현했다고 제가 보는 거예요. 어떻게 주어지든 그것이 어떤 통로를 또 어떤 방법으로 주어지든 그 말이죠. 주어지든 그러한 인도는 성경적으로 확립된 의의 가이드라인 안에서 선택된 상황에 대해 하나님의 뜻을 효과적으로 구체화한다. 제가 보기 정말 잘 표현했어요. 그래서 우리는 당연히 성령의 인도를 따르려면 성령의 음성을 들어야 되는데 지금 성령의 음성의 성격을 제가 살펴봤고요. 우리가 이미 살펴본 갈라디아서 5장 16절에서 20절에 나오는 성령에 의한 삶의 한 핵심으로 결국 성령

성령의 인도를 받는 삶인데 거기에는 성령의 음성을 듣는 것이 포함된다고. 뭐죠? 닥터 T. 조지가 말한 것을 인용했죠. 미남침례 교단학자인데요. 바울의 용어에서 성령 안에서 걷다 혹은 성령에 의해 인도함을 받는다는 말은 성령이 가시는 곳에 가고 성령의 음성을 듣고 그분의 뜻을 분별하며 그분의

이게 이 하나하나는 배워야죠. 어떻게 성령의 음성을 듣고 어떻게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며 어떻게 그분의 인도를 따라 순종할 것인가. 이건 배워야 되는데 그걸 전체적으로 매우 잘 요약하고 있잖아요.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바울의 영어에서 성령 안에서 걷다 혹은 성령에 의해 인도함을 받는다는 말은 성령이 가시는 곳에 가고 성령의 음성을 듣고 그분의 뜻을 분별하며 그분의 인도를 따르는 것을 말한다. 네 번째, 하나님의 임재를 인식하는 것이 핵심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아는 것이건 하나님의 인도를 받는 것이건 등등등등 우리 신앙의 모든 면에서 하나님의 임재는 필수입니다. 아까 주제별 성경 사전 말씀드렸잖아요. 그 주제별 성경 사전에 보면 성령의 인도에 대해서 다루면서 소제목 중에 하나로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의 인도를 아는 것은 성령의 임재와 연관되어 있다. 그러면서 성경 구절들을 나열합니다. 이사야서 63장 11절에서 14절, 그리고 역시 열왕기상 18절, 18장 12절, 시편 139편 7절에서 10절을 보라. 자, 이렇게 하나님의 임재를 인식하는 것이 핵심인데 하나님께서 우리와 실질적으로 함께 하시면서 우리를 인도하시는 것은 하나님의 임재와 밀접한 관계가 있습니다. 그것을 로이드 존스 목사님은 그분의 책 부흥에서 출애굽기 33장의 사건, 그러니까 33장에 보면 이제 하나님 함께 가지 않겠다고 그랬더니 저들이 금식하면서 모든 단장품을 제외하고 회개하거든요. 아까 33장 4절을 이렇게 보시면 그 부분에서 언급하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그들을 괴롭게 했던 것은 진멸당할지도 모른다는 위험이 아니었다. 아니라 내가 너희와 함께하지 않을 테니 너희 혼자만 가거라. 내가 천사를 보내고 나는 가지 않겠다 라고 하신 하나님의 말씀이었습니다. 오, 이것은 엄청난 일입니다. 이것이 바로 문제의 가장 핵심이 되는 부분입니다. 사람들이 진정으로 각성을 하면 하나님의 임재를 잃어버리는 것처럼 심각한 것이 없다는 것을 인식하게 됩니다. 여러분은 제가 하는 이 말씀의 진정한 강도를 아시겠습니까? 라고 말합니다. 207쪽에서. 그러므로 우리가 성령에 의해 인도함을 받는 삶을 살려면 하나님의 임재 혹은 성령의 임재에 민감해야 합니다. 로이드 존스 목사님 후임으로 영국의 웨스트민스터 채플에서 30년 가까이 섬겼다 수년 전에 은퇴한 알트 킨들 목사님은 그의 책 성령을 소멸치 않는 삶, 이게 한국 번역된 책 제목입니다. 성령을 소멸치 않는 삶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바로 성령께 대한 민감함이다. 이 말은 그분의 일하시는 방식에 민감하여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일을 하는 것과 성령께서 조금이라도 임재를 거두실 때 그것을 즉각적으로 민감하게 알아차리는 것을 의미한다. 주님의 임재가 떠난 후 그것을 얼마나 신속하게 인식하느냐가 그 사람이 얼마나 성령님과 친밀한가를 말해주는 척도라고 할 수 있다. 아주 잘 표현하거든요. 근데 반복적으로 묻는 말은 그 말이에요. 여러분은 지금 그 삶을 살고 계시냐고요. 그 삶을 살아야 되는데요. 여러분 한순간 한순간의 결정이 우리는 미래를 알지 못하는데 사역에서도 사업에서도 가정에서도 자녀교육에서 우리의 모든 삶에서 어마어마한 다른 결과를 가져올 수 있습니다. 그만큼 성령의 인도에 민감한 게 중요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령에 의해 인도함을 받는

0: 살려면, 삶을 살려면 성령님의 임재에 민감해야 합니다. 선교적 삶을 위한 자원으로서의 성령에 대해서 쭉 살펴보면서 오늘은 그 가장 기초적이고 기본적이라고 할 수 있는 성령과 동행하는 삶을 위한 기본적인 자세 네 가지를 특별히 살펴보았습니다. 반복적으로 말하지만 제가 일부분들을 기초적으로 살펴본 이유는 우리 포도나무교회 지체들만 하더라도 정말 적지 않은 성도들이 이 기초적인 면에서 실제로 성령과 동행하는 삶을 살지 않고 있다는 거죠. 안고 있을 뿐만 아니라 그 삶을 살아야 할 필요성도 인식하지 못하고 그 삶을 살지 않은 게 얼마나 우리 신앙의 가장 핵심적인 것을 놓치고 있다는 사실도 깨닫지 못하는, 그래서 이 부분을 우리가 반드시 이번 기회에 깨닫고 돌이키고 살기를 추구하고 자라날 수 있도록 살펴보고 있습니다.
1: 라디오 강단 오늘 이 시간은 경기도 용인시 기흥구에 위치한 포도나무 교회 여주봉 목사님의 말씀으로 함께 하셨습니다. 이 시간 방송 들으시고 신앙생활에 도움받기 원하시거나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하기 원하시는 분은 경기전화 031-282-1001번 포도나무교회로 전화하시거나 부산전화 051-759-6000번 부산극동방송으로 전화주시기 바랍니다.

0: 부산극동방송 문화부흥 캠페인 책, 책을 읽읍시다. 이달의 첫 번째 추천 도서는 용기는 두려움이 없는 게 아니라 두려운 일을 하는 것이답니다. 안호성 목사가 쓴 이 책은 상황보다 크신 하나님을 바라보며 믿음으로 살아가는 삶을 따뜻한 이야기와 함께 풀어낸 책입니다. 두 번째 추천 도서는 고난 사전입니다. 허진열 목사가 집필한 이 책은 어린 딸의 간이식과 10년의 투병이라는 깊은 고난을 통해 경험한 하나님의 섭리와 위로를 담은 책입니다. 여름을 채우기 가장 좋은 시간, 책과 함께 마음의 쉼을 더해보시기 바랍니다. 이 캠페인은 부산극동방송과 세상의 빛들을 전하는 고신대학교가 함께합니다.
1: 무엇이든 척척 만들잖아요. 그런데

AI가 되살릴 수 없는 소리도 있대요. 사라지면 다시 살릴 수 없는 대한민국의 푸른 자연을 지켜주세요. 공익광고협의회

0: CBC 미션 FM.
1: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라. 2026년 극동방송 주제 선구입니다. FM 93.3MHz, 녹산중계소 FM 96.7MHz, 대한민국 선교중심 극동방송입니다. HLQQ, 극동방송에서 6시를 알려드립니다.

주님과 이 아침을 주 안에서 평안하십니까? 공부영입니다. 사람은 몸이 체온이 정상으로 유지돼야 살 수 있습니다. 다른 동물들도 마찬가지죠. 사람은 보통 36.5도의 정상 체온을 유지해야 살아갈 수 있어요. 정상 체온이 올라가거나 떨어지면 생명을 잃을 수도 있습니다. 이와 마찬가지로 우리 영혼도 영적 체온이 유지돼야 살아있다고 할 수가 있는 겁니다. 영적 체온이란 영적으로 느끼는 기쁨입니다. 이 영적 기쁨은 하나님이 주시는 선물이지요. 이 영적 기쁨은 하나님과의 올바른 관계 속에서 우리 성도들이 경험하는 깊고 풍성한 내적 기쁨을 의미합니다. 이 기쁨은 세상의 일시적인 즐거움이나 행복과는 차원이 다른 것으로 세상의 스트레스와 혼란을 극복하는 삶의 원동력이 됩니다. 시편 86편 4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지요. 주여, 내 영혼이 주를 우러러 보으니 주여, 내 영혼을 기쁘게 하소서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오늘은 주님이 주시는 참된 기쁨으로 이 세상을 넉넉히 이겨나가는 승리의 하루가 되시기를 기도합니다. 매일 아침 은혜의 찬송과 큐티로 엮어드리고 있는 주님과 이 아침을 오늘 첫 곡입니다. 주의 사랑 비칠 때에 챔버 생어즈입니다.

0: 매일 아침 삶의 지혜와 소망을 들려주는 라디오 큐티는 나침반 출판사가 발행한 김정환 목사님과 함께 경건 생활 365일 세일을 행하리라와 함께합니다.
1: 분을 그치고 노를 버리라. 불평하여 말라. 행하게 치우칠 뿐이라. 시편 37편 8절 말씀입니다. 감사를 못하는 이유. 오늘의 큐티 제목입니다. 한 소설가가 저녁을 먹고 씻다가 허리를 살짝 삐끗했습니다. 허리를 다치고 나니 일상에 큰 어려움이 생겼습니다. 씻을 때도 허리를 굽히기 힘들었고 혼자서는 양말을 신는 것도 어려웠습니다. 땅에 떨어진 물건을 줍는 단순한 일도 호흡을 가다듬어야 했습니다. 이렇게 며칠을 고생하고 나니 평범한 일상이 얼마나 소중한지 깨닫게 됐습니다. 소설가는 이후 쓴 수필에서 평범한 삶을 다음과 같이 예찬했습니다. 아침에 혼자서 일어나고 담소를 나누고 식사를 즐기고 산책을 무리 없이 하고 이런 사소한 일상이 바로 기적이다. 소설가 박완서의 일화입니다. 기적은 하늘을 날거나 바다 위를 걷는 것이 아니라 땅에서 걸어다니는 것이다 라는 중국 속담이 있습니다. 너무도 소중한 기적인 일상을 매일 주어졌다는 사실만으로 감사함을 잊고 살아가진 않습니까? 매일 기적을 경험하면서도 감사하지 못하는 이유는 욕심이 너무 많기 때문입니다. 오늘 하루 멀쩡히 일어난 것, 두 다리로 건강히 걷는 것, 사랑하는 사람과 담소를 나누는 것 등 일상의 작은 일 하나하나가 감사할 이유입니다. 감사의 길을 막지 않도록 욕심을 버리고 오늘 주어진 하루라는 기적을 주님께 감사하며 살아가십시오. 복되고 형통합니다. 아멘. 주님, 일상생활도 주님께서 제게 주신 기적의 삶임을 깨닫고 감사하게 하소서. 매일 매순간 주시는 주님의 도우심과 감사를 매일 기록하며 감사합시다. 묵상하시면서 각자의 영적 일지를 적어보시기 바랍니다. 라디오 큐티 낭독의 장대진이었습니다.

매일 아침 삶의 지혜와 소망을 들려주는 김장환 목사님과 함께하는 라디오 큐티는 유튜브 영상으로도 보실 수 있습니다. 예수님을 모르는 분에게는 전도용으로, 믿음의 가족들에게는 풍성한 하루를 선물하실 수 있습니다. 지금 샵 1069, 우물정 1069, 50원의 유료 문자로 큐티라고 보내주시면 라디오 큐티 유튜브 영상 링크를 보내드리겠습니다.

내가 매일 기쁘게 레위 아카데미의 찬양이었습니다. 매일 아침 은혜의 찬송과 큐티로 엮어드리고 있는 주님과 이 아침을 이어지는 거 귀하신 주여 날 붙드사 나무엔이 노래합니다. 이 찬양 함께 부르시면서 오늘 준비한 주님과 이 아침을 순서는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주님은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1970년 부산 극동 방송입니다. FABC

0: 말씀의 샘터. 말씀의 샘터 오늘 이 시간은 초량교회 김대훈 목사님 말씀으로 함께 하십니다. 은혜의 시간 보내시길 바랍니다.
1: 여러분, 이런 포용정치의 큰 축이, 자 방금 제가 고려서 임금의 정치기조, 통치철학이 포용과 관용이라 했잖아요. 그 큰 축이 바벨론 때 끌려왔던 모든 다른 나라 백성들을 자기 고국으로 돌려보내는 거예요. 여러분 어떠세요? 이게 관용정책이에요. 여기에 이스라엘 백성도 포함된 겁니다. 여러분 혹시 우리가 잘못 알고 있는 게 있는데요, 이스라엘 백성들만 돌아왔다? 아니에요. 거기에는 바벨론 시대의 나라를 빼앗긴 수많은 에돔, 모압, 아람, 여러 나라 모든 민족들이 섞여 있거든요. 이 모든 사람들이 다 너의 조국으로 돌아가라. 그 중에 유다, 이스라엘 민족이 포함된 거예요. 이런 역사입니다. 여러분 그것도 이 키루스 더 그레이트 고레스 왕이 립서비스 입으로 한 게 아니라 1절을 보세요. 공포하고 그리고 조서를 내렸다. 여러분 공포는 입으로 하는 거예요. 입으로. 조서는 문건입니다. 문건, 문서예요. 자, 뭐죠? 입으로도 공포를 하고 아예 이걸 뒤집을 수 없도록 문서로, 그게 조서입니다. 옛날 성경에는 칙령이라 되어 있어요. 똑같은 말입니다. 문건으로 임금님의 도장을 찍어 이렇게 했다. 여러분 색다릅니다. 그죠? 말로 공포도 하고 문서로 칙령을 내렸다. 성도 여러분, 이거는 역사적으로도 명확해요. 지금부터 수십 년 전 고고학자들이 고레스의 칙령이 쓰여진 원통을 발굴을 했어요. 여러분 이거 나중에 인터넷에 한번 쳐보세요. 역사 그대로입니다. 고레스의 이 칙령 있죠. 에스라의 이 칙령 그대로 쓰여진 원통, 원통형의 어떤 칙령, 그 문서가 발굴이 된 거예요. 그때 야, 성경의 이 역사가 사실이구나, 이렇게 기독교 학자들이 환호를 한 그런 대목이 있습니다. 여러분 이 원통이 발굴되면서 세계 역사학자들이 이 고레스 왕에게 별명을 하나 붙여줍니다. 그 별명이 뭐냐면 인류 역사의 최초의 휴머니스트다. 여러분 키루스 더 그레이트도 참 훌륭한 이름인데 인류 최초의 휴머니스트. 휴머니스트가 뭡니까? 인권을 보호해주고 사람을 불쌍히 여겨주시고 주고 그 사람을 인간답게 대우하는. 여러분 고레스 왕이 졸지에 인류 최초의 휴머니스트가 된 거예요. 왜? 끌려온 날마다 우는 자를 집으로 돌려보내는 휴머니스트가 된 거예요. 그래서 고레스 왕의 별명 중에 아름다운 게 바로 휴머니스트다. 여러분 덕분에 끌려갔던 유배지 이스라엘 백성들이 해방하고 귀환하는 해방공동체, 귀환 공동체의 나라를 다시 이루며 다시 시작할 수 있는 그러한 기회를 얻었던 겁니다. 여러분 여기까지 분명한 역사입니다. 이거는 역사가 뒷받침하는 에스라 1장이에요. 하지만 에스라는 우리에게 무엇을 제시하죠? 이 분명한 역사를 우리 신앙의 눈으로 한번 들여다보자. 여기에 뭐가 있는지. 여러분 역사가 우리를 구원할 수는 없잖아요. 그러니까 이 역사 속에 신앙의 눈을 가지고 한번 들여다보자. 그렇게 한번 들여다봅시다. 성도 여러분 제가 한번 물어볼게요. 방금 전까지 제가 설교한 내용, 이스라엘 백성들이 70년 유배 생활을 하면서 드디어 해방 공동체, 귀환 공동체

공동체를 이루었습니다. 해방이 된 거예요. 자유를 얻은 거예요. 고국으로 돌아온 겁니다. 결정적인 역할을 한 게 뭐죠? 결정적 역할을 한 것. 사람으로 치면 고레스 왕. 물건으로 치면 고레스 왕이 내린 칙령, 고레스 칙령. 여러분, 이 두 가지가 결정적 역할을 했습니다. 하지만 에스라는 우리 신앙의 눈으로 한번 들여다보자. 이 해방과 이 귀환은 하나님이 하신 말씀을 이룬 사건이다. 여러분 놀랍지 않습니까? 역사의 안경만으로는 고레스 칙령이 결정적이에요. 이건 역사예요. 그러나 그 안을 신앙의 눈으로 들여다보니 이 고레스 칙령은 하나님이 예전에 하신 말씀을 이루신 사건이라는 거예요. 성도 여러분, 너희들이 죄 때문에 바벨론에게 망할 것이다. 그리고 70년 동안 아주 쓰라린 폐망의 열매를 먹게 될 것이다. 그리고 70년 후에 다시 너희는 고국으로 돌아오게 할 것이다. 여러분, 이 말씀이 성경에 있을까요, 없을까요? 쳐보세요. 있기 때문에 1절에 하나님이 하신 말씀을 이루셨다라고 했잖아요. 그게 바로 예레미야예요. 여러분, 예레미야는 세 번 혹은 네 번 정확하게 70년을 이야기합니다. 70년 후에 너희들이 고국으로 다시 돌아올 것이다.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반드시 성취하리라. 이렇게 돼 있어요. 여러분, 1절을 오늘 자세히 한번 보세요. 뭐라고 돼 있습니까? 여호와께서 예레미야의 입을 통하여 하신 말씀을 이루게 하시려고. 자, 여러분, 고레스와 고레스의 칙령이 해방과 귀환의 결정적 키인데 그 너머에 또 하나가 있어요. 칙령 그 너머에 하나님이 하신 말씀을 이루시려고. 여러분, 이 고레스 왕이 등장을 하고 칙령이 등장을 한 거예요. 그리고 제가 아까 그런 말씀을 드렸죠. 고레스 왕의 이 칙령은 그 덕분에 고레스 왕이 인류 최초의 위대한 휴머니스트다. 와, 이거는 인간미가 넘치는 그런 사람이다. 여러분 좋습니다. 우리가 부인해서는 안 돼요. 여러분, 대제국 키루스 더 그레이트가 인간을 긍휼히 여길 줄 아는 휴머니스트 옳습니다. 하지만 에스라는 이 장면을 어떻게 바라보고 정리했는가? 여러분, 1절에 이렇게 되어 있어요. 하나님이 고레스 왕의 마음을 감동시키셨다. 여러분, 1절을 한번 보세요. 놀랍습니다. 여러분, 키루스 더 그레이터가 없는 게 없어. 온 세상이 자기 거야. 그런데 70년 전에 잡혀온 이 인간을 불쌍히 여길 필요가 있나? 그런데 그 마음을 하나님이 감동시키셔서 그 마음을 주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칙령 넘어 하나님이 계신 거예요. 놀랍게도 이스라엘 백성들이 해방 공동체, 귀환 공동체를 만들었잖아요. 그 결정적인 게 고레스의 칙령인데 이게 우연이 아니라 알고 보니 하나님께서 고레스 왕의 마음을 감동시킨 결과물이었다. 할렐루야. 이거는 진짜 우리가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야 돼요. 알고 보니 하나님께서 그 위대한 대왕 고레스의 마음을 감동시킨 결과가 이 고레스가 휴머니스트가 되고자 하는 이런 걸로 돌출이 된 거예요. 여러분, 이게 에스라가 신앙의 눈으로 바라본 그 역사예요. 우리나라도 그렇고 우리의 인생도 그렇지 않겠습니까? 나를 죽이려고 했던, 못 살게 굴었던 그 사람이 어떻게 마음이 하루아침에 풀어졌을까? 달라졌을까? 내가 살 길을 얻었을까? 여러분, 그들의 마음에 그 마음을 품을 수 있도록 누군가가 감동시키신 분. 에스라가 신앙의 눈으로 본 게 바로 그거예요. 하나님이 고레스의 마음을 감동시키셨다. 그래서 칙령도 발표하고 그들로 하여금 돌아가기도 하고 이렇게 하셨다는 거예요.
자, 이번에는

페르시아 왕 고레스가 직접 한 말을 한번 들어봅시다. 여러분, 키루스트 그레이트가 직접 한 말, 그게 2절이거든요. 2절 성경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바사왕 고레스는 말하노니, 페르시아 왕 키루스가 말하노니, 직접 말을 하는 거예요. 하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세상 모든 나라를 내게 주셨고 나에게 명령하사 유다 예루살렘의 성전을 건축하라 하셨나니. 아멘. 여러분, 고레스 왕이 하나님을 어떻게 부릅니까? 하늘의 하나님. 여러분, 사실은 그 땅에 그 시대에 있던 모든 신들은 땅의 신이야, 땅의 신. 그런데 하나님은 하늘의 하나님. 이거 위대한 표현이거든. 여러분, 하늘의 하나님이라는 말은 하늘은 영원합니다. 하나님은 영원하시다. 하늘은 변함이 없어요. 하나님은 불변하시다. 그리고 하늘은 땅을 지배하고 하늘은 땅을 주관합니다. 온 세상을 다스리고 주관하시는 하나님. 여러분, 그것을 잘 보여주는 게 비입니다. 보세요. 하늘에서 비가 떨어져야 땅에서 열매가 맺혀지는 겁니다. 그게 하늘의 하나님이에요. 하나님이 하늘에서 주관하시고 역사하실 때 그 일이 땅에서 이루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고레스가 이렇게 말합니다. 그 하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세상 나라를 내게 주셨습니다. 여러분, 고레스가 뭐라 합니까? 내가 정복했어, 내가 다 이겼어, 나 백전백승이 아니에요. 하늘의 하나님이 세상 모든 나라를 내게 주셨다고. 그래서 내가 패권 국가의 왕이 되었다고. 그리고 또 한 가지 놀라운 말을 하죠. 하늘의 하나님이 이 칙령을 이렇게 선포하라고 나에게 명령하셨다고. 여러분, 한번 물어봅시다. 대페르시아 제국에 명령할 수 있는 자는 딱 한 사람이에요. 왕입니다. 그러니까 이 고레스 왕이 칙령을 선포를 하면서 명령을 한 거예요. 돌아가라. 그런데 고레스 왕의 이 명령 위에 또 다른 명령이 있었어요. 하나님이 내게 명령하셔서. 에스라가 신앙의 눈으로 보니까 그게 보였어. 하나님이 명령하심으로 고레스가 그 명령을 듣고 유배지에 이스라엘 백성들을 돌아가라고 명령하신 거예요. 여러분, 놀랍지 않습니까? 대제국 페르시아의 고레스 왕도 하나님의 명령을 받는 존재다. 이게 여러분 신앙의 눈으로 바라보는 이 세상의 정치입니다. 그 사람 대단한 것 같죠? 권세가 영원할 것 같죠? 그런데 모두 하나님의 명령을 받는 존재예요. 천하의 권세를 가진 페르시아의 왕도 하늘의 하나님이 쓰시는 종이다. 이 세상 모든 위정자들 다 하나님의 명령을 받는 종들이에요.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데 쓰시는 거예요. 여러분, 이사야 44장 28절 성경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고레스에 대하여는 이러기를, 내 목자라, 그가 나의 모든 기쁨을 성취하리라 하며. 여러분, 이사야가 놀랍게 고레스를 이야기를 합니다. 이 예언이죠. 여러분, 고레스는 우리식으로 하면 예수 믿는 사람이 아니에요. 이 세상 임금이에요. 이 세상 땅의 절대자예요. 근데 하나님 뭐라 합니까? 그 고레스가 나를 기쁘게 할 것이다. 여러분, 하나님의 기쁨은 주의 백성들이 돌아오는 거예요. 주의 백성들이 돌아와 믿음을 회복하고 하나님을 향한 두려움을 회복하고, 이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 그 기뻐하시는 일에 하나님이 고레스를 쓰시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말씀이 딱 맞죠. 하늘의 하나님이 명령하셨다. 여러분, 더 그레이트 고레스지만 하늘의 하나님의 명령을 받고 칙령을 명령하는 사람. 이사야의 이 예언의 말씀이 그대로 이루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요점은 이렇습니다. 에스라의 메시지의 요점. 해방 공동체, 귀한 공동체. 해방이 되었어요. 고국으로 돌아왔어요.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개입. 할렐루야. 하늘의 하나님의 개입과 그분의 주권이다. 여러분, 그게 1절, 2절에 너무나 명확하게 신앙의 눈으로 들여다보니

에스라가 그게 보여진 거죠. 그리고 이 고레스의 칙령 내용 중에 아주 중요한 게 한 가지가 더 있습니다. 여러분 뭘까요? 자, 우리는 흔히 고레스의 칙령하면 이제 해방이다, 돌아가라, 해방과 귀환, 이것만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 본문을 보세요. 고레스가 내린 그 칙령에 중요한 세 가지 명령이 있어요. 첫째는 해방이다, 내가 너를 풀어줄게. 두 번째는 돌아가라, 귀환을 명령합니다. 세 번째가 뭐냐면 하나님의 성전을 건축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우리를 잘 몰라요. 이 대목은 그냥 넘어가. 고레스의 칙령 가운데 굉장히 중요한 게 너희는 올라가서 하나님의 성전을 건축하라고 명령, 칙령에 그 명령을 담아요. 여러분 제가 아까 페르시아의 고레스 왕, 그 고레스 왕의 통치 전략, 정치 기조가 포용과 관용이라 했어요. 여러분 어느 정도로 관용을 베푸느냐 하면 각 나라의 각 민족들은 너희들이 섬기는 신을 섬겨도 좋다. 이거는 관용 중에 최고의 관용이에요. 여러분 지금은 이해가 잘 안 되죠? 자 보세요. 고대 사회에 신은 살아남은 나라의 신만이 진짜 신이에요. 여러분 짓밟힌 나라의 모든 신의 신자는 다 불타. 오직 살아남은 마지막에 이긴 나라의 신만이, 그 신전만이 남아있어요. 그게 고대 사회의 신관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포용이 어디까지 가느냐 하면 돌아가서 너희들이 섬기는 신을 섬겨도 좋다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신을 섬기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신전이 있어야 되죠. 그래서 성전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여러분 세상 사람들이 보기에는 성전이 신전입니다. 우리는 신전이라 하지 않죠. 우리는 그 신이 누군지 분명히 압니다. 하나님. 그래서 성전이라 불러요. 여러분 똑같은 거예요. 성전을 건축하라.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예루살렘으로 귀환해서 하나님의 성전을 건축할 수 있는 이것을 허락을 받은 거예요. 그런데 이 대목에서 에스라가 뭐라고 합니까? 다시 한번 아까 말씀을 기억해 보세요. 바로 이 대목에서 에스라가 신앙의 눈으로 바라본 것, 2절 하반절, 나에게 명령하사 유다 예루살렘의 성전을 건축하라 하셨나니, 이게 바로 하나님의 명령이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보세요. 인간적으로는 우리가 다 알아. 세계사 시험 치면 여러분 다 90점 넘어. 이 설교를 들었으니까 아, 키루스 더 그레이트, 포용정책, 관용정책, 얼마나 포용을 하면 모든 종교를 허락한, 종교를 허락하기 때문에 신전을 지어라, 허락을 한. 그런데 여러분 이 포용정책을 넘어 이게 바로 하나님이 명령하신 거다. 이게 하나님이 개입하신 거예요. 하나님의 개입과 하나님의 주권이 없었다면 이런 일이 일어날 수가 없는 거예요. 이게 바로 에스라가 역사를 신앙의 눈으로 바라봤을 때 보여진 것이에요. 성도 여러분 이게 왜 중요하냐면 뭐 예배당 건축해야 되나, 이 공사 이야기가 아니거든요. 성전을 건축하라는 말은 참 중요한 의미가 있어요. 자 여러분 바야흐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해방 공동체, 귀환 공동체, 나라가 새롭게 되었습니다. 여기가 끝입니까? 여러분 한번 물어봅시다. 일제 36년 치욕의 세월을 마치고 해방되었습니다. 끝입니까? 여기에서부터 새롭게 미래를 향하여 회복과 부흥과 발전을 향하여 나가야 되잖아요. 여러분 나라가 그래야 되잖아요. 우리나라의 최고의 약점, 미래를 향하여 못 나가는 것. 아예 정치 지도자들 마인드 자체가 그렇게 돼 있어요. 그저 과거를 뜯어먹어서 뭔가 힘을 얻으려는. 여러분 해방을 얻었습니다. 귀환했습니다. 끝이 아니잖아. 미래를 향하여, 회복을 향하여 움직여야 되잖아요. 자 여러분 회복을 향하여 움직이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장 중요한 게 성전입니다. 이건 우리가 이해가 안 돼요. 왜냐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의 일상은 성전에서 시작돼요. 아침에 예배를 드리고 저녁에 예배를 드리면 마무리가 되고, 그래서 성전을 건축하는 게 일상의 회복이에요. 여러분 이게 종교적으로 들으면 안 돼요. 성전을

건축하는 게 일상의 회복. 일상이 회복되어야 가게가 돌아갑니다. 일상이 회복되어야 경제가 돌아갑니다. 일상이 회복되어야 나라가 부강한 걸. 그러니까 여러분, 이게 미래를 향한, 회복을 향한 굉장히 중요한 명령이다. 누가 했다고요? 고레스가 명령했는데 고레스의 명령 위에 하나님의 명령이 있었다.

놀라우신 하나님의 은혜는 계속됩니다. 여러분, 고레스 왕이 명령만 한 게 아니라 참 하나님이 일하신 걸 한번 보세요. 4절에 보면요, 고레스 왕이 이런 명령을 해요. 예루살렘에 올라가지 않고 남아있는 사람, 여러분 이걸 아셔야 돼요. 다 귀환을 한 게 아니에요. 자, 70년 동안 유배지에서 나름대로 열심히 해서 빌딩도 세우고 자동차도 굴리고 돈도 번 사람이 있어요. 이런 사람들은 내가 굳이 올라가야 되나 이렇게 되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고레스가 뭐라느냐 하면 올라가지 않고 남아있는 유대인들은 이 성전을 건축하는데 일상을 회복하고 미래를 회복하는 첫걸음에 너희들이 헌금을 해라, 물질적으로 도네이션을 해라, 명령을 해요. 야, 여러분, 하나님이 고레스를 이렇게까지 쓰시는 거예요. 그냥 역사는 고레스가 포용정책, 관용정책으로 막 명령을 내리고 도장을 찍고 해라 이렇게 하는 것 같지만 이 모든 것 위에 하나님의 명령과 하나님의 감동이 있었던 거예요. 그리고 또 5절에는 인적 자원을 지원합니다. 여러분 아시는 것이시피 그 당시 끌려왔던 대부분이 인재예요. 이게 엘리트예요. 다니엘의 세 친구 전부 다 엘리트입니다. 에스겔 엘리트가 끌려온 거예요. 자, 여러분, 나라를 다시 세우려면 인재가 있어야 됩니다. 사람이 있어야 돼요. 그런데 고레스가 칙령을 내리니까 유배지에 있던 엘리트들이 이렇게 생각을 한 거예요. 저 칙령이 진짜일까? 아, 좋다. 제가 먼저 가겠습니다. 손 먼저 들었다가 목이 날아갈 수도 있어요. 그럼 70년을 그렇게 교육을 받은 거예요. 그런데 고레스 왕이 뭐라느냐 하면 올라갈 마음이 있는 사람은 다 올라가라. 여러분 5절을 보세요. 올라갈 마음이 있는 사람은 다 전부 다 올라가라. 이렇게 인적 자원을 하나님이 밀어주십니다. 그리고 결정적으로 7절을 한번 보세요. 자, 7절 말씀을 보면 고레스 왕이 또 여호와의 성전 그릇을 꺼내니 옛적에 느부갓네살이 예루살렘에서 옮겨다가 자기 신들의 신당에 두었던 것이라 바사왕 고레스가 창고지기 미드르닷에게 명령하여, 또 명령이 나오죠. 명령. 그 그릇들을 꺼내어 세워서 유다 총독 세스바레살에게 넘겨주니. 자, 여러분, 고레스 왕이 결정적으로 마지막에 한 게 뭐냐면 신전에 보관해 두었던 예루살렘 성전에서 빼앗아 왔던 그릇 있죠. 여러분, 그게 바벨론 시대에 느부갓네살 왕이 예루살렘 성전을 무너뜨리고 거기에 있는 모든 이 그릇이라는 말은 예배 용구예요. 예배 용구. 여러분, 제사를 드릴 때는 그 용구가 있어야 되잖아요. 그 대부분이 금으로 만들어졌거든. 그걸 다 빼앗은 거예요. 여러분, 그거 금입니다. 금. 금인데 고레스가 창고의 문을 열더니 이걸 다 돌려주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거 인간이 이렇게 못하는 거예요. 얼핏 보면 문화재 반환 같죠? 여러분, 아무리 사람이 관용정책, 포용정책 앞에서도 금덩어리 앞에는 이 관용이 통할까? 그런데 예루살렘에서 가져오고 벗겨왔던 이 수많은 금으로 된 이 예배 용구 그릇들을 다 돌려주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렇게까지 하셨습니다. 여러분, 이거는 인간이 못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거는 문화재 반환이 아니라 해방 공동체, 귀환 공동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미래를 위한 엄청난 도움이 되죠. 여러분, 이게 전부 다 경제적 도움입니다. 자, 여러분, 성전을 건축했습니다. 건축했다 치자. 여기 기구가 있어야 되거든. 그 기구가 다 돈입니다. 돈. 여러분, 지금 막 일제 36년에서 벗어났어. 6.25가 막 끝났어. 아무것도 없어. 그런데 고레스가 이 엄청난 비용이 드는 이 그릇들을 다 돌려준 거예요. 하나님이 일하실 때는 이렇게 하십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해방 공동체, 귀환 공동체, 나라를 다시 시작합니다. 꿈만 같습니다. 역사는 말합니다. 이 모든

것이 고레스 왕의 칙령 때문이라고. 고레스 왕이 위대한 휴머니스트라 이런 일이 일어났다고. 오케이, 틀린 말 아닙니다. 하지만 에스라는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해방 공동체, 귀한 공동체 이스라엘 백성 여러분, 들떠지 마세요. 초량교회 예배자 여러분, 들떠지 마시고 우리 이 모든 걸 신앙의 눈으로 한번 바라봅시다. 고레스 왕과 그의 칙령 맞아요. 그러나 고레스 왕의 마음을 움직이신 분, 그 칙령을 내리게 하신 분, 하늘에 계신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이게 에스라의 메시지예요. 하늘의 하나님이 고레스를 최고의 왕으로 세우셨어요. 하늘의 하나님이 땅의 최고의 왕 고레스 왕의 마음을 감동시켰어요. 감동시키니 관용 정책을 베풀게 한 거예요. 그리고 이 모든 것이 결정적으로 하늘의 하나님이 땅의 제국 최고의 왕 고레스에게 명령하신 것이다. 성도 여러분, 페르시아 왕의 칙령 그 너머에 하늘의 하나님이 계셨습니다. 우리나라에도 그렇습니다. 지금의 고난과 혼란 넘어 하늘의 하나님이 계시고 우리 인생도 그렇습니다. 하늘의 하나님이 계십니다.

말씀의 샘터 지금까지 부산시 동구 초량상로에 위치한 초량교회 김대훈 목사님의 말씀으로 함께하셨습니다. 이 시간 방송 들으시고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하기 원하시는 분은 부산 전화 051-465-0533번 초량교회로 전화하시거나 부산 극동방송 051-759-6000번으로 전화주시기 바랍니다.

0: CBC 미션 FM.
1: 복음 70년, 은혜 70년, 2026년 극동방송 사역 표어입니다. FM 93.

89.3MHz 녹산중계소 FM96.7MHz 대한민국 선교중심 극동방송입니다. HLQQ 극동방송에서 7시를 알려드립니다.

0: 나의 사랑, 나의 조국, 나라를 위한 기도. 목포 하당로 교회 이효환 목사님입니다.
1: 사람의 나라를 다스리시며 자기 뜻에 맞는 사람에게 나라를 주시는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 대통령을 비롯한 위정자들이 하늘의 하나님을 두려워하여 공의와 정의로 이 나라를 경영하고 다스림으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장구한 나라 되게 하옵소서. 모든 권세는 다 하나님께서 정하셨기에 진리의 하나님 말씀이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70년 동안 전쟁이 끝나지 않은 이 나라에 지금까지 평화와 안전을 주시니 감사합니다. 대한민국이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나라 되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으며 진리를 아는 데 이르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나라와 주의 성도가 되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아주 특별한 아침 서머 스페셜로 인사드립니다. 안녕하세요. 하나님의 보금지기 겸디 김겸필입니다. 손에 꼭 쥐고 있어야 지킬 수 있다라는 생각 우리 참 많이 하죠. 그래서 우리는 더 붙잡고 더 채우고 더 애쓰며 살아가려고 합니다. 하지만 성경은 조금 다른 길을 보여주는데요. 시편 37편 5절 말씀입니다. 너의 길을 여호와께 맡기라. 그를 의지하면 그가 이루시고. 아멘. 하나님께서는 내 힘으로 나의 것을 붙잡는 사람보다 하나님께 맡길 줄 아는 사람을 통해 하나님의 일을 펼쳐 가십니다. 오늘 이 아침 걱정도 욕심도 무거운 마음도 하나님께 내려놓으면서 정말로 오늘을 아주 특별한 아침으로 맞이하면 좋겠어요. 하나님과 함께하는 아주 특별한 아침, 이 마음으로 기쁨으로 함께합니다.

네, 두 곡의 찬양 함께 나누면서 기쁨으로 문을 열었습니다. 안녕하세요. 하나님의 복음지기 겸비 김겸 PD입니다. 앞서서 오늘의 워십 찬송가 앨범에서 주의 영광 빛나니 그리고 아침을 여는 시편 묵상의 선하신 목자 찬양 함께

함께 나눴습니다. 8월 5일 수요일입니다. 현재 시간 아침 7시 9분 42초 지나가고 있어요. 오늘 우리 성도님들 또 방송 가족 여러분들 어떤 마음으로 이 하루 시작하셨나요? 연일 무더위가 이어지고 있는데 어제 밤은 좀 바람이 불면서 그래도 조금은 선선한 밤이어서 그런지 저는 오늘 조금 에너제틱하게 이 하루 시작했는데 우리 방송 가족 여러분들께도 이 힘이 전해지는 시간이 되면 좋겠습니다. 특별히 오늘 손에 꼭 쥐고 있어야 지킬 수 있다라는 생각 우리가 자주 하고 있다라고 말하면서 시작했는데요. 우리는 무언가를 더 가져야 행복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더욱더 나의 것을 막 챙기려고 하죠. 하지만 하나님은 때로 나의 것을 더 채우기보다 나의 것을 먼저 내려놓으라고 말씀하십니다. 내려놓을 때 비로소 하나님께서 채우시고 또 비울 때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것을 성경은 우리에게 보여주는데요. 그래서 오늘 내려놓음을 주제로 아트가 함께 꾸려가 보고자 합니다. 오늘의 키워드 썸머 주제도 바로 내려놓음이에요. 오늘 이 아침 어떤 말씀으로 우리에게 또 어떤 은혜를 주실지 기대 많이 해주시고 함께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그 전에 오늘의 몸풀기 퀴즈 드리면서 출발해 볼게요. 성경은 우리에게 내려놓은 많은 인물들을 보여주는데 이 인물 우리가 함께 생각해 보면 좋겠습니다. 하나님께서 가장 소중한 것을 내려놓으라고 하셨을 때 순종하면서 아들 이삭을 데리고 모리아산으로 올라간 믿음의 조상이 있죠. 이 조상은 누구일까요? 아들 이삭을 하나님께 바치려고 모리아산으로 올라간 인물이 있습니다. 이 인물의 이름 지금 바로 샵0933 우물정 0933 짧은 글 50원 긴 글 100원의 유료 문자로 보내주세요. 여러분들께서 정답을 보내주시면 보내주실수록 오늘은 비율로 추첨을 해서 선물로 드리도록 할게요. 만약에 10분이 정답을 보내주신다면 그 중에 40% 4분께 선물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정답을 많이 보내주시면 보내주실수록 오늘 선물 당첨자는 늘어납니다. 자, 지금 샵0933 우물정 0933 짧은 글 50원 긴 글 100원의 유료 문자로 정답 보내주시면 되겠습니다. 오늘 추첨 선물은요 수영들 카페 이용권입니다. 자, 하나님께서 너의 가장 소중한 것을 내려놓아라 라고 하셨을 때 아들 이삭을 데리고 모리아산으로 올라간 인물이 있습니다. 이 인물은 누구일까요? 지금 바로 샵0933 우물정 0933 짧은 글 50원 긴 글 100원의 유료 문자로 정답 보내주세요. 힌트 찬양 함께 나누면서 여러분들의 정답 기다립니다.

네, 이어서 귀하신 친구 내게 계시니 어노인팅의 찬양 함께 나눕니다. 자, 오늘 성경 퀴즈, 인물 퀴즈 드리면서 출발하고 있어요. 하나님께서 가장 소중한 것을 내려놓으라고 했을 때 순종하며 자신의 아들 이삭을 데리고 모리아산으로 올라간 인물이 있습니다. 이 인물은 누구일까요? 정답 아시는 분들 샵0933 우물정 0933 짧은 글 50원 긴 글 100원의 유료 문자로 정답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믿음의 조상이라고 불리는 인물이죠. 자, 이 인물 정답 보내면서 그 인물의 마음 함께 묵상해보는 이 아침이 되면 좋겠습니다. 오늘 정답을 많이 맞추면 맞출수록 40%가 추첨되게 됩니다. 그래서 지금 바로 정답 보내주시면 되겠어요.

네, 지금 여러분께서는 부산극동 방송 아주 특별한 아침 서머 스페셜 함께하고 계십니다. 현재 시간 아침 7시 20분 42초 지나가고 있어요. 오늘 내려놓음을 주제로 함께하는데 그 전에 몸풀기 성경 퀴즈 함께 드렸습니다. 하나님께서 소중한 것을 내려놓으라고 했을 때 순종하며 자신의 아들 이삭을 데리고 모리아산으로 올라간 믿음의 조상은 누구일까요가 오늘의 퀴즈였어요. 네, 많은 분들이 정답 보내주셨는데요. 오늘 퀴즈의 정답은 바로 아브라함입니다. 네, 8234번님 아브라함이에요. 샬롬이라고 보내주셨고 또 0189번님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 은혜로운 하루 되세요 라고 함께 보내주셨습니다. 그리고 0084번님 오늘 처음 문자 보내주셨는데요. 오늘도 승리하는 하루 되기를 기도하며 정답 보냅니다 하시면서 아브라함 이렇게 보내주셨어요. 그리고 7222번님 울산 태화강에서 조깅하다가 보냅니다. 정답은 아브라함이에요. 이렇게 보내주셨습니다. 울산에서도 지금 어플리케이션 통해서 방송 듣고 계신 것 같아요. 반갑습니다. 네, 오늘 많은 분들이 정답 보내주셨는데요. 지금 약 20분께서 정답 보내주신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10분이면 4분께 선물 보내드린다고 했는데 20분이 조금 넘게 이제 정답을 보내주셨으니까 오늘 8분께 수영대 카페 이용권 선물로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선물 받으실 분들께는 제가 개별로 연락드리도록 할게요. 자, 오늘 내려놓음을 주제로 함께하는데 어떤 은혜도 어떤 말씀으로 함께하게 될지 기대 많이 해주시고 함께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권혁연의 음성으로 내 영혼의 햇빛 비치니 찬양 함께 나눈 후에 오늘의 키워드 썸으로 돌아올게요.

하나님이 너무너무 사랑하시는 아주 특별한 당신. 지금 여러분께서는 부산 극동방송에서 보내드리는 생방송 아주 특별한 아침을 듣고 계십니다. 오늘도 하나님 사랑 안에서 행복하세요.

찬양이 흐르고 말씀이 살아나는 여름, 아주 특별한 아침, 키워드 썸머. 찬양하고 은혜 아래 머물며 말씀을 묵상하고 믿음으로 나아가는 시간입니다. 아디갈 썸머 스페셜 키워드 썸머. 이 시간은요, 매일 하나의 주제를 정해 말씀 묵상하고 결단의 기도로 나아가는 시간입니다. 오늘의 키워드,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바로 내려놓음인데요. 오늘의 본문 말씀, 그리고 묵상글, 기도문까지 풀 패키지로 만나보길 원하시는 분들, 샵0933 우물정 0933, 짧은 글 50원, 긴 글 100원의 유료 문자로 내려놓음이라고 네 글자 보내주시면 바로 보실 수 있는 링크 주소 보내드립니다. 오늘 1628번님께서요, 첫 문자 보내봐요. 행복한 하루 되세요 하시면서 오늘 이 아침 함께 해주고 계시는데, 앞서서 퀴즈 맞추신 모든 분들 똑같은 방법으로 내려놓음이라고 보내시면 오늘의 말씀 묵상 함께 하실 수 있습니다. 오늘의 본문 말씀은요, 빌립보서 3장 7절에서 1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제가 나눠드릴게요. 그러나 무엇이든지 내게 유익하던 것을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다 해로 여길 뿐더러 또한 모든 것을 해로 여김은 내 주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기 때문이라.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배설물로 여김은 그리스도를 얻고 그 안에서 발견되려 함이니, 내가 가진 의는 율법에서 난 것이 아니오 오직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은 것이니, 곧 믿음으로 하나님께로부터 난 의라. 내가 그리스도와 그 부활의 권능과 그 고난의 참여함을 알고자 하여 그의 죽으심을 본받아 어떻게 해서든지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에 이르려 하노니, 내가 이미 얻었다 함도 아니요 온전히 이루었다 함도 아니라. 오직 내가 그리스도 예수께 잡힌 바 된 그것을 잡으려고 달려가노라. 형제들아, 나는 아직 내가 잡은 줄로 여기지 아니하고 오직 한 일, 즉 뒤에 있는 것은 잊어버리고 앞에 있는 것을 잡으려고 푯대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위하여 달려가노라. 그러므로 누구든지 우리 온전히 이룬 자들은 이렇게 생각할지니, 만일 어떤 일에 너희가 달리 생각하면 하나님이 이것도 너희에게 나타내시리라. 오직 우리가 어디까지 이르렀든지 그대로 행할 것이라. 아멘. 네, 오늘의 키워드 내려놓음. 하나님께서는 내 삶에 그리고 내 마음에 어떤 것을 내려놓길 원하시는지 오늘 이 아침 잠잠히 묵상하며 나아가는 아침이 되면 좋겠습니다. 오늘 이 마음으로 함께하길 원하시는 분들, 샵0933 우물정 0933, 짧은 글 50원, 긴 글 100원의 유료 문자로 내려놓음이라고 보내주세요. 내려놓음이라고 보내주신 모든 분들께 오늘의 묵상글 바로 보실 수 있는 링크 주소 보내드립니다. 우리 0932번님께서 내려놓음, 아티가 서머 스페셜과 함께하니 너무 좋습니다 이렇게 보내주셨는데, 함께해 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벌써 키워드 썸머 오늘이 20일차예요 그래서 놓치지 마시고 오늘 새롭게 함께하시면 좋겠습니다.

열린문 강상구의 찬양 함께 나누면서 여러분들의 문자 기다리고요. 찬양 후에 오늘의 묵상글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샵 0933 우물정 0933 짧은 글 50원 긴 글 100원의 유료 문자로 내려놓음이라고 보내시면서 함께하세요.

여러분께서는 지금 부산극동방송 아주 특별한 아침 썸머 스페셜 키워드 썸머로 함께하고 계십니다. 오늘의 키워드 바로 내려놓음인데요. 오늘의 묵상글 이제 함께 나눌 텐데 링크로 받아보길 원하시는 분들 샵0933 우물정0933 짧은 글 50원 긴 글 100원의 유료 문자로 내려놓음이라고 네 글자 보내주시면 바로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기도를 드리다 보면 어느새 우리는 응답보다 내가 원하는 결과를 붙들고 있을 때가 있습니다. 이렇게 이루어져야 해요. 이 길이어야만 합니다. 라는 마음 한 번쯤 품어보신 적 있으시죠?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때때로 우리가 기대한 것과 다른 길로 응답하시기도 합니다. 그때 필요한 것은 더 큰 확신이 아니라 하나님을 향한 더 깊은 신뢰일지도 모릅니다. 사도 바울은 자신에게 유익하다고 여겼던 모든 것을 내려놓았죠. 그것은 잃어버렸기 때문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 그 무엇보다 귀하다는 사실을 발견했기 때문입니다. 내려놓음은 포기가 아닙니다. 하나님께 가장 좋은 것을 맡겨드리는 믿음의 선택입니다. 오늘 우리의 기도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께서 내 뜻과 다른 길로 인도하신다 해도 그 길에 반드시 하나님의 선하심이 있음을 믿는 것. 그리고 결과보다 나를 이끌어 가시는 하나님을 끝까지 붙드는 것. 그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믿음의 모습입니다. 오늘 기도의 결과를 붙잡기보다 결과를 이루어 가시는 하나님께 조용히 우리의 마음을 맡겨보면 어떨까요? 하나님께서 놀라운 은혜를 우리에게 부어주실 것입니다.

쌍극동방송 아주 특별한 아침 서머 스페셜 키워드 썸머 오늘 내려놓음을 주제로 함께하고 있습니다. 이제 오늘의 기도문 함께 나눌 텐데요. 내려놓음을 주제로 오늘 함께 기도하길 원하시는 분들 그리고 오늘의 기도문 함께 받아보시면서 묵상함으로 나아가길 원하시는 분들 샵0933 우물정 0933 짧은 글 50원 긴 글 100원의 유료 문자로 내려놓음이라고 보내주시면 됩니다. 내려놓음이라고 보내주신 모든 분들께 오늘의 기도문 함께 보내드립니다. 이 시간 받아보시고 한 목소리로 그리고 한 마음으로 함께 고백하며 나아가길 소망합니다. 주님, 기도의 결과를 온전히 주님께 맡기며 내려놓습니다. 제가 원하는 방향으로의 응답보다 주님께서 예비하신 더 선하고 풍성한 뜻을 기대하며 기다리기를 원합니다. 혹시 주님의 응답이 제 생각과 다르더라도 실망하거나 원망하기보다 그 안에서 가장 좋은 길을 준비하시는 주님을 신뢰할 수 있는 믿음을 부어주세요. 제 계획보다 하나님의 계획이 더 크고 제 생각보다 하나님의 지혜가 더 완전함을 믿습니다. 결과를 붙들기보다 결과를 이루어 가시는 주님을 더욱 붙들게 하시고 어떤 응답 앞에서도 주님의 뜻이면 충분합니다 라고 고백하는 믿음이 제게 가득하길 원합니다. 모든 결과가 주님의 선하심과 사랑 가운데 이루어짐을 믿으며 오늘도 기쁨으로 주님을 따라가게 해주세요. 사랑이시며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부산극동방송 아주 특별한 아침 썸머 스페셜 벌써 마칠 시간이 됐습니다. 오늘 키워드 썸머 내려놓음을 주제로 함께 했는데요. 오늘 방송가족 여러분들 어떤 마음으로 함께 묵상하셨을지 궁금합니다. 여러분들의 이야기 샵0933 우물정0933 짧은 글 50원 긴 글 100원의 유료 문자로 함께 보내주시면 더 큰 은혜가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문자 보내주신 분들 중 추첨을 통해 선물도 보내드리니까요. 이 아침 함께 하시면서 받은 마음들 그리고 고백하길 원하시는 그 마음들 함께 표현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저는 오늘 묵상글 함께 보면서 이 표현이 마음에 와닿았어요. 내려놓음은 포기가 아닙니다. 하나님께 가장 좋은 것을 맡겨드리는 믿음의 선택입니다. 라는 표현인데요. 그동안 저는 어쩌면 내려놓음이라는 것은 나의 것을 포기한다 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내려놓는 것을 어려워하진 않았나 라는 마음이 들었거든요. 그런데 포기가 아니라 하나님을 선택하는 것, 하나님께 맡겨드리는 믿음의 선택이라는 이 관점의 전환이 저에게 큰 도전으로 다가왔습니다. 그래서 오늘 하루 내려놓음은 하나님께 가장 좋은 것을 맡겨드리는 믿음의 선택이다 라는 것을 되뇌이면서 주님 앞에 내려놓는 것을 내가 아까워하지 않고 내가 포기하지 않고 나아가야겠다 라는 마음을 선택하고 또 묵상했는데요. 우리 방송가족 여러분들도 어떤 은혜 받으셨는지 함께 나눠주시고 오늘의 묵상글 그리고 기도문 함께 받아보길 원하시는 분들 샵0933 우물정0933 짧은 글 50원 긴 글 100원의 유료 문자로 내려놓음이라고 보내주시면서 함께 하시면 좋겠습니다. 가장 선한 것을 준비하시며 우리에게 주시기를 원하시는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오늘 잠잠히 묵상하면서 이 하루도 기쁨으로 보내는 하루 되시길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이 마음 전하면서 저는 여기서 인사드릴게요. 지금부터 8시까지 샵0933 우물정0933 짧은 글 50원 긴 글 100원의 유료 문자로 내려놓음이라고 보내시면서 함께 하시면 되겠습니다. 저는 내일 이 시간 다시 돌아오는데요. 내일 아주 특별한 순서 준비하고 있어요. 아주 특별한 라이브 준비하고 있으니까요. 우리 방송가족 여러분들도 기대 많이 해주시고 함께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지금 극동방송을 듣게 하세요. 기적이 일어납니다. 우리는 지금 생명을 전하고 있습니다.

0: 교육 캠페인 행복한 교실 만들기 사랑이 정답입니다. 마음을 채우는 쉼표 건강한 여름방학 쉼 없이 달려온 한 학기가 지나고 어느덧 초록빛 여름방학이 찾아왔습니다. 성적에 대한 걱정, 미래에 대한 불안으로 우리 아이들의 마음의 방이 혹시 지쳐있지는 않나요? 진정한 성장은 치열한 달리기뿐만 아니라 잠시 숨을 고르는 쉼표 속에서도 이루어집니다.
1: 얘들아, 한 학기 동안 정말 수고 많았어. 이번 방학에는 책상 앞을 조금 벗어나서 자연을 만끽하고 가족들과 더 많이 눈을 맞추며 마음을 채워보렴. 건강하게 충전하고 더 밝은 모습으로 만나자.
0: 알찬 휴식으로 더 크게 도약할 시간. 아이들의 건강한 쉼을 부산의 온 공동체가 함께 응원합니다.
2: 행복한 교실 만들기. 사랑이 정답입니다.
0: 이 캠페인은 부산광역시 교육청과 부산극동방송이 함께합니다.

0: IGBC Mission FM.
1: 보라, 내가 세일을 행하리라. 2026년 극동방송 주제 선구입니다. FM 93.3MHz, 녹산중계소 FM 96.7MHz, 대한민국 선교중심 극동방송입니다. HLQQ 극동방송에서 8시를 알려드립니다.

0: 아침을 여는 말씀. 아침을 여는 말씀, 오늘 이 시간은 말씀교회 김두식 목사님께서 말씀 전하십니다. 은혜의 시간 되시기 바랍니다.
1: 할렐루야, 김두식 목사입니다. 오늘은 예레미야 30장 그리고 31장에 있는 말씀을 가지고 주권적 은혜로 맺으신 새 언약의 소망, The Hope of the New Covenant Established by Sovereign Grace라고 하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나눕니다. 오늘과 다음 주까지 우리가 함께 살펴볼 예레미야 30장부터 33장까지는 예레미야서 중에서 가장 찬란하게 빛나는 부분으로 개혁주의 주석가들이 흔히 위로의 책이라 부르는 구간입니다. 특히 오늘 본문인 30장과 31장은 분리할 수 없는 하나의 거대한 회복의 흐름을 이루고 있습니다. 30장 환란, 또 치유, 그리고 31장의 회복과 새 언약으로 이어지는 구속사적 파노라마입니다. 오늘 선포되는 말씀 속에서 사방이 막힌 것 같은 절망의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를 향해 들려주시는 하나님의 세밀한 음성을 들으시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첫째로 30장 4절에서 11절은 환란은 변장된 하나님의 주권적 징계라고 설명합니다. The tribulation is God's sovereign discipline in disguise. 본문 7절에 등장하는 환란은 히브리어로 차라입니다. 이 단어의 어원적 의미는 압박하다, 쥐어짜다이며 사방이 단단히 막혀 도무지 빠져나갈 구멍이 없는 극심한 고통과 진퇴양난의 상태를 뜻합니다. 유다 백성들이 마주한 현실이 바로 이 차라였습니다. 여기서 우리가 기억해야 할 본질적인 사실이 있습니다. 유다는 결코 바벨론의 군사력이 강해서 망한 것이 아닙니다. 환란의 궁극적 원인은 지정학적 위치가 아니라 그들의 죄였습니다. 하나님이 그들을 치셨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감사한 것은 하나님께서 무서운 심판을 선포하시는 바로 그 자리에 구원의 약속을 동시에 포개 놓으신다는 점입니다. 11절을 보십시오. 이는 여호와의 말씀이라.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너를 구원할 것이라. 하나님의 허락하신 환란의 목적은 백성을 아주 없애버리는 멸망이 아니라 불순물을 걸러내시는 주권적인 성결케함에 있었다는 것입니다. 즉 그 환란은 무덤이 아니라 용광로였다는 것이죠. 이 사상은 성경 전체를 관통하는 핵심 원리입니다. 신명기 8장 5절에 너는 사람이 그 아들을 징계한 같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징계하시는 줄 마음에 생각하라고 알려주십니다. 히브리서 12장 6절에도 주께서 그 사랑하시는 자를 징계하시고 그가 받아들이시는 아들마다 채찍질하심이라 그렇게 말씀하시죠. 우리의 삶에도 뜻하지 않은 극심한 환란, 삶이 사방으로 압착되는 것 같은 순간이 찾아옵니다. 가정의 위기, 무너진 경제적 상황, 치명적인 질병, 그리고 교회 공동체가 겪는 시련들이 그렇습니다. 그러나 성경은 선포합니다. 하나님의 자녀에게 우연이란 없고 하나님의 절대적인 주권 밖에서 일어나는 고난은 단 하나도 없습니다. 인류 역사상 가장 잔인한 비극이자 악인들의 승리처럼 보였던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보십시오. 그것은 실패가 아니라 인류를 구원하시기 위한 하나님의 가장 완벽하고 주권적인 구원 계획의 성취였습니다. 우리의 고난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고난이라는 거친 도구를 사용해서 우리 안에 남아있는 옛 자아의 불순물을 태우시고 우리를 그리스도의 형상으로 정교하게 빚어가고 계십니다. 성도의 고난은 하나님께 버림받았다는 정죄의 증거가 아니라 도리어 우리가 여전히 하나님의 주권적인 손 안에서 다뤄지고 있다는 가장 강력한 사랑의 증거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환난 중에 기뻐하라 그렇게 명령하시죠. 두 번째로 오늘 예레미야 30장 12절에서 17절 말씀은 인간의 전적 무능을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치유하신다고 알려주십니다. God heals human total inability by grace alone.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그들이 쫓겨난 자라 하며 시온을 찾는 자가 없은즉 내가 너의 상처로부터 새살이 돋아나게 하여 너를 고쳐주리라. 30장 17절 말씀입니다. 하나님은 치유를 선언하시기 전에 유다의 비참한 상태를 먼저

먼저 고발하십니다. 13절에 내 송사를 처리할 재판관이 없고 내 상처에는 약도 없고 처방도 없도다라고 말씀하시죠. 14절에는 너를 사랑하는 자들이 다 너를 잊고 찾지 아니하니라고 말씀합니다. 유다는 철저하게 파산했습니다. 한때 의지했던 동맹국 애굽도 떠났고 군사력이나 스스로를 구원할 도덕적 능력도 상실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왜 이토록 처절하게 그들의 무능을 들추어 내실까요? 은혜가 은혜 되게 하기 위함입니다. 인간의 방법이 완전히 끝난 그 자리에서 17절에 위대한 반전이 일어납니다. 내가 너를 고쳐주리라. 여기서 고쳐주리라에 해당하는 히브리어는 라파입니다. 이는 깨진 그릇을 본래의 상태로 완벽하게 복원하듯이 단순한 증상의 완화를 넘어서 전 인격을 온전하게 치료하고 회복시키시는 하나님의 손길을 의미합니다. 불치병의 상태에서 하나님이 직접 수술용 메스를 들고 인생의 의사가 되어 고쳐주시겠다고 약속하신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나의 종교적 의지가 꺾이고 100% 무능함을 인정하는 그 자리에서 비로소 하나님의 라파의 은혜가 시작됩니다. 죄의 삯은 사망입니다. 우리 중에 스스로의 힘으로 영적 문둥병과 같은 죄를 이기거나 영혼에 깨어진 상처를 봉합할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오직 십자가에서 온몸이 찢기시고 피 흘리신 예수 그리스도만이 우리의 유일한 라파가 되십니다. 그분이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가 나음을 입었습니다. 골고다의 십자가는 전적으로 무능한 죄인들을 향해 열어두신 하나님의 영원한 거룩한 치료실입니다. 인간의 가능성이 전적으로 끝나 절망이 선포되는 바로 그 자리가 비로소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가 강력하게 역사하기 시작하는 시발점입니다. 세 번째로 오늘 예레미야 31장 1절에서 14절에 보니 신실하신 하나님이 무너진 교회를 반드시 회복시킨다고 말씀하십니다. The faithful God surely restores his people. 예적의 여호와께서 나에게 나타나사 내가 영원한 사랑으로 너를 사랑하기에 인자함으로 너를 이끌었다 하였노라. 31장 3절 말씀입니다. 31장으로 넘어오면 분위기는 대전환을 맞이합니다. 황폐했던 이스라엘의 거리에 다시 춤추는 소리와 즐거워하는 자들의 소리가 울려 퍼질 것을 약속하십니다. 그런데 이 거대한 회복을 촉발시킨 원동력이 무엇입니까? 유다 백성들이 철저하게 회개하고 완벽한 자격을 갖추었기 때문입니까? 아닙니다. 3절에 그 답이 있습니다. 내가 영원한 사랑으로 너를 사랑하기에. 여기서 영원한 사랑은 히브리어로 아하밧 올람입니다. 올람은 영원 그리고 시 공간을 초월한 무한함을 뜻합니다. 즉 이 사랑은 이스라엘이 같이 있을 때만 반짝 일어난 사랑이 아니라 창세 전 영원부터 시작되어 역사의 조건에 의해 결코 변하지 않고 영원까지 잇대어지는 끝없는 하나님의 주권적 사랑입니다. 이 사랑에 근거하여 하나님은 그들을 인자함 즉 헤세드로 이끄셨죠. 이스라엘의 회복 근거는 인간의 가변적인 조건이 아니라 하나님의 변함없는 영원한 속성에 있습니다. 오늘날 이 땅의 교회들을 바라볼 때 혹은 우리 자신의 영적 침체를 직면할 때 우리는 깊은 무력감에 빠집니다. 시대는 교회를 조롱하고 성도들의 신앙은 세속화의 물결 앞에서 무기력하게 힘을 잃어가는 것처럼 보입니다. 가정이 영적으로 파탄난 것 같아 눈물 흘리는 성도들도 있습니다. 그러나 낙심하지 마십시오. 교회의 미래와 우리 영혼의 최종적인 운명은 인간의 어설픈 열정이나 조건에 달린 것이 아닙니다. 교회의 머리는 인간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하나님이 피로 사신 교회는 음부의 권세가 결코 이기지 못합니다. 우리가 신실하지 못할 때에도 언제나 신실하셨던 그 아하밧 올람 영원한 사랑이 무너진 교회를 그리고 무너진 여러분의 심령을 반드시 그리고 주권적으로 다시 일으켜 세우실 것입니다. 우리 인생과 교회의 궁극적인 회복 근거는 우리의 가변적인 충성심에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불변하시는 영원한 사랑과 언약에 있는 것입니다. 마지막 네 번째로 오늘 예레미야 31장 31절에서 34절은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새 언약을 영원히 성취하셨음을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Christ fulfilled the new covenant through his blood.
그러나 그날 후에 내가 이스라엘 집과 맺을 언약은

0: 이러하니 곧 내가 나의 법을 그들의 속에 두며 그들의 마음에 기록하여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내 백성이 될 것이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라고 31장 33절에 말씀하시죠. 이제 구약 성경 전체의 봉우리이자 구속사의 정점을 이루는 찬란한 예언이 선포됩니다. 바로 새 언약 뉴 카브넌트의 선언입니다. 32절에 언급된 옛 언약은 인간의 연약함으로 인해 완전히 깨어졌습니다. 돌판에 새겨진 율법은 인간 외부에 존재하며 정죄하는 기능을 부각시켰을 뿐 인간 내부의 부패한 본성을 근본적으로 바꿀 수 없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33절에 전대미문의 일을 행하십니다. 내가 나의 법을 그들의 속에 두며 그들의 마음에 기록하여 라고 말씀하십니다. 여기서 마음은 히브리어로 레브입니다. 구약신학에서 레브는 단순한 감정의 자리가 아니라 인간의 생각과 의지, 인격과 가치관의 가장 깊은 통제 중심부를 의미합니다. 하나님께서 친히 성령을 통해 율법을 돌판이 아닌 인간의 가장 깊은 인격적 중심에 직접 조각해서 넣으시겠다는 뜻입니다. 이것은 외적 강요가 아니라 내면에서부터 우러나오는 자발적이고 깊은 순종이 가능하도록 백성들을 전인격적으로 혁명하시겠다는 주권적인 선언입니다. 그 결과 언약의 궁극적 목적이 성취됩니다.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내 백성이 될 것이라. 성도 여러분, 우리의 구원과 영원한 안전은 오늘 아침 우리의 감정 상태나 내일 있을 우리의 결심의 강도에 달려 있지 않습니다. 우리의 구원은 오직 2000년 전 골고다 언덕에서 흘리신 예수 그리스도의 흠없는 보혈의 효력에 고정되어 있습니다. 개혁주의 신앙의 핵심인 성도의 견인, The Perseverance of the Saints는 우리의 악착 같은 인내력이 아니라 한번새 언약의 백성으로 삼으신 자를 끝까지 놓지 않으시는 언약의 주인이신 하나님의 붙드심에 근거합니다. 우리의 구원의 줄은 우리의 연약한 손이 아니라 전능하신 그리스도의 못 박힌 손에 묶여 있습니다. 새 언약은 인간의 깨어지기 쉬운 약속 위에 세워진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피와 하나님의 불변하시는 영원한 주권적 작정 위에 세워진 완벽한 약속입니다. 말씀했습니다. 오늘 본문은 영원한 사랑 안에 감추어진 새 언약의 소망을 강조합니다. 하나님은 환난 가운데 부서진 자기 백성을 주권적인 은혜로 치료하시고 회복하시며 마침내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맺으신 새 언약 안에서 영원토록 붙드십니다. 이 말씀을 믿고 찬양하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될수 있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1: 아침을 여는 말씀. 지금까지 부산시 남구 수영로 295번에 위치한 젊은이들의 요람 말씀교회 김두식 목사님 말씀으로 함께 하셨습니다. 오늘 말씀 들으시고 신앙생활에 도움받길 원하시거나 예수님을 영접하기 원하시는 분은 부산 전화 051-625-0691 말씀교회로 연락 주시거나 051-780-2828 부산 극동방송으로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2: 부산 극동 방송입니다. FEBC.
3: FEBC 게시판입니다. 느헤미야 미니스트리가 8월 9일 주일 오후 10시 50분 더원 교회에서 블레싱 행복 축제를 개최합니다. 문의 전화는 0507-1341-4617번으로 전화 주시기 바랍니다. 부산교회총연합회와 부산복음화운동본부가 8월 9일 주일 오후 3시 30분 해운대 순복음교회에서 8.15 광복절 기념 대성회를 진행합니다. 부교총 대표회장 김형근 목사가 강사로 나설 예정입니다. 문의 전화는 010-8513-0692번으로 전화 주시기 바랍니다. 기독교 마약중독연구소가 8월 12일 수요일 오후 1시 30분 수영로교회 사랑홀에서 리커버리 찬양 콘서트를 개최합니다. 딜리버리 프로젝트와 가수 범기가 함께합니다. 자세한 문의는 010 6616-3610번으로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FEBC 게시판은 애청자 여러분께 항상 열려 있습니다. 신청을 원하시는 분은 행사일보다 열흘 전에 행사 내용과 연락처를 적어 부산 극동방송 팩스 0551-744-7466번으로 보내주시거나 인터넷 검색창에 부산 극동방송을 검색하고 들어오셔서 오른쪽 하단 시청자 게시판 내에 무료 광고 신청 페이지에서 신청하시면 됩니다. 이후 방송 가능 여부와 내용을 선별해 방송해드리겠습니다.

극동방송 창사 70주년 기념 나라사랑 축제. 올해는 여수와 익산에서 여러분을 찾아갑니다. 복음 70년, 광복 81주년. 대한민국의 역사를 기억하고 복음으로 미래를 노래하는 감동의 축제. 2026 극동방송 나라사랑 축제가 8월 13일 목요일 저녁 7시 30분 여수 진남체육관, 8월 14일 금요일 저녁 7시 30분 익산 실내체육관에서 열립니다. 조선의 바다를 지켜낸 이순신 장군의 용기, 대한독립을 향한 뜨거운 함성, 6.25 전쟁의 아픔을 딛고 눈부신 회복과 성장을 이뤄낸 대한민국, 우리 민족의 감동적인 역사가 극동방송 전국 13개 지사 700여 명의 어린이 합창단이 선사하는 웅장한 합창과 아름다운 찬양, 그리고 화려한 퍼포먼스로 생생하게 펼쳐집니다. 대한민국을 사랑하는 마음과 평화와 통일을 향한 소망, 그리고 다음 세대를 향한 희망을 함께 나누는 시간. 온 세대가 함께 공감하고 함께 노래하며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는 뜻깊은 축제, 여러분을 초대합니다. 8월 13일 목요일 저녁 7시 30분 여수 진남체육관, 8월 14일 금요일 저녁 7시 30분 익산 실내체육관. 2026 나라사랑 축제 참가를 원하시는 분은 전남동부 극동방송 지역번호 061-650-3800, 전북극동방송 063-854-0911번으로 지금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2026 극동방송 나라사랑축제에서 여러분을 기다립니다. 올여름 여수와 익산에서 가장 뜨거운 감동을 만나십시오.

0: 복음 70년, 은혜 70년. 부산 극동방송입니다. FABC.
1: 은혜의 강가로. 은혜의 강가로 오늘 이 시간은 경남 양산시 북포동에 위치한 양산중앙교회 정지훈 목사님의 말씀으로 함께 하십니다.
2: 저출산 문제가 사실 국가적인 문제가 된 지는 오래되었습니다. 국가적으로도 지방자치단체별로도 저출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여러 가지 정책들을 내놓고 있습니다. 그 중에는 실효적인 것도 있고 비실용적인 것도 있습니다. 실제적인 것 중에 하나가 바로 출산휴가 제도입니다. 산모는 물론이고 남편까지 출산휴가를 주기는 하는데 사회적인 분위기가 마땅히 출산휴가를 가야 되는 것으로 알고 그렇게 사회적으로 분위기를 만들어주는 것이 이 지점에서는 굉장히 중요합니다. 실제로 2025년 새롭게 개정된 공무원 복무 규정을 보면 여성의 경우는 출산 후 90일간 육아휴가를 갈 수 있습니다. 남성의 경우는 20일입니다. 과거보다는 상당히 좋아진 겁니다. 그런데 시간을 돌려서 조선시대에도 여성들이 아이를 낳으면 출산휴가라는 개념이 있었을까? 조선 초기에 관노비의 경우는 출산 후 7일을 쉬었습니다. 그런데 7일만 딱 쉬고 나가서 일을 해야 되니까 그 일이

고되기 때문에 많은 사람이 그것 때문에 목숨을 잃었습니다. 그래서 1426년도에 세종대왕께서 세종실록에 이렇게 명령해 둡니다. 관노비의 경우 출산 후에 100일의 휴가를 주라고 말했습니다. 굉장히 파격적이었습니다. 그로부터 4년이 지났습니다. 1430년 세종실록을 보면 역시 세종대왕께서 막달 30일도 역시 출산휴가로 주라고 명령합니다. 그래서 총휴가가 130일이 됩니다. 대단히 파격적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것도 모자랐던지 이로부터 4년이 지난 1434년도 세종실록을 보면 혼자서 아이를 낳다가 죽는 일이 자주 일어나니 이건 참 불쌍한 일이다. 그래서 여성이 혼자 아이를 낳지 않도록 남편도 30일에 휴가를 주라고 말했습니다. 지금보다 15세기 중반 1430년대가 훨씬 더 출산휴가일 수가 많았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세종임금 시절을 태평성대라고 부릅니다. 임금은 백성을 아끼고 사랑하고 백성은 임금을 존귀하게 여기고 존중하고 충성하고 봉사합니다.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생각해 봐야 될 것이 있습니다. 순서입니다. 임금이 백성을 사랑하는 것이 먼저입니까? 아니면 백성이 임금에게 충성을 하는 것이 먼저이겠습니까? 마땅히 사랑이 선행하는 겁니다. 권력이 있는 사람, 힘이 있는 사람, 능력이 있고 베풀 수 있는 위치에 있는 사람이 먼저 사랑을 해 주어야 그 사랑을 받은 자들이 감격하고 감사해서 사랑에 대한 보답을 하는 것입니다. 우리 신앙의 진리도 이와 다르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먼저 우리를 사랑해 주셨고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을 표현하셨습니다. 그 사랑에 대한 반응으로 우리는 감사하고 예배드립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하나님 말씀을 보면 바로 그 신앙의 원리, 단순하지만 믿음의 깊은 진리 원리가 오늘 본문 말씀에 잘 나타나 있습니다. 오늘 본문의 배경 이야기는 잔치집입니다. 36절을 보십시오. 함께 읽겠습니다. 한 바리새인이 예수께 자기와 함께 잡수시기를 청하니 이에 바리새인의 집에 들어가 앉으셨을 때에 오늘 이 사건은 누가복음밖에는 나오지 않습니다. 그런데 이상하지 않습니까? 바리새인들은 예수님을 좋아하지 않습니다. 바리새인과 예수님이 각을 세운 일을 우리는 성경에서 자주 찾아봅니다. 그런데 이 바리새인은 시몬이라고 하는 사람인데 이분은 예수님을 자기 집에 식사 초대를 하고 있습니다. 그냥 모신 것이 아니라 예수님 우리 집에 오셔서 식사 한번 하십시오 하고 주님을 자기 집으로 모시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이 바리새인이 정말 예수님을 존경해서 주의 말씀을 듣기를 원해서 예수님을 극진히 사랑해서 자기 집에 모신 것인지 그렇지 않고 또 다른 의도가 있는 것인지 우리는 이걸 제대로 한번 살펴봐야 됩니다. 일반적으로 유대인들이 자기 집에 손님을 식사로 모실 때는 법에 명시된 건 아니지만 대체적으로 세 가지 정도의 격식을 갖춥니다. 첫 번째는 발 씻을 물, 손 씻을 물을 내어놓습니다. 유대인들이 걸어가는 자리는 먼지가 많습니다. 사막을 걷기도 합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샌들을 신습니다. 발에 먼지가 자욱하게 앉아 있습니다. 그래서 손님에게 하인들을 시켜서 발 씻을 물, 손 씻을 물을 제공하는 건 호스트가 마땅히 해야 되는 일입니다. 그런데 이 사람은 예수님께 발 씻을 물을 내어오지 않습니다. 두 번째, 우리가 영화에 보면 유대인들이 만나서 서로 인사할 때 목을 어긋맞춥니다. 이걸 성경에는 가벼운 입맞춤이라고 말합니다. 사랑의 표시와 존경의 표시로 자기 집에 손님을 모시면 함께 만나서 목을 어긋맞추면서 가벼운 입맞춤을 하는데 그런데 이 바리새인 시몬은 예수님께 입맞춤을 하지 않았습니다. 세 번째,
자기 집에 종

한 분이 오시면 감람나무 기름을 머리 정수리나 목덜미에 한두 방울 떨어뜨려 줍니다. 향기로운 향기를 맡으면서 식사하시라고. 오늘날로 치면 아주 귀한 향수를 뿌려주는 겁니다. 그런데 이분은 예수님께 감람나무 기름 한두 방울조차 떨어뜨려 주지 않았습니다. 법에 규정된 건 아니지만 일반적으로 하는 모든 격식을 하나도 갖추지 않은 겁니다. 이런 의도를 볼 때, 이분이 정말 예수님을 사랑하고 존경하고 예수님 말씀을 듣기 위해서 주님을 자기 집에 모셨다고는 보기 어렵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이 잔치집에 초대받지 않은 한 여인이 있습니다. 이 여인이 어떤 행동을 하고 있는가? 37절, 38절을 보십시오. 함께 읽습니다. 그 동네에 죄를 지은 한 여자가 있어 예수께서 바리새인의 집에 앉아 계심을 알고 향유 담은 옥합을 가지고 와서 예수의 뒤로 그발 곁에 서서 울며 눈물로 그 발을 적시고 자기 머리털로 닦고 그 발에 입맞추고 향유를 부으니, 이 여인을 성경은 죄를 지은 한 여자라고 소개합니다. 복음서에서 여성에게 죄를 지은 여자라고 말할 때는 창기를 말합니다. 명시적으로. 동네 사람들이 다 압니다. 저분은 자기 몸을 함부로 더럽히는 사람이라고. 그래서 창기 같은 사람이라고. 그런데 이 여인은 초대받지 않았는데 여기에 와 있습니다. 유대인의 잔치는 반쯤 개방된 잔치입니다. 정식으로 식사 초대를 받은 사람 앞에는 테이블이 놓이고 음식이 제공됩니다. 하지만 식사 초대를 받지 않아도 잔치집에 갈 수는 있습니다. 잔치의 분위기를 느끼기 위해서, 음악을 함께 듣고 노래 부르기 위해서, 그리고 그곳에서 오가는 사람들과 함께 인사하고 교제하기 위해서 가는 사람들도 많습니다. 이 여인은 초대받지 않은 여인입니다. 그런데 이 여인이 이곳에 가서 한 특별한 행동을 했습니다. 어떤 행동을 합니까? 갑자기 예수님 앞에 엎드려서 울기 시작합니다. 자신의 눈물로 예수님의 발을 씻깁니다. 머리털로 예수님의 발을 닦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발에 입을 맞춥니다. 거기에서 한 걸음 더 나아가서 향유를 예수님 발에 붓습니다. 이런 행동을 하는 여인을 보고 이 잔치를 연 주인 바리새인 시몬은 마음속으로 이런 생각을 합니다. 입 밖에 내지는 않았습니다. 하지만 생각을 합니다. 39절을 보십시오. 함께 읽겠습니다. 예수를 청한 바리새인이 그것을 보고 마음에 이르되 이 사람이 만일 선지자라면 자기를 만지는 이 여자가 누구며 어떠한 자, 곧 죄인인 줄을 알았으리라 하거늘. 한마디로 이런 겁니다. 이 여인은 우리 동네 사람들 모두가 다 아는 부정한 여인입니다. 이 여인은 몸을 더럽힌 여인입니다. 이 여인은 창기 같은 여인입니다. 그런데 이 여인이 당신의 발을 씻기고 입을 맞추는데 가만히 있는 걸 보니 당신이 진짜 선지자가 아니군요. 라는 말입니다. 당신이 사람들이 말하는 것처럼 참 선지자라면, 당신의 입으로 말하는 것처럼 하나님의 아들이라면 마땅히 이 여인이 당신의 몸에 손을 대지 못하도록 막아야 되는데 가만히 두는 걸 보니 당신은 참 선지자가 아닙니다라고 속으로만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이 바리새인 시몬과 여인이 한 행동은 극명하게 대조됩니다. 바리새인 시몬은 발 씻을 물을 주지 않습니다. 가벼운 입맞춤도 하지 않습니다. 기름 한 방울도 예수님께 드리지 않습니다. 그런데 이 여인은 눈물도 예수님 발을 닦습니다. 머리털로 예수님 발을 닦아줍니다. 예수님의 그 더러운 발에 입을 맞춥니다. 주님께 가장 귀한 향유를 부어드렸습니다. 그러면 진짜 예수님을 환영하는 분이 누구이겠습니까? 예수님은 이분이 마음속으로만 생각했는데 그속 생각을 다 알고 계셨습니다. 하나님의 아들이시니까. 그래서 예수님은 이분에게 한 가지 비유의 말씀을 들려줍니다. 채권자와 채무자의 비유입니다. 돈을 빌려주는 채권자가 있었는데
두 사람에게 돈을 빌려줍니다. 한 사람에게는 500 데나리온

데나리온의 돈을 빌려주고 또 한 사람에게는 50데나리온의 돈을 빌려줍니다. 그런데 돈 빌려간 두 사람이 갚을 능력이 없었습니다. 이걸 알고 채권자인 주인께서 이 두 사람에게 면책을 합니다. 탕감해 주었습니다. 예수님이 묻습니다. 500데나리온 빚졌다가 탕감받은 사람과 50데나리온 탕감받은 사람 중에 누가 더 이 주인을 사랑하겠느냐라고 묻습니다. 여러분, 누가 더 감사하고 누가 더 사랑하겠습니까? 그건 당연히 많이 빚졌다가 많이 탕감받은 사람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이 바리새인 시몬도 말합니다. 당연히 500데나리온 빚졌다가 탕감받은 사람이 더 사랑할 겁니다. 예수님이 옳다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신 이 비유를 말씀하신 이유가 있을 것 아닙니까? 여기 두 사람이 빚을 졌다 그랬습니다. 500데나리온 빚진 자는 죄를 지은 한 여자입니다. 예수님 앞에 엎드려서 눈물 흘리고 예수님 발에 입 맞추고 향유를 붓고 있는 이 여인입니다. 하지만 50데나리온 빚진 자는 바리새인 시몬을 얘기합니다. 예수님이 이 말씀을 하시는 이유는 이 여자가 은혜가 크기 때문에, 죄사함을 받은 은혜가 너무 크기 때문에 나를 사랑해서 이런 행동을 하는 거라고 말씀하신 겁니다. 성경에는 이 여성과 예수님의 이전 이야기는 나오지 않습니다. 어느 장소에서 만났는지, 어떤 사건을 통해서 예수께서 이 여인을 용서해 주셨는지는 나오지 않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이 정말 하고 싶은 이야기는 이 여인이 용서받은 은혜가 커서 지금 나에게 이런 행동을 하는 거라고 설명하고 계시는 겁니다. 그리고 이어서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합니다. 44절에서 46절을 보십시오. 함께 읽겠습니다. 그 여자를 돌아보시며 시몬에게 이르시되, 이 여자를 보느냐? 내가 내 집에 들어올 때 너는 내게 발 씻을 물도 주지 아니하였으되 이 여자는 눈물로 내 발을 적시고 그 머리털로 닦았으며 너는 내게 입 맞추지 아니하였으되 너는 내가 들어올 때로부터 내 발에 입 맞추기를 그치지 아니하였으며 너는 내 머리에 감람유도 붓지 아니하였으되 향유를 내 발에 부었느니라. 예수님이 극명하게 대조해서 말씀하시지 않습니까? 너는 발 씻을 물도 주지 않았지만 이 여인은 눈물로 내 발을 적시고 머리털로 내 발을 닦아주었다고. 너는 내게 입 맞추지 않았지만 이 여인은 내 발에 입을 맞추었다고. 너는 기름 한 방울조차 아꼈지만 이 여인은 가장 귀한 향유를 나에게 쏟아 부었다고. 그런데 여러분, 이 여인이 이렇게 하는 이유가 있지 않겠습니까? 예수님께 이렇게 하는 이유를 주님이 명확하게 설명합니다. 47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이러므로 내가 네게 말하노니 그의 많은 죄가 사하여 줬도다. 이는 그의 사랑함이 많음이라. 사함을 받은 일이 적은 자는 적게 사랑하느니라. 그의 많은 죄가 사하여 졌느니라. 여기 사하여지다라는 동사의 시제가 오늘 본문에서 가장 중요합니다. 완료 시제를 쓰고 있습니다. 앞에 온타이. 무슨 말입니까? 이 여인의 죄가 이미 사하여졌기 때문에, 이 여인의 죄가 이미 사함받았기 때문에 나를 이토록 사랑해서 이렇게 감사를 표현하는 것이라는 뜻입니다. 우리는 이 본문을 오해해서는 안 됩니다. 여인이 예수님께 눈물 흘리고 머리털로 발을 닦이고 입 맞추고 향유를 부었기 때문에 죄사함을 받은 게 아닙니다. 자신의 가장 소중한 것을 예수님께 쏟아 부었기 때문에 죄사함을 받은 게 아니라 이미 죄사함은 완료된 상태입니다. 이전에 예수님과의 관계에서 이미 죄사함 받았기 때문에 그로 인한 사랑이 너무 넘쳐서 그 은혜가 너무 값지고 귀해서 그 사랑에 대한 표현으로 주님께 이런 행동을 하고 있는 겁니다. 이 순서가 뒤바뀌면 문제가 생깁니다. 그럼 여기서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해서 구원받은 사람의 두 가지 특징을 알 수 있습니다. 이 여인은 주님의 놀라운 은혜로 구원받은 사람입니다. 여인의 모습을 보십시오. 구원받은 사람의 특징이 무엇으로 나타납니까? 감사로 표현됩니다. 신앙생활에서 가장 중요한 덕목이 있다면, 어떤 사람은 기타 등등의 여러 가지들을 말할 테지만 그러나 가장 귀한 덕목은 바로 감사입니다. 하나님이

나를 구원해 주시고 사랑하는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셔서 이죄 많은 영혼들 가만히 있으면 죽어서 지옥불에 불탈 나를 건져주신 그 은혜가 값지고 놀랍고 귀해서 우리는 자연스럽게 감사의 행동이 이 여인처럼 흘러나오게 되어 있습니다. 역설적으로 보면 예수님을 초대한 바리새인 시몬 감사가 없지 않습니까? 예수님께서 자기 집에 오셨는데 자기 집에 물한 바가지 내어오지 않습니다. 기름 한 방울도 예수님께 드리지 않습니다. 입맞춤도 주님께 하지 않습니다. 그렇다면 바리새인 시몬 구원의 문제에 우리는 심각한 의문을 가지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이분은 성경을 잘 알고 있습니다. 조상 대대로 하나님을 아는 사람입니다. 성경을 잘 외우고 있는 사람입니다. 일주일에 두 번씩 금식하는 바리새인입니다. 그런데도 이분은 감사가 없습니다. 감사가 없다는 것, 이건 구원받은 사람의 행동이 아닙니다. 여러분, 감사하는 척은 할 수 있습니다. 한두 번 의식을 하면 감사가 마음에서 솟아나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감사하는 척 얼마든지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 여인처럼 감사가 정말 자연스럽고 사람들이 복은 보지 않건 주님 앞에 엎드려 눈물을 흘리고 사랑의 고백을 할수 있는 감사는 구원의 은혜가 크고 넘쳐야 할수 있는 일입니다. 여러분, 우리 안에 감사가 지금도 살아 있습니까?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신앙생활을 하면서 구원받은 은혜가 값지고 놀랍고 큼에도 불구하고 감사가 퇴색되어 있는 건 아닙니까? 감사는 입에서 말라버리고 우리 속에서 불평과 불만과 남을 향한 저주와 원망만 넘쳐나고 있다면 내 속에서 구원의 감격은 자꾸만 자꾸만 사라지고 있다는 증거입니다. 다시 한번 생각하셔야 됩니다. 다시 한번 되새겨 보셔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독생자를 이 땅에 주셔서 정말 죄 많은 나를 건져주셨다, 구원해주셨다. 이 놀라운 은혜가 우리에게 감사로 열매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두 번째, 구원받은 증거는 예배로 나타납니다. 여러분, 이 상황을 우리 마음속으로 그림을 한번 그려보십시오. 잔치 자리에 사람들이 많습니다. 잔치의 호스트인 바리새인 시몬이 있고 예수님이 계시고 예수님의 제자들도 계시고 식탁의 자리에 초대받은 사람도 있고 마당에는 초대받지 않은 사람도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 발 앞에 납작 엎드려서 울고 있는 사람은 딱한 사람입니다. 누굽니까? 성경이 말하는 죄인인 한 여자, 이 여자밖에 없습니다. 이분이 예수님 발 앞에 엎드려서 고개를 들지 못하고 눈물만 쏟아내고 있습니다. 머리를 풀어서 예수님의 발을 닦고 있고 예수님의 발에 입을 맞추고 있으며 향유를 다 부어서 온 집안을 향기롭게 만들고 있습니다. 예수님 앞에 엎드려서 가장 귀한 것을 드리는 행위, 우린 이걸 예배라고 부릅니다. 예배가 그것 아닙니까? 주님 앞에 엎드리는 것이 예배 아닙니까? 고개 빳빳이 쳐들고 있는 거 그거 예배 아닙니다. 주님 앞에 엎드려서 나의 무능과 나의 죄됨을 고백하는 것이 예배이고 주님 앞에 엎드려서 구원받은 은혜에 감격해서 내 귀중하고 소중한 걸다 드리는 것 그것이 예배이고 구원받은 은혜가 너무 놀라워서 예수님 발 앞에서 눈물로 눈물로 예수님의 발을 적시는 것 그게 예배입니다. 같은 공간에 있는데 예수님을 모신 그 공간에 수많은 사람들이 있는데 정작 예수님을 초대한 바리새인 시몬은 예배자가 아닙니다. 예수님을 사람들에게 욕보이기 위해서, 사람들에게 굴욕을 주기 위해서 발 씻을 물도 주지 않고, 입맞춤도 하지 않고, 기름 한 방울조차 주지 않고, 예수님을 평가하고 판단하는 이 바리새인 시몬은 예배자가 아닙니다. 예수님을 짓밟고 자기를 돋보이게 하려고 하는 사람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이 공간에서, 같은 공간에서 많은 분들이 예배 드리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중심은 하나님만이 아실 겁니다. 정말 우리 심령이
주님 앞에 엎드려서 통회하고 눈물

홀로 예배드리는 자, 구원받은 은혜에 감사해서 납작 엎드려서 하나님 앞에 눈물을 쏟아내는 자가 누구인지, 주님 앞에 엎드려서 내 가장 소중한 것을 드려도 하나도 아깝지 않은 자가 누구인지 사람은 알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만이 아시지. 구원받은 자는 이렇게 진짜 예배자로 하나님 앞에 섭니다. 여러분, 우리가

확실하다면 우리는 이 죄인인 한 여자처럼 주님 앞에 온전하고 진실한 예배자가 되셔야 됩니다. 이제 관점을 한번 바꾸어 봅시다. 예수님께서 아주 중요한 의미 있는 비유를 하셨습니다. 채권자, 채무자의 비유 아닙니까? 돈을 빌려주는 채권자가 500데나리온과 50데나리온을 빌려줬습니다. 그런데 두 사람이 갚을 능력이 없습니다. 주인은 그걸 아시고 채무를 면제해 주었습니다. 탕감해 줍니다. 탕감받은 사람들은 기쁨이 이루 말할 수가 없습니다. 안 갚아도 되니까. 그것이 내 인생을 짓누르는 큰 짐이었는데 이자뿐만 아니라 원금도 안 갚아도 되니까 얼마나 즐겁겠습니까? 여러분, 아파트 대출 누가 변제해 준다고 하면, 누가 안 갚아도 된다고 하면 꿈만 같은 일 아닙니까? 자다가도 벌떡 일어나서 절이라도 100번이라도 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문제는 이 손실은 어디로 가는 겁니까? 없어지는 겁니까? 500데나리온의 손실과 50데나리온의 손실은 어디로 갑니까? 사라집니까? 그 손실은 주인이 떠안는 겁니다. 채권자가 그 손실을 자기가 떠안고 채무자의 무게를 줄여주는 겁니다. 여기서 채권자가 누굽니까? 돈을 빌려주신 분, 하나님 아버지 아닙니까? 하나님 아버지께서 우리의 죄, 그 모든 걸 우리 스스로는 탕감할 수 없다는 걸 알고, 내가 그 죄를 책임질 수 없다는 걸 아시고 죄인인 한 여자의 죄를 대신 가져가셨습니다. 네가 큰 죄를 지었는데 너 스스로 살면서 그 죄값을 치르는 것은 죽어서 지옥불에 들어가는 것밖에 없다는 걸 주인이 아시고, 그렇게 되면 너무나 가련하고 불쌍하니까 그 죄에 대한 책임을 주인이 가지고 오셨습니다. 주인이 그 죄에 대한 책임을 가지고 오면 주인이 져야 되지 않습니까? 주인은 그 책임을 아들에게 전가하셨습니다. 아들이 대신 지라고,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서 대신 지고 가라고 아들의 어깨에 온 인류의 죄짐을 대신 지어주셨습니다. 그 책임은 없어지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 각자 각자가 지은 죄들이 있습니다. 어떤 이는 500데나리온의 죄를, 어떤 이는 50데나리온의 죄를, 어떤 이는 10데나리온, 어떤 이는 5000데나리온의 죄를, 그 모든 죄들을 우리 하나님께서 대신 가져오시고 아들의 어깨에 내려놓았습니다. 아들이 대신 지고 십자가 지신 겁니다. 어디 사라진 게 아닙니다. 누군가는 져야 되는데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죄짐을 지를 능력이 없으니까 아버지께서 그걸 아들에게 내려놓으신 겁니다. 옛날 구약시대 레위기 율법을 보면 번제를 드릴 때 짐승을 가지고 옵니다. 그러면 번제 드리는 자가 짐승의 머리에 손을 얹고 자기의 죄를 하나하나 이야기합니다. 그럼 내 죄가 짐승에게 전가됩니다. 그리고 짐승을 잡습니다. 죄는 어디 사라지지 않습니다. 짐승에게 가서 짐승이 대신 죽든지, 그리스도에게 가서 그리스도가 대신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든지. 바울은 이렇게 말합니다. 고린도후서 5장 14절과 15절을 보십시오. 함께 읽겠습니다. 그리스도의 사랑이 우리를 강권하시는 도다. 우리가 생각하건대 한 사람이 모든 사람을 대신하여 죽었은즉 모든 사람이 죽은 것이라. 그가 모든 사람을 대신하여 죽으심은 살아있는 자들로 하여금 다시는 그들 자신을 위하여 살지 않고 오직 그들을 대신하여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신 이를 위하여 살게 하려 함이라. 한 사람이 모든 사람을 대신하여 죽었다고 말씀하지 않습니까? 그 한 사람이 바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구원의 은혜입니다. 그 은혜를 입은 여인이 이 은혜가 너무 크고 놀라워서 주님 앞에 감사로 드리고 주님 앞에 온전한 예배자로 엎드리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에게 이런 구원의 감격이 있지 않습니까? 구원받은 사람은 이 구원의 감격을 가지고 감사와 예배자로 살아야 됩니다. 이 여인에게 예수님은 한 가지 선물을 주십니다. 50절 보십시오. 함께 읽습니다. 예수께서

0: 더 여자에게 이르시되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으니 평안히 가라 하느니라. 평안입니다. 사람들이 너를 죄 있는 여자라고 손가락질하지만 거기 신경 쓰지 마라. 너와 나의 관계에서 너는 죄사함을 받았으니 그 죄사함의 증거로 너는 나에게 감사했고 엎드린 예배자로 살았으니 내가 너에게 평안을 주노라. 너는 평안히 돌아가라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에게도 구원받은 자의 확실한 증거, 감사와 예배가 있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평안의 선물이 우리 인생을 풍요롭게 만들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1: 은혜의 강가로 지금까지 경남 양산시 북부동에 위치한 양산중앙교회 정지훈 목사님의 말씀으로 함께 하셨습니다. 오늘 말씀 들으시고 신앙생활에 도움받기 원하시거나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하기 원하시는 분은 경남전화 055-386-2447번 양산중앙교회로 전화하시거나 부산전화 051-759-6000번 부산극동방송으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0: CBC 미션 FM
1: 복음 70년, 은혜 70년 2026년 극동방송 사역표입니다. FM 93.3MHz 녹산중계소 FM 96.7MHz 대한민국 선교중심 극동방송입니다. HLQQ 극동방송에서 9시를 알려드립니다.

오늘도 샬롬 썸머 스페셜. 안녕하세요. 차유미입니다. 주의 인자하심이 생명보다 나음으로 내 입술이 주를 찬양할 것이라. 무더운 여름이지만요. 찬양할 수 있어서 행복한 시간입니다. 썸머 스페셜 오늘도